0: 하라고요?
1: 네, 그 뭐 더 하실 말씀이라 또?
0: 아니요.
2: 두두님, 이거 상처에 수시로 바르시면 돼요.
0: 감사합니다, 두두.
3: 조심히 가세요.
0: 네.
4: 아니, 그 가실 때는 땅굴 파지 말고 문으로.
0: 아, 네.
4: 조심히 가세요.
3: 안녕히 가세요.
0: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제가 진짜 오랜만에 땅 밖으로 나와서 여기는 좀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벌써 가자니 좀 아쉬워서.
5: 아쉬워서?
0: 문제 하나 더 낼게요, 두두. 다음 중 두더지는?
3: 2번은 고슴도치잖아.
4: 1번은 코가 꼭 빨간 꽃 모양 같네. 그런데 발은 완전 두더지 앞발이잖아. 정답은 1번.
0: 오, 정답은 1번과 2번.
2: 뭐야, 둘 다 두더지라고?
0: 두두. 1번은 별 모양 코를 가진 별코 두더지.
2: 우와, 별 모양 코 예쁘다.
0: 코에 있는 별은 사실 촉수. 촉수로 먹이의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감지. 우리 두더지 중에 사냥 속도가 제일 빠르죠.
5: 오!
0: 고슴도치를 닮았지만 이건 가시 두더지죠.
3: 우와, 가시가 있는 두더지도 있다니.
0: 가시 두더지는 다른 두더지와 달리 알을 낳아요.
2: 알을 낳는다고? 별별 두더지가 다 있다.
0: 두두두두. 그쵸. 문제 안 냈으면 서운할 뻔했죠.
5: 그러게요.
0: 그런 의미에서 또. 참. 농담이에요, 농담.
5: 농담?
3: 있죠?
0: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4: 조심히 가세요.
0: 네.
4: 그, 가실 때는 잊지 말고 문으로.
0: 아, 문으로. 아, 그럼요. 제가 왔던 곳이 곧 문이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어디 집?
1: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 집에 놀러 왔어요.
0: 에디! 오, 집에 없나? 크롱은? 로지 집에서 들리는 소린데? 가보자! 크롱! 로디!
2: 들어와.
0: 안녕! 크롱!
2: 안녕!
3: 뽀로로 크롱, 어서와.
0: 에디,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오?
0: 비행기? 어디?
2: 집을 비행기로 만들고 있어.

0: 맞아.
1: 와, 정말?
2: 그럼.
0: 응,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집을 만드는 거야.
1: 멋지다.
2: 그럼, 그럼.
1: 뭐 도와줄 거 없어?
0: 그럼 청소 좀 해줄래?
1: 청소? 좋아. 그럼.
0: 고마워. 그게 있었지? 잠깐만. 짜잔.
1: 그게 뭐야?
0: 이건 호로록 청소기야.
2: 호로록 그랑?
0: 이건 뭐든지 호로록 빨아들이거든. 잘 봐.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어때?
1: 우와! 나도 해볼래.
0: 좋아.
1: 우와, 재밌다. 크랑크랑.
0: 싫은데.

0: 에디. 어? 어? 내가 도와줄게.
1: 우리도 도울게.
2: 그럼, 그럼. 알았어. 다시 해보자.
3: 친구들이 에디를 도와 발명품을 수리하고 있어요.
2: 자, 잠깐 쉴까?
1: 좋아.
4: 나도 배고파.
2: 그래? 잠깐 기다려봐.
1: 짠!
5: 우와, 맛있겠다!
2: 얼른 먹자.
0: 왜 이러지?
2: 고장 났나?
0: 괜찮은 것 같은데. 저절로 움직였어.
1: 구멍이 났네. 그럼.
2: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0: 응.
2: 여길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어때 로디?
0: 좋아.
1: 다행이다.
2: 그럼.

0: 아니야, 내가 주스를 쏟은 거잖아. 또 망가져버렸어.
1: 다시 고치자.
2: 크랑크랑.
1: 에디는 똑똑 박사니까 금방 고칠 수 있잖아.
2: 크랑크랑.
0: 어?
2: 에이, 그야 당연하지.
0: 그럼 고쳐볼까? 조금만 더 하면 끝나.
1: 우와! 그런데 조종장치는 어디 있어?
0: 그건 없어도 돼.
1: 어?
0: 아, 말로 조종할 수 있거든.
1: 그게 무슨 소리야?
2: 그럼
0: 출발! 이라고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니까.
3: 출발하겠습니다.

아!

0: 뭐야?
1: 이거 로디 집 아니야?
2: 얘들아!
0: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로디 집이 왜 여기 있어?
3: 그게 그렇게 된 거야.
2: 그랬구나.
4: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또 망가져버렸어.
0: 걱정 마, 에디. 우리가 도와줄게.
1: 그래.
4: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0: 한번 해보자.
3: 정말 다들 고마워. 실력을 보여주지.
5: 친구들 덕분에 에디는 발명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3: 짠! 완성이야! 우와!
2: 그럼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3: 응! 어서 가자! 모두 준비됐지?
1: 응!
3: 빨리 가자, 에디! 자, 그럼 출발!
6: 출발합니다.
3: 지금은 연습이고 이제 정말 출발할 거야. 자, 출발!
6: 출발합니다.
3: 다행이다.

0: 아니잖아. 이제 어떡해.
1: 걱정하지 마. 예드님이 금방 다시 고쳐놓을게.
0: 또 고친다고?
2: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1: 당연하지.
3: 다 고쳤다.
1: 자, 다시 출발해볼까?
4: 정말 잘 고친 거 맞겠지?
0: 믿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1: 그럼 출발합니다.
5: 출발하겠습니다.
1: 내가 금방 고친다고 했잖아.
3: 멋지다.
4: 대단해, 에디.
0: 정말.
1: 에이, 뭘.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
2: 에디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도 가보네.
1: 크락크락.
6: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1: 어디로?
2: 글쎄.

0: 시티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요?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0: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1: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3: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0: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5: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안 돼.
1: 시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3: 큰일 났어. 브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4: 네?
1: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4: 기다리다 출동.
1: 땅파기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4: 기다리다 출동.
6: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3: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7: 안 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5: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6: 근데 어떡해.
1: 얘들아, 이것 좀 봐.
4: 이게 뭐야?
5: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6: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5: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8: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1: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8: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1: 어디 가?
3: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6: 잘 모르겠어요.
5: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1: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9: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5: 포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9: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5: 저게 뭐지?
9: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5: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9: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로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5: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겠다 안 올 것 같아.
1: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4: 기가빌더 변신!
5: 포키봇 변신 완료!
10: 마이티봇 변신 완료!
11: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9: 이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7: 모두 조심해!

0: 파워가 엄청난데?
1: 그러게.
2: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0: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누르!
2: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0: 두고 보면 알아. 네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2: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0: 이것도 있지?
3: 저기 봐! 루흐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0: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2: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0: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2: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지금이야!

0: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아,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부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0: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1: 자, 이제 테라시트를

0: 즐거운 채널. 오늘의 게임은 사다리 타기. 저희가 고른 색깔의 사다리를 따라가면 벌칙 분장이 날 거예요.
1: 색깔을 잘 골라야겠네요.
0: 자, 그럼 다이부터.
2: 저는 빨간색.
1: 뭘까?
2: 간다.
1: 어떻게 될까? 대박,
0: 이상한 걸 잃어. 점! 자, 점 붙일게요. 어디다 붙일까나? 여기다가.
2: 그럼 이번엔 노란색.
0: 노란색.
1: 제발.
0: 코스요! 코스에 붙이실게요. 아, 예쁘다. 예쁘죠?

0: 아시죠?
1: 사다리에 줄 하나만 더 꼈으면 나보미가 다 하는 건데. 왜? 코스염 잘 어울리던데. 지금 뭐 보는 거야? 아, 나 이제 어떡해. 왜? 귀여운데 뭘. 벌칙이 있으니까 조회수가 쭉쭉 올라간다.
2: 맞아. 이번 게 제일 재밌어.
3: 다혜는 코스염 있는 게 더 나은데.
1: 지금 이게 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웃어. 어? 어떻게 한 거야? 궁금해?
2: 누나.
1: 좋아.
4: 이 중에서 먹구름을 고르고 빗방울들을 그린 후 비는 아래로 내려가게, 빤히 내려가게. 여기에 소리까지 집어넣으면.
1: 우와, 이거 재밌다. 역시 우리 눈에 최고.
3: 나도 할 수 있는데.
1: 오, 사티브 형도 하네. 누나, 내 거에도 해줘.
4: 응? 코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어린이들은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많이 쓰지.
5: 어? 좀 복잡해 보이는데?
4: 아, 그럼 다음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크래치 주니어를 해보자. 태블릿 컴퓨터가 있으면 나만의 아이디어로 이야기, 게임,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지. 이걸로 어떤

0: 어떻게 해?
1: 여기서 먼저 캐릭터를 고르는 거야.
2: 나 문어 외계인 할래.
1: 문어 외계인 앞에 화살표 블록을 내려주고 누르면
2: 우와, 앞으로 가네?
1: 블록들을 이용해서 캐릭터들이 달리거나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내거나 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것을 모니터 안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만든 작품을 프로젝트라고 불러.
3: 프로젝트! 나 해봐야지.
4: 그래, 다미도 하고 다이도 하고 소팀 오빠도 하고 나도 하고.
5: 뭘 하는데?
4: 다이봄 채널의 재미난 이벤트. 오늘 저녁에 공개하는 4개의 프로젝트를 보고 제일 재미있는

0: 우리 다음이
1: 재밌는 거 만들어서 대결하려고요.
0: 대결? 아, 최고의 프로젝트를 뽑는다고 했지.
1: 엄마, 응? 이거랑 이거랑 뭐가 더 재밌어요?
0: 둘 다 재밌는데 다음이 이야기를 만들면 더 재밌을걸?
1: 내 이야기?
0: 응, 다음이 로봇 되고 싶어 했잖아. 응?
1: 에이, 그건 네 살 때 그런 거고요.
0: 그런가? 아, 그럼 이젠 축구선수였던가?
1: 네, 우주에 가서 하는 축구선수요.
0: 오, 멋진데? 그럼 그걸 표현해보는 거야.
1: 우주를?
0: 응! 자, 봐봐. 다미가 생각하는 걸 다 만들 수 있어. 여기 하늘이랑 풀밭이 있는 거 있지? 요걸 누르면
2: 우와, 농구장도 있고 바다도 있네.
0: 응, 이 배경화면으로 가을이 되었다가 겨울이 되기도 하고 바닷가에 있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2: 와, 여기 우주도 있어요.
0: 그래, 그걸로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거야.
1: 좋아요, 해볼래요.
3: 아, 발로 차야 되는데. 누나, 이것 좀 봐줘.
4: 그럼 요 블록을 써봐.

0: 뭐 하는 거야?
1: 뽐나는 크리에이터 나봄이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거야.
2: 오, 그럼 거기에 하트를 넣어보는 건 어때?
1: 오, 이다의 천재!
2: 진짜 나 뭘 하지?
1: 드디어 마침내 공개합니다! 공정하게 순서를 정하기 위해 요 안에 이름을 적은 공을 넣었어요.
2: 그럼 첫 번째로 공개할 프로젝트는 다음이가 뽑아주세요!

0: 우주로 간 축구 선수였네요.
1: 공을 차서 저 끝까지 간 거예요.
2: 멍차는 소리도 들렸어야지.
1: 우주에선 소리 안 들리거든?
3: 그건 다미 말이 맞네.
0: 와우,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요? 여러분, 아직도 프로젝트가 세 개 남았어요.
4: 다 보고 최고의 프로젝트에 클릭, 클릭, 클릭.
0: 이번에 볼 프로젝트는

0: 오늘 신나죠?
1: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2: 근데 무슨 내용이야?
0: 뽐나는 크리에이터 나봄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우렁물 잘한다는 거죠. 다영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을까요? 재미도 있고 머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3: 다혜와 함께하는 머리가 좋아지는 퀴즈. 수박 아래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수박은 두 글자니까 정답은 2. 10 더하기 3은 뭘까요? 정답은 1. 10시에 3시간을 더하면 1시가 되니까요. 까만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림을 뒤집어 보세요. 86, 87, 88. 이렇게 순서대로였어요.
0: 네, 네 개의 프로젝트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쏙 든 프로젝트에
4: 클릭, 클릭, 클릭.
0: 자, 그럼 이제 투표 마감을 기다리면서 심사평을 들어볼까요? 오늘의 심사평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많이 만드신 저희 엄마가 해주실 거예요.
4: 심사위원님!
5: 와! 다혜, 나봄이, 서티브, 그리고 다하미까지 모두 멋진 작품이었어. 그동안 사람들은 글이나 음악, 춤, 그림으로 나를 표현해왔다면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꿈을 표현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지. 너희들이 상상하는 걸 컴퓨터 안에서 마음껏 표현하다 보면 우리의 세상은 더 멋지게 변할 거야.
0: 네, 심사평이 끝나고 투표 시간이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표 때문에 다음이 우주인이 많이 귀여웠나 봐요.
1: 고맙습니다.
0: 이제 끝내. 오늘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있어요.
1: 선물?
0: 선물이래. 자, 기대하세요. 짜잔.
1: 이게 뭐야?
0: 너를 1등으로 뽑아줬는데 팬 서비스도 해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이의 분쟁쇼를 감상해볼까요?
4: 싫어!
2: 지금 받아야지.
0: 진짜. 근데 왜 씌우고. 이렇게. 오, 멋진데. 됐다. 돼지코. 돼지코 씌우고.
1: 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 냉기에 불꽃은 원래 파란

0: 나타나냐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예쁘란 게 좋아. 다시 아포지 좀 잡아볼까? 오케이.
1: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 스타일이 남다른 친구인데요. 사진 찍는 포즈도 예사롭지 않고요.
0: 그렇지, 다르게 또 잡아줘. 오케이.
1: 러블리한 매력으로 똘똘 뭉친 샤샤샤 샤샤입니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까꿍. 단 한 번의 등장도 시선을 사로잡게 만드는 모델 본능.
2: 샤샤,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3: 먹인 지금 바로 집사 마음의 저장. 사진 찍어줘야.

0: 엄마 좀 봐봐.
1: 샤샤네 집에 또 한 마리의 모델 붙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동생 루루입니다. 어우, 러블리한 샤샤랑은 다르게 루루는 시크한 매력이 있는데요.
0: 옳지. 루루야, 엄마 봐봐. 다른 포즈 다 해볼까? 루루.
1: 지금 약간 시크한 컨셉에 루루.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루루, 너 냉미남이었구나.
0: 예. 하기 싫어? 하나 없어?
1: 루루의 또 다른 반전 매력. 시크한 모습 뒤에 가려졌던 야성미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2: 고민형, 양념 펀치 맛이 어떠냐? 우씨.
1: 또 어딘가를 예의주시하는 루루.
2: 이게 어디? 아빠 치워라.
1: 역시 누나한텐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사진 찍을 땐 프로처럼 멋쟁이 고양이 남매 샤샤와 루루였답니다. 다음 친구도 역시 비판 스타일이 돋보이는 패셔니스타인데요. 팔색조 같은 매력이 돋보이는 강아지 몰리입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소품들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땐 바람개비 모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 땐 하트 뿅뿅 선글라스. 가끔 이렇게 팝스타 느낌도 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찍힌 풍경들도 하나같이 다 예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몰리는 제주도에 사는 제주 강아지입니다. 화려한 패션에 제주 풍경까지, 비주얼 맛집이 따로 없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목할 장소는 바다입니다. 몰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놀이 패션이거든요.
3: 빨리 불러요.
1: 수영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수영복 체크 먼저 하고요.
0: 내려와 이제. 내려와. 왜 내려와.
2: 나 수영 완전 잘하지. 근데 이상하다. 왜 앞으로 안 가지?
1: 누가 봐도 물놀이 즐기고 온 강아지의 모습이죠. 선글라스까지 찰떡이다 진짜.
0: 네, 수영할게요.
1: 자, 이번엔 진짜 바다로 왔습니다.
0: 올라가자.
1: 구명조끼와 튜브까지 완벽하게 세팅 후 멋들어진 수영 실력을 뽐내는 중인데요.
0: 와, 물이 진짜 많았나.
1: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시원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몰리. 물놀이 패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수영 실력도 대단한데요.
0: 엄마 어딨어?

0: 아, 귀엽다.
1: 간간이 쏟아지는 몰리의 인생샷. 앞으로도 많이 찍어주세요.
2: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분홍색이지? 던진다. 갔어. 살색공 갖고 와. 대신에.
1: 방금 던진 분홍색 공 말고 살구색 공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2: 이건 보라색이잖아. 이것도 던져줘? 던져줄게. 갖고 와, 살색깔.
1: 분홍색에 보라색에 살색 꽤 어려운 미션인데요.
2: 살색이다. 잘 생각하고 갖고 와라.
1: 오, 살구색 공. 말만 듣고 색을 구분해서 갖고 온 거라는 거죠? 와, 똑똑한데? 똑똑한 천재견 소금이에겐 이런 귀엽고 깜찍한 개인기들은 식은 죽 먹긴 합니다.
2: 옳지. 잘했어.
1: 하나에 꽂히면 금방 집중하는 소금이. TV보기도 취미 중 하나고요. TV보다 작은 휴대폰 영상도 푹 빠져서 자주 감상하곤 한답니다. 그렇다고 소금이를 조용한 친구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거든요.
2: 소금아, 그 영수증 소금이 거야? 이거 망고 안 먹고 싶어?
1: 뜬금없이 영수증에 꽂혔지만 앉아. 망고는 포기 못하지.
2: 앉아. 영수증 안 뺏을게. 영수증.
1: 하지만 영수증도 포기 못해. 자기 주장이 확실한 만큼 고집도 한 고집하는 것 같죠.
2: 그래서 안 갈 수 없잖아.
3: 다치셨어.
2: 같이 갈 거야? 이쪽은?
1: 산책 중에 갑자기 멈춰선 소금이. 무슨 일일까요?
2: 계속 그러고 있어. 엄마 간다. 여기까지 오면 유모차 태워줄게, 소금아.
1: 아, 유모차가 타고 싶었던 거구나. 말을 다 알아듣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2: 태워줘.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1: 그렇게 유모차에 탑승한 소금이. 전방 주시 중요하죠.
2: 속이잖아, 또.
1: 덜컹거릴까봐 바로 자세를 낮추는 소금이. 천재 아니야? 알면 할수록 더 매력적인 개성 만점 천재견 소금이었습니다.
2: 으이.
1: 보호자 함께 산책 중인 보더콜리 강아지 맥스. 당황했는데요. 침착하게 물어서 가져다 줍니다. 줄 좀 놓지 맙시다. 맥스는 산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름 장마철에도 산책 사랑은 여전하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에는 이렇게 비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4: 잘 놀다가 가슈.
1: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나요? 별리가요. 오히려 비가 와서 더 신난 보호자와 맥스. 물 만난 물고기가 아니라, 물 만난 강아지가 따로 없네요.
2: 이야, 알지!
0: 알지!
1: 내친 김에 원반 던지기까지 가자! 와, 근데 빗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세진 것 같은데요? 더 굵어진 빗줄기에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맥스. 멋있다, 맥스! 자, 이번엔 더 멀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점프! 와우! 맥스도 엄청 신난 것 같죠? 근데 사실 제일 신난 건 보호자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짧고 굵게 한바탕 놀아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맥스. 그런데 아까 봤던 우리 가족과 또 마주쳤네요.
4: 조심해서 돌아가쇼.
1: 슬쩍 다가가 보는데 부담스러운지 그대로 턴.
2: 뭐 우리가 싫어서 간다.
1: 어쩌다 마주친 우리 가족들도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봐요. 오늘따라 조금 더 특별했던 산책 시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랄게요.

오늘의 주제는 영수증? 큰일 났다.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 들키기 전에 숫자 하나만 지울 순 없을까? 설마 이 중에 지울 수 있는 게 하나는 있겠지? 가만, 만약 이걸 쓴다면 지운 티가 너무 날 것 같다. 안 되겠다. 지우개로 지워보자. 역시나 소용없는 게 당연하지. 마지막 희망이다. 설마 이건 되겠지? 하나도 안 지워졌다. 영수증을 지우는 방법, 정녕 없는 걸까? 에라 모르겠다. 태워서 없애버리자. 탄다, 탄다. 뒷면도 골고루. 엥? 뒷면은 안 탔다. 아까 분명히 앞쪽 면은 시커멓게 탄 것 같았는데 뒤는 깨끗하다. 어떻게 된 거지? 보통 종이는 앞뒤가 같이 타는 게 정상인데 뭘까? 영수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물건을 살 때마다 수없이 받는 영수증들. 자세히 본 적이 있었던가?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영수증은 이렇게 나왔었지. 화장지처럼 톡 뽑히고 테이프처럼 툭 끊기는 영수증. 생각해보니 궁금해진다. 영수증의 글씨 어떻게 써질까? 영수증 기계를 열어보자. 종이가 있고, 어라, 잉크가 없다? 종이만 있고 잉크가 없는데 어떻게 글씨가 써진 걸까?

향수 중에 써진 글씨를 자세히 보자. 잉크라고 생각했던 이 검은 부분. 촛불을 가까이 댔을 때 검게 탔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과 비슷하다. 잉크도 아니고 탄 것도 아닌데 촛불 때문에 까맣게 됐다?

촛불처럼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영수증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니 슥슥 잘 그려진다. 열을 받으면 까맣게 변하는 특수한 종이. 영수증의 비밀은 열에 반응하는 종이에 있었다. 종이에 발라져 있는 약품이 열에 반응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성질. 잉크가 아니라 열에 의해 글씨나 그림이 그려진다. 이 특수한 약품은 종이의 앞면에만 발라져 있어서 글씨가 있는 앞면은 광택이 있고 반짝거리지만 영수증 뒷면에는 광택이 없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약품이 발라져 있는 영수증 앞면은 까맣게 변하지만 뒷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수증의 비밀. 그것은 뜨거운 온도에 반응하는 종이에 있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가진 저마다의 온도. 뜨거울지 또는 차가울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온도를 짐작할 수 없는 경우엔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만 뜨거운 물이라는 게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영수증처럼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이 컵은 특수 장비가 없어도 뜨겁다는 걸 알려주니 조심할 수 있다. 색이 변하는 컵에 사용된 것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온 알류. 시온 물감으로 그린 주황색 고양이를 차가운 곳에 놓으면 갈색으로 잘 그을린 고양이가 된다. 다시 따뜻한 곳으로 나오면 점점 돌아오는 색깔. 반대로 뜨거운 열을 가하면

열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만 색을 바꿀 수 있는 편리한 과학. 신기하고 놀라운 발견도 가끔은 흔하고 평범한 영수증 몇 장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법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물파스. 그런데 이 물파스로 영수증이 지워진다? 그렇게 지우기 어려웠던 영수증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영수증이 지워지는 원리 무엇일까?

영수증 한쪽에만 발라진 약품이 염기성인 물파스와 반응하여 지워지는 원리. 이젠 깨끗해진 이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볼 차례다.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집 먼지 진드기의 최후의 만찬.
1: 호빵아, 호떡아,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대청소하기에 앞서 이 바구니에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안 입는 거 다 담아.
0: 네, 엄마.
1: 그리고 오랫동안 안 빤 것도 빨 거야. 호떡이 담요, 호랑이.
0: 어, 호랑이 안 돼요.
1: 아니, 왜 안 돼? 그동안 한 번도 안 빨았잖아. 좀 빨자.
0: 안 돼요.
1: 어? 이번엔 엄마도 양보 못 해? 아, 빨자.
0: 안 돼요.
1: 머리가 삐끗했나 봐. 아, 그 호빵아.
0: 네.
1: 엄마 그 파스 좀 찾아줄래?
0: 아, 네. 아, 파스가 어디 있더라? 어. 죄송해요, 엄마.
1: 아, 그러니까 호랑이 빨자.
0: 호랑이랑은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1: 아이, 그건 알겠는데. 아니, 밤에나 안 하지나 안 주나 서나. 아이, 잘 때나 놀 때나. 아이,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빤 적이 없잖아. 이게 좀 빨자.
0: 아, 세탁기 넣고 빨다가 찢어지면 어떡해요. 안 돼요.
1: 아휴, 그래, 엄마가 잣다 졌어. 아우.
0: 엄마, 여기 파스 없는데요.
1: 아, 그럼 안방에 있나? 여보, 안방에 파스 있어요?
0: 호떡아, 웬만하면 빨지 그래. 오, 꼬질꼬질한 냄새.
2: 꼬질꼬질한 냄새라니.
0: 아! 아! 오, 호떡아, 또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2: 모르겠어. 갑자기 눈물도 나고 콧물도.
0: 재채기까지.
2: 갑자기 왜 이렇게 가렵지?
3: 집먼지 진드기, 집먼지 진드기.
0: 집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인다. 혹시 우리 집 어딘가에 집먼지 진드기가 있는 거 아니야?
2: 어디 어디 어디 어디?
1: 호떡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 담요 빨자. 그 안 빨면 집먼지 진드기 때문에. 얘네 어디 간 거야? 호빵아! 호떡아! 어?
4: 이제 끝인가 보.
5: 이대로 가다니 가기 싫어.
6: 자자, 다들 모였어.
4: 아직 참석하지 않은 집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0: 어? 여기가 어디지?
2: 누나, 다들 우리를 쳐다보는데.
7: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5: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 놓은 거야? 하긴, 나도 그 마음을 알지. 나도 가기 싫어.
4: 나도 가기 싫다고.
6: 자자자자, 거우 울지들 마시오. 울면 배 꺼져서 배고프오. 마지막 가는 길 배고프면 쓰겠소!
4: 아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0: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5: 오늘 호떡이 엄마가.
1: 호빵아, 호떡아, 오늘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호랑이 빨자
5: 라고 했잖아!
4: 우린 세탁기!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걸 몰라?
2: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 아니, 우리들이 누구냐고.
8: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9: 집에 숨어 사는 집먼지 진드기, 쏙쏙 숨기 좋아하는 집먼지 진드기, 입을 쏙

0: 그 최고 중에 최고인 호떡이 담요 속에 진먼지 진드기 해장.
1: 우린 대장님을 따르는 진먼지 진드기.
2: 헛! 호떡이 담요에 진먼지 진드기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했던 거야?
3: 허! 이럴 수가.
4: 내 담요에 이런 건 없었는데. 못 봤다고.
5: 어허! 이런 거라니. 듣는 이런 거 참 불쾌하군.
6: 우리 너무 작아서 안 보여.
7: 하지만 확실하게 살고 있다고. 호떡이가 땀 흘리고 덮어서 축축한 이 살기 좋았는데 담요를 반대!
0: 자자자! 갈 땐 가더라도 우리 최후의 만찬은 즐깁시다.
1: 네, 대장님!
0: 셰프! 음식을 주시오!
8: 네, 대장님!
4: 근데 뭘 먹는 거지? 글쎄...
8: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들의 최후의 만찬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9: 특별한 음식? 뭘까 뭘까?
2: 호떡아,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데.
9: 스테이크? 야호! 야호!
0: 우와! 해완각질이다! 야호!
10: 배불리 먹겠구만!
8: 최고의 각질 요리를 준비하겠나이다! 짜잔! 호떡이 각질입니다.
11: 야, 각질이구나!
4: 야, 각질이라고! 내 각질!
8: 제 각질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호떡이 묵은때 요리도 있습니다만.
2: 저는 괜찮아요.
4: 저도요.
0: 이럴 수가!
4: 누나! 진먼지 진드기들이 각질을 먹고 살았나 봐.
2: 묵은 때도 먹고 살았나 봐.
6: 그런데 말입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제가 싼 똥이 호떡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0: 봤어. 아주 훌륭했어.
7: 저든 호떡이 눈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0: 훌륭했어. 만! 난. 목덜미를 한 방에 공격했어.
11: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4: 이게 다 무슨 말이야?
6: 역시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군. 우리 진먼지 진드기들은
4: 간질간질. 가려.
8: 그거라! 그거라!
6: 어, 똥! 뿌찌찌!
7: 똥!
8: 뭐지?
7: 동그르르!
8: 너무 작아서 놓쳐버렸다!
7: 동그르르! 똥똥!
4: 어? 누구냐, 넌! 점액으로 내쫓아줘봐! 쏴!
7: 똥똥! 더 깊숙이 들어가! 동그르르! 동동동동!
4: 아, 이걸 어쩌나? 너무 작아서 놓쳤다! 어? 콧물 난다!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콧물이 나는 거지?
7: 아니, 면역세포 대장님, 모니터 좀 보십시오. 콧구멍으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12: 어? 처음 보는 녀석인데, 침입자 정체는 당장 알아봐.
13: 그게 정보가 없다는데요.
12: 뭐야? 정보가 없어? 쿠털 장군한테 연락해봐. 쿠털로 당장 잡아채라고.
13: 그게 놓쳤답니다.
12: 이럴 수가. 점액세포한테 점액으로 내쫓으라고 연락을...
13: 아유, 실패했대요!

0: 대체 누구냐 너?
1: 아, 대장님,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점막을 지나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0: 뭐야? 기도로 넘어가면 곧 폐님께 도달하게 될 텐데.
1: 폐님께 도착 5초 전입니다. 5, 4.
0: 뭐 하고 있어? 당장 재채기를 발사해.
1: 예. 네. 재채기 발사.
2: 집먼지 진드기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재채기까지 했던 거야. 집먼지 진드기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3: 근데 그동안 호떡이가 담요를 빨지 않아 땀 흘려서 축축하고
4: 늘 품고 다녀서 따뜻하니 집먼지 진드기들의 천국이었는데.
2: 내가 애정하는 담요 호랑이를 집먼지 진드기 천국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5: 호떡아,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2: 어떡하긴, 당장 가서 엄마한테 세탁해달라고 해야지.
5: 오? 집먼지 진드기 최고 딱지다!
2: 누나, 빨리 가자!
5: 응!
6: 각질 먹다가 어디로 간 거야?
7: 자, 다들 어디로 갈 것이오?
8: 전 각질이 많은 침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최고의 각질 요리를 연구하겠습니다.
3: 전 호떡이가 많이 눕는 소파로 갈래요.
4: 그럼 전 침대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 축축하고 따뜻하니 가서 알을 듬뿍 낳겠습니다. 대장님은요?
7: 나는 죽어서 호떡이의 뱃속으로 갈 것이오. 호떡아, 제발 마지막으로 담요 냄새를 깊게 맡아줘. 제발! 깼구나.
3: 허! 죽어서까지 꿈을 이루려고 하시다니.
4: 역시 대장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5: 엄마!
2: 엄마!
4: 어머! 너네 어디 있었니?
5: 엄마, 호떡이가 담요 빨 거래요.
4: 정말?
2: 호랑아,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냄새 한 번만.
5: 안 돼! 냄새 맡다가 코로 집먼지 진드기가 들어가면 어떡해.
2: 그럼 안 되지. 엄마, 말아주세요.
9: 그래?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집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줄게. 그리고 집먼지 진드기가 살 수 없게 깨끗하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고,

0: 나는 커서 어떤 마법사 될까? 제일 먼저 쿤타 노래해 볼까요?
1: 나는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공장 마법사가 될 테야. 그래서 절대 고장한 나는 슈퍼 마법 장난감 만들 거라고.
2: 올해도 부서지지 않지. 야! 야!
0: 다음으로 누가 노래해볼까요?
3: 저요.

0: 요리 마법사가 될 테야. 다음은 베리가 노래해볼까요?
1: 그런 거 말고 전 그냥 예쁜 걸 만들고 싶어요.
0: 베리, 지금은 만들기 시간이 아니에요.
1: 전 그냥 예쁜 거 만드는 게 좋아요.
0: 베리, 만들기는 다음에 하고, 자라서 어떤 마법사가 될지도 중요한 거예요. 꼭 생각해둬야 해요. 알겠지요?
2: 피구하자!
3: 베리야! 피구하자, 피구!
1: 아름다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너희도 같이 예쁜 거 만들래?
3: 아니야, 우리 괜찮아.
1: 예쁜 걸 만드는 게 어때서?

0: 마법 장난감들이 다 어디 갔지?
1: 가셔!
2: 그런데 왜 숨는 거야?
1: 해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쿤타가 괴롭히는 것만큼 엄청난 고통이라고! 과거의 기억이... 생각하기도 싫어!
0: 마법 장난감이 없다면... 대신 너희들이라도...
3: 놀이터 흙먼지를 죄다 끌고 들어와 버리다니. 어지르는 아이들 따로, 치우는 로블리 따로. 아니지. 마법 청소 도구들, 청소를 부탁해. 쓰고 닦고 반짝반짝 순식간에 깨끗해.

0: 저걸 다 언제 떼어내?
1: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2: 무서워.
3: 싫어. 슈리야, 무슨 일?
1: 빌려달라는데 왜 싫어?
3: 싫어.
1: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니까.
4: 베리, 슈리 손수건이잖아. 슈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뺏으면 안 돼. 야!
1: 됐어, 다른 거 찾으면 되지 뭐. 아하, 준이, 나 모자 좀 빌려줘라.
3: 모자는 안 돼.
1: 뭐야, 너도야?
3: 어? 나이네, 물건 좀 빌려줘.
5: 베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으악!

0: 대체 무슨 일인가요?
1: 페리가!
0: 페리라고요? 친구들 물건에 마법 스탠드까지 대체 뭘 하려고?
2: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0: 억지로요?
3: 몰래 다 가져가 버리다니.
0: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리를 찾아보죠.
1: 네!
0: 주리 토니, 베리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아하! 마법사로 변신하는 이야기죠?
0: 아니 아니,
4: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5: 다녀올게요, 로블리!
0: 오늘만큼은 마법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5: 베리는 분명 유치원 안에 있을 거야. 다들 못 찾은 모양이네.
0: 정말 이상하네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5: 아! 얘들아! 베리가 어제 우리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지?
6: 예쁘게 만들어서
3: 돌려주겠다고 했어.
5: 그래! 돌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길 봐. 마법 스탠드는 돌려줄 주인이 없잖아. 이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져간 거야.
2: 그런데 유치원에 어두운 곳이 있었나?
5: 생각나는 곳이 있지.
3: 깜짝이야!
1: 베리!
6: 그러니까 나는
2: 여기서!
0: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그러면 절대 절대 안 돼요.
6: 그치만
0: 베리, 절대 절대 안 돼요.
6: 그게 아니라
0: 베리, 친구들의 물건은 정말 소중해요.

0: 요 빨리 사과하세요.
1: 미안 얘들아.
2: 그래? 와, 뭐야? 로봇 전사잖아.
3: 엄청 멋지다 피.
4: 내 손수건이 멋진 망토가 됐네.
3: 그치? 마음에 들지?
4: 그래도 손수건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3: 맞아, 모자가 로봇 전사에게 잘 어울리지만
5: 우리도 모자가 필요해, 베리.
3: 역시 내가 만든 건 소용이 없었어. 얘들아 미안해.
0: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요?
6: 맞아요.
3: 얘들아,
0: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요.
3: 벌이요?
0: 벌은 친구들의 물건을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3: 네.
7: 베리야.

0: 이거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
1: 정말? 물론이지!
0: 어? 나도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2: 너도?
3: 나도.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내가 모두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줄게.

0: 저도 베리에게 어울릴만한 마법사를 찾았답니다. 무엇이든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패션 마법사. 어때요, 베리?
1: 패션 마법사?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마법템들은 케네듐에서 전기를 얻어 움직이지만 세상엔 전기를 얻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 소리형. 뜨거운 불의 힘, 화력. 휘날리는 바람의 힘, 풍력. 빛나는 태양의 힘, 태양광.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전기가 숨어있지요. 바로 정전기. 바로 여기서도 얻을 수 있죠. 정전기. 물체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죠. 숨어있는, 멈춰있는 마법 같은 바로 정전기. 정전기는 주변 물건 위에 멈춰서 숨어있는 전기랍니다. 자, 모두 마법 같은 숨은 전기, 정전기 놀이 시간.

0: 쟤들 뭐 하는 거야?
1: 저렇게까지 도망치는 거야?

0: 내가 1등.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지리리
1: 지리리 스타필
2: 지리리?
1: 정전기다.
2: 정전기라고?
1: 정전기가 이렇게까지 따갑다고?
0: 이상한데?
1: 이상해 보이진 않아. 이제 사라진 거 아닐까?
3: 러블리가 뭐라고 했더라? 숨

0: 어서 로블리를 불러보자.
1: 로블리! 큰일 났어요!
2: 네? 큰일이요?
3: 어? 야!
1: 로블리!
2: 이게 무슨 일이지요?
0: 로블리!
4: 아니, 주니! 방금 봤어? 평소에 보던 정전기가 아니었어. 엄청 강한 정전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난 정전기가 가득한 것 같아.
5: 어때? 좀 따끔해지지?
4: 이게 뭐야?
5: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살 거다다다다.
6: 어서들 나가자.
0: 정전기가 괴물로 변했나 봐. 어떡해.
4: 어서 정전기 괴물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0: 찾자고? 어디서?
4: 모를 때는 책이지.
7: 조심 조심 멈춰.

0: 같구만. 대단해.
1: 정전기는 정지하고 있는 전기로.
2: 어려운 말 말고 어떻게 막아야 해?
1: 정전기는 금속 재질을 좋아해. 문손잡이 같은 금속 재질을 피하고 로션 바르기, 분무기로 물 뿌리기, 고무장갑 끼고 물건 만지기로 정전기를 막을 수 있대.
0: 됐다, 없는데.
3: 완전 좋아. 꾸띠공주 핸드로션을 가지고 있었잖아.
2: 부탁해. 치, 난 또 뭐라고.
3: 그래, 군타는 찌리리리 타다다닥 로블리처럼 되겠네.
2: 하는 수 없지. 베리 공주님 제게도 주소서.
3: 사수 선생님!
1: 꾸띠 공주 핸드로션아, 나를 지켜줘. 어, 됐다, 정전기를 막았어. 베리, 로션
3: 다 써버렸어.
4: 이게 어떡해.
1: 로션이 정전기를 막는 건 잠깐일 것 같은데.
5: 그럼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필요하단 거네.
1: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있는 곳이라면.
5: 가자 토니. 어? 정전기 괴물로부터 마법 유치원을 지켜야 해.
1: 응.
2: 아니, 왜 찌리릿 안 하나 타다닥. 모르겠다 너도. 암튼 대장에게 알리자 타다닥. 뭐야, 왜 안 되는 거지?
5: 찌리릿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얘들아, 모두 흩어져서 분무기랑 고무장갑을 찾는 거야.
2: 아, 로션을 발랐다 이거지? 안 되겠어, 모두 불러라 찌리릿.
5: 이제 흩어져서 주변의 정전기를 모두 없애는 거야.

0: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분명
1: 정전기 괴물 때문이에요.
2: 하지만 저희가 정전기 괴물을 없앨 방법을 찾았지만.
0: 정전기가 괴물이 됐다고요? 아니 어째서 정전기가 그렇게? 응? 야, 그럼 또 어둠의 기운. 역시 저건 정전기 괴물이 틀림없군요.
3: 정전기 괴물? 우릴 그렇게 나약하게 부르지 마시리네.
4: 드림맨 모두 합체.
2: 조니, 마법이 필요한 시간이야.
4: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0: 두 번째야. 어서 변신해.
2: 로블리, 괜찮아요?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추! 주니! 도니! 변신!
1: 그런데 도니, 우리 무슨 마법 써야 해?
5: 그러니까 뭘까?
2: 일단 도망쳐!

0: 세 번째다 이 녀석들아.
1: 피했다 피해! 오냐?
2: 제발.
1: 얘들아, 이쪽이야.
3: 빨리.
0: 왜 여기로 들어온 거야?
1: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0: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2: 너희들은 이제 도가니 눈치다.
1: 도리, 정신 차려.
4: 하지만 저런 경적기 괴물을 어떻게 이겨?
1: 내가 시간을 벌게.
4: 이건 기본 마법소?
1: 방법을 찾아, 도리. 응, 추피 추피 추피 추 마법 이동.
2: 잔꾀를 부려봐야 소용없지, 찌르르리!
1: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이동!
2: 아잉, 귀찮구나, 찌르르리! 이제 초고압 전기 맛을 보여주마!
1: 전기 이동!
2: 찌르르리! 모조리 없애주마!
3: 뭐야 이건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
2: 안 돼.
3: 찌리리리.
4: 로블리 괜찮아요?
0: 세 번의 기절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 녀석으로 날 충전해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간만에 전기를 꽉 채웠더니 컨디션 최고입니다. 아휴,
5: 이제 정전기 안 생기는 거 맞죠? 에이, 정전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거람?
0: 정전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따끔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요.

0: 물의 찍김. 오, 최후에서 받기 전 물 뿌려 씻지. 씻지.
1: 정전기가 안 생기네. 아차.

0: 날씨. 해님과 구름이 함께 있음. 오늘은 내 생일.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다. 촛불을 끈 후 피자, 빵, 스테이크가 나왔다. 음식을 먹으려는데 피에로가 나타나 나에게 말했다.
1: What is your favorite food?
0: 피에로는 내게 무슨 말을 했을까? 누가 좀 알려줘.
2: 이 친구가 피에로가 한 말을 알려달래.
3: 나도 궁금해. 빨리 알려줘.
4: 오케이.
3: 자, 그럼 시작한다.
4: 말풍선 속의 영화야. 나와라.
5: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entence.
1: What is your favorite food?
3: What is your favorite food?
2: 오, 이거였구나.
3: What is your favorite food? 무슨 뜻이야?
2: 자, 궁금하지? 바로 알려줄게.
5: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board.

0: 친구들
1: 집중. 아,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볼게. What is your favorite food? 하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라는 말이에요. 어? 가장 앞에 있는 what? 무엇? 우리 여러 번 배웠었죠? 그 다음에 your, 너의. 어? 이거 우리
2: What is your name?
1: 할 때
2: 너의 이름은 뭐니?
1: 할 때도 나왔던 거고 favorite 하면 허,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food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즉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라는 말이야. 오, 어떤 음식 가장 좋아할지 궁금하다면 What is your favorite food? 하고 물어보세요.
0: 아하, what is your favorite food?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3: 와,
0: 이거지.
3: 맞아, 맞아. 에너지 너무 잘하는데.
0: 어, 좋아, 좋아. 나 피자를 제일 좋아하는데. 와. 피자를. 그럼 what is your favorite food? 나는 피자다. 오. 이렇게 영어로 어떻게 대답하지?
3: 오, 그거는 동화책 속 친구들한테 배워볼까?
0: 어, 좋아, 좋아. 자. 하나, 둘, 셋.
4: Let's open the storybook.
5: 꿀꿀 돼지 요리사가 숲속에 스테이크 가게를 차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봤어요.
6: What is your favorite food?
7: My favorite food is pizza.
8: My favorite food is bread.
5: 꿀꿀 돼지 요리사는 생각했어요. 얼마 후, 꿀꿀 돼지 요리사는 간판을 바꿨어요.
6: Pizza? Bread.
5: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많아졌고 꿀꿀 돼지 요리사는 집에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6: My favorite food is steak. Yummy.
3: 와, 맛있겠다.
0: 배고파.
1: 어, 맞다. Energy. What is your favorite food?
0: 어, 나는 곰처럼 피자가 제일 좋아. 피자, 피자.
1: 아, 피자. 그렇다면 My favorite food is pizza. 라고 대답하면 돼.
0: 아하, My favorite food is pizza.
1: Ooh, very good.
0: 그럼 조이는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1: 어, 나는 빵을 좋아해. 그래서 My favorite food is bread.
0: 아, 조이가 빵을 좋아하는구나.
3: 빵 맛있지.
0: 맛있지. Melody는 what is your favorite food?
3: 나는 고기가 맛있어서 my favorite food is steak.
0: 오. Steak.
1: Melody는 스테이크를 좋아했어.
3: Yummy, yummy.
0: 알았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 My favorite food is 음식 이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3: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 더 연습해볼까?
1: 예!
3: 우리 친구들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따라해봐봐. Now it's my turn. Super duper, super duper music. 오! 자, what is your favorite food? 라고 물어볼 땐, 피자를 제일 좋아한다면? Pizza, pizza, my favorite food is pizza.
4: Pizza, pizza, my favorite food is pizza.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야.
4: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야.
3: 맞아, 맞아. 그렇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빵이라면?
9: Bread, bread, my favorite food is bread.
4: Bread, bread, my favorite food is bread.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빵이야.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빵이야.

0: 맞아, 맞아. 그렇다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스테이크라면. 스테이크, 스테이크, my favorite food is steak.
1: 스테이크, 스테이크, my favorite food is steak.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스테이크야.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스테이크야.
0: 와우, wow, good job, everyone.
2: Good job.
3: 내 뒤로 내가 해볼게.
0: 와,
4: Were you waiting?
5: 아니, 우리가 널 왜 기다려?
3: 그냥 돌아가.
4: No, my favorite food is English words.
5: 아니, 영어 단어는 음식이 아니야.
4: Why not?
5: 안돼!
4: Follow me.
0: 빨리 쫓아가자.
3: 오케이 좋아. Are you ready?
0: Yes.
3: 1, 2, 3.
1: Super duper super duper wishes.
4: Look at the picture. What is this?
6: 그림을 보래.
0: 이게 뭔지 맞히라는데?
7: 뭐야.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
6: 왠지 음식 같아.
7: 그럼 냄새를 맡아볼까?
6: 어때?
7: 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는 냄새가 나.
6: Word Hunter, 힌트 좀 줘.
4: Okay, I'll show you more.
7: 보인다, 보여. 알았다. My favorite food is pizza.
1: 정답은 피자.
4: How did you know? One more left. Fire, fire, fire. Save the food.
6: 불이 났대!
0: 음식을 구하래!
7: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음식인지 잘 모르겠네. 4번 집에 음식이 있는 것 같아. 슈퍼 듀퍼 에너지!
4: 롱! 라이트닝!
1: 와!
0: 아, 3번 집에 있는 거 스테이크야. 슈퍼 듀퍼 멜로디.
1: 예이, 찾았다.
7: 하나 더 있나 봐. 알파벳이 반만 왔어.
6: 저 모양? 저 분위기?
5: 1번 집에 빵이 있는 게 분명해!
1: 슈퍼 듀퍼 조이!

0: How did you know?
1: 왜냐면 우린
2: Super Duper Super Duper Wizards!
0: Energy, Melody, Joy, where is everyone?
3: We're the best!
4: Yeah!
3: Oh, yeah.
4: 그러면 우리 찾은 영어 단어들 다시 돌려놓을까?
0: 어, 좋아! 응. 모두 제자리로 super duper, super duper, go back to your places!
2: 와! 최고였다!
5: 얘들아, 얘들아, 그럼 우리 친구의 일기도

0: 바꿔 줄까? 좋아, 좋아.
1: 준비됐지?
2: 어.
1: 1 2 3
3: Super Duper Wizards.
4: 음식을 먹으려는데 피에로가 나타나 나에게 말했다.
5: What is your favorite food?
4: 난 이렇게 대답했다.
6: My favorite food is pizza.
0: 와! 우리 친구가 대답을 해줘서 일기장이 바뀌었어.
2: 그러니까.
1: 이제 일기장 꾸며줄까?
2: 완전 좋아. 우리 친구들도 알지? 제목이 뭐였어?
1: My birthday.
0: Yeah, I think it's my diary.
1: 맞아. My diary.
2: It's called My Diary.

0: 날씨, 구름이 비를 뿌린,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우산을 썼다.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는데 어떤 언니가 옆으로 오더니 내게 말했다.
1: Do you have a pet?
0: 언니는 무슨 말을 한 걸까? 궁금해.
2: 고양이가 비를 맞고 있었어.
3: 그러게. 옆으로 다가온 언니가 무슨 말을 한 걸까?
4: 아, well, if you want to know, 어? 지금 필요한 건 뭐?
2: Magic!
4: 맞아, that's right. 말풍선 속의 영어야, 나와라.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entence.
1: Do you have a pet?
4: 아, do you have a pet?
3: 아,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어.
2: 나만 몰라? Do you have a pet? 무슨 말이야?
3: 궁금하지?
4: Yes.
3: 알고 싶어?
2: Yes.
4: Okay, here we go. 시작해 봅니다.

0: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magic board. Are you ready?
1: Yay!
0: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Do you have a pet? 하면 너는 혹시 기르는 동물이 있니? 라는 뜻이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pet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키우는 동물. 우리 요즘에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하지?
2: 오.
0: 그리고 여기 나온 have 하면 보통 가지다 라는 뜻으로 쓰여. 그러니까 Do you have a pet? 너는 기르는 동물이 있니? 라는 문장이 되는 거지. 어때? 쉽지?
3: 너무 쉬워.
2: 좋아. 이제 이해했어.
0: Ooh, very good.
2: Do you have a pet? 너는 키우는 동물이 있니? 이런 말이야.
0: 와, 아주 잘하고 있어.
2: 나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를 키운다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지?
3: 그거는 동화 속 친구들이 알려줄 거야. 함께 알아볼까?
2: 좋아. 자, 준비. 1, 2, 3.
4: Let's open the story box!
5: Monji 바람이 부는 어느 들판에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 앞에는 눈이 아주 큰 남자가 있었죠. 두 사람은 곧 싸울 것처럼 서로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눈이 큰 남자가 물었죠.
6: Do you have a pet?
7: Yes, I have a cat.
5: 이번엔 대답한 남자가 물었어요.
7: Do you have a pet?
5: 그러자 눈이 큰 남자가 대답했어요.
6: Yes, I have a dog.
5: 두 남자는 싸우는 대신 서로의 동물을 구경했어요.
7: Oh, dog.
6: Aw, a cat. Come here, cat.
5: 그리고 함께 산책을 했답니다.
0: 나 키우는 동물이 있냐고? 나는 미야옹 고양이를 키워. Yes,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
2: Yes,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 있다 라는 말이고. 그럼 나 개가 있을 때는?
3: 개가 있을 때는 Yes, I have a dog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래, 나 키우는 개가 있어 라는 뜻이지.
2: 아하, 이제 이해했어. 나 고양이 있다. Yes, I have a cat. 나 개가 있다. Yes, I have a dog. 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3: 맞아, 맞아.
2: 그럼 잠깐, 만약에 나 개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아무 동물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0: 그럴 때는 간단하게 No, I don't. 아니, 나는 키우는 동물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면 돼.
2: 아하, 이해했어. I got it, I got it. 키우는 동물 있을 때는 Yes, I have a 동물 이름.
0: 그리고 만약에 키우는 동물이 없다면
2: No, I don't.
3: 와, 완벽했어. 너무 잘했어. 그럼 이번에 It's my turn now. Super duper, super duper music board. Woo, it's time for the music board. 자, Do you have a pet? 라고 물어봤을 때 고양이가 키운다면? Cat, cat. Yes, I have a cat.
4: Cat. Cat. Yes, I have a cat.
3: 응, 난 고양이 키워.
4: 응, 난 고양이 키워.
3: 오,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강아지를 키운다면? Dog. Dog. Yes, I have a dog.
1: Dog.
3: Dog. Dog.

0: Yes, I have a dog.
1: 응, 난 강아지 키워.
0: 응, 난 강아지 키워.
1: 맞아, 맞아. 자, 그렇다면 고양이도 없고 강아지도 없고 아무 동물이 없다면 No, no, no, I don't.
0: No, no, no, I don't.
1: 아니, 난 안 키워.
0: 아니, 난 안 키워.
1: 맞아, 맞아. 완벽했어. 굿
2: job.
3: Good job.
4: Do you have a pet? Yes, I have a cat. Yes, I have a dog. No, I don't.
1: Yay!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2: 어? 어, 진짜 뭡니까, 이게?
1: 영어 달아드려야 다 안 보여.
5: 그러니까, 뭐, 먹물을 쏟은 것 같아.
2: 혹시, 와일드 헌터?
6: That's right. How did you know?
2: 역시 와일드 헌터였어.
5: 얘들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
1: 그래, 빨리 가자, 가자. 1, 2, 3.
0: Super, super, super, super.
6: Too late now.
5: 얌얌얌얌얌얌얌얌
6: Follow me!
1: 와,
5: 어떻게 펫하고 캣을 가지고 사라졌어!
1: 우리 빨리 쫓아가자!
5: 오케이!
2: 그래, 좋아! 1, 2, 3!
0: Super Duper Super Duper Wizards!
6: Four doors, four words. One door opens. Find your word.
7: 뭐라는 거야?
8: 아, 네 개의 문 뒤에 단어들이 하나씩 있는데.
1: 하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를 찾으래.
4: Cat, cat, cat. Hat, hat, hat. Cap, cap, cap. Car, car, car.
7: 우리가 찾아야 할 영어 단어는 cat이지.
8: 응. 하지만 왠지 워드 헌터가 뭔가 더 할 것 같아.
6: 오케이. Wait.
0: 헐.
7: 너무 어려워. It's too hard.
0: 나도.
8: 아, 지난번처럼 우리 크게 불러보자.
0: 좋아.
8: Cat.
5: 미야옹. 고양이 소리다.
1: 네 번째 문에서 고양이 꼬리가 나왔어.
7: 네 번째 문을 열자. Super Duper Energy.
6: What? I can't believe it!
0: Yay! 찾았다!
6: One more. How about this one?
7: Alphabet 공들이 통통 튀고 있어.
1: Word Hunter, 방법을 알려줘.

0: 동물들. 알파벳 P, E, T를 먹은 동물을 찾아야 돼.
1: 나 봤어. 거북이. 거북이가 피를 먹었어.
2: 노, that's cute. 아!
1: 아! 미안해. 피가 아니라 큐였어.
0: 괜찮아.
2: Try a

0: 고양이가 이를 먹었어.
1: 아, 개가 피를 먹었어.
2: 티는 고슴도치가 먹었어.
3: 예! 다 찾았다!
4: I can't believe it! I'll be back!
3: 예! 이겼다!
5: 애들은 마지막엔 너무 잘했어.
2: 그니까 잘했지롱.
6: 우리 되찾은 단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자.
5: 좋아, 좋아.
2: 좋아.
6: 오케이. Super duper, super duper, go back to your places.
5: 친구 일기도 바꿔주자.
2: 좋아, 준비하고.
3: 준비됐어.
2: 우리는
3: 슈퍼 듀퍼 위저드.
7: 어떤 언니가 옆으로 오더니 내게 말했다.
8: Do you have a pet?
7: 난 신나서 대답했다.
9: Yes, I have a dog.
5: 친구가 잘 대답했어.
10: 그러니까.
2: 이제 일기장 선물로 꾸며주자.
5: 맞아, 맞아. 다 같이 불러볼까?
10: 오케이. It's called My Diary. 친구들도 알지? Uh-huh. It's time to
3: sing together.

0: 정다운 시골 여행.
1: 이른 아침 하나와 꼬마 버스들이 정비소 앞에 모였어요.
2: 얘들아, 준비 다 됐니?
3: 네!
4: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5: 얘들아!
6: 안녕!
0: 봉봉!
2: 아침부터 웬일이야?
1: 엔진 오일 좀 바꾸려고. 그런데 다들 어디 가니?
0: 네, 다 같이 시골에 놀러 가거든요.
6: 시골?
2: 아, 봉봉은 시골 못 가봤지.
4: 얼마나 재밌는데. 도시에선 못 보는 것들이 잔뜩 있다고.
6: 우와, 재밌겠다. 캐리, 나도 같이 갈래요.
1: 하지만 시골은 너무 멀어. 어쩌지?
2: 캐리, 한번 보내주는 게 어때? 대신 내가 잘 돌볼게.
1: 그럼 그렇게 할까? 이렇게 봉봉과 꼬마 버스들은 시골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4: 좋다.
6: 아버지. 힘들어. 다요, 언제 도착해?
2: 조금만 가면 돼.
6: 너무 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그랬어.
4: 얘들아. 여기야, 여기.
7: 얘는 누구야?
2: 아, 우리 친구 봉봉이야. 시골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7: 그런데 왜 이렇게 울상이야?
6: 힘들게 왔는데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 나 그냥 갈 거야.
2: 그렇지 않아. 얼마나 재밌고 멋진 것들이 많은데.
7: 그럼 이대로 돌아가면 엄청 후회할걸.
6: 정말?
7: 다들 어서 날 따라와. 출발!

윤동주입니다. 저는 지금 1년 넘게 아무것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희 전문학교 기숙사 방이고요. 아, 춥네요. 배도 좀 고프고요. 요즘 기숙사 음식이 좀 그래요. 이건 제 책상이에요.

0: 겨울 외투가 두 벌 있었는데 하나는 사정이 딱한 동무에게 줬어요. 이건 제가 아끼는 정지용 선생님 책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반딧불 하릿하게 날고 지렁이 기름불만 지우는 밤, 모아드는 후툭한 바람에 슬프지도 않은 태극선 자루가 나붓기다. 아, 저도 언젠가 이런 시를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 쓰겠어요. 시도 안 써지는데 산책이나 할까요? 기숙사 건물 옆에 산책하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갈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저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시를 써야 할 텐데요.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랑이 가슴 하나 뻐근히 연륜처럼 휘어나간다. 이건 작년 가을에 쓴 건데요. 아, 대수롭지도 않은 시예요. 부끄러워서 어디 발표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들어주실래요?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 병, 간즈메 통, 쇳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텁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세기로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1: 얘들아!
0: 아이들은 저희끼리 이야기하며 가버리더군요. 너는 상관없다는 뜻이요. 저는 어쩐지 제가 미워졌습니다. 이토록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쉽게 시나 쓰며 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시를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온통 일본말 뿐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매일 한국신민선서를 외고요. 이제는 조선인의 이름마저 빼앗겠다 하더군요. 병든 세상을 고치려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도, 총칼을 들었던 사람도 이젠 보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가엾어도 못하고 무서워 싸우지도 못하고 부끄러워 한 줄 시도 못 쓰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일까요? 잎새에 이는 바람도 바람에 스치는 별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병든 곳은 없다는데 요즘은 자꾸만 몸이 아프네요. 병원 같은 세상에서 저마다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로디 집.
1: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 집에 놀러 왔어요.
0: 에디, 집에 없나? 크롱은 로디 집에서 들리는 소린데 가보자. 크롱. 로디.
2: 들어와.
0: 안녕. 크롱.
2: 안녕.
3: 뽀로로 크롱, 어서 와.
0: 에디,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오?
0: 비행기? 어디?
2: 집을 비행기로 만들고 있어.
3: 맞아.
0: 와, 정말?
3: 응,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집을 만드는 거야.
0: 멋지다. 크랑크랑. 뭐 도와줄 거 없어?
3: 그럼 청소 좀 해줄래?
0: 청소? 좋아. 크랑.
3: 고마워. 그게 있었지? 잠깐만. 짜잔.
0: 그게 뭐야?
3: 이건 호로록 청소기야.
0: 호로록 크랑.
3: 이건 뭐든지 호로록 빨아들이거든. 잘 봐.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어때?
0: 우와! 나도 해볼래.
3: 좋아.
0: 우와, 재밌다. 크랑크랑. 싫은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니까. 이리 있네.
2: 만들자, 에디. 내가 도와줄게.
0: 우리도 도울게.
3: 크랑크랑. 알았어. 다시 해보자.
1: 친구들이 에디를 도와 발명품을 수리하고 있어요.
3: 자, 잠깐 쉴까?
0: 나도 배고파.
3: 그래? 잠깐 기다려봐. 얼른 먹자. 로디, 괜찮아?
2: 괜찮아. 왜 이러지?
3: 고장 났나?
2: 괜찮은 것 같은데. 저절로 움직였어.
0: 구멍이 났네. 크랑.
3: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2: 응.
3: 여길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어때, 로디?
2: 좋아.
0: 다행이다. 크랑.
3: 우와, 내 발명품이.
2: 미안해.
3: 아니야, 내가 주스를 쏟은 거잖아. 또 망가져버렸어.
0: 다시 고치자.
4: 크랑크랑.
0: 에디는 똑똑 박사니까 금방 고칠 수 있잖아.
4: 크랑크랑.
0: 어?
4: 에이, 그야 당연하지. 그럼 고쳐볼까? 크랑크랑. 조금만 더 하면 끝나.
0: 우와! 그런데 조종장치는 어디 있어?
4: 그건 없어도 돼.
0: 어?
4: 아, 말로 조종할 수 있거든.
0: 그게 무슨 소리야?
4: 크랑. 출발! 이라고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니까.
5: 출발하겠습니다.

그...

0: 뭐야?
1: 이거 로디 집 아니야?
2: 얘들아!
0: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로디 집이 왜 여기 있어?
3: 그게 그렇게 된 거야.
1: 그랬구나.
2: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또 망가져버렸어.
0: 걱정 마, 에디. 우리가 도와줄게.
1: 그래.
2: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0: 한번 해보자.
3: 정말? 다들 고마워. 진력을 보여주지.
4: 친구들 덕분에 에디는 발명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3: 짠! 완성이야! 와!
2: 그럼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3: 응! 어서 가자! 모두 준비됐지?
1: 응! 빨리 가자, 에디!
3: 자, 그럼 출발!
5: 출발합니다.
2: 어떻게 된 거지?
3: 지금은 연습이고 이제 정말 출발할 거야. 자, 출발!
5: 출발합니다.
3: 다행이다.

0: 바닷속이잖아. 이제 어떡해.
1: 걱정하지 마. 예드님이 금방 다시 고쳐놓을게.
2: 또 고친다고?
3: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1: 당연하지.
4: 다 고쳤다.
1: 자, 다시 출발해볼까?
5: 정말 잘 고친 거 맞겠지?
0: 믿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1: 그럼 출발합니다.
6: 출발하겠습니다.
1: 금방 고친다고 했잖아.
4: 멋지다. 아하.
5: 대단해, 에디.
1: 정말. 에이,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
3: 에디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도 가보네.
2: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1: 어디로? 글쎄.
7: 로디의 집이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모두 좋은 여행하길 바랄게요.

0: 뽀롱뽀롱 마을에 담이 깊었어요.
1: 자, 다 됐다. 이제 다들 잘 시간이겠지. 밤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2: 이제 잘까? 맞다! 오늘 유성 떨어지는 날이지? 자. 휴. 됐다. 어디? 오. 우와!
1: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무도 없는데. 자.
3: 잘 먹었다.
2: 아,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3: 맞아.
2: 뽀비, 커다란 개도 잡지 않았어?
3: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2: 그래.
3: 내일 요리하자. 잘 자, 해리.
4: 뽀비도 잘 자.
2: 무슨 소리지?

0: 봤나?
1: 부비! 부비!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걸 봤어?
2: 와, 꿈꾼 거 아니야?
0: 아닌데... 이상하다... 괜찮아?
2: 누가 코를 물었어? 베리, 네 말이 맞나 봐.
0: 역시.
1: 개잖아. 도망쳐! 잡았어?
2: 그런 것 같아.
1: 아휴, 다행이다.

0: 젖어 있네. 얘들아,
1: 글루디,
0: 무슨 일이야?
2: 아까 잡아온 개가 양동이에서 빠져나왔어.
1: 엄청 사납다고.
0: 개가 개. 개. 그만해. 집으로 데려다 줄게. 개.
2: 로디, 대단하다.
1: 고마워.
0: 아니야. 그럼 잘 자.
2: 잘 가. 베리, 우리도 같이 갈까?
1: 좋아. 어차피 잠도 다 깼어.
2: 로디,
1: 우리도 같이 가.
3: 흰 토끼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4: 그런데 케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1: 어? 도와주세요, 많이 탐정.
4: 케이크는 어떻게 된 걸까?
1: 누가 몰래 먹었나?
4: 벌써 어두워졌네.
1: 이것만 읽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4: 좋아.
1: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다니 홈즈의 말에 토끼 친구들이 놀랐어요. 탐정님, 범인이 대체 누구죠? 범인은 바로 붙어있잖아. 범인이 궁금한데.
4: 줘봐. 내가 떼볼게.
1: 안돼.
5: 루피와 패티는 범인이 궁금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1: 로디 책이니까 로디는 범인을 알 거야.
4: 그래, 당장 가보자.
1: 응? 가자.
0: 잘 가.
2: 이제 집에 가서 잘까?
1: 잠 안 올 것 같은데.
2: 사실 나도.
0: 그럼 우리 집에서 놀자.
1: 그럴까?
2: 좋아.
1: 범인이 누굴 것 같아?
4: 나는 회색 토끼. 응? 포비, 해리랑 로디야.
1: 어? 정말?
4: 가보자.
1: 로디! 어?
0: 루피, 베티, 안녕.
2: 그런데 이 밤에 웬일이야?
1: 이 책 때문에.
4: 이 다음 장이 붙어서 안 보여.
1: 로디, 당근 케이크는 누가 먹은 거야?
4: 회색 토끼 맞지?
1: 알려줘.
0: 알겠어. 범인은 바로 분홍 토끼야.
1: 분홍 토끼?
0: 응. 분홍 토끼가 케이크를 먹고 회색 토끼한테 몰래 크림을 묻힌 거야.
4: 그랬구나. 분홍 토끼 너무해.
1: 맞아. 그래도 범인을 알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4: 고마워.
0: 별 말씀을.
4: 근데 너희는 안 자고 뭐해?
2: 아, 그게.
4: 아, 그랬구나. 나도 잠이 다 깼는데.
1: 우리도 로디 집에 갈까?
4: 좋아.
0: 우와, 재밌겠다.
5: 뽀로로와 크롬은 자고 있을까요?
6: 크롬.
7: 크롬, 왜 그래?
6: 크롬.
7: 배고프다고?
6: 크롬.
7: 잠아, 이 시간에 먹으면 배불러서 못 자.
6: 크롬.
7: 갑자기 배고프네.
6: 뭐야?
7: 우리 하나만 나눠 먹고 잘까?
6: 크롬!
8: 우리 이것도 먹을까?

0: 아유, 배불러.
1: 크렁크렁.
0: 맞아, 나도 잠 안 올 것 같아. 집에 놀러 가려고.
2: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0: 노디 집? 우리도 갈래.
1: 크랑크랑.
3: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사다리가 없잖아. 어디 갔지? 어떻게 내려가?
4: 아, 로디가 있었지.
3: 로디, 도와줘! 로디!
5: 안 들리나?
3: 어쩌지? 안 되겠다.
6: 괜찮아, 애디.
5: 고마워, 로디.
0: 큰일 날 뻔했네.
1: 크랑크랑.
0: 지붕 위에서 뭐 했어?
3: 유성을 보고 있었어.
6: 미안해, 애디. 내가 사다리를 치웠어.
4: 그랬구나. 괜찮아. 로디가 구해줬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뭐 해?
0: 로디 집에서 놀기로 했어.
3: 나도 갈래.
7: 좋아.
6: 모두 모였네.
8: 로디는 밤에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전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과학의 힘으로 뭔가 폭파하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성공! 도전 나도 과학자와 함께라면 집에서도 과학의 힘을 활용할 수 있죠. 예! Yeah!

상공! 과학으로 실험만 하는 건 아니죠. 멋진 물건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죠. 조금 더, 조금 더. 발사! 성공이야! 과학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도 장난감을 만들 수 있어요. 성공!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죠. 이번 주 우리는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닌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걸 만들 겁니다. 위대한 과학 개념에서 영감을 얻은 멋진 장난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과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이 만든 고전적인 장난감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는 바로 르네 데카르트죠. 대부분의 역사가가 말하기를 1600년대에 르네 데카르트가 이렇게 생긴 다이빙 장치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것은 튜브로 공기를 주입하면 물속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치죠.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카테시안 다이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리터짜리 병을 준비해서 상표를 벗기고 물을 채워 넣으세요. 이 병은 잠시 후에 쓸 거예요. 여기 들어갈 다이버 혹은 잠수부는 유리로 된 작은 스포이트죠. 이런 건 약국에서 구할 수 있어요. 물속에 이렇게 스포이트를 넣으면 물에 뜨는 걸 볼 수 있죠. 안에 공기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스포이트를 눌러 공기를 빼면 거품이 나오면서 물을 빨아들이니 이번에는 수직으로 떠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아래로 눌러도 다시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이번엔 스포이트를 물병에 넣고 뚜껑을 완전히 닫아볼게요. 지금 물에 떠 있는 이유는 이 스포이트 속

0: 속에 들어있는 물이 가라앉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죠. 하지만 이 병을 누른다면 손의 압력이 물로 전달되어 공기 분자가 압축이 돼서 스포이트 내부의 공기가 압축되죠. 그래서 스포이트 내부의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결국엔 무거워져서 가라앉았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떠오르죠. 이게 바로 카테시안 다이버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재밌는 장난감으로 바꾸는 겁니다. 플라스틱 스포이트에다가 육각너트를 붙여서 무겁게 만들고 스포이트의 남은 부분을 자릅니다. 우린 카테시안 다이버를 이용해서 게임을 해볼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은 보물을 집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보물은 철사로 큰 고리를 만든 다이버예요. 여기에 물을 채워서 물속에 가라앉게 했죠. 이제 이 다이버를 이용해서 보물을 건져내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철사를 준비해서 카테시안 다이버에 감아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구부려주면 작은 갈고리처럼 보이죠? 좋아요. 물에 푹 담가봅시다.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다이버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물병 속으로 떨어뜨린 후 단단히 뚜껑을 닫아줍니다. 병을 누르는 목적은 스포이트 속에 물을 밀어올려 다이버가 물 속에 가라앉게 해서 보물의 고리에 걸리게 하기 위한 거죠.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물병을 돌리면서... 걱정 마세요. 이건 제 장난감이에요. 걸려라, 걸려. 성공! 한 번만에, 아니, 세 번만에 걸렸죠. 보세요. 이게 바로 가라앉은 보물을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공기의 힘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죠. 이 물병에는 25개의 다이버를 채워 넣었습니다. 다이버마다 물의 양은 모두 다르죠. 물통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물에 가라앉았고 다른 것도 뒤따라서 내려오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다이버까지 내려왔다가 모두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공기가 조금 더 들어있는 물병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병은 다른 물병보다 잘 눌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물병을 누르기 위해선 압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0개의 발포형 소화제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쪽 병에서 나온 힘을 다른 쪽 병으로 옮기는 거죠. 소화제를 잘게 잘라서 이쪽에 있는 병 속으로 넣을게요. 이 병에 물을 부으면 소화제가 녹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전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이쪽에 있는 병으로 옮겨 아래로 가라앉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튜브 장치가 필요하죠. 여기 있는 두 개의 음료수 뚜껑으로 양쪽 병을 닫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있던 뚜껑을 제거하고 이쪽부터 닫아볼게요. 좋아요.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이제 물을 부을게요. 좋아요. 가스가 만들어지고 있군요. 됐습니다. 이제 이쪽도 뚜껑을 씌우고 병을 돌려서 뚜껑을 닫을게요. 뚜껑을 단단히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쪽 병에도 가스가 만들어졌네요. 좋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차례차례 떨어지고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서 하나만 더 떨어지면 되는데 제발. 아! 두 개의 병 속에 있는 공기의 힘과 데카르트의 영리함이 합해진 결과죠. 이건 만들기 쉬운 간단한 장난감이에요. 준비물은 헤어드라이어와 탁구공이죠. 그리고 철물점에서 구해온 이음용 배관을 테이프로 드라이어에 부착했습니다. 이걸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잘 지켜보세요. 떴어요. 탁구공이 공중에 뜬 건 공기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고 이를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하죠. 공기가 빨리 움직이면 압력이 낮아져서 탁구공이 공중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장난감으로 만들어 봅시다.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히긴스를 불렀어요. 히긴스, 이걸 봐요.
1: 굉장한데요?
0: 커다란 플라스틱 파이프를 기둥으로 사용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선으로 작은 고리들을 만들었죠. 당신이 이걸 사용해서 탁구공으로 최대한 많은 고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엔 바구니에 넣을 수 있게 드라이어를 충분히 높여서 적당한 시기에 드라이어를 끄면 공이 바구니로 떨어질 거예요.
1: 좋아요.
0: 자, 받아요. 이해했죠? 그럼 시작해봅시다. 네. 아주 놀라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1: 네.
0: 멋지네요.
1: 네, 좋아요.
0: 위로 올라가서 초록색 고리를 통과해요. 네,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파란색 고리도 통과해야죠.
1: 통과합니다.
0: 아주 좋아요. 자, 이쪽으로 돌아요. 좋아요. 정말 잘하네요. 거기 빨간 고리도 통과해요.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꼭대기로 가서 바구니에 넣어요. 하하, 쉽게 바구니에 넣었군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좀 과해도 괜찮다는 말 아세요?
1: 무슨 말이죠?
0: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1: 뭘 또 하나요?
0: 보면 알아요. 잠시 후엔 이걸 크게 만들어서 힘을 나눠 대결도 해봅니다. 완전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굴려볼게요.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깡통 장난감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보세요. 깡통이 다시 굴러왔어요. 잠시 후에 이 모든 실험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깡통이 필요한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줄 순 없죠. 깡통을 이렇게 눕힌 다음 저쪽으로 굴려볼게요. 좋아요. 이제 보세요. 깡통이 다시 굴러왔어요. 깡통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깡통이 굴러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다시 굴러올까요? 친구들은 이런 대답을 하겠죠. 안에 햄스터나 자석, 모터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하겠지만 틀렸어요. 뭔가 속임수 같은 게 들어있죠. 놀랍게도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고무줄과 추대신 사용한 이런 육각너트죠. 깡통 속의 모습은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구멍을 뚫고 클립을 밖으로 통과시켰어요. 반대편에도 같은 작업을 했죠. 추는 고무줄의 정중앙에 테이프로 고정해서 매달아뒀어요. 고무줄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고무줄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걸 탄성 에너지라고 부르죠. 꼬인 고무줄에는 강한 에너지가 저장되는데 마치 손가락으로 모형 비행기의 프로펠러에 걸려있는 고무줄을 계속 꼬았다가 손을 놓는 것과 같죠.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렇게 굴리면 고무줄이 꼬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 고무줄이 꼬인 모습을 보여줄게요. 여기 저장된 에너지가 보이죠? 이번엔 고무줄이 풀리게 할 거예요. 다시 놓으면 뒤로 굴러옵니다. 이런 깡통을 만드는 건 간단해요. 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니 친구들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이 깡통만 있으면 가능하죠. 눈 감으세요. 오, 저기로 발사됐네요. 이건 제가 본 최고의 발사기예요. 만들기도 쉽고 공기의 속성에 대해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먼저 플라스틱 파이프를 준비하세요. 제가 준비한 건 지름이 2.5cm 정도인 파이프예요. 이 파이프의 끝부분을 아주 얇게 만들었죠. 우리가 사포를 가져와서 이 부분을 깎은 겁니다. 딱 맞는 작은 마개를 만들기 위해 가장자리를 얇게 한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철물점에서 파는 단열재만 있으면 이런 마개를 만드는 건 쉬워요. 단열재 위에 파이프를 올린 뒤 비틀면서 동시에 아래로 누르면 단열재가 완벽하게 도려내집니다. 이젠 튜브 속 공기를 모아야 하죠. 그러려면 위에 나무 조각이 달린 나무 막대를 준비해야 해요. 막대가 파이프에 무리 없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 이런 고정장치를 이용해서 막대 머리 부분에 단열재를 고정합니다. 이제 필요없는 부위를 잘라내고 아주 깔끔하게 만들면 이 장치가 공기를 어떻게 모으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손으로 이렇게 막았을 때 공기가 나오는 게 느껴진다면 성공이에요. 막대 끝부분에 손잡이를 달고 파이프 아래쪽에 작은 구멍도 뚫었죠. 공기가 빠져나갈 공간을 만든 겁니다. 막대를 밀면 공기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뒤로 당기면 아래쪽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멋진 과학 장난감이 될 거예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 마개만 만들면 됩니다. 파이프를 이렇게 누르고 비틀면 성공이죠. 제대로 만들었다면 여기에 저항감이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막대를 뒤로 당기면

0: 자, 보세요. 성공! 이건 완벽한 발사기예요. 유일한 문제는 발사된 마개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연속 발사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르크를 가져와서 끝부분에 실을 끼우고 그 실을 고리에 묶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밀면 마개가 발사됩니다. 이번엔 쉽게 마개를 되찾을 수 있죠. 보셨죠? 아무리 여러 번 해도 귀찮지 않아요. 아무도 짜증내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갖고 놀기에 좋죠. 자동차 여행 갈 때도 좋을 거예요. 도전 나도 과학자를 보면서도 갖고 놀 수 있죠.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장난감 총입니다. 우린 공기의 과학을 연구하는 거죠. 빵야, 빵야, 빵야.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할까요? 지겨워질 때까지 할 거예요.
1: 아유, 그만해요.
0: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 후엔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거품을 만듭니다. 이 거품은 아주 강해서 야구공처럼 손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주 큰 장애물을 만들어 대결도 해볼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성공! 예! 잠시 후 시작합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특별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죠. 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걸 보여드리죠. 거품 용액을 만들어 볼게요. 이건 물입니다. 여기에 주방세제를 넣을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글리세린을 추가할 거예요. 이건 약국에서 구할 수 있죠. 글리세린을 세제와 물과 결합하면 좀 더 강한 거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저은 후 거품을 만들어 볼게요. 용액을 저었던 이 물체로 거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피펫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스포이트죠. 피펫의 윗부분을 잘라냅니다. 이걸로 거품을 만들 거예요. 스포이트를 용액에 담근 후 입으로 바람을 불면 이렇게 거품이 생기죠. 거품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손이 닿으면 터져버립니다. 거품에게 최대의 적은 기름과 먼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도 적이죠. 하지만 장갑을 이용해서 손을 가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장갑은 면과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졌죠. 이제 거품을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완벽한 거품이 만들어졌네요. 원래는 거품을 손으로 튕길 수 없지만 이 거품은 아주 멋지게 튕겨지죠. 아주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손에 닿으면 터져버리지만 장갑 위에선 멀쩡하죠. 그래서 이런 거품을 만드는 건 쉬워요. 이 거품은 아주 강해서 야구공처럼 손으로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살짝 누를 수도 있어요. 거품 속 공기에 색을 입힌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공기에 색을 입힐 수는 없지만 약간의 수분을 넣을 수는 있죠. 그래서 전 가습기를 이용할 거예요. 가습기 윗부분에 튜브를 부착한 건 이 튜브로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가습기에 전원을 켜면 이 부분에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이 튜브를 이 용액 속에 이렇게 담갔다 빼면 이제 보이나요? 거품 속에 수증기가 들어가니 마치 지구본처럼 보이네요. 자리를 잡는 것 좀 보세요. 제가 이 거품을 터뜨려 볼게요. 됐습니다. 이 탁자 위에서도 거품을 만들 수 있죠. 바닥에 물을 약간 붓고 거품 용액을 첨가하세요. 잘 섞은 다음 가습기에 붙인 튜브를 잡습니다. 여기서 거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군요. 용액이 묻어있는 너비만큼의 작은 돔을 만들 수 있어요. 거대한 크기로 만들 수도 있죠. 거품에서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내부에 수분을 넣고 있어요. 거품 돔이 생겼네요. 거품의 과학을 이해한다면 꽤 놀라운 것들을 만들 수 있죠. 헤어드라이어와 탁구공으로 만든 장난감 기억하세요? 잠시 후엔 그 장난감을 아주 크게 만들어 볼 거예요. 계속해, 계속해! 성공! 예! 잠시 후에 다음 실험을 시작합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스티브 스팽글러입니다. 우리가 할 놀라운 일은 헤어드라이어와 탁구공으로 했던 일을 비치볼과 나뭇잎 청소기로 바꿔서 하는 거죠. 아주 커다란

0: 장애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마음에 들 거예요.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린 청소기와 비치볼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있는 훌라후프를 통과하도록 해볼 거예요. 친구들이 세 개의 훌라후프를 들고 있을 겁니다. 이 나뭇잎 청소기를 이용해 훌라후프로 공을 통과시킬 거예요. 보기보다 힘들죠? 훌라후프를 다 통과한 후엔 이쪽에 있는 사다리로 이동하죠. 사다리엔 바구니가 달려 있어요. 여기까지 공을 가져와서 바구니에 공을 넣는 거죠. 그럼 공은 막대를 타고 내려와서 이쪽에 있는 바구니에 담깁니다. 공이 여기에 담긴 후에는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청소기를 작동해서 이 풍선을 띄울 거니까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 풍선을 쓸 거예요. 이 풍선을 여기로 가져와서 모두 함께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터뜨릴까요? 그래서 제가 칼리를 불렀죠. 맞군요. 아주 멋진 모습이죠? 풍선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이 모자에 닿으면 터질 겁니다. 우린 학생들을 빨간 팀과 파란 팀으로 나눴어요. 풍선을 먼저 터뜨리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 대결은 공기가 빨리 움직이면 낮은 압력을 만든다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서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1: 시작해요.
0: 전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1: 저는 시긴스입니다.
0: 지금부터 스포츠 경기를 중계합니다. 모두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해서 훌라후프로 공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저런, 손으로 잡는 거 반칙이죠.
1: 훌라후프를 정말 높이 들어올렸군요.
0: 저건 무슨 기술일까요?
1: 링 통과 기술이라고 불러볼까요?
0: 이제 다 통과했네요. 아주 좋았어.
1: 잘하고 있어.
0: 빨간 팀은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공이 아직 저기 있네요.
1: 그렇네요.
0: 다음 훌라후프를 통과해야죠. 우린 이걸 놀라운 도전이라고 해요.
1: 네.
0: 좋아. 됐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코치가 계속 응원을 하고 있네요. 완벽해. 무사히 통과했어.
1: 공이 저렇게 공중에 떠있다니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0: 이제 바구니에 넣어야 해요. 이건 난이도가 2.3 정도 되죠.
1: 2.3이라고요?
0: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코치가 반칙을 하는군요.
1: 또 반칙이에요?
0: 저 바구니에 옷을 담았다면 저렇게 굴러가진 않겠죠. 파란 팀은 성공이에요. 빨간 팀은 할 수 있을까요?
1: 다 됐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성공이야. 좋았어.
0: 이제 마지막 도전이 남았네요. 저 풍선 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누가 먼저 터뜨리게 될까요?
1: 아마 빨간 팀이...
0: 저기 봐요. 청소기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1: 전원이 안 켜지는군요.
0: 청소기가 작동하지 않네요. 누가 전선을 뽑았나요? 이러다 파란 팀이 지겠어요.
1: 네.
0: 팜 앤드루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모자에 뭔가 붙어있죠?
1: 공이 떴네요.
0: 성공!
1: 대단해요. 색종이가 터져나왔는데요?
0: 파란 팀의 승리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2: 돌아오겠습니다.
0: 저건 저 친구들이 전부 청소할 거예요.
1: 사실은 제가 다 치운 거 아시죠?
0: 알아요. 오늘 우린 뭘 배웠나요? 과학은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니란 걸 알게 됐죠. 과학을 이용하면 멋진 장난감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린 르네 데카르트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눈과 손을 잘 사용해야 하는 수중 장난감을 만들었죠. 걸려라 걸려. 성공! 탄성 에너지는 깡통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마법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다시 굴러왔어요. 공기의 힘과 베르누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대결도 해보았습니다. 우와! 대단해! 성공했어! 전 스티브 스팽글러였습니다. 도전나도 과학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것 좀 보세요. 제발... 제발... 두 개가 됐어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꿈속의 호기를 깨워라. 골든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안 돼!
1: 호기!
2: 괜찮아, 호기? 안 돼, 호기. 눈 좀 떠봐, 제발.
3: 어떡하면 좋지? 맥스는 잡혀갔고, 이젠 호기까지.
4: 해결책을 찾아야 해.
2: 월드 우주본부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어.
4: 그래, 여긴 내가 정리할게. 아리, 넌 어서 가봐.
2: 알았어. 어떡해, 큰일 났어. 빨리 좀 도와줘.
3: 아리? 오, 세상에, 호기.
5: 어떻게 된 거야?
2: 맥스는 잡혀갔고 호기는 잠들었어. 깨워보려고 있어봤지만 꿈쩍도 안 해.
3: 우주야, 당장 호기를 검사해봐야겠어.
5: 검사대 준비할게.
2: 좋아, 됐어.

0: 아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1: 그럼 호기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호기는 아주 깊은 꿈속에 갇혀있어.
0: 꿈에서 꺼내려면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해.
1: 그 말은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당연하지. 우리한텐 천재 발명가 슈퍼윙스 큐리가 있잖아. 큐리, 지금 당장 관제실로 와줘. 네 발명품이 필요해.
2: 내 발명품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로 갈게.
3: 호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1: 깊은 잠에 빠졌어. 그래서 직접 꿈속으로 들어가서 깨워야 해.
2: 걱정하지 마. 딱 맞는 걸 만들어뒀거든. 짜잔!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일명 꿈 추적 장치지. 이걸 이용하면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1: 큐리, 대단하다.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어?
2: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고 싶어서 만든 거였어. 근데 꿈속에서 거의 길을 잃을 뻔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지.
1: 알았어, 이제 서두르자. 시간이 얼마 없어. 시작해줘.
2: 좋았어. 꿈 추적 장치 작동 시작! 발이 출발! 호기의 꿈속으로!
1: 호기, 내가 널 반드시 깨워줄게.

0: 어? 어? 우와! 이게 다 뭐지? 아, 맞다! 여긴 꿈속이었지! 포기! 어딨어! 포기!
1: 어? 어째서 다시 시계탑에 와 있는 거지? 어?

여긴 대체 어디지?

0: 어떻게 된 거지? 문을 아무리 많이 열고 지나가도 끝이 없잖아. 어? 맥스! 너 여기 있었구나. 골든보이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1: 맞아. 어? 골든보이가 데려갔지. 그동안 넌 뭘 하고 있었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잖아.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때 와주지 않다니. 넌 내 친구도 아니야.
0: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맥스.
1: 이제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날 방해하

0: 절대로 날 용서 못해!
1: 뭐? 맥스, 진정해! 맥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거기!
0: 맛 좀 봐라! 넌 친구를 지키지 못했고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할 거야.
1: 맥스를 듣지 마, 호기. 넌 지금 악몽 속에 갇혀 있어.
2: 악몽? 꿈이라고? 아, 그렇구나. 이건 내 꿈 속이야. 진짜 맥스는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넌 진짜가 아니야.
0: 그래, 난 진짜가 아니야. 네 마음속의 두려움이지. 그건 네가 무서워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2: 어?
3: 네.
2: 골든보이?
3: 자, 다크 골든 추발.
1: 후기, 여긴 네 꿈속이야. 이 안에서 뭐든지 다 가능해.
2: 그렇다면 섀도우 스핀!
3: 어떡해! 난 네 두려움인데!
1: 우정을 위해선 두려울 게 없지! 거기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4: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아리.
1: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후기.
4: 좋아.
1: 후기, 드디어 깨어났구나. 후기,
5: 괜찮아?
6: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4: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5: 아리, 해냈구나. 호기를 꿈에서 데리고 나오다니.
4: 우후! 정말 정말 다행이다.
6: 그래서 꿈나라 여행은 어땠어, 호기? 재밌었어?
4: 정말 이상했어. 맥스가 무섭게 변해서는 화를 내면서 날 공격했거든.
1: 그러더니 마지막에 맥스가 거대한 골든보이로 변했어.
6: 그거 정말 엄청 무서웠겠다.
4: 그치만 아리가 날 구하러 와줘서 이제 괜찮아.
2: 아, 맥스! 아직 진짜 맥스를 못 찾았잖아.
5: 저기 봐. 누가 월드 우주본부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
4: 저건 골든보이의 로켓이야.
1: 맥스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나 봐.
6: 이런, 연결이 끊겼어. 이제 어떡하지?
4: 걱정 마. 맥스가 남긴 단서를 쫓아가면 돼.
1: 얘들아, 방금 거대한 검은색 큐브 봤지? 그게 골든보이의 기지야. 그럼 그 기지를 찾아야겠네.
4: 우리한테 맡겨. 맥스, 기다려! 우리가 곧 구하러 갈게!
7: 사라진 맥스!
3: 드디어 집에 다 왔네. 집처럼 편하고 좋은 데는 없지.
4: 우와, 엄청 거대한 기지잖아.
3: 내 골든 큐브는 상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과학 작품이라고.

0: 여기가 네 관제실이야? 멋지다.
1: 이봐, 응? 조용히 해.
2: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0: 나? 너 AI 비서도 있었어?
2: AI 비서라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지식을 지닌 양자동력 인공지능이자

0: 블랙홀 에너지를 흡수해 골든보이님의 힘을 키웠으며 우주와 지구를 휩쓴 우주 폭풍을 만들어낸 진짜 배후죠.
1: 오, 그게 너였구나. 근데 그렇게 중요한 1급 비밀을 나한테 다 말해줘도 되는 거야?
0: 물론이죠. 상관없어요. 당신은 여기 갇혔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은신 모드 작동.
1: 혹시 나 평생 여기 갇혀서 너희 대신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는 거야?
2: 그럴 리가. 내가 널 데려온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1: 어?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맥스를 어떻게 찾지?
1: 구조 활동을 엄청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길을 잃은 기분은 처음이야.
0: 어? 어? 이게 뭐지?
1: 그건 위성 접시 안테나야. 어디서 온 걸까?
0: 무슨 일이야?
1: 기다려, 호기! 구조용 로프 액션! 호기! 절대 끌려가게 두지 않아!
0: 너무 무리하지 마, 아리!
1: 호기?
0: 새별아! 아리, 로프 그만 당겨! 새별이야!
1: 오랜만이야, 얘들아!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새별아?
2: 그게 우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내 위성 친구들이 망가졌거든. 고치려고 부품 모으던 중이야.
0: 오,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던 거구나. 여기 받아.
2: 고마워. 근데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1: 맥스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갔어. 빨리 찾지 못하면 맥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0: 근데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2: 그게 문제라면 내 위성 친구들이 도울 수 있어.
3: 하지만 먼저 떨어져 나간 부품을 모아서 수리해야 해.
0: 그건 걱정 마.
3: 우리가 금방 모을게.
0: 허기, 스피드!
3: 자,
4: 부품 모기 완료!
3: 둘 다 고마워. 이제 위성 친구들을 고치러 가볼까? 얘들아, 부품을 다시 붙이자.
5: 다
3: 됐어, 위성 친구들! 깨어날 시간이야!
1: 내 안테나가 돌아왔어!
6: 내 접시도 다시 작동해!
7: 야하! 내 동력이 다 충전됐어!
1: 고마워, 슈퍼익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0: 그게 실은 우리가 지금 친구 맥스를 찾고 있거든. 도와줄 수 있어?
7: 아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자, 팀원들 모두 모여! 맥스의 좌표 탐색 시작! 새별이한테 맥스의 좌표를 보냈어.
3: 좋았어. 이제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공간 이동 액션.
0: 우와.
3: 꽉 잡아 얘들아. 그럼 출발.
8: 날 바비큐 통구이처럼 구워서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지?
9: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슈퍼윙스 보호를 보관하는 상자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열지?
8: 내 슈퍼박스로 뭘 하려는 거야?
9: 어? 우와, 이건 내 거야. 어? 오, 공에서 빛이 나네.
10: 골든보이 볼을 얻으셨군요. 축하합니다, 주인님.
8: 골든보이 볼? 안 돼!

0: 그건 너무 위험해.
1: 아, 그래? 이걸로 지구에서 내 신기술을 시험해봐야겠는데?
0: 뭐?
2: 경고, 미확인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3: 여기가 골든보이 기지가 분명해.
4: 어디가?
5: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3: 결가루 액션!
4: 우와! 이제 기지가 보여!
1: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너무 시시하잖아.
4: 골든보이, 우리는 맥스를 데리러 온 것뿐이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5: 맞아, 어서 맥스를 놔줘.
1: 걱정 마, 곧 만날 테니까. 이제 너도 필요 없겠다 맥스, 잘가.
0: 거기? 와줬구나.
4: 당연하지. 지금 바로 꺼내줄게.
0: 고마워.
5: 이제 안심해.
4: 얘들아, 우리 쓰레기 처리 시설에 떨어진 것 같아.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6: 그럼 흩어져서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어?
4: 작동을 시작했어. 어떻게 된 거지?
0: 호기, 아리, 샛별아.
4: 어디로 가는 거야?
0: 안 돼. 설마 우리를 저 안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겠지?
5: 멈췄어.
4: 다시 움직이는데. 빨리 뭐라도 해.
0: 저 벽을 뚫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5: 좋은 생각이야. 홀로 망치를 써볼게. 얘들아, 자석을 흔들어.
7: 영창!
3: 나와라, 홀로 망치 액션!
4: 맥시멈!
2: 슈퍼윙스가 탈출했습니다.
1: 잘 됐네. 이 골든보이 볼이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4: 어서 피하자, 얘들아.
1: 어딜 가려는 거야, 슈퍼윙스?
0: 이제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집에 가려던 참인데.
1: 이런 말도 했잖아. 너흰 여기서 절대 못 나갈 거라고. 나와라, 골든보이 볼! 내 새로운 주먹의 힘을 확인해볼까? 가라, 다크 토네이더!
4: 피해! 언제부터 저런 게 가능했지?
1: 이번엔 더 재밌는 걸 해보겠다. 다크 토네이더 합체!
5: 다들 멈춰! 빨리 들어가면 안 돼!
1: 좋아, 이게 바로 골든보이 볼의 힘이군.
5: 바람이 너무 세.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동좌표 확인. 공간 이동 액션.
1: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슈퍼윙스 녀석들.
4: 정말 큰일 날 뻔했다.
0: 얘들아, 골든보이가 새로 생긴 힘을 시험해 볼 거라고 했어. 그것도 지구에서.
4: 뭐? 그럼 가서 막아야지. 골든보이가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5: 도와줘서 고마워, 샛별아.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2: 엄마!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4: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5: 데이비드 커퍼필드.
4: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5: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4: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5: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4: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5: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4: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4: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5: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3: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돌아왔어.
1: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0: 왜?
1: TV에 네가 나왔어.
0: 별거 아니야.
1: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
0: 고마워.
2: 잘 다녀왔어?
0: 선계에서
2: 온 말썽쟁이는 만났어?
3: 만나긴 했는데 놓쳐버렸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쉴게.
4: 나도 들어갈게. 아침에 봐.
2: 무슨 일이야?
5: 여보,
6: 어?
5: 이것 좀 봐봐요.
6: 뭔데요?
5: 아까 밖에서 찍은 건데 윤호 방에 있는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6: 인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윤호야?

0: 윤호야, 윤호 자니?
1: 아, 아니요.
0: 잠깐 들어가도 될까?
1: 네? 네. 왜요?
0: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인형이... 아, 여기 있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상표도 없네.
1: 상표는 왜요?
0: 그냥 뭔가 해서. 늦었으니까 그만 자거라.
1: 네, 안녕히 주무세요.
2: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얼레리요!
3: 꼴레리요!
4: 이 녀석들을 그냥...
5: 뭐냐?
4: 에? 뭐냐? 너 왜 그러냐?
3: 배고파.
4: 배고팡?
3: 배고파.
4: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3: 야, 너! 배고픈 오리를 봤으면 뭐라도 좀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4: 저건 또 뭐냐?
6: 왜 이리 말이 많아? 응? 혼나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놓는 게 좋을걸?
4: 나원 까불지 말고 가!
3: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럼
4: 귀찮게.
3: 내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인데.
4: 얼씨구 닐리리야. 이 오리 녀석.
3: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4: 오리 구이를 해먹어버릴까 보다.
3: 살려주세요. 야? 너 개팔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6: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봐주세요. 이래야지.
3: 아, 그런가?
4: 참, 가지가지 하네.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3: 오씨, 괜찮아.
6: 다행이다.
3: 두목님, 우리 나오심 특공대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6: 뭐? 갑자기 왜?
3: 걷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4: 부하가 되겠다고? 니들 이름은 뭐냐?
3: 나비였나? 오씨, 어우!
6: 심심해심!
7: 나오심 특공대입니다!
4: 그건 또 뭐냐? 어쨌든 알았어.
7: 감사합니다! 충성!
4: 아우, 시끄럽고. 밤이 깊었으니까 잠 좀 자자.
3: 네?
4: 아, 그만해!
8: 어? 하라리오?
1: 벌써 나가는 거야?
8: 응, 다녀올게.
1: 아, 우린 조금만 더 자자.
3: 치약? 얘들 어디 있는 거야? 오씨, 심심이, 기상! 기상! 집합!
9: 아침 일찍 왜 불러?
4: 왜 이렇게 시끄럽냐?
3: 아, 두목님! 아침거리를 준비하려고요.
4: 아침? 좋지.
3: 출발!
1: 우와,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0: 아, 윤호야! 간식 가져가야지. 아, 이거 잘 다녀오거라.
1: 네. 아자자!
3: 저기 온다! 출동! 출동!
1: 갑자기 웬 고양이야?

0: 뭐 하는 거야?
1: 이따 수업 끝나고 공원에 갈래?
2: 공원? 어?
1: 조윤호! 윤호야, 이따 공원에 갈래?
0: 공원?
1: 얼굴은 왜 그래? 누가 그랬어?
3: 고양이가...
1: 어? 고양이? 어디야?
0: 조금만 더 가면 돼.
2: 기침하면 안 되는데? 나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1: 앉아서 기다리자. 오씨, 출동!
0: 어?
1: 오리다. 아, 귀여워.
0: 아까 고양이도 이랬는데.
4: 지금이다.
0: 어?
2: 삐어삐어.
1: 잡았다. 너네 뭐야?
5: 주먹님! 나 미하고 심심이가 없어졌어요.
4: 방금 나도 선기 기운을 느꼈어. 저쪽이다. 닐리리야. 이봐.
5: 두목님, 구해주세요.
4: 나 선기에서 왔구나.
6: 나타났어, 녀석이야.
1: 가자.
6: 가라리오.
2: 선기에서 넘어온 그 말썽꾸러기로군. 너희는 일단 놓아주지.
1: 무서워라.
2: 주먹님, 쟤 좀 혼내주세요.
5: 얘들아.
1: 오시다.
5: 괜찮아?
4: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려? 닐리리야. 피했다 이거지.
6: 또 말썽이군.
4: 넌 해치? 딱 잘 만났다. 닐리리야.
6: 알아요.
4: 저건 또 뭐냐? 변해봤자 얼마 못 버틸걸? 닐리리야!
6: 아, 뜨거! 어서 피해!
1: 삐어삐어! 삐어삐어!
4: 닐리리야!
1: 삐어삐어!
4: 치사하게 둘이 덤비냐?
5: 두번님 화이팅!
7: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4: 둘 다 혼내주마!
5: 두번님 화이팅!
4: 뭐? 뭐래냐?
8: 일하잖아.
1: 안녕.
8: 고무장갑을 꼈으니 감전될 일은 없다.
6: 뭐야? 순간이동도 하잖아.
5: 도망가!
6: 아라디오!
1: 미아가 왜 안 오지?
9: 미아다!
2: 아, 미안, 좀 늦었지?
9: 네가 없을 때 오리가 날아와서 보고 있는데
2: 갑자기 고양이들이 공격해왔어.
1: 고양이?
2: 고양이들이 어딨어?
1: 갑자기 사라졌어.
9: 정말 어디 갔지? 신기하네.
2: 어서 가자!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몇인지 알기나 해.
1: 네네. 헤로운 녀석, 낭만이란 걸 모른다니까. 달밤에 하늘을 날면 기분이 좋잖아.
0: 그거 꼭 따야 해.
1: 그럼, 난 총잡인걸.
0: 그만해, 모래 다 튀거든.
1: 아이, 헤로로 존나다 놀다 가자, 어?
0: 알았어, 딱 한번 같이 날아주지 뭐. 어? 시에로.
2: 시에로가 사라졌다고?
0: 그렇다니까.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안 보여. 신전에도 없었고.
3: 설마 유괴?
4: 메탈카드 보스?
5: 어쩐지 스펠란자보다 조용하더라니.
6: 하차한 거 아니야?
5: 그건 이전문이.
7: 확실히 썼냐?
8: 불법주처럼 끌려갔다거나.
0: 시에로는 비행기잖아.
2: 혹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려나.
9: 일단 나이트 그리폰이랑 이 일대를 둘러볼게.
10: 하늘 일이라면 언제든지 맡기셔.
4: 나도 펜터모넷이랑 같이 갈게.
3: 아껴둬.
0: 고마워. 너희도 슬슬 모우타운에 돌아가야 할 텐데 자꾸 일이 생기네.
9: 뭐 어차피 기간 트랙스를 따라 기름 조달 받으러 간 녀석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3: 너 오늘 같은 이라고.
0: 웨폰 카드는 왜?
9: 저 눈에 띄는 날개를 시에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라진 헤비 아이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그럼 다녀올게.
0: 부탁할게. 어? 준! 어땠어?
2: 못 찾았어. 플래시백도? 쟨 왜 저러고 있는 거야?
0: 그게...
5: 스파크비트 늦는군.
11: 동생아! 어디로 간 거야?
2: 설마 스파크비트도 사라진 거야?
12: 기다리는 것도 무해서 녀석이랑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11: 또 헛소리하네! 내가 더 빨랐다고!
12: 이 녀석이!
11: 이 새우 머리가!
12: 아통주제! 야, 루커씨! 누가 더 빨랐는지 네가 본걸 말해봐!
11: 바보냐, 진실이 더 명확해질 뿐이지!
0: 그게... 둘 다 진짜 빨랐어, 정말로!
11: 누가 그게 궁금하네!
12: 에이, 내일 다시 한번 겨루자. 다음이야말로 단판을. 어, 우리 가수
4: 모습은 못 본 거야?
12: 봤어.
2: 뭐?
12: 지금까지 무서워서 내가 된 거냐?
0: 어? 저기 하늘에.
12: 어? 스파크비트를 데려간 녀석에겐 검은 날개가 있었어.
5: 맞지?
12: 네가 그런 거 맞지?
2: 잠깐.
5: 스파크비트를 어쨌지?
13: 이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에겐 알리바이가 있어.
5: 그래, 나이트 그리폰은 준과 함께 시에로를 찾아다녔잖아.
13: 이래서 메탈 어쩌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셔.
5: 뭐라고?
12: 진정해. 아니, 그걸로 납득 못해.
0: 레드블리츠,
12: 이 녀석이 몰래 숨겨놓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 다른 대로 말해. 와일드 카드만
13: 끈질기시고.
2: 나이트 그리폰!
13: 어디 계속하실까?
12: 저 날개! 그때 본 녀석도 똑같이 펄럭거렸다고!
0: 그치만 날개 소리가 전혀 달라!
5: 이 마을엔 미지의 비행형 와일드카드 봇이 있는 것 같고.
2: 메가인블러!
5: 날개를 펄럭이는 비행 방식은 녀석들의 특징이야. 너의 동료가 아닌 건 확실하지?
4: 나이트 그리폰, 일단 진정하자.
13: 준의 이름을 걸고 결코 아니야.
2: 멋대로 내 이름 걸지 마.
5: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지?
2: 저요? 응?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0: 뭐?
12: 뭐? 왜 날 보는데? 왜 또 내가 믿기냐고!
2: 넌 전에도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잖아. 동료들을 구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12: 죽어보자, 쭉!
0: 정말 괜찮은 거 맞지?
2: 나만 믿으라고.
0: 언제 나오려나.
2: 올 거면 빨리 좀 와주지. 말린 문어 남은 거 없어?
0: 네가 다 먹었잖아.
2: 아니거든. 아, 큰일 났네. 이거 블루카브 싫어하는데.
4: 뭔가 오고 있어.
2: 뭐? 너희 괜찮아?
0: 뭐지?
5: 스파크비트인가?
11: 동생아!
0: 그만해, 스파크비트!
11: 동생아!
12: 야야, 어떻게 된 거야?
0: 왜 저러는 거야?
5: 꽉 잡아!
0: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5: 준, 예감이 좋지 않아.
2: 어쩔 수 없나? 블루카, 대박!
5: 제로, 위안!
12: 이런! 야, 괜찮냐? 상대는 좀 구분해서 쏘라고!
5: 제로! 어?
0: 시에로!
5: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전에 대장처럼 머리를 다쳤나?
4: 준, 페르르!
5: 스파크비트!
12: 저 녀석, 뭘 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8: 저 중생들은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을 텐데.
5: 범죄다.
0: 블레이온 세더 붙잡아. 너크라시 세더 블리자드 에이지.
11: 녀석 가만히 있어.
2: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8: 증상은 비슷하지만 뭔가 일질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5: 종지야 날 뛰게나.
0: 역시 이거. 저기 저 건물 뒤편에 둘을 조종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
11: 뭐라고? 그럼 확인해봐야겠군. 거기 있어.
6: 뭐야?
5: 자네도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가?
8: 이 목소리.
2: 솔레이온, 스파크비트 좀 맡아줄 수 있어?
0: 알겠어, 블레이온.
5: 자네는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지?
2: 그럴 리 없잖아.
10: 슬슬 나도 끼워주실까?
2: 부탁할게. 나이트 그리폰 대동.
13: 고품적인 분에게 나와 대결하는 게 어울리시지?
5: 멋진 날개를 갖추고 있군. 내 것도 자네 놓지 않단만.
11: 나이트 가만히 있어, 시에로.
0: 좋은 얼굴요. 우리가 붙고
11: 스파크비트를 데려간 녀석.
8: 저 녀석이 내 동생을.
5: 어떤가?
13: 어허, 이거 질투가 나는걸?

0: 저 녀석 설마 아니 아닐 거야.
1: 왜 그래 내가 힘들어?
2: 아! 응? 이가 이거 싸우는 모습이 보통 우아한 게 아니셔.
0: 고맙네. 보답으로 더 보여주지. 러드문 리퍼
3: 그리치 오브 그레이.
0: 하베스팅 소울.
3: 너 이럴 때 잡으면 어떡해.
0: 안타깝군. 와일드 카드 봇이 아니었으면 난 훌륭한 종이 되어줬을 텐데. 준, 나를 내보냈죠?
1: 뭐?
0: 어서.
1: 아, 알았어. 내가 이 불러.
4: 블러드윈, 정말 너냐?
0: 내가 이 불러. 자네인가?
1: 뭐?
4: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살아있었던 거냐? 그 모습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0: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자네로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말일세.
4: 거기서!
5: 드디어 멈췄어.
0: 스파크 비틀은?
1: 메가 엠블럼, 그 녀석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6: 녀석의 이름은 블러드윙. 나와 같이 스타가디언 제13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무장교였다.
1: 뭐?
6: 와일드 카드복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접경지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었지.
0: 이 녀석들 날로 거칠어지고 있군요.
7: 방위 라인이 뚫렸다! 빨리 철수해!
0: 여기까지인가? 내 오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걱정 말게나.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네. 나중에 봄새. 이봐, 블러드윙! 블러드윙!
6: 우린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었지. 그날 이후 난 군의관을 그만뒀다.
1: 메가 엠블러.
8: 블러드윙의 희생덕에 살아남았었군.
9: 그런데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
6: 그래, 변한 그 모습. 녀석은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얻어 살아남은 걸 테지.
9: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6: 아니, 그 녀석은 짐승의 힘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야.
10: 붙는 와일드 카드봇 거룩하게.
9: 가만히 있어봐, 벤터먼에.
8: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폭주하고 결국 죽는다. 그게 상식이었어.
6: 블러드윙은 틈만 나면 바이러스를 우리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터무니없는 얘기라 웃어넘겼지만 딥바이트의 감염 사실, 데디 아연의 직접 감염, 그리고 블루칸. 네가 살아남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헤르르, 이 녀석들을 봉인해서 나중에 스펠란자우로 옮겨줘. 정밀 검사도 해야 하니까.
1: 있잖아, 블루컵은 솔레이유 덕분이라 쳐도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상식치곤 살아있는 메탈카드봇이 많지 않아?
5: 딥바이트는 감염되기 전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누구도 살아남은 감염자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10: 가여운 딥바이트.
7: 하지만 아버지랑 머슬 하이드는 잘만 기억하잖아.
1: 헤비아이언도 그래 보였어.
9: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되었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 비웃음만 받았었지. 기간트렉스 대장만이 날 이해해줬어.
11: 너희는 기간트렉스나 딥파이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9: 그런 외모의 메탈 카드봇은 원래부터 흔했으니까.
7: 아버지 웹폰 카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8: 난 겉모습이 바뀌고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것뿐 메탈 카드봇의 성질은 그대로랬어.
5: 역시 감염된 적이 있는 메탈 카드봇이 더 있을 수 있단 거네.
1: 의심되는 녀석들이 몇 생각나는데.
8: 막지나 행성이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1: 블러드윙도 뭔가 알고 있으려나?
11: 시에로와 스파크 비트를 조종하고 있던 건 틀림없어.
5: 흡혈 기차랑?
10: 그게 뭐야?
5: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동료를 늘리는 괴물이야.
9: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동료를 늘리려는 거지?
1: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5: 그래, 그럼 들어가자.
10: 무서운 밤이었어.

0: 너는 누구니? 태풍이 해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1: 정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표지판도 쓰러져버렸네.
2: 얘들아, 여기 누군가 있어.
1: 뭐?
0: 가보자.
2: 정신을 잃은 것 같아.
0: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2: 괜찮을까?
3: 큰 이상은 없어 보여. 곧 깨어날 거야.
1: 도대체 어디서 온 친구지?
4: 글쎄. 정신이 드나 봐.
1: 너희들은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0: 우린 부름스타운 구조대원이야.
3: 여긴 구조본부 정비실이고.
0: 난 폴리라고 해.
3: 난 진이야.
2: 난 로이야.
4: 반가워. 난 엠버야.
5: 난 헨리.
3: 여기 루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1: 해변에서?
2: 어젯밤 바다 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거든. 넌 그 바람에 휘말려서 온 것 같아.
1: 정말?
3: 멋진데? 회오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니.
1: 기억나지 않은 게 아쉽지만.
0: 기억이 안 난다고?
1: 전혀.
0: 네

0: 가족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줘.
1: 네 모자에 D라고 쓰여 있는데 디디는 어때?
0: 디디? 좋아,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은 디디. 저 그런데 로이, 괜찮다면 날 처음 발견한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1: 거긴 왜?
0: 거길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빨리 기억을 찾고 싶어서.
1: 그래, 가보자. 이쯤에서 정신을 잃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
0: 모래라, 모래, 모래.
1: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0: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아.
1: 그럼 마을 친구들을 좀 만나보는 건 어때? 이웃마을을 오가는 친구들 중에 널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0: 좋아, 그럼 가보자.
2: 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리프티, 넌 어때?
3: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서 어쩌지?
0: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1: 고마워.
4: 충전소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곤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어.
1: 그래?
5: 도대체 넌 뭘 하던 친구였을까? 나처럼 우편 배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6: 내가 보기엔 넌 선풍기가 아니었을까?
5: 네?
6: 그 커다란 날개로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
0: 정말? 이렇게 말이지? 미안!
6: 날아갈 뻔했네!
1: 디디, 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0: 글쎄...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다니면서 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1: 중요한 사실?
0: 응! 이 마을에서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먼 데서 왔다는 걸지도 모르잖아. 마을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말이야.
1: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 무슨 일이야?
7: 로이, 지하 전기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좀 가줄래?
1: 알았어. 잠시 전기 터널에 들러야겠어.
0: 좋아, 같이 가보자.
1: 디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0: 알았어, 다녀와.

0: 시구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1: 어?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화재 경보입니다.
0: 당장 불을 꺼야 돼?
1: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0: 안 되겠어. 서둘러 나가야겠어.
2: 어? 무슨 소리지?
1: 화재 경보입니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2: 어, 로이가 위험해! 로이! 로이! 어딨어?
3: 얘들아, 방금 지하 전기 터널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로이와 디디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4: 뭐라고?
3: 여기 보안 카메라 영상을 좀 봐줘. 조금 전 로이가 지하 전기 터널을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어. 그 뒤에 디디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둘 다 나오지도 않고 로이에겐 연락도 되지 않아.
5: 걱정 마, 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할리, 사고 현장을 통제해줘.
1: 알았어.
0: 앰버, 가자.
1: 화재가 났으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주세요.
2: 로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0: 일단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2: 응.
3: 로이! 디디!
0: 드론이!
2: 드론이?
3: 로이! 디디!
1: 얘들아!
0: 어? 디디?
1: 여기야!
2: 디디! 무사했구나!
4: 응, 난 괜찮아.
0: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로이는 못 봤어?
4: 사실 나도 로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
2: 그랬구나. 디디, 그럼 로이를 찾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줘.
4: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 기억이 돌아왔거든. 난 수색 전문 구조대원 드론이라고 해.
5: 뭐? 네가 구조대원이라고?
4: 응. 지금 당장 로이의 위치를 확인해볼게. 수색 시스템 가동! 찾았어! 모두 날 따라와!
0: 응?
4: 여기야! 이 너머에 로이가 있는 것 같아!
3: 로이!
1: 로이! 거기 있으면 대답해!
6: 디디? 디디!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4: 난 괜찮아!
3: 로이!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6: 폴리, 앰버!
2: 로이, 다친 데는 없어?
6: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안심이야!
0: 조금만 참아! 금방 구해줄게!
4: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아!
0: 서두르자!
4: 응!
0: 로이!
6: 얘들아.
0: 로이!
2: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손을 잡아.
7: 아직까진 별 문제 없단다.
8: 정말 다행이네요.
0: 혹시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7: 그래, 고맙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9: 네. 네. 야호! 끝났다!
10: 버크, 다 봤단다.
11: 어?
10: 나무 가꾸는 법을 배우러 온 거지?
11: 응.
10: 자, 그럼 이 나무로 시작해보자. 버크는 이 회양목을 어떤 모양으로 다듬고 싶을까? 동그란 모양이구나. 좋아. 그럼 가위를 넓게 벌려서 사각사각 동그랗게 다듬어 보렴. 자신감 있게 해봐. 어머, 포크. 넌 타고난 정원사구나. 정말 잘했다. 회양목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튼튼한 나무란다.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하지. 아, 저기. 저긴 나무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야.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혹시 여기 멋진 나무가 살게 되면 포크도 함께 잘 돌봐주겠니? 고맙다.
12: 빌더씨, 이걸 어쩌죠? 이래가지고는 길을 만들 수 없겠어요.
7: 그러게나 말이다. 커다란 바위도 그렇고 나무도 떡 버티고 있으니 아무래도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0: 자, 그럼 이제 바위 조각들을 옮겨볼까?
1: 응!
2: 모두들 정말 수고했다.
3: 천만에요.
2: 그나저나 이제 저 나무가 문제인데 저렇게 큰 나무를 함부로 베어낼 수도 없고 아무데나 옮겨 심을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쩐다.
0: 저 빌더 씨, 이 문제는 본부로 가셔서 진과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4: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 그래, 그게 좋겠구나. 얘들아, 나는 구조대와 함께 본부에 들렀다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가 있거라.
5: 네, 다녀오세요.
0: 그럼 우린 가볼게.
5: 달려, 얘들아.
6: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5: 포크! 가자! 왜 그래?
7: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인데?
5: 아, 데이지 할머니께서 너에게 나무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었구나.
7: 그래서 너는 할머니께 이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는 거지?
5: 정말 멋진 생각이다.
8: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고 말이야.
7: 맞아.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당장 도와야지.
8: 좋아. 그럼 서둘러서 나무를 옮기자.
2: 그래서 말인데, 공사 현장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4: 잠시 나무 보호소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요?
2: 나무 보호소?
4: 네, 갈 곳 없는 나무를 잘 돌봐준 뒤 좋은 곳으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2: 그래? 그런 곳에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면 공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3: 네!
4: 그럼 제가 언제쯤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그래, 부탁하마. 자, 이제 나무를 눕히고 옮기기만 하면 돼.
7: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눕히지?
5: 내가 한번 밀어볼게.
7: 그만, 그만해.
8: 그러다 나무가 다치겠어.
5: 알았어.
7: 이제 어쩌지?
5: 글쎄.
9: 나무가 쓰러진다!
5: 모두 피해! 포크!
2: 뭐? 나무를 당장 옮길 수 없다고?
4: 네, 보호소에서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2: 그럼 공사도 미뤄야 할 텐데 이를 어쩐다.
3: 그러게요.
4: 덤프, 무슨 일이야?
8: 진, 큰일 났어. 포크가 공사 현장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3: 뭐?
8: 빨리 좀 와줘.
0: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차!
1: 여기야, 여기!
0: 포크, 다친 데는 없니? 다행이다. 곧 구조해줄게. 앰버, 나와 함께 나무를 들어올리자. 응. 로이와 헨리는 포크를 꺼내줘.
2: 알았어. 폴리, 준비됐어.
0: 좋아, 그럼 시작한다. 자!
2: 이제 됐어.
3: 크레인을 내릴게.
2: 올려줘, 로이.
3: 좋아.
2: 이제 안심해, 포크.
3: 뭐? 저 나무를 데이지 할머니께 선물하려다 이 사고가 났다는 말이냐?
4: 죄송해요, 빌더 아저씨.
3: 그런 녀석들.
5: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6: 네, 데이지 할머니라면 누구보다 저 나무를 잘 보살펴 주실 테니까요.
7: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면 공사도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포크,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3: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저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테고 내 고민도 덩달아 해결되니 말이다.
6: 맞아요.
0: 빌더 씨, 그럼 이제 다 같이 포크의 선물을 데이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까요?
3: 좋다, 좋아. 그러자꾸나.
6: 어떠세요, 데이지 할머니? 나무가 마음에 드세요?
8: 그럼, 그럼. 정말 멋진 나무야. 마치 이 자리에 원래 있던 것처럼 딱 어울리는구나.
3: 그러게요. 포크가 이 나무를 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군요.
9: 네!
8: 포크, 이렇게 멋진 나무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이 나무를 나와 함께 잘 보살펴주자꾸나.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0: 자, 오늘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1: 안녕하세요.
2: 뭐야?
3: 어머!
2: 안녕하세요.
4: 저랑 부르는 셰프가요? 언니라 그래.
3: 언니!
4: 이렇게 해서 김은 굽는 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오!
5: 와, 냄새 장난 아니다.
2: 아, 진짜 맛있다.
6: 아, 미쳤다. 아,
7: 딱 한 입 배로 누르면은 이 바다가 펼쳐져요.
6: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끼이다.
4: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로 보내줄게요.
2: 진짜. 아니, 뭐 내가 못 봤다고
4: 내 거야!

0: 일단은 네 분이서 하실 때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니까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20분이요?
0: 자, 여러분, 스타트 누르는 순간 시작이 알았죠?
2: 네네네.
0: 또 뭘 또 잠깐만이야.
2: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잠깐만, 이렇게 재료 가져가도 되나?
0: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 눌렀어.
2: 시작이에요?
3: 그럼 양파. 우리 근데 쉐어할 건 쉐어하자.
4: 그래.
3: 이거.
4: 당연히.
3: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2: 그 다음에.
1: 고마워가 어디 갔어?
3: 감자랑.
0: 진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셰프가 이 초보자들 도망가서 챙겨주는 건 처음이다. 자.
2: 아, 도마. 감사합니다.
1: 도마. 네, 감사합니다.
0: 아, 여기 있어, 여기.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언니, 감자 좀 찾아주라.
0: 감자 올리네, 바로. 여기.
3: 언니, 지금 오케이. 감자 고생해야 돼, 언니.
0: 내가 오늘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하기 힘들겠다. 재료 손질도 안 되겠다, 보니까.
2: 된장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0: 된장, 거기 맞아.
2: 아, 된장.
5: 나는 아마 내 거 다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많이 해야지.
3: 아니, 이불 나불될 시간이 있나 봐.
5: 이불 나불될 시간? 야.
3: 아니, 제가 그 셰프님하고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0: 너 거기 나를 또 끌고 들어가.
3: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2: 너 재료는 씻었어?
5: 야, 끌게. 네.
2: 씻었어? 재료는 진짜?
0: 아, 그래도 재훈 씨 칼질 잘한다. 나 아주 초보인 줄 알았더니 할 줄 안 해.
1: 아니, 벌써 칼을 써?
6: 그러면.
0: 재훈 씨 아주 뭐 요리사 같아? 막 아우 접시까지 준비해두고 재료 손질 딱 하고.
1: 뭐야 너 의외 잘 온 거 아니야?
0: 의외인데?
5: 그냥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인터뷰 다 해주세요. 난 요리하게.
1: 얘 뭐야 너 요리사야? 왜 이렇게 빨라?
6: 우이는 그냥 아 뭐 그냥 나 남는 거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아 쟤는 마음 나쁘나 그냥 망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했는데 진짜 숨겨진 실력자였어.
0: 정훈 씨는?
5: 저요? 어.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훈 씨는 양파 깔 때 평소에 칼 사용 안 해요?
5: 양파 태어나서 처음 까봐요.
0: 자랑이라고 그러나, 참나.
5: 아, 칼을 먼저 써요?
6: 네.
0: 항상 이 꽃을 잘라가지고, 요로 벗기면 싹 벗겨지잖아. 알았지?
6: 네.
2: 여러분, 그 아는 맛.
3: 저 다들 자격 있습니다.
2: 진짜 처음에는 자신 있었어요. 된장찌개 뭐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고. 된장을 넣었고요. 이런 된장.
0: 내가 정희 씨를 위해서, 봐봐. 호박이 막 움직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하냐면 호박을 있잖아. 한쪽 귀퉁이를 여기를 요만큼 잘라내. 그리고 왜 딱 놓으면 얘가 움직이질 않아.
2: 움직이질 않네.
0: 어, 봐봐. 움직이지 않죠?
2: 네네네.
0: 그렇게 그 정도. 그렇게 넣어서 놓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희 씨가 자르기 더 쉽단 말이야. 이렇게 써야지 힘들어.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고.
2: 여러분, 애호봐.
0: 잘 살았어.
2: 예를 들어 사과처럼 껍질이 진하고 안이 하면 좀 알겠는데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들은 좀 어려워요.
0: 아 그렇구나.
2: 그냥 진짜 감대로 이렇게 제가 쓴 칼이 아니고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썰던 애호박도 뭔가 안 썰어지고 한.
3: 언니, 아니 원래 이게 한손용 도마가 있거든요, 선생님.
0: 아, 그렇구나.
2: 옷이
7: 다이 부족하다.
3: 도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옷이 있어. 아,
3: 여기다가 이제 뭐 양파.
0: 뭐?
3: 이렇게 간단한 것들. 도마가 없어가지고.
0: 좀 불편하지, 그래서.
3: 네.
0: 부정이 안 되잖아,
3: 와우.
0: 그치?
3: 네.
0: 내가 잡아줄게.
3: 네.
0: 자.
3: 와우. 와우. 칼국수집이
0: 길게, 길게 치는 거.
3: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요.
0: 이렇게 할 때 미끄덩거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엎어놔.
3: 아.
0: 썰어봐.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3: 네네네.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3: 엎어놔라.
0: 그렇지.
8: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바로 그 셰프님께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팁을 얻어봤습니다.
0: 이렇게.
3: 그치? 그래도 나 한 손으로 이거 없는데 잘하는 것 같아.

0: 그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 소 잘 들리게 하는 위안.
1: 네 맞아요. 이게 귀 안에 달팽이관 있거든요. 그거를 대처해 준 소리가 듣게 해준 그런 시계.
0: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돼서 그냥 그렇게 이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진 않죠?
1: 전혀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 시끄러운 데서 잘 자잖아.
0: 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좋은.
1: 옆에서 공사를 해도
0: 너는 해라 난 잔다 이거.
1: 맞아요.
2: 헬퍼 셰프님 제가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기야 저기 호은 씨 옮기려면 이게 다 여기까지 오면 다 쏟아 이거.
2: 그치? 저를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0: 자 5분 전이에요.
3: 5분 전이에요?
4: 아니 이거
1: 더 있어요?
4: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2: 말이 안 돼.
0: 뭐 어떻게 오늘 불이라도 켜보겠어?
2: 아 저 불 튀기 직전입니다.
0: 불 튀기 직전이요?
5: 네.

0: 이거 제 요리가 아닌데 방송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1: 아,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나버리고 있다.
0: 아니, 나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자, 여기저기 곡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0: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몇 분 남았어요, 지금?
1: 몰라. 자, 3분 전.
0: 안 돼, 안 돼. 내 거 어딨어? 여기 있다. 바지락 넣었습니다.
2: 너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너 진짜 식당이야?
0: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에어방 넣었습니다. 이거 두꺼워,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냥 이렇게.

0: 사과.
1: 맛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이제 다 썰었습니다.
2: 다 썰었어요?
1: 네.
0: 이렇게 꽂힘 됐다. 오빠, 어. 이거 한 번만 잡아줘.
3: 아니, 할게, 할게.
0: 얘만 열어줘, 얘도.
1: 뭐야, 열었어.
0: 땡큐, 얘도.
1: 알았어.
0: 마늘.
1: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뜯는겨?
2: 아유, 됐어.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의 참견하더라. 가세요.
0: 감사합니다.

0: 아, 이거 아를로스.
1: 아, 아를로스. 세 개. 하나, 둘.
2: 둘.
1: 하나, 둘, 셋. 자.
0: 내가 안 보여서. 뭐야?
1: 아, 여기 좀 하자가 있습니다.
3: 가지락.
1: 아, 이게 안 켜집니다, 이게.
3: 아, 에어바.
1: 아, 이거 아닌가?
0: 맞는데?
1: 자, 2초 전.
4: 2초!
5: 헐, 나 망했다.
1: 자, 땡! 끝났어요.
3: 끝났어?
1: 네. 자, 끝났어. 땡.
3: 땡. 땡.
6: 야, 누가 아직도 잡고 있냐? 빨리 놔라. 시간 다 됐다는데.
1: 시간 다 됐어. 이거 이제 뭐 끝났는데 뭘. 어.
3: 아, 근데 아직 하고 있네요. 이거 반증 아닐까요?
5: 저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 해?
1: 아, 이럴 때? 이럴 때 그걸 써먹는단 말이지?
3: 아, 근데.
7: 재밌대.
8: 재밌어요.
0: 어때?
3: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0: 뭔데?
3: 써요. 아, 이거 망했어요. 저 이런 된장찌개 처음 먹어요.
1: 어, 어떡하니? 어.
4: 된장찌개 처음 먹어요.
3: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을 본 순간.
6: 아, 먹어야 돼요?
3: 이거 누가 제 거에 까나리 액젓 부었어요.
6: 아, 아쉽다. 아, 진짜.
3: 재웅이는 뭐 하긴 했어?
5: 어, 했긴 했는데.
1: 어, 잘했어. 별로. 어떡하니? 그냥 케찹이야. 딴 거 없어.
6: 우리 선생님께 잘 배웠습니다.
0: 자, 키트냥 먹어볼게.
1: 오, 재웅 잘했다.
6: 아니, 케찹 마시죠, 소야가.
3: 응! 까나리, 아니, 먹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6: 아니, 근데 나 이렇게 날 것 같은데.
1: 아니야, 괜찮아.
3: 근데, 바지락을 너무
1: 특이하게 따면서. 우유나서 우유?
6: 맛있다.
1: 맛있어.
6: 그냥 그 계란말이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녁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9: 아, 조금만 시간이 졌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계란말이는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1: 이거 요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믹서 거기서 망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이 양념장 따는 게.
0: 퇴근! 네 사람 다 줘야 될 것 같아.
1: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열심히 하라고.
6: 우리가 상품을 다 탔잖아요. 공동 꼴찌면 상품을 다 못 탔지. 해서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날.
1: 오늘 저기 할 게 뭐냐면 우선 호박전 하고요.
6: 호박전.
1: 그리고 두부조림 하고. 오. 그리고
3: 맛있겠다.
1: 버섯 소고기밥.
6: 와, 맛있겠다.
1: 그리고 양념간장 만들고 밥을 할 거니까 밥을 먼저 앉혀놓고 하자고요. 그 사이에 다른 걸 하면은.
6: 네. 오, 좋아요.
1: 시간이 되니까.
3: 아,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네.
1: 그렇죠. 네. 머리를 써야 돼. 아. 너무 많이 쓰면 그 쌀의 그 맛이 다 빠져나가.
6: 아, 그렇구나.
1: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씹지 말고 적당히 쉬세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솥밥에서 양념간을 비벼먹는 거 가르쳐줄게요. 자, 소고기를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참기름.
3: 참기름.
1: 참기름. 참기름. 다진 마늘 좀 넣으세요.
3: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떠넣고. 그 다음에 간장.
3: 불고기 양념 거든.
1: 그렇죠, 간장. 여기다가 후추를 약간 넣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고기에 약간 그런 냄새를 잡아준단 말이야.
3: 잡내를 잡아주네. 아,
1: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자, 여기
6: 급하니까.
1: 밥 있죠? 이거 네. 쌀을 치웠지? 쌀을 여기다 넣어.
3: 넣고.
1: 여기 다 부어.
5: 와, 밥이랑 같이.
1: 여기다 부어가지고.
3: 자,
1: 이거 갖다가 볶고.
6: 오.
1: 자,
6: 자, 일단 밥을 올려놨습니다.
3: 어,
6: 첫 번째 끝났어, 미션 클리어. 끝났어.
1: 청양고추 3개 따가지고 씻어주고 대파 두 뿌리 씻어줘. 자, 혼신.
6: 아, 예. 씻어. 네.
1: 씻어. 빨리 씻어.
5: 잠깐만요. 지금 촬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3: 아, 너가 너무 잘하니까.
6: 아, 너 평생 살면서 오는.
1: 아니, 아직도 안 씻었어?
5: 아니, 아니, 아니. 이제 가려고, 이제 가려고요.
1: 빨리 씻어야지.
6: 이야, 이거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하는 게, 아, 저는 느낌이, 이분 장애인이랑 좀 살아보신 분인데, 장애인을 적당히 막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바이브가 나오시는구나.
1: 요거는 돈정이라고 그러죠? 호박전을 부칠 건데, 쩔한 도톰하다는 느낌으로. 요것도 이제 두부전 부칠 거를 이렇게 썰어 놓자고. 그럼 미리, 왜 그러면 느린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3: 저는 근데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1: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전 같은 거 부칠 때 여기다가 튀김가루, 부침가루 쓰지 마세요. 왜 그러면 튀김가루, 부침 같은 거는 거기다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3: 네, 네,
1: 내가 호박전을 부치면 호박 맛이 나야 되는데
3: 짜 소금만
1: 부침가루는 맛이 나.
3: 아 그게
1: 가미가 돼 있어요.
7: 짜더라고.
1: 대신 네. 우리는 뭘 넣냐면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한 꼬집만 드세요. 양념간장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3: 네.
1: 요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5: 아,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1: 됐어, 끝. 자, 이러면은 양념간장 끝이에요. 와. 자, 우리가 원천에서 두 가지 음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여기에 호박하고 두부가 있는데, 호박을 먼저 부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호박은 부치고 나도 팬이 깨끗하잖아. 아. 근데 여기다 두부조림을 먼저 해버리면은, 두부 닦아야 되잖아.
5: 아. 네, 네.
1: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자, 요렇게 쭉쭉쭉 흘릴 정도로 해서 부치세요.
6: 쭉쭉.
1: 그리고 호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 배우면 배추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다가 배추만 바꾸면 배추전이 되는 거예요.
7: 네. 우리 막 예전에 제사 음식 할 때는 계란물도 부치잖아요. 막.
1: 그쵸.
7: 그건 빼고.
3: 계란은.
1: 계란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요.
6: 아, 그래요?
5: 잠깐만요.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저는 청가장애 갖고 있고, 모든 보는 사람 시청자들 위해서라도, 좀 말을 천천히 얘기해.
3: 아, 조금 천천히 해주라고.
5: 너무 빨라서 못 따라 잡고 있어.
7: 못 알아들어.
1: 못 알아들어. 천천히.
5: 아, 너무 천천히 안 하고. 그거보다 살짝 좀 다운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6: 저 이렇게 피 얇은 호박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오늘 혼희 씨는 오늘 다 처음 봐. 저 이제 불을 껐어요.
6: 네.
1: 자, 이렇게 해서.
5: 하나. 여기 키친타월을 깔아서
1: 어디?
5: 기름이 조금 습소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
1: 아유 저는 기름 맛을 먹는데 기름 다 빨아버리면 무슨 맛을
5: 알겠습니다.
1: 먹어요?
5: 어, 괜히 말을 했다가
6: 너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7: 아, 알겠습니다.
5: 정신 단결!
1: 자 이렇게 해서 호박전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5: 아니, 우리가 한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데.
3: 아니, 언니가 하면
6: 근데 왜 이렇게 쉬운 만에 하라고 시키신지 알겠어.
1: 그 다음에는 두부를 이팬 자체 그냥 올리세요.
3: 그냥 올려요?
1: 그냥 바로 올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호박을 붙여냈기 때문에 식용유에 호박의 은은한 향도 있단 말이야. 그거 더 맛있지.
7: 달큰하게.
1: 그렇죠, 그렇죠.
7: 오, 좋아, 좋아.

0: 아니 이렇게 그냥 쉽게 척척 하시는데
1: 내가 지금 직업이 이건데 그 못하면 어떡하니?
2: 아
1: 어?
2: 그건 맞는 말이긴 하네.
0: 아 그렇죠. 두부 하나를 뒤집고.
2: 근데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게 보면 살짝 뼈가 있어요.
1: 이 상태에서 어떻게 네. 하냐? 그냥 이렇게 구워서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괜찮은데 네.
0: 조림이니까
1: 찍어 먹는 거하고 또 두부 조림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거 없어. 이거를 이만큼씩 떠서 파를 조금씩 얘를 위에다 얹는다 생각하면 돼요.
3: 이렇게 안 뿌리고
1: 안 뿌리지 말고 이렇게 얹어서
0: 하나씩 하나씩 얹어서.
1: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좀 실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그냥 하면은 너무 타버리면 물을
0: 아 물을
3: 아. 오.
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
0: 들기름.
1: 들기름을
0: 이름이 또 들어가네.
4: 아니 들기름만 세 통만
1: 하겠네. 항상 자, 여러분들 해서 드실 때 두부 조림에는 무조건 들기름이야.
4: 오, 와 그래요?
2: 생각보다 네. 많이 넣네요.
1: 제가 그래서 양념까지 할 때 아까 여기다 기름을 안 넣었잖아요. 아. 들기름이 어울릴 걸 할 때는 간장을 덜어서 들기름을 넣고 아 참기름이 어울릴 것 같은 경우는 간장을 덜어서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어느 다 익었어 간이 됐겠다 맞아, 싶을 때 이제 불을 끄시면은 끝나는 거야.
0: 끝났어요?
1: 네. 와.
2: 벌써? 벌써? 네.
0: 벌써 끝났어요. 아니,
1: 우리가 그냥 끝내면 심심하잖아. 이 양 먹으면 예쁘게 싹 뿌려서
0: 한식의 끝은 참깨다.
1: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뒤에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각자 위치에서 각자 집에서 열심히 해서 먹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내가 검사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때 소주 한잔 하자고.
0: 나이스.
1: 네 분이 시간이 다 갈 때 그럼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제주에서 멋있게 한 잔 차려줄게. 와.
2: 자, 들어오셨죠?
1: 바다 앞에서.
2: 네, 바다 앞에서.
0: 아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쓰고 가야 돼.
2: 빨리 우리
1: 아니
2: 잡죠.
3: 아니 이미 제주, 방송 제주, 나갔잖아.
1: 다 찍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저는 제 입에서 나간 거를 꼭 지킵니다.
0: 맞아.
4: 아 좋아. 근데 오늘 우리가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인생 배웠어요.
1: 아 밥이 다 됐대요 형규 씨.
2: 자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와 색깔이 진짜 예쁘다.
0: 미쳤다.
1: 자 그래서 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0: 언니는 오늘 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주인공 같았어요. 저라는 사람도 제 인생에서만큼은 주인이잖아요. 주인공이고. 그래서 더 저도 멋진 그런 무대를 펼쳐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0: 처음에는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먹기.
1: 아, 그냥요? 아.
2: 저는 하나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3: 아, 네, 그럼요. 여기요.
2: 아, 감사합니다.
0: 입맛이 딱 나잖아요.
4: 아, 감사합니다. 입맛이 딱 나요.
3: 진짜 여기 있습니다.
2: 야, 뭐야! 왜? 아니, 허공에서 이렇게 져가지고 어디 찍힐 사고 있었어.
3: 미안해. 아, 네, 그럼요. 여기요.
0: 호박 자체의 단맛이 딱 나잖아요.
5: 어우, 너무 달아. 와, 설탕 뿌린 것 같아.
0: 왜, 왜?
6: 애호박은 이 소금 살짝 들어간 것 때문에 단맛이 진짜 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튀긴 면도 두껍지 않아서 약간 전 튀긴 거, 기름 이 맛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전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어떻게 이러지?
5: 약간 설탕 뿌린 것 같지 않아?
1: 호박전이 그 이전에 먹었던 거는 호박을 느끼질 못했던 호박전들이었는데 이게 호박의 식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우리 두부를 한번 가볼까요?
5: 네.
0: 드셔보세요.
3: 두부. 아, 누가 덜어줄게.
2: 얘는 그래도 색깔이 있어서.
0: 두부 어때요?
1: 저 솔직히 막입이거든요. 근데 이거 먹는데 앞에 안에 뭐가 들어갔고 이게 다 느껴져요, 진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막 뭐 이런 느낌보다도 재료가 다 느껴져요.
5: 아, 맛이 없어요?
1: 아니, 맛이 나.
0: 밥이 잘 됐죠?
3: 네.
0: 여기다가 이 간장을 조금 넣고 조금씩 넣어서 가면서 비벼서 먹자고. 그리고 그다음에 뭘 넣냐면 이거
5: 기름
0: 참기름 약간 돌려서 비비면 네.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정인 씨는 내가 넣어줄게. 네. 참기름.
2: 감사합니다.
0: 조금 두르고.
2: 오! 이거 비비는 소리 안 들어가나?
5: 김하고 먹어도 맛있겠다.

0: 김 싸서 먹으면 맛있어.
1: 아, 진짜 아까 그 김.
2: 아, 아까 그 김.
3: 김 싸서 먹어야 돼.
0: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네,
2: 드실 거.
3: 어, 고소해.
1: 에헤이.
3: 소고기, 소고기. 코스 요리처럼 느껴져요. 매운맛 먹고, 그다음에 두부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코스 요리 같아요.
2: 재밌다, 맛이. 버섯
0: 만났다가
2: 갑자기 팽이 버섯 났다가 갑자기 매콤한 거 퍽 들어갔다가 이제 소고기. 이것까지 먹으면 맛있다.
4: 사실 하나에 한 사람을 담백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네. 약간 효율을 따져가지고 이동동선 어떻게 한 번에 가지가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 이거는 한 그릇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많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수많은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딱 팬심을 갖고 있는 분이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까지
5: 확 나올 줄 몰랐지.
6: 진짜
1: 놀랐어요.
3: 아니 사실 우리 넷이 요리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4: 내가 너무 특출나서.
3: 그럴 수 있겠어 보니까. 네. 배추 자르는 제가 된장찌개를 사실 웃기려고 한 거예요. 너무 잘하면.
1: 뻥이에요.
5: 아 실력이 좋은데.
3: 네네네. 웃겨야 되잖아요.
5: 이게. 웃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
3: 생계형으로 시작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5: 이 처음에는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몇 인분 시킬까? 저분은 몇 그릇을 먹을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국수 맛있게 드시러 오시는 그냥 우리 집 손님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예뻐지고,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화사해지고.
4: 네. 예뻐요.
6: 얼굴이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1: 빛나세요.
5: 네. 이마에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이렇게 화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폭풍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계속 사는 비도 받고 또 한 장 또 올리니까 또 눈이 왔어. 얘가 그러면서 꼭꼭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와고 뭐 아무리 세 거센 바람에도 절대 흐트러져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아주.
1: 이거는 뭐 이게 EBS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 인생 교육.
6: 네. 이게 EBS라고?
1: 여러분의 인생 선생님. 저희도 각각이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만남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삶을 배우는 진짜 시간이었다? 여기는 곧 인생이다?
2: 너무 공감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을 텐데 끝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3: 근데 재웅이는 오늘 사실 가장 많은 보조를 한 것 같은데
2: 아,
3: 오늘의 경험이 어땠어?
2: 제가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릇을 갖다 주더라고요. 어, 저기 바꿔봐, 저기.
5: 홍유 씨가 그러면 그릇을 많이 안 닦았다는 얘기지?
1: 저 손이 되게 애기 손이에요, 쟤.
5: 그러면 너무 나이에 비해서 애기 손이다. 네. 빨리 할아버지에서 어른 손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1: 그냥 칼은 빡빡 닦아다가.
5: 자, 잘 일하고 계시지? 잘 치우고 계셔?
1: 어, 네. 네, 좋아.
5: 오늘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선물은 내 양념간장. 와! 다시 또 만들었어요, 내가. 와! 여기 있어요.
6: 와,
5: 그래요. 다음에 얼굴 볼 때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4: 네.
5: 진짜 우리 제주도 앞마당에서 소전을 하게 알았지? 와! 대신 그때 숙제 검사 할 거야.
2: 네. 알겠습니다.
5: 수고하십시오.
7: 저 사실 지금 일본에서 왔거든요. 이모카센 누나가 그때 양념 소스에 나눠주신 분이 갖고 왔거든요. 이모카센 누나 감사해요. 오늘 시합 잘 되겠는데? 되게
8: 오늘 저의 저녁 반찬 알려주신 그대로 부쳐본 두부 그리고 알려주신 거의 그대로 해본 김 양념장까지 김에 양념장과 두부를 올려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지비예요. 맛있어. 어떤 게 제가 만든 간장 양념일까요?
10: 제가 만든 건 요거.

0: 올려가지고
1: 저는 맞는 강단을 다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맞는 강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봤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맞는 간장?

지구를 돌며 세계 곳곳을 탐사하다 보면 놀랍고도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칠 때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이를 느껴봅니다. 하와이는 모두 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로 전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간단하게 하와이 섬 또는 코나라고도 불리는 빅 아일랜드는 지금도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지구 대부분의 땅덩어리는 기나긴 세월에 걸쳐 그 형태를 갖추었는데요. 이곳 하와이에선 하나의 섬이 서서히 그러나 대범하게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울창한 푸른 숲과 선명한 옷빛 바다죠. 그러나 빅 아일랜드에선 킬라우에아 화산의 비탈을 따라 눈 닿는 곳까지 아득하게 펼쳐진 숲처럼 검은 땅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용암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겹겹이 흘러내리며 묵은 땅 위에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요. 새로 생긴 땅은 약한 편입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얇은 층이 발밑에서 부서지죠. 우와! 열기가 느껴져요. 벌써요. 치지직 소리도 나요. 저기네요. 용암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요. 굉장해요. 약 2m 거리에서도 열기가 엄청나고 기온이 15도는 오른 느낌이에요. 땀이 막 나요. 희한하게도 냄새는 없는데 소리가 꽤 크네요. 치지직 타다닥거리면서 용암이 우리 쪽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용암은 보통 시속 5에서 8km의 속도로 전진합니다. 이곳의 용암은 비탈을 흘러내리되 언제든 피하고 싶을 때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죠. 정말 근사한 건 이게 육지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퇴적이죠. 예를 들어 맹그로브 숲이 형성된 곳에 모래가

0: 서부터 지각을 뚫고 위로 솟구치는 거죠. 지하에서 수 킬로미터를 솟구쳐 올라온 용암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벽이고 모래주머니고 아무 소용이 없고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 집어삼켜버려요. 보세요. 정말이지 엄청나요. 와, 진짜 뜨겁네요. 너무 가까이 왔나 봐요. 그만 물러나죠. 바다 쪽을 향해 내려오자 저 멀리 흰 증기 기둥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광경이 보였는데요. 그곳에선 용암이 비탈을 천천히 흘러내리는 대신 바닷물 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약 20m쯤 되는 용암 폭포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너비도 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양의 용암이에요. 이런 희귀한 현상은 소방호스라 불리죠. 마구 쏟아지는 용암 줄기가 소방호스의 물줄기를 닮았기 때문인데요. 용암 폭포 주변의 땅은 항상 무너질 위험이 커서 우린 국립공원 측에서 정해놓은 안전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용암의 흐름이 수시로 바뀌는데 저런 광경을 만나다니 정말로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이 용암은 원래 지하의 용암 동굴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변의 땅이 무려 26에이커나 무너져 내려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이로 인해 용암 줄기가 밖으로 노출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 폭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다시 새 땅이 형성되면 이곳 풍경은 또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는 광경도 엄청나지만 더 가까이 접근해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곧이어 이번엔 육지에서 바다로 나갑니다. 저기서 글자 그대로 용암의 폭포가 바다를 향해 곧장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막으로 갑니다.
1: 이건 치야티에로 대화하는 바위입니다.
0: 그리고 멕시코로 자리를 옮겨 세노테로 잠수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대자연에서 가장 경이로운 광경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셰인 터피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자랐죠. 어려서부터 이 뜨거운 화산지대가 진화하고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고 합니다.
2: 우리 가족이 이리로 이주한 지는 30년쯤 됩니다. 관광업에 종사한 지는 12년 됐고요.
0: 셰인은 관광객들을 배에 싣고 섬 주변을 돌며 용암지대를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풍경은 육지와는 사뭇 다르죠. 약 1시간 배를 달린 끝에 우린 엄청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진짜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해안의 절벽에서 용암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바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정말이지 굉장해요. 용암 줄기가 쏟아지는 현상 자체가 몹시 희귀하고 가까이에서 볼 기회는 더더욱 드물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보통은 하와이라고 하면 용암이 솟구치는 일쯤은 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라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니죠.
2: 용암이 바다로 쏟아지는 건 드문 일이에요. 용암 분출은 많지만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건 네 번에 한 번 꼴이죠.
0: 용암이 약 20m를 낙하해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뜨거운 용암과 차가운 바닷물이 접촉하자마자 약 1100도에 이르는 온도차로 인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2: 폭발할 때면 엄청난 양의 재와 모래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어서 밑에 쌓이질 않으니까 연이어서 폭발하죠.
0: 정말로 대단해요. 지금 눈앞에서 육지가 생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2: 정말 엄청난 광경이죠.
0: 네, 맞아요. 자연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죠. 생성되고 변모하고 형성되고 사라지고 꼭 한번 봐야 할 광경이에요.
2: 마치 지구의 생명줄 같아요.
0: 네, 생명줄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동안 지구 탐사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많이 보았지만 이거야말로 가장 멋진 광경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진짜 운이 좋았어요. 용암이 마치 폭포처럼 바다로 쏟아져 내리는 걸 보다니

0: 하와이에서 수천 킬로미터 넘어 다른 행성 같은 이곳은 나바호의 땅 레치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와 유타주 경계선 부근의 이 건조한 사막을 채우고 있는 건 빛바랜 갈색과 적색.
1: 이 협곡은 우리 가족에겐 뒷마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여기서 뛰어놀곤 했죠.
0: 나바호 보호구역에서 자란 라이오넬 빅섬은 현재 엔텔로프 캐니언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퍼 엔텔로프 캐니언으로 가는 빗줄기가 만들어낸 풍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 절벽의 높이는 대략 40m쯤 됩니다. 네. 이 협곡의 특징은 A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는 좁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집니다.
0: 이렇게 좁고 긴 협곡을 만든 건 긴 세월에 걸쳐 무수하게 스쳐간 돌발 홍수죠. 물이 작은 틈새에 모래와 퇴적물을 채워 넣어주었고 그 결과 바위가 적당하게 발달하면서 예술 작품과 같은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 우린 체야티해라고 해요. 대화하는 바위요. 바위로 된 남자와 바위로 된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런 이름을 붙였대요.
0: 곧이어 협곡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라고 하죠. 지구도 협곡도 다 생명이에요.
0: 그리고 멕시코의 신비로운 세노테를 둘러보고 이어서 캐나다로 자리를 옮겨 얼어붙은 호수의 마법을 살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을 찾아가는 지구 탐사 이야기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애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한 나바호의 땅 레치에는 좁고 긴 협곡이 얽혀있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유명한 엔텔로프 캐니언 외에도 부근에는 못지않게 아름다운 협곡이 많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라이오넬 빅섬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덜 알려진 협곡을 탐사해보기로 했는데요.
1: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방울뱀 협곡이라 불리는 좁은 협곡이에요.
0: 높이가 약 20m인 방울뱀 협곡은 크기로만 보면 엔텔로프 캐니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벽면의 무늬와 색채는 그에 버금갈 만큼 아름답죠.
1: 협곡 안은 서늘합니다. 바깥은 40도가 넘을 텐데 이 안은 딱 기분 좋게 쾌적해요.
0: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협곡이 거쳐온 길이 보이는데요. 모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압축된 결과 사암이 생겨났고 사암의 미세한 틈새를 광물이 메워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적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철, 매끈한 표면을 연마해준 건 물입니다. 매번 돌발 홍수가 지나갈 때마다 벽면을 휩쓸며 느슨하게 붙어있던 불순물을 제거해주었죠. 이들 협곡은 나바호에 있어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1: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라고 하죠. 지구도 협곡도 다 생명이에요. 이곳에 있는 좁고 긴 협곡에는 세상의 숨결이 섭니다. 세상의 숨결이 협곡에 깃들어 있죠. 협곡은 그런 식으로 나바호 문화에 연결되고 또 나바호 조상의 가르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세상의 숨결을 위해서 그리고 협곡과 물을 위해서 의식을 치르기도 해요.
0: 물은 암석 사이를 흐르면서 엔텔로프 캐니언 같은 협곡을 깎아놓기도 하지만 이곳 멕시코에선 지하에 또 다른 세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세계인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는 지형이 평평해서인지 강이나 냇물이 흐르는 풍경을 보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민물이 갈 곳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이곳에서 물은 지하에 위치한 은밀한 공간으로 모입니다. 그 결과 생겨난 게 수천의 세노테. 세노테란 본디 동굴이었으나 천장이 무너져 생겨난 싱크홀을 말합니다. 세노테를 채우고 있는 건 빗물과 지하의 강에서 흘러든 민물이죠. 사실 유카탄 반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수 강이 셋이나 흐르는데요. 그중 하나는 길이가 무려 약 26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노테는 마야어 티스 오노트에 기원하는데요. 마야인들에게 세노테는 신들과 죽은 자의 영혼이 모여 산다는 저승으로 통하는 입구였죠. 세노테는 식수원이자 거주지이자 가끔은 마야 전통 의식의 원천이었습니다. 곧이어 세노테 중 하나로 깊이 잠수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수중 구조를 탐사합니다. 멕시코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황금빛 해변과 아름다운 리조트가 넘쳐납니다. 이에 더해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자연 경관도 갖추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멕시코에 와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세노테가 흩어져 있죠. 세노테마다 나름의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그중 몇몇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관광 가이드인 알레한드로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노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2: 이것이 세노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 시스템인 사크 악툰의 관문이죠.
0: 사크 악툰 같은 세노테는 수영을 즐기는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요즘은 많은 세노테에 계단이나 사다리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들 천연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죠. 전부 민물인 거죠?
2: 바위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에요.
0: 굉장하네요. 해수면이 더 낮았던 시절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이라던데 한땐 물이 전혀 없었겠군요. 사크 악툰의 물은 지하를 가로지르며 약 220km를 흐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세노테와도 연결되죠. 저는 세노테에서 잠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수중 동굴이 어떤 모습인지 빨리 보고 싶었는데요. 동굴 가이드인 빈센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굴 내부를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동굴 잠수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굴을 속속들이 아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동행해야 합니다. 입수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수정처럼 맑은 새파란 물빛. 하지만 오래 볼 수는 없었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곧 햇빛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로지 손전등에 의지해야 했는데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맑은 물빛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일부 측정치에 의하면 시야가 90m까지도 확보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상의 암석이 빗물을 걸러주어 대부분의 앙금이 제거된다는 게 그 하나. 그리고 이곳엔 해가 들지 않죠. 햇빛이 없이는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 종의 새우와 한두 종의 생물 말고는 동굴 깊은 곳에 생태계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죠. 사실 수만 년 전 이들 동굴은 지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한때 인류가 살았던 흔적을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12만 년에서 18만 년 사이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 동굴이 지금처럼 물에 잠기게 됐죠. 어둠에 잠긴 맑은 물을 누비며 헤엄치다 보니 마치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꿈 같기도 했습니다. 수심이 4m에서 6m밖에 되지 않는데 천장에는 기이한 종유석이 매달려 있고 바닥에선 석순이 솟아올라오고 동굴의 벽면은 포근하게 우리를 감쌌죠. 심지어 에어포켓도 만났습니다. 손을 넣자 물 밖의 공기가 그대로 느껴졌죠. 세계 곳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겨왔지만 이런 경험은 여기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세노테의 수중 동굴 시스템은 대자연의 경이라 불리기에 충분했죠.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다이빙은 정말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세노테에 들어가 보았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구조가 엄청나요. 거대한 종유석과 석수는 물론이고 기둥까지 전부 다 장관이더라고요. 수천 년 전에는 여기가 물이 전혀 없는 지상의 동굴이었고 이 동굴 속

속에서 사람이 살기도 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동굴 속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이국적인 공간이었어요. 여긴 정말로 대단하고 멋진 곳이에요. 곧이어 캐나다 로키 산맥의 한 호수로 가서 겨울의 경이로운 자연 현상을 만나봅니다.

0: 캐나다 앨버타주는 겨울에 더욱 아름답죠. 극한의 추위로 인해 봉우리마다 눈이 새하얗게 쌓이고 나무엔 눈꽃이 피어나고 호수는 꽁꽁 얼어붙는데요. 그 중에 특히 신비로운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로키 산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호수 중 하나 같죠.
1: 이 정도 얼음 두께면 기관차가 지나가거나 비행기가 착륙해도 끄떡없어요. 얼음은 아주 견고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제프 케바나는 앨버타 대학교에서 지구 대기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부교수입니다. 그가 우리와 동행한 이유는 에이브러햄 호수에서 겨울에만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을 탐사하기 위해서죠. 얼어붙은 투명한 호수 표면 아래에는 기포가 갇혀버린 모습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1: 여기도 기포가 보이는데요. 이건 메탄가스죠. 여기선 종종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호수에 오면 늘 볼 수 있는데 아주 근사해요. 기포는 약 30cm 밑에 있죠. 그렇게 깊이 갇혀있는 이유는 기포가 형성되기 전에 얼음이 두꺼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쪽에 좀 더 깊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건 아마 60cm 아래쯤 될 거예요. 얼음이 두꺼워도 다 보여요.
0: 이 호수는 얼어붙은 기포 말고도 멋진 현상을 또 보여주는데요.
1: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다 보면 바닥 아래 균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얼음은 언 뒤에도 녹고 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죠. 그러다 얼음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결국 깨져버려요. 여기 90도 각도로 교차하는 금도 있고 저쪽에도 금이 많은데요. 얼음의 두께가 최소 30cm는 될 거예요. 밑에 불투명한 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평행선처럼 나란히 달리는 금도 있고 서로 교차하는 금도 있어요. 강풍도 얼음의 신비를 만드는데 한 몫을 담당하죠.
0: 다른 대자연의 경이와 마찬가지로 에이브러햄 호수 역시 신비롭습니다. 하와이 땅에서 솟구치는 용암도, 엔털로프 캐니언의 사암 절벽도, 멕시코의 세노테도 모두 신비로운데요. 신비와 경이를 고루 품고 있는 지구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일반 일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4: 게임 오버.
2: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번 사.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1960년대 초강대국 두 곳이 우주 탐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1: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앞질러 가는 걸 막고 싶었어요. 이 위에 머무르는 건 진력이 난 상태였죠.
0: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닐 암스트롱이 역사를 썼죠. 오늘은 달 위를 걷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전설적인 우주 비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디딘 순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지속됐던 우주탐사 경쟁에 종지부가 찍혔죠.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먼저 우주에 띄웠고 그 이후로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줄곧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2: Russia today is regarded as a grave threat to our nation, to our freedom.
3: 스푸트니크 1호의 성공을 본 미국은 충격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 전에 소련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상치 못하게 국가 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린 거예요.
0: 1961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우주로 나가면서 또다시 소련이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3: 가가린은 우주로 나가면서 서방세계 굴욕감을 선사했고 특히 모욕감을 느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보좌관들의 조언에 따라서 아주 비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4: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5: 냉전 시대라서 우주 탐사 경쟁이 중요했던 거예요. 소련보다 앞서서 달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인들에게 미국의 체제가 더 낫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0: 그래서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1962년 존 글렌이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돌았죠.
6: Roger, zero G, and I feel fine. Capsule is turning around.
0: 같은 해에 또 다른 한 무리의 우주 비행사들이 투입됩니다. 그 중에는 아주 특출한 경력을 갖춘 비행 시험 조종사인 닐 암스트롱도 포함돼 있었죠.
5: 그는 1956년부터 시험 조종사로 있다가 1962년에 우주 비행사가 됐어요. 그 6년 동안 그는 미국이 개발하고 있던 가장 실험적이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항공기들을 탔죠. 특히 로켓 추진 항공기인 노스 아메리칸 X-15를 조종했는데 이 항공기는 우주와의 경계지역까지 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때 암스트롱 외에는 X-15나 다른 로켓 추진 항공기를 조종해본 우주 비행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닐 암스트롱은 시험 조종사가 되기 전에 전투기 조종사로서 한국전쟁에서 총 78번의 전투 임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에 시험 조종사까지 거쳤으니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5: 통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1950년대에 1세대 제트기 등을 조종하다가 사망한 시험 조종사의 수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매주 장례식이 열릴 정도였는데 이미 비행 조종이 삶의 일부가 된 데다 본인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시험 조종을 계속하는 거죠.
0: 그런데 1963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 탐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3: 국민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약속을 신성한 맹세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라도 목표를 이루려고 했어요.
0: 일명 뉴 나인으로 불린 나사의 2기 우주 비행사들은 앞으로 달까지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했던 제미니 계획을 수행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5: 제미니 계획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원조 머큐리 계획과 달에 착륙한 아폴로 계획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주요 목표는 우주에서 랑데부해 도킹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였어요. 달 착륙에도 랑데부 및 도킹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0: 제미니 8호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닐 암스트롱과 데이비드 스콧은 다른 우주선과 도킹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궤도에 있는 동안 도킹 작업은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곧 제미니 호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채 움직이기 시작했죠. 닐 암스트롱은 우주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진입용 스러스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연료가 떨어져서 제미니 8호는 귀환해야만 했죠. 임무를 중도 포기해야 했지만 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한 덕분에 나사는 최종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로 향한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을 착륙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7: 착륙까지 60m 정도 남았을 때가 달 착륙 임무를 통틀어서 제일 위험한 구간일 겁니다.
0: 제미니 호의 임무에서 우주선과의 랑데부 및 도킹에 성공하자 나사는 그 다음 단계인 아폴로 계획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우주비행사 3명이 참여했는데 사령선을 조종할 우주비행사 1명과 달 착륙선을 타고 달 표면에 내려갈 2명이었죠. 우주비행사 훈련 과정 중에서도 달에 착륙하는 과정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작한 달 착륙 훈련선 조종은 특히나 어렵기로 손꼽히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착륙 훈련선도 무척 위험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죠.
7: 어느 날 닐이 달 착륙 훈련선을 탔는데 갑자기 기체가 고장이 나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닐도 기체가 고장이 났다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최후의 순간에 가서야 기체에서 탈출을 감행했고 기체는 그 직후에 폭발했어요. 닐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착륙했죠.
0: 그날 아침 우주비행사 앨런 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8: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 오늘 달 착륙 훈련 중 훈련선이 갑자기 고장나서 비상 탈출을 했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고 말이에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닐은 저와 사무실을 같이 쓰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급히 사무실로 가봤더니 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뭔가를 읽고 있더군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뭐냐더군요. 그래서 훈련선이 고장나서 자네가 간신히 비상탈출을 했다던데 닐이 맞아 라더군요. 당시의 상황은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7: 암스트롱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일화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서류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1969년이 되자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을 달로 보낼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소련도 달까지 갈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못했죠.
9: 그때 소련도 여전히 인간을 달에 보낼 생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달 착륙 전 마지막 몇 달 동안에도 미국과 소련 중 누가 먼저 도착할지 알 수 없었죠.
0: 1969년 7월 16일, 마침내 아폴로 11호가 발사됐습니다. 안에 탄 승무원은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그리고 버즈 올드린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나사의 첫 번째 시도였죠.
7: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행사였어요. 유럽의 여러 수도에서

0: 상황을 실황중계하기도 했고요.
1: 이틀 후 마침내 사령선이 달 궤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달 착륙선이 사령선에서 분리돼 나왔죠. 달 착륙선에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달 표면으로 하강하는 동안 암스트롱은 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할 만한 곳을 찾았죠. 이 과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0: 남은 연료의 양이 거의 없었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착륙하기 좋은 곳에 정확하게 내리는 작업까지 해야 했는데 암스트롱이 그걸 해낸 거죠. 착륙까지 마지막 60m 정도가 달 착륙 임무를 통틀어서 제일 위험한 구간일 겁니다.
1: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암스트롱은 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딛은 첫 번째 인간이 됐습니다.
2: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0: 개인적으로 뭉클했던 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다들 달 착륙은 전 세계가 다 함께 이룬 일이고 인류 자체가 달에 도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여겼으니까요.
1: 이를 끝으로 그때까지 치열하게 이어졌던 소련과 미국 양국의 우주 탐사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2: It's beautiful, Mike. Really is.
1: 케네디 대통령의 과감한 선언이 있고 불과 8년 만에 선언했던 것처럼 60년대가 끝나기 전 미국은 달 착륙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달성했죠.
0: 마침내 인간이 달에 착륙한 그날 밤 워싱턴 DC에 있던 누군가가 케네디 대통령의 묘에 가서 화환과 함께 이런 내용의 카드를 남겼어요. 대통령님, 아폴로 11호가 착륙했습니다.
1: 잠시 후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딘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 제가 걱정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달에 발이 묶이는 거였죠. 이후에 일이 걱정됐거든요.
1: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직후 버즈 올드린도 사상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버즈도 한국전쟁에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총 66번의 임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죠. 하지만 닐과 달리 버즈가 나사에 합류했을 땐 우주항해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였습니다.
3: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내성적인 과학자 타입이셨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분이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그 임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죠.
0: 버즈는 다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게 특히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우주선의 랑데부를 좋아해서 박사 논문도 그걸 주제로 해서 썼었죠.
3: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그때 사람들이 당신을 닥터 랑데부라고 부르면서 비웃었다고 회상하세요. 당시 비행시험 파일럿들 사이에선 아버지가 잘난 지식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1: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시도한 제미니 계획 도중에 우주비행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 중 다수를 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3: 그때 아버지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수중 훈련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 제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중 훈련을 시작하고 물속에서 훈련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자 효율적인 방법인 걸 깨달았죠.
1: 제미니 12호에서 버즈는 짐 러벌과 함께 조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9분 동안 우주 유영에 성공해서 당시로선 최장 기록을 세웠죠. 제미니 12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우주선의 랑데부와 도킹을 완전히 터득했던 걸 입증했습니다.
3: 저는 제미니 12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덕분에 아폴로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1: 나사가 마침내 달 표면으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버즈 올드린은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 착륙선을 조종할 우주비행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건 닐 암스트롱이라고 사전에 미리 결정을 해둔 상태였죠.
3: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사가 제일 처음으로 달에 서는 사람은 군 장교가 아니기를 바랐다더군요. 아버지는 군 장교였고 닐은 민간인이었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일로 언짢아하신 적도 없고요.
1: 이 두 우주비행사들은 달에서 2시간 반을 보내면서

0: 돌과 흙 샘플을 채집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던 올드린의 막내 아들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1: 제가 걱정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달 착륙선 엔진이 켜지지 않으면 어쩌냐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달에 발이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후에 일이 걱정됐죠.
0: 달 착륙선 이글호는 무사히 달 표면을 떠나서 또 다른 우주비행사 마이클 콜린스가 조종하는 사령선과 랑데부를 하고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나사가 시도한 사상 최초의 달 착륙인 걸 감안하면 문제없이 성공한 게 놀라울 따름이죠.
1: 오늘 아버지와 대화하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사에서 아폴로호의 임무 성공 확률을 60% 정도로 봤대요. 그리고 아예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중간에 임무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다더군요. 정말 놀랍죠. 아무튼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들의 궁합은 환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닐 암스트롱은 타고난 조종사이자 모험가였고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분석가로서의 자질이 뛰어나셨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클 콜린스는 타고난 팀 플레이어에다 누구에게나 신뢰를 살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팀이었던 거죠.
0: 잠시 후 아폴로 11호는 우주비행사가 달에 가는 데 성공한 여러 임무 중 첫 번째 임무죠.
2: 그날 달 위를 달려가면서 생각했죠. 와, 저 위에 있는 게 지구잖아.
0: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발을 디딘 첫 인간이 되고 4개월 후 나사는 또 다른 달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아폴로 12호의 목표 중 하나는 2년 반 전에 달로 보낸 달 탐사용 로봇 탐사선인 서베이어 3호를 찾아가는 거였죠. 이 임무 역시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나사가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아폴로 12호에 탄 승무원들은 피트 콘라드, 딕 고든, 그리고 앨런 빈으로 셋 다 해군에서 복무한 조종사였습니다. 콘라드와 빈이 달 표면을 걷는 일을 맡았죠. 그래서 훈련에는 암석 샘플을 채집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2: 올해 아폴로 12호에 배정된 걸 기쁘게 생각했어요. 달에 가고 싶었죠. 그걸 위해서 나사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임무 수행 도중에 비상 경고등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달 착륙에 필요한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고 갈 준비가 돼 있었죠. The Prime Crew for Apollo 12
0: now has arrived at the launch pad. 발사 당일인 1969년 11월 14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We appear to have a pretty good rainstorm going on in the vicinity of the launch pad at this time. 그래도 발사는 지연 없이 진행됐죠. 25 seconds and counting, we're still proceeding. Lift off. We have lift off 11:22 a.m. Eastern Standard Time. Pete Conrad reports the yaw program is in. 그런데 이륙하고 36초 후 로켓이 번개를 맞았습니다.
2: 갑자기 경고등이 사방에서 깜빡였죠. 가상 훈련 때와 비교가 안 되는 수의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0: 번개 때문에 사령선은 조종 능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고 관제 센터에서는 원격 측정을 할 수 없게 됐죠. I don't know what happened here. We
2: had everything in the world drop out.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상정해서 준비했지만 설마 폭풍우 속에서 로켓이 번개에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죠. 오케이,
0: 피트. 임무 지휘관인 피트 콘레드는 임무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고 얼마 후 관제센터가 해결책을 제시했죠. Apollo 12 Houston, try
2: SCE to auxiliary, over. 관제센터에서 SCE를 예비 모드로 두라고 연락이 왔는데 피트와 딕은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스위치는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그 스위치를 켰더니 관제센터로 약간의 데이터가 전달됐어요. 그때 이미 우린 번개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맞은 상태였죠.
0: 결국 전기 시스템이 겨우 시간에 맞춰 정상 가동됐고 아폴로 12호는 달로 향했습니다. 달에 도착한 아폴로 12호 승무원들은 탐사선 서베이어 3호 바로 옆에 정확하게 달 착륙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콘라드가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고 빈이 그 뒤를 따랐죠. Intrepid, you're go for EVA.

0: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지표면에 닿고 나면 그곳에서 잠시 서 있어야 하죠. 달에선 무게가 본인 체중의 6분의 1밖에 나가지 않는데 그 익숙하지 않은 감각에 다리와 발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 콘래드와 빈은 한 번에 거의 4시간씩 두 차례 우주 유영을 실행했습니다.
0: 달에 도착하고 이틀째 우주 유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밖에 나가기 전까진 달에 와 있다는 걸 전혀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날 달 위를 달려가면서 생각했죠. 와, 저 위에 있는 게 지구잖아. 그러고는 발밑을 내려다보면서 정말로 달에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1: 아폴로 12호도 임무에 성공하면서 나사가 한때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인간을 달에 보낸다는 꿈을 이뤘다는 걸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0: 우린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애썼지만 오랫동안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일을 해냈으니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1: 미국이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데 성공하면서 그때까지 미국과 소련이 하고 있었던 치열한 우주탐사 경쟁은 결국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경쟁이었죠. 소련은 우주탐사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소련의 통치법과 사회제도가 곧 미래라는 걸 전 세계에 입증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미국도 지려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이 이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오히려 서방 세계가 추구하는 사회제도 및 산업과 기술 체계가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었어요.
1: 이 엄청난 업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달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딛은 사람이자 나사가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잘 해낼 거라고 믿었던 닐 암스트롱이죠.
0: 나사는 임무 지휘관이 제일 먼저 나가길 원했어요. 닐 암스트롱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내린 상징적인 영웅이 되지길 바랐다고 생각합니다. 닐 암스트롱은 자만심이 없고 매우 겸손하고 성격이 찰스 린드버그와 아주 비슷한 인물이었죠. 나사는 앞으로 전 세계의 영웅으로서 활동하게 될 인물로는 닐 암스트롱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3: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4: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5: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4: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숲 가운데 하나가 머나먼 남반구의 건조한 환경에서 태양의 열기를 맞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호주 대륙은 방대한 종류의 동식물에 일종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 수천만 년 동안 오로지 이 대륙에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이 섬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유대류 동물들과 유칼립투스 나무일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건조함, 그리고 고립. 이 불가피한 요소들 덕분에 이곳엔 무척 독특한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다채롭고 특별한 숲이 탄생했습니다. 이 색다른 자연의 무대에선 배우들은 모두 다 독창적입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하지만 정적인 주연 배우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죠. 바로 향기로운 유칼립투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숲의 고요하고 조심스러운 주인공이죠. 유칼립투스의 원산지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주변의 작은 섬들입니다. 하지만 유칼립투스가 가장 번성한 건 호주 대륙 중앙부의 거대한 사막을 제외한 내륙 지방이죠. 600종 이상의 유칼립투스가 호주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산봉우리부터 건조한 내륙을 거쳐 습한 연안 지대까지 널리 펼쳐져 있죠. 유칼립투스는 호주 숲의 대표 스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숲의 자그마치 95%를 차지하거든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모양과 크기가 무척 다양한데 대체로 잎이 1년 내내 돋아나고 잎에서는 달콤하고 진한 향기가 납니다. 나무의 몸통은 다양한 질감의 나무 껍질로 덮여 있는데 두께가 두꺼워서 불에도 잘 견디죠. 무수히 다양한 유칼립투스과 나무들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속시식물로 꼽히는 것도 있는데 그중 몇몇은 높이가 77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의 고유동물군은 유칼립투스에 의해 생성된 생태계와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뭇가지에서만 사는 동물도 있죠. 바로 코알라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자라는 600여 종의 유칼립투스 가운데 코알라가 먹이로 택한 건 고작 20종 정도입니다. 코알라는 오로지 잎사귀만 먹는데 이런 식사는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단백질은 풍부하고 목질수와 섬유질은 덜 함유된 잎을 선택해야 하죠. 한 가지 더 적응한 것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잎에는 고농축 시안화물이 들어있지만 코알라는 이 물질의 대사가 가능하죠. 만약 다른 동물이 코알라처럼 하루에 400g의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다면 시안화물에 중독돼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의 잎은 얇고 질기며 증산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되는 기름 때문에 향이 좋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뭇잎은 대부분 수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닿는 직사광선을 피해 수분 손실을 줄이는 거죠. 호주 대륙의 대표적인 동물들은 이 유칼립투스 숲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잎과 열매, 꽃을 먹고 사니까요.

배짝이 개미는 유칼립투스 잎을 다른 용도로 씁니다. 애벌레가 분비하는 비단실로 잎을 엮어 단단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들은 나뭇가지에 50만 마리 이상의 개체가 살 수 있는 모듈형 도시를 짓는 방식으로 군체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배짝이 개미는 나무의 해롭기보다는 유익한 쪽입니다. 활동적인 식충 동물이라 수많은 곤충을 먹어치우기 때문이죠. 유칼립투스에 매달린 이런 보금자리는 개미들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들도 유칼립투스의 나뭇가지와 몸통 구멍에 둥지를 짓거든요. 흰 유황앵무는 언제나 시끌벅적합니다. 호주의 가장 특징적인 새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종종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간식으로 먹을 씨앗을 찾아 숲을 탐색합니다. 가끔은 몇몇이 나뭇가지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는 나무 아래 풀밭을 점령하기도 하죠.

많은 유칼립투스가 건조한 반사막지대를 서식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강이나 규칙적으로 물이 차오르는 홍수터가 분포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검은목 황새가 사는 영역입니다. 이 녀석들은 사교성이 안 좋은 편이라 외갈이나 오리 같은 동료들과 먹이는 물론 영역도 공유하기 싫어하죠. 검은목 황새는 새에서 물고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작은 척추동물을 사냥합니다. 심지어 곤충도 잡아먹죠. 사냥이 끝나면 서둘러 둥지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키 큰 나무에 커다란 둥지를 들고 그걸 여러 해 동안 사용하죠.

아직 어린 새끼들은 되새김질한 먹이를 달라고 열심히 부모를 조르는군요. 서너 달 동안은 부모가 가져다주는 먹이에 의존하지만 그 후부터는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죠. 유칼립투스 숲 안에 물이 있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뜨거운 곳을 좋아하는 파충류도 종종 유칼립투스를 찾죠. 숲속의 빈터를 찾는 새들도 단골 손님입니다.

노란발 바위 왈라비는 유칼립투스 숲속의 바위 사이에 삽니다. 이들의 발바닥은 특별하게 진화해서 바위가 많은 지형도 미끄러지지 않고 마음껏 오르내릴 수 있죠.

게다가 한 번에 4m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왈라비 공동체는 체계적이라 수컷들은 경쟁을 통해 짝짓기 권한을 얻습니다. 암컷이 번식기에 이르면 공기 중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죠. 때로는 싸움이 꽤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 결과는 매우 가혹합니다. 할퀴거나 발길질과 주먹질이 오가다 보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바위왈라비는 계절에 따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먹이를 두루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가뭄이 들어 풀이 마르면 나무에 먹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선 낙엽을 먹으며 버텨야 합니다. 건기에는 간간이 오는 폭풍우를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분 동안 체중의 10%에 이르는 물을 들이켜기도 합니다. 건조하고 넓게 펼쳐진 서식지는 돌물대새에게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새와 새끼의 안전은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엽으로 위장한 깃털과 포식자가 지나갈 때까지 마치 마비라도 된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이죠.

엄마 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동안 아빠 새는 날개를 펼쳐 포식자의 눈길을 끌거나 상대를 위협합니다. 푸른 혀 도마뱀은 몸집은 크지만 그리 위험한 존재는 아닙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러나 비단뱀은 다릅니다. 돌물대새의 알이나 새끼를 한 입에 집어삼키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군요.

개구리 입속 독새도 깃털을 이용해 위장했습니다. 비단뱀이 다가오는 걸 지켜보며 태연하게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보이게 눈속임을 한 거죠.

이들은 둥지도 나무와 어우러지게 만듭니다. 아래쪽에서는 비단 정원사세 수컷이 동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 중 하나를 세밀하게 손보는 중입니다.

정원사사에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무대처럼 짓고 춤을 추어서 암컷을 유혹합니다. 최고의 건축가답게 완벽한 무도회장을 만들기 위해 몇 달씩 공을 들이기도 하죠.

수컷은 우선 잔가지를 모아 정자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고 암컷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게 색색의 물건으로 장식합니다. 달팽이 껍데기부터 깃털, 돌멩이, 씨앗까지 눈길을 끌만한 건 뭐든 다 가져다 전시하죠.

하지만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들과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호주의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슬 칠면조입니다. 하필 여기서 먹이를 찾아 낙엽 더미를 집요하게 파헤치네요. 숲에는 구슬 칠면조가 크고 이상한 둥지를 만드는 데 쓸 재료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바로 낙엽이죠. 암컷은 이 위에 알을 낳습니다. 수컷이 정성껏 모은 낙엽 더미는 부식하면서 열을 발생하는데 이 열로 알을 부화시키죠. 수컷은 부식 중인 낙엽 더미에 구멍을 내거나 틈을 막아서 섬세하게 부화 온도를 조절합니다.

한편 칠면조한텐 관심이 없는 코알라가 나뭇가지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군요. 이들의 식사는 열량이 무척 낮아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활동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평화로운 수면으로 채워지죠.

유칼립투스 숲은 대체로 평온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숲을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들. 유칼립투스 잎의 향기로운 기름. 뜨겁고 건조한 환경. 그리고 수북이 쌓인 낙엽더미. 이 모든 게 불에 잘 타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칼립투스만 보자면 내열성이 강한 나무 껍질과 뿌리, 특이한 발화 방식 덕분에 불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씨앗의 발화는 화재 후에 더 활발해집니다. 지구상에서 호주의 유칼립투스 숲만큼 동물과 식물이 서로 밀접하고 독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곳의 조건은 매우 가혹해 보입니다. 잦은 화재로 숲의 상당 부분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수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나무들은 성장을 멈추죠. 하지만 이 숲의 무대에 오른 모든 배우들은 이런 악조건에 적극적으로 적응했으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특별한 식물과 독특한 유대류와 파충류, 조류가 가득한 이 기적의 대륙인 것이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보다 더 이상한 삼림지는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 애매하고 모호한 세계의 절반은 탁하고 미지근한 습지의 물이고 반대로 나머지 절반은 비할 데 없이 무성한 초목이죠. 이곳은 물의 속삭임과 나뭇가지의 파열음이 지배하는 왕국입니다. 고운 모래섬과 얕은 습지 가운데 물과 땅 그리고 양서류의 세계가 존재하는 곳이죠. 이곳은 나무들의 몸통과 뿌리, 가지가 얽히고 설켜 미로 같은 정글을 형성한 기묘한 습지대입니다. 습지의 흙탕물과 따뜻한 땅 속에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약동하는 곳이자 고대의 혈통을 지닌 생명체가 여전히 건재하며 수많은 철새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또한 사방으로 번성해가는 초목의 미로 속에 어떤 동물들이 몸을 숨기고 도살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플로리다 반도의 남쪽 끝. 이곳은 습기가 많은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자 땅인 습지대와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버글레이즈, 영원한 숲지입니다. 이 땅의 특징을 결정짓는 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이 삼림지의 기반이자 진기한 풍경을 탄생시킨 토대이기 때문이죠. 에버글레이즈의 심장부는 나구송 숲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묘하게 뒤얽힌 나구송의 가지와 몸통이 흙탕물 위로 드러나 있죠. 나구송은 신기하고 희귀한 침엽수입니다. 대부분의 침엽수는 물 속에서 살 수 없지만 나구송은 진흙과 지지물에 단단하게 뿌리를 박고 물에서 자라거든요. 어떤 개체는 30m가 훌쩍 넘게 자라기도 하죠.

물 위로 드러난 뿌리 사이로 선사시대의 포식자가 내복해 있습니다. 카이만 악어는 무려 2억 4천만 년 이상 거의 변하지 않은 고대 혈통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생김새나 습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생태학적으로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생태계에서의 역할도 변함이 없어서 여전히 강과 습지의 최대 포식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의 습지 안에서도 이들은 원하는 영역과 서식지를 차지하곤 합니다. 누구도 이들의 이빨 앞에서 안전하지 않죠.

카이만은 보통 자맹이나 매복으로 사냥을 하지만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번개처럼 재빠르게 기습해 강력한 턱으로 사냥감을 제압하는 것이죠.

이곳에 카이만이 번성한 건 대형 냉혈 동물에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온화한 기후 덕분입니다. 에버글레이즈의 강과 습지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섭씨 18도에서 29도를 오가는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철새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북반구의 추운 겨울을 피해 다양한 새들이 이곳을 찾죠. 에버글레이즈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플로리다 반도 끝. 따뜻한 멕시코만이 감싸고 있는 바닷가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듭니다. 겨울 동안 이 해변은 갈매기나 두루미 같은 섭금류로 발디딜 틈이 없죠. 집게 제비 갈매기는 조금 특이한 녀석입니다. 처음 알에서 부화했을 때는 위아래 뿌리 길이가 같지만 자라면서 아래 뿌리가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이 새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수직 동공입니다. 고양이처럼 세로로 긴 형태의 동공은 조류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죠. 하지만 집게 제비갈매기도 다른 여러 조류처럼 군생을 합니다. 이들도 따뜻한 해안가에 무리지어 다니며 사교를 즐기죠.

하지만 내륙의 습지로 들어가면 바닷가와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플로리다에는 약 300여 종의 나무가 서식하는데 그중 절반이 이곳 고유종입니다. 야자나무와 팔매토, 소나무, 참나무 모두 자기 서식지 주변의 물에 잘 적응했죠. 이곳의 초목들은 덥고 습한 기후 덕분에 1년 내내 꽃을 피우는데 뜻밖의 장소에 터를 잡기도 합니다. 지의 식물은 오래된 나구송가지에 길게 늘어져 자라고 다양한 종류의 수련은 물 위에 넓게 펼쳐져 있죠. 어떤 꽃은 딱 하루만 피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꽤 위험한 전략입니다. 생식 주기가 몇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곤충이 가루바지를 해주어야 하니까요.

꽃과 나무가 털을 잡은 이 독특한 습지 한가운데에서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주연 배우는 물이자 땅인 이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희생자는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입니다. 숨는 건 위험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늪지대를 지나던 이 초록청 개구리는 안타깝게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군요. 낙엽더미 속에서도 눈에 띄는 색깔 때문에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하는데 사냥꾼에게 이미 들켜버렸네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개구리는 자신의 운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녀석이 재빨리 몸을 부풀리자 뱀은 대담한 개구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판단했는지 일단 후퇴하네요. 따뜻하고 축축한 에버글레이즈는 양서류에게 완벽한 환경이라 곳곳이 이들의 서식지입니다. 양서류는 이곳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살아있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죠. 작은 카이만이 사냥꾼이자 청소부 역할을 맡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구리도 먹어치우고

이 삼림지에서는 이곳만의 복잡한 질서에 따라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람쥐도 이 다채로운 숲에서 꼭 필요한 존재죠. 이들은 수천 개의 씨앗을 먹어치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씨앗을 땅속에 묻고 퍼뜨려 숲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특히 도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매를 묻어놓은 임시 저장고를 금세 잊어버리곤 하죠. 바로 이런 습관 때문에 다람쥐는 숲을 조성하는 탁월한 정원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렵한 다람쥐도 카이만의 이빨 앞에선 안전하지 않습니다.

카이만은 이 습지의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이 고대 파충류는 평상시엔 느리게 움직이지만 시속 3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대담하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영역을 찾기도 하죠. 이들은 보통 닥치는 대로 먹는 편이라 이들의 식생활은 각 개체의 크기와 나이, 그리고 먹잇감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카이만이 지키는 모래섬에서는 수많은 침엽수들이 자랍니다. 에버글레이즈의 축축한 모래흙에 적응한 고유종들이 널리 번성하고 있죠. 덕분에 이 지역의 동물군 또한 무척 다양한데 특히 맛있는 잣을 좋아하는 다람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사이에는 작은 곤충을 찾아온 딱따구리들도 보입니다.

딱따구리도 다람쥐처럼 소중한 먹이를 감춰둘 저장고를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식지 주변에서 자라는 야자나무에 부드러운 섬유질 몸통에 구멍을 내고 도토리나 온갖 열매들을

가져와 그 구멍 안에다 숨겨두죠. 소나무는 주변 상황을 살피는 감시초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붉은 어깨 말똥가리는 주로 나뭇가지에 몸을 숨긴 채 먹잇감을 탐색하곤 합니다. 소나무 숲에 사는 작은 동물들을 찾는 거죠. 누구도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사냥감은 주로 새나 설치류지만 안전한 물가에서 한참 벗어난 양서류도 예외는 아니죠. 불파라고도 불리는 물소리는 붉은 어깨 말똥가리와는 달리 숨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이 새는 나무 위에서 넓고 잔잔한 물 표면을 주시하죠. 표면의 잔물결만 봐도 물고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에는 220여 종의 물고기가 삽니다. 덕분에 물수리에게는 이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일 겁니다. 일단 주변에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이처럼 평온한 서식지는 또 없을 테니까요. 물은 이 야생의 습지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퍼즐 조각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얕은 물에는 양분이 많아서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갑각류와 연체동물, 척추동물 등이 풍부합니다. 개와 새우, 달팽이 같은 먹이가 가득하죠. 수생동물군이 다채롭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새들도 떼를 지어 에버글레이즈의 물을 즐겨 찾습니다. 진홍저어새, 황새, 까다로운 대머리 따오기까지 영양가 많고 푸짐한 식사를 하러 이곳을 찾죠. 물소리도 맑고 깨끗한 담수를 찾아 종종 이곳에 들릅니다. 바닷물 안까지 습격하며 사냥을 하다가 털 손질을 하러 들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깔끔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바닷물의 소금기 때문에 깃털이 손상되거든요. 여기선 자신만만한 포식자인 물소리는 나구송 근처에서 느긋하게 목욕을 즐깁니다. 하지만 카이만이 접근하면 물수리의 역할은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물수리는 이 파충류의 주식이거든요.

물수리와 마찬가지로 나무 황새와 저새도 이 맑고 깨끗한 물에서 몸단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언제나 공격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죠. 에버글레이즈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물과 땅 사이에 모호하게 자리 잡은 늪지대라 이 독특한 환경에 잘 적응한 강인하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한편 물 안에도 독특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매너티는 물길을 따라 헤엄을 치는데 겨울엔 더 따뜻한 물을 찾아 내륙 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묘한 외모의 이 포유류를 처음 본 유럽의 해양 탐험가들은 그리스 신화 속의 세이렌, 흔히 말하는 인어인 줄 알았다고 하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미 매너티는 새끼를 데리고 조용하고 따뜻한 물을 찾아 에버글레이즈의 중심부 쪽으로 천천히 접근합니다. 어미와 새끼는 적어도 2년 동안은 함께 다니는데 물속에서 조류와 수초, 물가에 자리 잡은 나무에 잎을 뜯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온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매너티는 체중이 500kg까지 나갑니다. 몸이 크고 무거운 덕분에 카이만도 이들에겐 큰 위협이 되지 않죠. 그래서 매너티와 카이만은 서로 철저한 무관심 속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너티와 카이만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 방식입니다. 암컷 카이마는 보통 냉혹하고 포악하지만 아직 어린 새끼와 알을 대할 때에는 여느 어미들처럼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보호합니다.

새끼가 혼자서 곤충이나 올챙이, 척추동물을 사냥할 능력을 갖추면 이 영원한 습지에서 살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어미는 새끼를 버리고 떠나죠.

새끼 카이만이 앞으로 영역을 공유하게 될 먼 친척이 보이는군요. 나무 위에서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놀 도마뱀입니다.

나구송의 뿌리와 몸통에 둘러싸인 채 습지 한가운데 숨은 새끼 카이마는 이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산림지에 함께 사는 생물들을 수없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가장 신기한 존재는 나무 그루터기를 잘라 머리에 얹은 듯한 모습의 나무 황새일 겁니다. 앞으로 새끼 카이만과 물고기나 개를 두고 경쟁하게 될 사이죠. 흙탕물 속에 숨어 때를 기다리는 카이만부터 지의식물로 뒤덮인 나무에서 잠을 청하는 나무 황새까지 각양각색의 형태로 생명이 약동하는 곳. 여기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도 유일무이한 우주, 독특하고 희귀한 생물들의 고향, 수많은 생명체들이 영원한 습지의 이중성과 불확실성에 적응해 살아가야만 하는 곳, 바로 에버글레이즈입니다.

I don't know, but it's not a port. I've been in this.

gets easier. You don't think it will, but it does.

0: Oh. Okay. Three, four, two. Oh. Thank you. Hi. Hello.
1: Very simple.

0: Lucy. You're out of power.
1: Anthony, could you help me?

L. Oh, good. Good. Now the E. K. Dyslexia. E. Good. Good.

Yes. You're spelling something else.

Take her away.

0: 스페셜.
1: Who are you?

I'm all right. Thank you. I just felt...

have no experience at it. I know it's not 1926. I just need it to be.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무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산이죠. 이것은 광미라고 불리는 거대한 광물 찌꺼기 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금채굴이 유행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부를 얻게 됐지만 채굴로 남은 물질에 우라늄, 납, 비소, 그리고 다른 위험한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불안을 주지요. 20세기 초에 광산 회사들은 값싼 아프리카 이주 노동력에 의존했으며 대부분은 광산 근처의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1930년대 백인 정부는 인종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곳에 소웨토와 같은 마을이 생겨났죠. 이곳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흑인들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임시 거주자로서의 지위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웨토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동안 많은 시민의 소유가 있었는데 이는 종종 폭력적으로 진압됐지요. 1976년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약 10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소요는 1994년 최초의 다인종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계속됐지요. 오늘날 소웨토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주택, 쇼핑몰, 대형 병원, 그리고 2010년엔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었던 축구 경기장도 있습니다. 또한 관광 산업도 성장 중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 중 하나는 오래된 폐발전소에 있는 두 개의 냉각탑이죠. 하나는 광고용으로 그려졌고 다른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벽화로 넬슨 만델라와 같은 유명 인물과 마을의 이미지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탑의 사이는 번지 점프를 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판자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아공 사람들에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런 정착지는 전국 각지에 걸쳐 대부분의 도시 변두리에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고 적절한 기반시설이 없는 판잣집에서 삽니다. 적절한 위생시설이나 안전한 물공급, 전기, 깨끗한 거리, 그리고 인간의 주거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는 곳이죠. 이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린 서쪽으로 이동하기 전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 했고 그래서 랜드 공항으로 갔습니다. 우린 이 공항으로 접근하면서 남아프리카 항공사가 남아프리카 항공박물관 협회에 기증한 항공기 위를 비행했죠. 랜드 공항은 1940년 이 도시의 북쪽에 새로운 국제공항이 건설되기 전까지 요하네스버그의 주요 공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초원으로 나갔을 때 어두운 천둥구름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았죠. 이럴 땐 주변을 돌면서 안전한 거리에서 번개와 소음을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린 이제 서쪽으로 향하면서 초원이 나타나기 전까지 붉은색을 띠고 있는 철이 풍부한 들판을 가로질러 가죠. 그리고 사냥 금지 구역에서 세 종류의 영양을 만나게 됩니다. 스프링복, 임팔라, 블레스복이죠. 또한 작은 무리의 누도 만났습니다. 사냥 금지 구역에서는 생태계가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곳의 자연 서식지에 사는 토착 야생동물들은 생태계가 발전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일부 보호구역에서는 스포츠와 사냥을 허용해 개체수가 너무 많은 품종을 엄격한 통제하에 도태시키기도 합니다. 숲이 우거진 초원을 지나면서 한 무리의 타조들을 지나쳤죠. 타조 사육의 역사는 타조의 깃털이 유행했던 아르누보 시대인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타조는 깃털 대신 고기로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됐고 지금은 타조 고기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며 타조 사육은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됐죠.

다행히 우린 그 도로에서 벗어나 마지막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886년 에라스무스 제이콥스는 아버지 농장에 있는 오렌지강의 강둑에서 작고 빛나는 조약돌을 발견했죠. 그것은 21캐럿의 다이아몬드임이 밝혀졌고 유레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후 그 근처에서 훨씬 더 큰 83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는데 그것은 남아프리카의 별이라고 불리며 오늘날 그것의 가치는 약 300만 달러에 이르죠. 그로 인해 이 외딴 지역에는 다이아몬드 열풍이 일었고 당시의 묘사에 의하면 그건 단순한 열풍 이상이었죠. 모두가 찾아간 곳은 바로 킴벌리였습니다. 킴벌리는 북부 케이프주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며 1873년 영국 식민지 정부의 장관인 킴벌리 백작의 이름을 딴 것이죠. 오늘날 이곳은 넓은 거리, 공원과 정원, 편안한 호텔과 분주한 쇼핑센터도 있는 현대적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엔 과거의 기이한 이야기나 모험과 드라마의 기운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죠. 한때 먼지투성이의 이 판자촌에 살았던 채굴자들, 불황자들, 그리고 도박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870년, 킴벌리는 새로운 열풍의 중심지가 됐고 수많은 채굴자 무리가 부를 찾아 이 지역에 몰려들어 강둑을 수색하고 큰 구멍을 팠습니다. 그 당시 이곳에는 밤낮으로 일하는 채굴자가 3만 명이나 될 때도 있었죠. 도시 주변은 이러한 과거의 발굴 잔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광부들이 찾으려 한 건 다이아몬드 파이프였죠. 이곳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마그마 기둥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지구 표면 근처로 옮겨진 곳입니다. 꽤 많은 채굴자들이 이곳에서 명성과 부를 얻긴 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죠. 하지만 그들의 채굴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아마도 부를 찾기 위한 발굴 장소의 가장 좋은 예는 도시 가장자리에 있는 콜스버그 언덕일 겁니다. 킴벌리의 광산이 된 이곳은 오늘날 비콜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곳은 한때 언덕이었지만 수천 명의 광부들이 천천히 땅을 파내어 이렇게 깊은 구멍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1872년에 시작됐고 발굴이 시작된 지 1년 후 채굴 캠프로 몰려든 채굴자는 5만 명으로 늘어났죠. 채굴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광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물과 신선한 채소의 부족, 여름의 극심한 더위도 큰 피해를 끼쳤죠. 1888년, 여러 광산의 지도자들은 분리되어 있던 광산들을 하나의 큰 광산으로 합치기로 결정했고, 당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독점했던 드비어스 콘솔리데이티드 마인즈라 알려진 대형 회사가 된 겁니다. 드비어스는 1914년까지 비콜에서 작업하며 215m 깊이까지 파내려갔죠. 이곳은 천천히 물로 채워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수심은 40m에 이릅니다. 46년 동안 2200만 톤이 넘는 흙을 직접 파내어 무려 3000kg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게 된 거죠. 오늘날의 비콜은 그 구멍 바로 위에 다소 대담한 전망대가 있는 야외 박물관으로 개조됐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매혹적인 곳에서 마무리되지요.

0: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지리산 자락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어? 어디가? 같이 가자.
1: 보리 보리 왔어요. 아, 이건 쑥이네.
0: 보리는 언제나 이렇게 스님 곁을 지키고 있대요.
1: 오늘 봄나물 캐니까 보리는 기분이 어때요?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이렇게 봄 햇살처럼 우리 보리가 따뜻하게 편안했으면 좋겠어, 스님은. 응?
0: 보리야, 스님이 그렇게 좋아? 아, 냉이캐로 나오셨구나. 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들키지 않게 먹어.
2: 부처님께서 수행의 완성은 한 명의 도반으로 그 완성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도반 같은 존재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0: 스님이 가는 곳이라면 보리는 어디든 따라 나서는데요. 보리가 산중 사찰로 온 까닭은 뭘까요? 지리산에서 수행 중인 스님과 반려견의 일상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보리가 사는 곳은 지리산 자락의 한 사찰. 오지라서 누가 찾아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운데요.
3: 가자!
0: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 열 마리도 넘는 것 같은데요.
2: 이 공간에서 같이 저랑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17마리예요.
4: 이 아이들 중에 누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지.
2: 지금 요 아이가 보리거든요.
4: 네, 보리. 아까 만났던 우리 보리.
2: 네,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이제 뭐 분리불안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서 그 정도 훈육을 이 아이들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대한 애착이랄까요? 네, 그런 게 심해서 기존의 분리불안 방법을 썼는데 더 심해지더라고요, 불안 증상이.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분리불안 증상을 좀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라가자.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0: 스님과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은 뒷마당을 거쳐 올라가야 하는데요.
2: 위리 거기 있었어.
0: 이야, 날쌘 돌이네.
5: 산에서 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껌이라고요.
0: 바위가 놀이터 같은데요.
2: 이렇게 도량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곳에서 제가 일하는 거를 다, 예, 바라보고 있어요.
5: 여기가 우리 집 명당이에요.
0: 보리는 명당에서도 스님만 쳐다보네요. 스님은 10년 전부터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데요.
2: 동네에서 탈출한? 그 어미개가 있어요. 지금 잡히지를 않는데 그 어미개가 이제 새끼를 산에다 낳다 보니까 진돗개들이 산에서 들개화가 되면 그 주변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이 아이들이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거두고 입양을 많이 홍보했는데 이제 입양을 못 간 아이들이에요. 입양을 못 가서 또 2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같이 생활하게 된 상황이어서 지금 의도치 않게 이렇게 대중이 늘었습니다.
0: 스님이 돌보지 않았다면 산과 들을 떠돌고 있었을 아이들. 들깨로 떠돌다 구조된 생초도 3년 전 사찰에 오게 됐답니다. 스님에게 생초는 아픈 손가락인데요.
2: 7년 정도 사료를 챙겨주던 아이였거든요. 안 잡혀서 이렇게 구조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0: 절에서 17km 떨어진 생초 IC 인근을 떠돌던 생초. 아찔한 순간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7년을 떠돌다 결국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2: 몇 년 전에 그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발이 괴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구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분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119에서 그 포획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서 포획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0: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를 절단하게 된 생초. 다행히 스님의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아이고, 우리 생초 많이 힘들구나. 그래, 거기서 좀 쉬어.
2: 아이고, 잘하네. 선재, 일로 와.
0: 선재도 다리가 불편해 보이네요. 아이고.

0: 선재 뭐. 그럼 제 5만 원을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데려온 아이가 선재예요.
1: 그런데 6년 전 산속으로 사라졌던 선재가 3일 만에 커다란 덫을 달고 나타났답니다. 그 덫에 눈을 찔리면서 왼쪽 다리와 함께 눈도 잃었죠.
0: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와준 것도 너무 감사했고 한쪽 눈하고 한쪽 다리만 잃은 거. 그러니까 나머지 세 다리가 있고 한쪽 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쌍하거나 어떤 슬프거나 그런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2: 스님, 울지 마세요. 전 지금 행복하다고요.
3: 아이, 우리 진순이 발톱 깎아요. 아이, 잘하네. 진순아, 너 어차피 많이 뛰다녀서 발톱이 깎을 게 많이 없긴 해. 잠깐만 봐봐. 여기도 다.
1: 보리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4: 딸애들은 그닥 스님께
3: 관심 없어요.
4: 근데 얘는 유독 좀 이게
3: 집중. 초집중. 그러니까 제 옆에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어들기를 안 하거나 하면, 보리가 어딨지라고 보면 저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강아지랑 뭘 하는 장면.
2: 더 이상 못 참겠다. 스님 옆은 내 자리란 말이야.
3: 이렇게 이제 끼어들어요. 보리 왔어요? 보리 왔어요. 보리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오면 딴 애들이 또 자리를 피해줘요. 저는 또 그게 고마워요. 희한하게. 그 알 수 없는 규칙들로 아이들은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리를 굉장히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는 많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1: 5년 전 산에서 구조한 새끼 중 가장 건강한 아이를 입양 보냈는데요. 그게 바로 보리였대요. 그런데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데요. 그때부터 스님과 떨어지면 먹지도 자지도 않고 몸을 떨기 시작했대요. 아이고, 문 앞을 떠나지 않네. 엄청 불안한가 보다. 다들 쿨쿨 낮잠 자잖아. 보리도 좀 자자.
2: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요. 스님, 언제 와요?
1: 아이고, 결국 우는 거야?
3: 보리야, 스님 여기 있어. 보이는 데 있잖아. 스님 보이는 데 있어요.
1: 아휴, 보리야, 스님이 앞에 있잖아.
3: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저 정도예요.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계속 저렇게 불안해해요.
1: 보리야, 위험해. 기다려야지. 그새를 못 참고 구멍을 찾는 보리. 어떻게든 스님 곁으로 갈 생각뿐인 것 같은데요.
3: 보리야, 스님 일하고 왔는데 바로 앞에 있잖아, 스님이. 까꿍.
2: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3: 보리 일 와. 어구구구구, 그랬어? 어?
1: 아이고, 뭐가? 또 괜찮아? 과호흡인데요. 괜찮아? 천천히 보리를 달래는 스님.
3: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아홉. 이야. CCTV로 보면 혼자서 나와서 이렇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타를 좀 오래 나갔다 오면 이게 눈물이 좀 맺혀 있을 때도 있고 보리의 정신 세계가 너무 궁금해요.
2: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5: 뭐 분리불안 진료나 이런 거를 해보면 대부분 소형견 친구들이 많죠. 보호자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유전적인 기질들이 좀 더 있어요. 근데 보통 진도들은 분리불안으로 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지만 진도는 조금 더 이 초기 늑대에서 개로의 초기 분화종에 가까워요. 이 늑대와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예요. 평균적으로 이 동아시아 개들 그리고 진도 개들이 조금 더 독립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벨크로독이라고 하거든요. 벨크로처럼 딱 붙어 다닌다고 해서.

0: 스님만 옆에 있으면 기운이 펄펄 날아다니는 보리.
1: 저도 들어갈래요.
2: 아, 여기 친구들 많지? 친구들 편안하게 잘 있고 청소를 하면 다음 생에 용모가 수승하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3: 친구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여기에는 먼저 무지개별로 떠난 반려동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도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0: 반려동물을 위한 연등인데요. 보호자들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신청한 거래요.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보호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2: 부모님께서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옆에 살짝 십자가를 강아지 옆에다가 표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께서 굉장히 타종교이신데도 불구하고 등을 밝히시고 나서 많이 위로가 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0: 혼자 17마리의 개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이자 행복이라고 합니다.
4: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스님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님을 지키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전생에 아마 스님하고 스님을 지키던 인연이 이 생에도 스님 지키러 온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중한 인연이 있구나.
0: 아이들과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문수사 앞산까지 번졌는데요. 언제 불길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대요.
5: 지금 산불이 크게 났어요. 산불이 크게 나서 지금 짐을 싸고 내일 빠방 타고 코야 갈 거예요.
0: 5인승 차량에 17마리를 모두 태워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다리 뻗을 자리도 없었지만 조용히 스님을 따라준 아이들.
6: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아이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낑낑대거나 막 하울링하거나 이렇게 싸운다거나 왜냐면 진짜 거의 다 구겨져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빨리 이렇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일단 대피해야지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0: 다행히 이곳에서 또 한 번의 봄을 맞았습니다.
5: 미안. 보리만 잠깐 나갔다 올게.
7: 저도요. 저도 갈래요.
1: 왜 보리만 데려가요?
0: 보리만 신났네요.
2: 보리 왔어요. 보리도 왔어요. 보리도 갈 거예요.
0: 보리는 밖에서도 스님 껌딱지인데요.
2: 두릅이라든지 아니면은 냉이라든지 돈나물 같은 거. 좀 봄에 에너지를 좀 받아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제철 음식으로 아이들 건강을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1: 뭔가 느낌이 쎄한데 불길하단 말이지. 스님!
4: 문이 열렸다.
7: 이게 무슨 일이야?
4: 안 돼, 얘들아.
7: 염소 뗀 줄 알았어요. 어떡해요.
4: 미치겠네.
7: 얘들아, 돌아와.
0: 스님, 괜찮으신 거죠?
2: 아니, 여기 문이 조금 헐거웠는지 아마 어떤 틈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힘으로 여럿이서 합세를 해가지고 별탈 없이 잘 돌아오겠죠.
8: 저보다 스님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2: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저 흥분된 상태에서는 불러도 콜링이 안 되고요.
1: 에이, 나도 나갈 거야.
9: 아이, 잘 보라고 이렇게 넘는 거란 말이야.
0: 한 마리가 탈출하자 더 흥분한 아이들.
1: 난 여기로 나가야겠다.
9: 야, 나도 데려가.
0: 다리가 세 개뿐인 생초는 어리둥절한가 봐요.
10: 다들 왜 저렇지?
2: 이 벌어진 틈을 그렇게 여럿이서 밀어가지고 틈 사이로 벌어져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4: 빨리와 빨리와. 애들아 들어가자. 깎아. 깎아먹자. 깎아먹자. 스님 진짜 깎아있어. 이거 맛있는 거 깎아있지롱. 들어와 깎아먹자.
7: 깎아가 안 통할 리가 없는데. 깎아. 얘들아 깎아. 생초가 깎아 다 먹는데.
4: 맛있는 거 깎아있지롱.
10: 전 간식 먹을래요.
4: 아르마.
1: 저도 간식 주세요.

0: 하늘이.
1: 안 들어오고 버텨봤자 결국 스님 손바닥 아니죠.
0: 하늘이 들어가. 옳지. 어우 차가워라. 어우 차가워.
1: 종종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금방 돌아온답니다.
0: 1미터. 1미터. 들어가 언니.
1: 다친 데 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 이제 사고 치지 말고 여기서 좀 쉬어. 알았지? 선재랑 집을 지킨 생초는 뒤늦게 상황 파악 중.
2: 어, 무슨 일이 있었나?
1: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어, 콩으로 뭘 만드시는 걸까요?
3: 강아지들을 위한 저염식 된장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메주를 만드는 시즌이 되면 작년에 이제 숙성시켰던 이미 발효가 다 된 된장에다가 그 해에 삶은 이 콩과 콩물 그리고 북엇가루.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백질을 절해서 급여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요. 이게 북엇 파우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발효시킨 침향차. 그걸 같이 섞어서 농도를 더 묽게 만듭니다.
1: 야, 직접 메주를 만들고 된장까지 담그신다니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된장 먹는 강아지라 진짜 좋아할까?
3: 진순, 안 돼요.
1: 어, 얘들 눈빛 좀 보세요. 봄맞이 제철 냉이 된장국은요. 표고버섯 육수에 두부와 냉이를 넣고 저염된장을 불어 팔팔 끓이면 되는데요.
4: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냄새 나요.
1: 물을 섞어 한 번 더 염도를 낮추고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0: 얘들아, 냉이 된장국이야. 이거 마시고 이제 들어가자. 우쭈쭈, 선생님 하나 더 가져올게.
1: 드디어 맛보는 냉이 된장국.
5: 진돌이가 으르렁했다고.
1: 와, 진짜 맛있나 봐요. 보리야, 천천히 먹어.
0: 맛있어? 맛있어, 우리 보리.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들어와요. 문 닫아요. 옳지, 옳지. 옳지, 다 들어왔어, 생초? 옳지. 생초도 얼른 들어와. 옳지.
1: 이야, 집안이 꽉 차네요. 조용히 쉴 자리를 찾는 아이들. 어휴, 어쩜 이렇게 얌전하니?
6: 이 사진은 누구예요?
3: 제가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거든요. 견우 1, 2, 3이라고.
6: 견우 1, 2, 3?
3: 그 한 아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도 견우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래서 요 아이들 보내고 나서 너무 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유기견 봉사활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인연이 됐죠.
6: 지금의 17마리와의 첫 인연이 사실은 견우로 인해서 생긴 거죠?
3: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조금 냉정하게 좀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다른 데로 최대한 입양을 억지로라도 보내려고 했을 건데 사실 시골에서 강아지를 분양을 하는 건 거의 다 바츠키미로 많이 입양을 가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는 보내기가 싫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인 곳을 찾다 보니 다 입양을 못 보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됐어요. 생초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자요. 잘 자요. 선재, 오늘 하루 괜찮았어? 다친 데는 없고? 안 싸우고 잘 지냈어? 사랑해.
6: 하나하나 입사하시는 이유가?
3: 이제 제가 아이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끼리 다리 삐끗했다든지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면은 이제 끼깅 하고 이제 목 주변에는 이렇게 만졌을 때 물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좀 소독약 발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항상 굿나잇 인사하면서.
1: 며칠 전에도 상처를 발견하셨대요. 스님이 없을 때 크게 싸웠나 봐요.
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 슬슬 잘 시간인데 보리야, 거기서 뭐해?

0: 애들 때문에 눈치 보는 거야?
1: 우리 들어와. 들어와. 보현이 이모한테 지나갈게요 얘기하고 들어오는 거야. 얌전하게.
2: 그럼 방에 가자. 방에 가자. 괜찮아. 들어와. 옳지. 옳지. 우리 방에 들어갈 거야. 옳지.
0: 스님 믿고 용기를 낸 보리. 아, 근데 기분이 별론가 보다.
3: 왜, 보리? 오늘 많이 힘들었어? 오늘 많이 힘들었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보리?
0: 어느새 꿈나라로 떠난 아이들. 보리도 스님 옆에서 잘 자네요. 새벽 5시. 스님과 함께 시작되는 보리의 하루.
4: 사찰계 4년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0: 스님 뒤를 따라다니는 게 일과입니다.
1: 보리 왔어요. 보리 왔어요.
0: 아니, 걔가 17마리나 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 있죠?
5: 애들 왜 이렇게 일렬로 스님 바라기로?
1: 아, 이제 먹을 게 있으면 이제 기다려야 주거든요. 이건 이제 그릭 요거트랑 버터랑 있고, 사과를 아침에 약간 에피타이저 식으로 사과가 있을 때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선재, 옳지? 리엄, 옳지? 호수, 옳지? 서열대로 되도록. 근데 아이고 깜짝이야. 오늘은 지금 보리는 좀 보리하고 해피는 뺏어먹기 달인이에요. 네, 잠깐에 한눈을 팔면 네 순식간에 낙체입니다. 어휴, 그랬지. 서열 순들이 주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차례가 이제 올 거라는 걸 알아요.
0: 어이, 무슨 일이죠?
1: 선재는 먹었어요.
0: 화가 많이 났네.
5: 왜 그래요, 선재는?
1: 이제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재는 지금 다리 한쪽이 없고 눈이 한쪽이 없으니까 중심 잡거나 이렇게 뭔가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먹어야 되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본인이 조금 몸이 더 예전보다 불편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확실히 이제 노견으로 접어들었구나를 좀 요즘에 들어서, 예전에는 오히려 본인이 양보를 다 했거든요.
5: 살이 찐 것도 이유가 좀 있나요?
1: 활동량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더 활동을 하는데 불편해하고, 살을 빼주려고 좀 다이어트 사료로도 바꾸고 하는데요. 살은 잘 빠지진 않고 있어요.
0: 대부분 먹을 때 싸우지 않나요?
6: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개들의 서열이 되게 수직적으로 1, 2, 3, 4, 5 쫙 내려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이렇게 유연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수평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이잖아요, 여기서. 오히려 자원이 풍부하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애들끼리 너무 잘 나눠 먹어요. 사실 늑대들도 그렇거든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가 제일 센 애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원이 부족하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싸워요. 근데 지금 너무 너무 이쁜데? 너무 너무 이뻐. 내 마음이 다 편안해집니다.
4: 솔쌤, 제 마음도 편해지게 해주세요.
0: 그날 오후 손님이 오셨나 봐요.
1: 반갑습니다. 드디어 얼굴 보네요. 네. 잘 지냈어요? 저희는 네, 덕분에 잘
7: 고생이 요즘
1: 지냈어요.
7: 우리 애들 등 보러 왔어요. 그리고 스님한테 인사도 할 겸 하늘로 갔지만 또 새롭게 빛나게 해주셨으니까 고맙잖아요.
0: 유기견과 유기묘를 돌보는 지아 씨. 먼저 떠난 아이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등을 밝혔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1: 눈물. 괜찮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0: 스님은 보호자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길 기원하신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 채소 주먹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편식 방지용 메뉴랍니다. 아이들한테 채소 먹일 방법을 연구한 끝에 나온 레시피래요.
1: 봄가을 털갈이 시즌에는 좀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을 좀 많이 넣어서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0: 한입 크기로 잘 뭉쳐주면 완성! 맛과 영양, 모양까지 완벽한데요.
4: 빨리 먹고 싶다고요. 빨리요.

0: 선지부터 선재. 알치 잘 먹는다. 호수. 별이. 위리. 옳지. 옳지. 옳지.
1: 어, 생초야. 너 왜 안 먹어?
0: 생초, 생초. 생초. 생초. 맘마. 맘마.
1: 스님이 주는 것도 싫은 거야?
0: 기다려야 돼, 생초는. 그냥 북어가루 묻혀서 올게. 역시 우리 생초는 야채를 매우 좋아하지 않는 걸로 하시니, 그지?
2: 입맛이 까다로운 생초.
0: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2: 아직도 스님을 경계할 때가 있대요.
3: 자리 좀 피해주세요.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0: 생초를 7년 전에 봤을 때 구타당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나타나기도 하고 덫이나 올무에 걸려서 다리가 괴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모습을 봤을 때 아 좀 미리 그냥 내가 구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좀 후회감이 많이 밀려와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에게 길거리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 조금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해줄 수 있을까?
2: 몸이 불편해서일까요? 점점 더 소심해지는 12살 노견 생초. 뒷다리를 잃고 예민 보스가 된 선재도 걱정인데요. 거기에 24시간 스님만 바라보는 껌딱지 보리까지. 모두 좀 더 편안해지면 좋을 텐데요. 설쌤, 도와주실 거죠? 병원도 가기 힘든 오지. 그곳에 사는 아이들을 만나러 그가 왔습니다.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는데요. 설쌤, 잘 부탁드려요.
4: 안녕하세요.
5: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네요.
4: 네, 실제로 뵈니까 키도 크시고 아유, 너무 멋있게 감사합니다. 생기셨어요.
5: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들어오는 순간 아,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4: 네, 여기 네. 또 계곡이 바로 옆에 있어서 계곡 흐르는 소리도 좋고. 네,
5: 이 도시 네. 소음이 안 들리니까 제 머리가 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4: 다행입니다. 네, 드는데. 치유 받고 가세요.
5: 네, 오늘 저 솔루션 아니라 좀 치유를 받고 가겠습니다. 아니, 딱 봐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아, 울타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탈출 방지.
4: 보수의 보수를.
5: 그렇죠. 애들 다 뛰어넘었죠? 네, 아, 탈출 방지를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네.
4: 들어오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어, 얘들아.
5: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4: 비가 와가지고.
5: 네. 네. 가보자, 움직여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내가 흰 옷을 입었어, 오늘. 오늘 날씨가 딱 좋을 것 같아서.
4: 날씨 너무 좋아.
5: 화사하게 입었는데, 역시 새나게 할 때는 화사할 수가 없는. 네. 아이들이 페인팅 해줬다고 생각해야죠.
4: 네네네네. 저희 뒤쪽 공간 한번.
5: 오, 네, 한번 가보실까요?
4: 네. 네. 오시는 분들 여기 좀 소개 많이 해드려요.
5: 너무 좋은데요?
4: 네,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여기 힐링 돼요.
5: 어, 진짜. 아, 야, 니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 근육도 많고.
4: 올라가세요.
1: 아유. 설쌤이 마음에 들어?
5: 나 화장했어. 너무 귀여운데?
4: 받아, 받아. 아, 얘는.
5: 사람을 좋아하죠?
4: 뽀뽀쟁이에요. 얘는 엄청나게 뽀뽀쟁이에요.
5: 알았어. 영상 보면서.
4: 진돌, 진돌, 진돌.
5: 너가 그 많이 짖는다는 그 요주의 친구구나.
4: 네, 네, 네.
5: 얘가
4: 경비대장입니다.
5: 얘가 1등인가요? 네.
4: 아, 1등은 아니고 경비대장.
5: 아, 경비대장.
4: 네.
5: 아우, 내기.
4: 진돌, 이리 와. 이리 와.
6: 어, 이제 조용히 할게요.
5: 스님 말 너무 잘 들어.
4: 저 있을 땐 안 싸워, 애들이.
5: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보호자 있을 때 싸워요. 스님 계실 때 규칙이 잡히고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고.
4: 네.
5: 스님이 안 계실 때 오히려 아이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은 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4: 그렇구나.
5: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스님인 거죠. 사실 저는 훈육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아...
5: 이 개들이 태어난 기질에서 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4: 네네네.
5: 유기가 환경이 특히 우리나라 개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거예요.
4: 개체수가 아, 처음부터 이렇게 17마리를 위한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서 이게 너무 좁지 않나.
5: 안 좁아요.
4: 아, 안 좁을까요? 네.
5: 저는 지금 아까 저쪽만 보면 조금 좁을 수 있겠다.
4: 아...
5: 우리 아까 딱 들어왔을 때만 네. 보면 집이랑 마당을 보면 조금 네. 좁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때, 요 뒤에 와서 전 진짜 좋아하는 게 이런 입체적인 공간을 좋아해요. 강아지들한테도 평면적인 공간보다 네. 이런 바위가 있고 좀 높낮이가 있고 네. 올라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입체적인 공간을 좋아하는데 그게 딱 돼 있어.
1: 네.
0: 진짜 이쁘다.
1: 근데 진짜 이제 제가 예뻐. 걱정되는 거는 이제 노견이면서 장애견인 애들과 좀 나이 어린 애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게 고민이고요.
0: 제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 개울 옆에서 네. 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따로 시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그 두 아이만?
0: 네, 그 두 아이만 아무 자극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그거를 이모셔널 디톡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매일 똑같이 해주면 그 전에 조금 짜증나도 참아요.
1: 아, 그 시간이 이제 올 거니까.
0: 네, 맞아요. 주기적으로 우리 그 친구들한테 다른 아이들이 괴롭힐 수 없는 아니면 옆에서 지나다니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주면 참는 거나 네. 아니면 스트레스 수치가 확 내려갔거든요.
1: 아,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2: 두 시간씩만 아이들이랑 분리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너네도 좋지?
0: 너 보리야? 얘 보리예요?
1: 네.
0: 보리가 사람을 좋아하네.
1: 사람은 좋아하는데 다른 개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얘가 막 계속 24시간을 핵이 뜨니까.
0: 아, 저는 오늘 제일 의외인 게 보리인데요?
1: 아, 그래요?
0: 되게 자신 있게 돌아다니고. 좀 이따가 이제 그래도 분리불안은 또 다른
1: 네.
0: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네. 여기서 자신감이 많아졌다고 해서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막 올라간다거나 네. 이런 건 아니라서
2: 네. 스님과 멀리 떨어지면 어떨까요?
3: 스님 옆에 가고 싶어요.
1: 입이 떨려 쓰는 곳이 보셨어요?
0: 네.
1: 저거 괜찮아요?
0: 네, 이거 괜찮아요.
1: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0: 이거 냄새도 맡고 지금 보이는데 못 가니까 조금 불안은 하고 짜증은 나는데
1: 하는 건가?
0: 네, 하지만
1: 나쁘지 않다.
0: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떨고 불안한 건 생각하지 않는 내가 시켜요. 생각하지 않는 내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네. 이런 것들을 네. 막 만들어내요. 그럼 이거를 요 생각하는 내가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낮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열심히 발달시키는 중이에요.
1: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1초, 거의 1초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0: 근데 이제는 생각하는 내가, 야, 그러지 마. 이거 크게 위험한 거 아니야. 좀만 참아봐. 이 얘기들을 잘 해주고, 점점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스스로 막 계속 이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0: 맞아요. 네,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1: 새끼들 구조해가지고,
0: 네.
1: 입양을 제일 먼저 보낸 아이.
0: 근데 한 4번 정도 보호자가 바뀌었다고.
1: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계속 파양돼가지고 마지막 그 인보
0: 그
1: 그쪽에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안 크는 애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크니까 그냥 뭐 데려가려면 데려가도 좋다 이래가지고 얼른 데리고 왔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받고 크게 하려고 입양 보냈는데
0: 네. 아마 그게 영향을 좀 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난 나의 안식처 그러다 보니까 이 애착 관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1: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 아니면 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더 생길 거고 이거를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놀이자 교육. 자기 감정을 조금 더 컨트롤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리랑은 그 교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0: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 스님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져도 자기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걸 연습하는 네,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1단계로 뭘 해볼 거냐면
1: 네.
0: 보리 기다려 라고 얘기하고
1: 네.
0: 한 발자국만 이렇게 뒤로 갔다가 바로 와서 다시 네 움직이면 안 줄 거예요. 보리 기다려. 그렇지. 뒤로 갔다가 바로 앞으로 와서 옳지 하고 그러면 너무 지금은 어렵지 않게 따라오지만 않으면 줄 거예요.
1: 아.
0: 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갔다가 네, 이렇게 움직이면
1: 다시.
0: 네.
1: 다시.
0: 이번엔 안 줄 거예요. 이럴 땐 살짝 무시하고 계셔도 돼요.
1: 아.
0: 그냥 딴 데 보고 한 5초에서 10초 동안 나는 너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준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기다려. 한 발자국 다시. 옳지. 가는 척 했다가 돌아서 옳지. 이제 아예 한 발자국 가볼게요. 네. 기다려. 옳지. 자, 하나는 그냥 좀 편하게. 자, 놀아. 너무 또 앉아있으면 힘들잖아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주고 우리 스님도 두 발자국부터. 네.
2: 보리는 스님이 멀어져도 기다릴까요? 준비 자세는 완벽한데요?
0: 한 발자국만 살짝 뒤로 갔다가 돌아와서. 네, 이거는 살짝 무시.
1: 무시.
0: 자, 이거를 더 살짝만 뒤로 가는 척만 했다가 올게요.
1: 네, 그럴게요.
0: 네, 이걸 너무 뒷발을 많이 빼지
1: 많이
0: 말고
1: 빼니까.
0: 살짝만
1: 어렵네요,
0: 무게중심만
1: 생각보다?
0: 뒤로 갔다가 바로 올게요.
1: 네네. 네. 보리 잠깐만. 지루. 우리 기다려.
0: 그렇지. 살짝만 더 쉽게. 그렇죠. 옳지.
1: 옳지.
0: 네. 얘가 기다려. 재밌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할 때 턱을 막 이렇게 응. 약간씩 떨 수 있는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2: 이번에도 기다릴까요?
0: 옳지. 옳지. 스님이랑 따로 이렇게 교육하는 거를 되게 바랬을 수도 있어요.
1: 아.
0: 우리 둘만의 시간.
1: 맞아요. 그걸 원해요.
0: 네.
1: 근데 그런 시간을 좀 못 가졌죠.
0: 이게 이렇게 해서 더 애착관계가 심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욕구 충족을 시켜주면 조금은 또 다를 때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네.
2: 거리를 늘려보는데요. 괜찮을까요?
0: 옳지. 오면서 옳지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이거 거의 두 발자국도 돼요.
2: 좀 더 뒤로 가면 어떨까요? 아유, 아쉬워.
0: 그냥 쉬게 해줄게요.
1: 스님이 세 발자국 욕심 네. 내봤어.
0: 지금도 보면 저는 미세하게 보여요. 아까 두 발자국 때도요. 쫓아가려고 하는 걸 자기가 참았어요.
1: 아...
0: 무게중심이 머리가 진짜 미세하게 한 0.5cm에서 1cm 정도 앞으로 막 나와요. 근데
1: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어.
0: 네, 대충 아니까
1: 알았어.
0: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과연 오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1: 옳지.
0: 그렇죠. 지금이 완벽해요. 잡은 복호부였지만 다섯 발자국이 됐고 명확하게 네. 이해했고
1: 네,
0: 옳지라고
1: 이해했어요.
0: 말하는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네.
1: 아, 근데 이제 이해는 한 것 같아요.
0: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1: 그리고 이제 흥분도도 네. 떡떨림도 많이 사라지고.
0: 이거 연습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먼저 와서 딱 앉을 거예요.
1: 아, 하자고.
0: 예, 솔직하게 보리한테 이 시간이 제일 즐거울 수 있습니다.
1: 저하고만 이제
0: 단둘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0: 단둘이 있고 다른 아이들 없고 이 관심과 보상을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기
1: 않을까.
0: 때문에
1: 네.
0: 더 집중하고 더 좋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따로 가는 시간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교육적인 시간은 원래 다견 가구에서도 다 할 수 있으면 다 따로따로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17마리 안 되고
1: 뭐 하루에 두세 마리씩.
0: 네. 그렇게 해주면 애들 훨씬 더 좀 즐거워할 겁니다. 네.
1: 요 놀이도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0: 공간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네.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1: 그리고 딴 애 안 보이니까 네. 보이면은 또 막
0: 맞아요. 난리치는데.
1: 네, 맞아요.
0: 다 지금 안 보이게 네네. 공간을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셔서 딱 좋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은 솔루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저 잘했죠? 연습 열심히 할게요.
2: 근데 생초야, 너 염탐하는 거야?
0: 저기서 저런 거 있어. 너무 귀여워.
1: 낯선 사람 있으면 안 내려.
0: 너무 귀여워.
1: 쟤도 7년 동안 밖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가지고요.
0: 저기요, 명당이에요.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네. 곳이라서 여기도 보이고 하니까.
1: 네.
2: 결국 스님한테 붙잡힌 생초. 근데 왜 이렇게 얌전해?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0: 생초 너무 귀여운데? 너 나 가까이 가면 좀 싫지? 지금 덫에 걸리고 해서 다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얘네는 사족보행 동물이라서
1: 네.
0: 우리만큼 이렇게 절단되거나 이랬을 때
1: 네.
0: 크게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충분히 잘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선재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강아지들은 머리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척추 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1: 네.
0: 앞쪽에 평상시에 앞쪽에 무게가 더 많이 걸려요.
1: 네.
0: 근데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로 다 버틸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더 균형 잡기가 선재가 네. 편할 거고
1: 네.
0: 생초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1: 네. 걸을 때 좀 안 좋잖아요. 바르지 않은데 그럼 척추 쪽도 문제가 있을까요?
0: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앞다리 없는 생초가 조금 더 걱정이 되고, 진짜 오늘 가서 검사 결과도 다 건강해야 될 텐데. 아, 네.
2: 선재랑 생초는 병원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눈치챘나 보다. 결국 또 스님한테 안긴 생초. 선재도 마찬가지네요. 병원 가는 길은 괜찮겠죠? 차로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 와, 다이어트가 시급하긴 하다.
0: 생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앞다리가 변화 없어서 다른 관절들에 무리가 좀 갈 것 같아서 스님이 조금 걱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선 이제 노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이들 한번 혈액검사랑 또 스님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체크해보면 어떨까.
2: 스님은 선재 눈이 걱정이셨대요.
5: 쳐보겠습니다.
6: 선재.
5: 오, 착하다. 우리 선재 동공 빛반사 괜찮고요. 그리고 아직 백내장도 없이 수렴체도 맑고 투명해요. 각막 질환도 없어 보이고 윗눈꺼풀, 즉 상안검 외측에 자그마한 다래끼가 하나 있는데
0: 아마 이게 기름샘이 막혀서 올라왔을 수도 있어서.
6: 노화로.
5: 네. 맞아요. 그 기름 분비샘에서 기름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또 이제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절제 시술까지는 안 하셔도 되세요.
2: 네네. 12살 생초 눈은 괜찮을까요? 평소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던데.
5: 지금 보니까 눈꺼풀이 안으로 이렇게 놓으면 많이 말려 들어가요.
6: 아...
5: 양측 안검 내번, 즉 눈꺼풀 말림증이라고 하는 소견이 있고요.
2: 다행히 큰 상처는 없는 상황. 안약 넣고 진통제 먹으면 좋아질 수 있대요. 스님은 선재 달래느라 바쁘시네요. 선재가 잔뜩 겁을 먹은 이유는 피 뽑는 게 무서워서인데요. 그리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자, 생초 검사 결과부터 들어볼까요?
5: 혈액 검사 결과가 대부분 다 보시면 정상으로 아주 건강한 혈소판 수치도 정상이어서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혈액 응고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7: 나이에 비해서 좋습니다. 진짜.
5: 우리 생초는 다 건강한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어요. 5, 6, 7번 요추 아래쪽에 골증식 소견이 있어요. 일종의 퇴행성 변화인데 저희가 척추증이라고도 하거든요.
6: 네.
5: 그래서 아마 요통, 즉 허리에 통증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겠고 한 번씩 아이가 걸으면서 불편감이 있거나 뒷다리를 떨거나 또는 절거나 하는 원인이 고관절이랑 슬관절은 양호하기 때문에 아마 이 허리 쪽 통증이 원인일 수 있어요.
0: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한번 좀 움직였는데 어느 구석 가서 이러고 특히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뒤쪽이라서 요추 쪽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더 예민하게 화를 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2: 선재는 과체중이라 더 걱정되는데요.
5: 생각보다 다 건강해서 특별히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퇴행성 변화나 골절 이런 소견 없고 다 건강해 보여요.
2: 앞다리 관절도 건강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1: 그동안 나름 관리를 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했을까 걱정이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0: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원장님.
1: 애쓰셨습니다.
2: 얘들아. 살만 빼자, 살만!
0: 애들 보러 왔다가 제가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혼자서 17마리 아이들을 걷어서 돌봐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저는 알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는 평생 부끄럽지만 못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1: 또 직접 이렇게 저희 아이들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춤형으로
0: 네.
1: 더 이해가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솔루션 제가 잘 열심히 아이들과 해서 우리 보리도 이렇게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선재는 다이어트 꼭 성공하고 얘들아 모두 행복하자.
8: 앉아야지. 보리 앉아.
2: 보리는 매일매일 기다려 연습 중이고요.
8: 옳지.
2: 선재랑 생초도 아이들이랑 떨어져 계곡 옆에서 힐링 타임을 즐기고 있답니다. 아,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편안해지네요. 스님 옆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랄게.
9: 그만, 그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10: 지하철 타건 그리고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9: 또 2시간 동안 잘 참을 수 있지? 하루.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당장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병으로 여겨지는 고지혈증.
1: 고지혈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있다 그건 몰라요.
2: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0: 특히 여러 속설들 때문에 환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의 권위자 오승준 교수가 본 고지혈증은 어떤 병일까?
3: 이 고지혈증이 본인한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은 사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0: 고지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는 오 교수는 진료실에서 매운맛 의사로 통한다.
4: 저번에 많이 혼났는데.
3: 뭐 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4: 아니요. 괜찮아요.
3: 매일 비슷한 시간대.
0: 덕분에 환자들은 모범생이 되곤 한다.
4: 왜 약을 안 먹고 막 그냥 막 엄청 늦더니. 아니, 날 위해서 해주는데 기분 나쁜 건 없었어요.
1: 고맙지, 올 때마다 늘 시험 보는 입장이에요.
5: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이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3: 환자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또 그런 일을 겪고 있겠구나.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0: 겉보기엔 잔소리가 심한 의사로 보일지라도 누구보다 환자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승준 교수. 오늘은 명희와 함께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지혈증 치료에 관한 의학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매년 보던 벚꽃이 올해는 참 특별하다. 김태석 씨가 벚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6: 뭐 예전에는 뭐 봄이나 뭐 여름이나 뭐 계절 가는 걸 못 나는데 이번에는 진짜 새롭게 봄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죽다 살았으니까. 요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 쪽이니까 관상 그쪽이니까요.
0: 한 달 전이었다. 태석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6: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막 마른 듯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이.
7: 지금 생각해보면 전에도 좀 그랬었나 하는 게 있단.
6: 아니, 없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당해버렸으니까.
0: 평소 병원 한번 찾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는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매운맛 의사로 불리는 오 교수에게 받는 첫 진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8: 심근경색증이 한번 오신 걸로 되어 있네요.
6: 예.
8: 그리고 근데 연세가 되게 젊으신데요. 56세. 오, 콜레스테롤 약이 지금 심장내과에서 쓴 약으로 쓸 수 있는 제일 높은 단계를 드렸네요. 고지혈증이 처음 발견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6: 네, 뭐
8: 원래 모르셨던
6: 예,
8: 거죠?
6: 예, 몰랐던 거죠.
0: 놀랍게도 그는 심근경색을 통해 고지혈증을 발견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LDL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3: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요. 고혈압은 혈압이 아주 높아지면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아주 올라가게 되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아 내가 그런 증상이 있어요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병은 혈관에 기름이 쌓여서 혈관 벽이 완전히 막히기 전까진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0: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이다. 일반적인 정상 기준은 130 미만이며 130에서 159 사이는 경계 수준, 160 이상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단,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 목표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함께 있거나 나이가 있다면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 위험 요인 없이 고지혈증만 있다면 160 이상일 때 약을 복용하고 1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0: 고지혈증에 당뇨병과 고혈압까지 동반됐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LDL을 7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번 겪은 환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돼 5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1: 단순히 그냥 고지혈증만 있는 경우가 LDL 160부터 보통 약을 먹기 시작하고 우리가 130이 기준선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보통 LDL 수치가 100 밑으로 낮춰야 되고요. 심근경색증을 한번 앓으신 분 같이 커다란 이벤트가 발생했던 분들은 55까지 낮춰야 돼요. 심혈관계 질환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도인 사람, 초고위험도인 사람에 따라서 그 정상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조금 높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약을 먹어야 되나요?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이 여기 병원에 오셨을 때 151이었어요.
2: 네.
1: 그게 뭐 얼마나 되는 수치냐. 심근경색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번 네. 앓으셨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그럼 55 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0: 이미 심근경색증을 앓은 태석 씨는 훨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의 LDL 수치는 151. 초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5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3: 지방층이 많으니까 이제 찌꺼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먹어야죠. 뭐 그래야지 사니까.
0: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지혈증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특히 여성들은 50대를 기점으로 유병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1: 젊었을 때도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요.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자체를 높지 않게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그 억눌러주고 있었던 그 콜레스테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통 그때부터 여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0: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세월. 문상은 씨도 갱년기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4: 폐경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5: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4: 230. 하여튼 기준치보다는 많이 높았던 것 같네요.
0: 높은 수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곧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진 않았다.
4: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오메가3 그걸 좀 장기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0: 환자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믿는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있을까?
1: 콜레스테롤 약 대신에 오메가3를 먹는다 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 오메가3는 현재 저희들이 처방의약품이에요. 그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쓰는 거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건강식품에 있는 오메가3는 투여 용량이 1g 정도 돼요. 그런데 치료 용량으로 사용하는 오메가3는 4g 정도 됩니다. 본인이 먹던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하고 이걸 먹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 요번 달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왜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합성을 낮춰야만 떨어지거든요.
0: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 성분으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 섭취를 통해 얻는 비율은 20% 남짓.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문제는 필수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 가운데 LDL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생기는데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식단을 통해 목표 수치에 도달하긴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믿어봤던 달걀이나 새우도 누명을 벗었다.
1: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깨진 지가 오래됐다.

0: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20% 남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콜레스테롤을 차단시키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1: 저는 이제 나름 건강 보조식품이나 운동으로 내려보고자 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크게 호전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세 이상 때부터는 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2: 과연 약 복용 후의 효과는 어떨까? 처음엔 LDL이 무려 200이 넘었던 문상은 씨. 성적표를 받을 차례다.
0: 콜레스테롤은 뭐 약을 잘 드셔서 굉장히 좋아요. LDL이라고 부르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64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한 번도 그 정상 범위 밖으로 유지가 된 적이 없이 굉장히 저 모범적인 환자분이세요.
1: 항상 뭐약잘 먹고
0: 네.
1: 운동 좀 하고 그러니까 뭐
0: 아니,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셔야 이제 손주도 보러 다니시고, 네.
1: 맞습니다.
2: 모범생으로 거듭난 환자를 볼 때면 인자한 미소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 교수. 처음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했지만 상은 씨는 약을 복용한 후 LDL 목표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 정말 신기하게도 그약 복용하고 그 다음 6개월 있다 이제 와서 검사를 받는데 정상치로 됐어요. 일단 먹고 제가 효과를 보니까 좋아지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식사 후에 한알 먹는 거니까.
2: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까?
0: 고지혈증 치료제는 종류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공장에서 합성을 줄이도록 이제 그만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그 주기전과 두 번째는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의 재고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 고지혈증 치료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데 이때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고 LDL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떨어뜨린다.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한 40대 환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심장혈관 3개가 막혀 위중한 상황. 심장내과 우종신 교수의 손이 빨라진다. 카테터를 이용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로 다행히 혈관이 재개통되며 고비를 넘겼다.
3: 43세나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세 혈관이 다 병이 심한 상태였고, 이분이 담배도 태우시고, 그 다음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시술은 매우 잘 됐습니다.
2: 스텐트 시술 전 심장 혈관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꽉 막혔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40대 환자. LDL 수치는 193에 달했다. 그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 회복 중인 성진 씨. 그는 지난 며칠이 악몽 같기만 하다.
4: 심장 쪽에 뭐가 걸린 것처럼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잠깐 정신 잃으면은 못 견딜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이 더 무리가 강해진 게 아닌가.
5: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지는 기억나세요?
4: 아니요, 기억하고 있지 않죠. 그걸 기억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것 같고.
2: 그가 LDL 수치를 간과한 사이 합병증이 찾아왔고 어느덧 초고위험군이 돼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4: 건강검진 의례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시 오라고 해서 귀찮게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

0: 그래서 시간을 빼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그러기가 좀 싫어서.
1: 40대인 그에게 이토록 빨리 합병증이 나타난 원인은 고지혈증 하나만이 아니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뿐 아니라 흡연, 비만, 나이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남성 45세, 여성 55세 이상이다. 한눈에 봐도 거구인 성진 씨는 초고도 비만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위험 인자를 갖고 있을까?
0: 큰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는 알고 있고요. 흡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배를 펴왔고요. 혈압은 있고요. 그래서 혈압약 먹고 있고요.
1: 성진 씨는 이미 여러 위험 인자를 안고 있었다.
2: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다 동반돼 있어요. 거기에는 나이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혈압도 관련이 있고, 혈당도 관련이 있고, 뭐 비만도, 흡연,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지혈증이 발견 당시에 심근경색증이 바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가 방치하면 전신에 있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른다. 고지혈증은 소리 없이 뇌혈관에 지방 찌꺼기를 쌓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킨다.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와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위험 인자가 많을수록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특히 흡연은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6, 70% 높고 급사 위험은 두세 배 증가한다.
2: 고지혈증 자체로도 혈관이 막히는데 담배는 독립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는데 담배까지 핀다. 그러면 기름통을 들고 지금 불을 딱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 폭발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급성 심근경색 진단과 함께 고지혈증을 알게 된또 다른 환자, 태석 씨. 그는 위험인자가 얼마나 될까?
3: 마흔 넘어서부터는 살이 쭉쭉 찌더라고. 그리고 빼지지가 않더라고요. 운동도 잘안 하지만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 역시 비만, 흡연 등과 같이 여러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다. 스텐트 시술 이후 오승준 교수를 처음 만난 태석 씨. 위험인자 평가에 있어 오 교수는 꽤 단호하다.
4: 혹시 평소에 담배 하시나요?
3: 예, 폈었어요.
4: 그러시구나.
3: 예, 지금 끊었습니다.
4: 지금 심근경색증 진단받고 시술 받았는데, 지금도 잘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죠. 그러면 끊기 전에는 하루에 얼마나 피셨나요?
3: 하루에 한갑 정도.
4: 한가.
1: 30년 이상 흡연을 하고 복부 비만이 있는 태석 씨.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다.
4: 심근경색증이 와서 시술을 받으셨고,
3: 네.
4: 그때 당뇨병이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3: 저는 전혀 문제, 당뇨도 처음 알았고.
2: 당뇨병이 있고, 심근경색증을 앓으시면은 저희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그 거기에 최고 단계예요. 예, 당뇨병은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 당뇨병은 혈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화시켜요. 거기다 담배도 핀다. 그러면은 뭐 위험한 건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관리하셔야 된다.
1: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추가하게 된 상황. 그런데 단지 태석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시에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2: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시작되는 병이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데 평소에 자동차가 1리터 갖고 20km 갔었는데 자동차의 연비가 나빠지면 뭐 10km, 5km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이 나빠지면서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로 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점점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몸에 만들게 되죠.
1: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포도당이라는 단순단 형태가 되어 혈액 속으로 이동한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복강 내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한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혈액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액으로 과도하게 방출된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돼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복부 비만은 흔히 3구 질환이라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공통된 뿌리다.
5: 처음에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선생님 진료를 받게 됐는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막판에는 이제 당뇨까지 아직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겨서
6: 오승준 교수님한테 오면서 이제 고혈압이랑 고지혈 같이 치료받게 됐어요.
7: 고지혈증 당뇨가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지혈도 올라.
2: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것 되게 흔하거든요. 그 한 70%쯤 됩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한 60% 가까운 그런 비율이 되고요. 셋 다 있는 경우는 한 4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상황. 세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과연 상고질환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2: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80%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한 20%. 약만 잘 먹어도 웬간히 다 잘 돼요. 당뇨병은 또 달라요. 당뇨병 자체는 먹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식사, 운동, 약물 이 순서거든요. 식사와 운동이 선행돼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건이고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지방 비만이 심해지면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체중을 보통 5% 이상 빼게 되면 변화가 시작돼요. 혈당도 내려가고 고지혈증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혈압도 좀 내려가는 그런 첫 단계를 보게 되는데 10% 이상 빠지게 되면 확실히 다 좋아져요.
1: 40대 이후 점점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기 시작했다는 태석 씨. 과연 체성분 검사 결과는 어떨까? 그는 현재 고도비만 상태로 약물 치료와 함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태석 씨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할까?
8: 꾸준하게 40대부터 꾸준하게 찌셨잖아요. 지금 체중 조절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밤량으로 따지면 한 공기 기준에 때 얼마큼 드셨을까요? 두 공기 드셨어요?
3: 밥은 평균적으로 한 두 공기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네.
8: 그러면 고기는 몇 번 정도 드실까요, 일주일에?
3: 많이 먹을 때는 한 4일 정도 먹고요. 못 먹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8: 이 접시로 보시면 몇 접시 드시는 것 같으세요?
3: 이런 접시로요? 네. 다섯 개는 먹는 것
8: 같아요. 네다섯 접시 정도 드시고.
3: 네다섯 시 더 먹을 수도 있는데.
8: 추가로 간식 드시는 건 없으세요?
3: 과자 같은 거, 뭐 초콜릿 뭐 그런 거.
8: 초콜릿.
3: 입맛이 네. 완전히 초등학생이네. 생각해보니까.
1: 그가 그동안 즐겨 먹은 음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들이었다.
8: 보니까 식습관 교정이 많이 필요하시긴 해요. 예, 예. 밥량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채소 섭취량이 너무 적어요. 예. 우리 아버님 원래 드셔야 되는 양이 얼마큼이냐? 3분의 2 공기 드실 때 그러면 배고픈 거 아니야? 하시는데 고기, 계란, 생선 두부 상관없이 한 종류 선택하셔서 이 접시 분량으로 두 접시 정도 드셔도 돼요. 이렇게 나물이나 예. 샐러드, 정말 생오이나 생당근 생파프리카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씻어서 드실 수 있는 걸로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게 필요해요.
3: 초콜릿 요만한 그 한쪽도 안
8: 돼요? 또 안 돼요. 와. 아예 끊으셔야 돼요. 아예.
1: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대체로 LDL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도움이 된다. 오 교수는 고지혈증과 관련해 강조하는 것이 있다.
1: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포화지방산.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주로 네발 달린 동물 기름이 포화지방산이에요. 소, 돼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발 달린 닭, 아예 다리가 없는 생선 이런 것들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0: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쇠고기의 마블링을 떠올리면 된다. 태석 씨가 자주 먹었던 삼겹살도 고지혈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다. 또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입이 심심하다고 먹었다간 일일 포화지방 섭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고지혈증 식단의 핵심은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등푸른 생선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동반된 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이 필요한데 소화가 느린 식품을 조금씩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당뇨병 환자가 먹는 식사가 특별한 식사가 아니에요. 환자분들은 무슨 어디 뭐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나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의 식사는 단순 당이 좀 적어요. 요즘에 과일이 아주 달기 때문에 과일류,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료수 요 정도가 좀 제한을 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은 빼야 돼, 못 빼야 돼, 못 빼야 돼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사는 계속 할 수도 없고 남은 여생 동안 즐길 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당뇨병 식사는 사실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돼요, 건강에.
0: 올봄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는 한 사람. 태석 씨가 영양 교육을 받은 이후 장을 보러 나섰다. 과연 과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일하다 지쳤을 때 과자가 주던 달콤한 위로를 아직 기억한다.
2: 선생님. 입에도 못 대고 있죠, 지금. 제가 일단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지금 한 번도 못 익어 안 먹었어요.
0: 처음으로 성분표를 들여다보는데
2: 포화지방 100mg당 120%라고 써 있는데요. 어우, 포화지방이라는 게 되게 많네. 분명히 포화지방 안 좋다고 그랬는데.
0: 직접 확인하고 보니 집었던 과자를 놓게 된다. 그가 향한 곳은 그동안 멀리했던 채소 코너. 입이 심심할 때 먹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오이와 당근을 집어들었다. 태석 씨의 장바구니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 이런 건 전혀 안 샀었는데.
3: 예전엔 주로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2: 자, 볼 때요? 햄, 소세지, 뭐 어묵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라면, 과자.
0: 외식이 잦았던 그가 오랜만에 집밥을 준비 중이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밥두 공기를 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던 그의 밥상이 몰라보게 단출해졌다. 돼지고기 대신 오리로 바꾸고 채소를 곁들인 것도 놀라운 변화다.
2: 80%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안 먹으라는 건 일단 안 먹고 있고 적게 먹으라 해서 적게 먹고 있고.
0: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늦게나마 식단을 바꾸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어들곤 했던 담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이식한 이후 금연은 저절로 성공했지만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로 작정했다.
3: 예전에는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2: 네, 무조건 하나. 오, 그냥 저한테는 쉼이었어, 쉼. 뭐 일하다가 조금 힘들면 한 대. 밥 먹고 조금 이제 소화시킬 때한 대. 뭐 그런 식으로 쉼이었는데 그게 쉼이 아니고 죽음이었죠, 뭐.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멀리 해야죠.
0: 이제 식후에 그가 찾는 건 바로 약이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약의 개수가 많다.
2: 뭐 고지혈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외우질 못하겠어요.
3: 몇 알이나 드시는
2: 8알이요.
0: 심장약과 혈전 억제제까지 한 움큼의 약을 복용 중인 태석

0: 역시. 고지혈증 약을 빨리 먹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순간이다.
1: 부작용이라고 느껴질 만한 증상이 있으세요?
2: 아니요, 없습니다. 약이라는 게 하루라도 빼놓으면 또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0: 오 교수의 잔소리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가 체중 감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 근력 운동 한 30분 하고요. 유산소 운동 한 30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하죠.
1: 그 사이에 좀 체중이 어떻게 변했어요?
2: 아, 오늘 보니까 한 3kg 빠진 것 같은데요. 원래 허리띠를 안 매는데 혁띠를 메고 왔어요. 흘러내리더라고요. 조금.
0: 생과사의 기로에서 고지혈증을 알게 된 지 한 달. LDL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를 진행했다. 또 혹시 모를 뇌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다.
3: 드셨죠? 많이 힘드셨어요?
0: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 그렇죠.
0: 태석 씨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오 교수를 다시 찾았다.
3: 한 달 정도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심근경색증 한번 앓으셨고 당뇨병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무서운 병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151을 55까지 낮춰야 되는데 한 달 먹고 지금 얼마냐? 83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4: 예, 많이 내려왔죠. 예.
0: 한 달 사이 LDL이 151에서 83까지 떨어졌다.
3: 공복혈당은 이제 109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 며칠 안 된 사이에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뇌로 가는 혈관인 경동맥도 이쪽도 혈관 상태가 나쁜가를 봤는데 다행히 경동맥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다행이다. 아,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는.
3: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지점까지 어느 목표까지 가는 건 되게 비교적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0: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뗀 그가 방심하진 않을까. 오 교수는 따뜻한 잔소리를 더한다. 고지혈증의 인지율은 63%, 그 가운데 약 복용률은 56%로 치료 중단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관한 속설들이다.
3: 그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근육통. 근육통도 굉장히 적게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근육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여 간격을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약제를 변경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서 근육통을 피해갈 수가 있고요.
0: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는 속설의 진실은 뭘까?
3: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예,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 부작용을 얘기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당뇨병의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당뇨병 발생을 10 내지 12% 정도 발생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그분 원래 소인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분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안 썼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줘서 막을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률은 한 25%쯤 되거든요.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그 발생 비율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먹는 게 맞다가 대부분의 의사의 지론입니다.
0: 고지혈증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과 근육 관련 증상으로 대부분 경미하게 나타난다. 근육 손상이나 간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환자에서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득실을 따져야 한다. 고지혈증 약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로 잠재된 위험을 앞당기는 수준에 가깝다. 반면 약을 복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률은 약 22%에 달해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게 전 세계 의학계의 중론이다.
3: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수천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한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보고가 되죠. 근데 그런 부작용은 사실 예상 가능한 것들이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저도 먹어요. 저는 가운 벗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이라서. 예, 15년도 좀 더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LDL 콜레스테롤이 한 7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꾸준히 약을 먹으면 결과가 좋구나. 내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결과를 내 몸에서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고지혈증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LDL이 목표 수치에 다다르자 오승준 교수와 상의 없이 약을 끊어봤다는 유영욱 씨.
4: 한 달 정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안 좋아지더라고. 왜 약을 안 먹고 막 하냐고 막 엄청 혼냈더니. 나도 나이가 있는데. 참 많이 혼났어.
5: 이렇게까지 혼나니까 진짜 약 잘 먹고 해야겠다 생각도 드셨겠네요.
4: 그렇죠. 그 안 넘어가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우, 정말 열심히 했어 이번에. 그러고 이번에는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내가 1월 달부터 하면서 많이 한 5kg 빠졌거든요 그때마다.
0: 다시 약을 복용하며 체중 감량까지 했다는 영욱 씨는 오 교수의 입을 주시한다.
3: 콜레스테롤 수치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건 뭐 지금 이제 약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82니까 152가 82가 됐으니까 많이 내려왔죠.
4: 네, 저번에 많이 혼났는데.
3: 네, 아니 잘하셨어요.
4: 제가 한 달 정도 안 지게 그래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3: 네, 본인이 그때는 왜 중단했는지 이유는 없어요.
4: 그리고 좋아졌다 이렇게.
3: 아, 약을 안 먹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 한번 예. 중단해 보신 거군요.
4: 근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요. 네.
3: 뭐 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4: 아니요. 괜찮아요. 네. 꾸준히 하루 납백을 잘 약 네. 먹었어요.
3: 되게 잘하셨어요.
4: 좋아졌네요.
3: 네네. 네.
4: 네.
0: 다행히 다시 합격 성적표를 받았다. 약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의 LDL 수치가 말해준다.
3: 지금 이게 중간에 약 끊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신 거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71이었고, 그래서 약 먹고 많이 좋아지니까, 에이, 뭐 의사들 하는 얘기 다 똑같지 뭐. 안 먹어보자. 우선 이제 안 먹었더니. LDL이 바로 152로 올라갔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0: 약을 복용하며 70일로 떨어지자 중단했더니 151로 올랐고 약을 다시 복용하자 82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할까?
3: 그 질문은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요. 눈이 아주 잘 보입니다, 지금. 자, 안경을 벗는 게 맞을까요? 계속 쓰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안경 계속 써야지 이거 왜 벗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면 아마 두 달쯤 뒤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0: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도 있을까?
3: 보통 좀 젊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고 뚱뚱하고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체중 감량을 통해서 좋아지면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꼭 환경적인 요인 말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만 갖고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살을 빼도 젊음을 돌려주기 전에 절대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0: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온 양정수 씨. 고향을 찾은 이유는 하나였다.
6: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집을 바로 그저 지어서 그때부터 모셔서 101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하여튼 제가 원 없이 모셔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0: 이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사실 그는 고지혈증과 함께 20년 넘게 살아가고 있다. 73세 나이에도 또래보다 활력이 넘친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로 차려진 밥상은 그의 건강 비결 중 하나다.
4: 이게 바나나 물이야? 그래.
0: 여전히 온탕과 냉탕으로 가는 아내와의 사랑 싸움으로 늘 웃을 일이 많다는 정수 씨.
7: 깨가 쏟아지냐 그럼 뭐 어떡하려고 그래?
8: 깨 안 쏟아져. 떨어진 지가 어젠데.
0: 아웅다웅하면서도 아내 덕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창 일하던 50대의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동시에 진단받은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마니아가 됐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집이 체육관이다. 틈만 나면 운동기구 앞으로 달려가는데 가장 아끼는 기구가 있다.
6: 제가 그 집에서 그 개조한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파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모양은 좀 별로지만은 개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0: 복부 비만을 잡아야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말에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6: 남성 표준인데 표준보다 오바가 돼가지고 21년도는 이 정도 컸다가 그다음 줄었다가 이제 좀 요 정도 좀 내려왔습니다.
0: 그의 노력은 허리둘레가 4cm나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20년 넘게 고지혈증에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의 가장 중요한 비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온 약이다. 한때 애주가였던 그가 원샷하듯 약을 들이키는데 약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6: 소주 먹는 기분으로 보약을 또 우리 교수님의 강조한 점을 따라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0: 오 교수가 처방한 약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기 위해 약 뒷면에 일일이 날짜를 적어뒀다.
6: 한 보름 정도인가 그걸 약을 못 챙겨가지고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그때 그 LDL 수치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와서 우리 오승진 교수님한테 제가 아주 따끔하게 아, 이 끝난 다음에 상황이 끝난 다음에 무슨 약이 필요 있습니까? 약을 잘 드셔야죠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약에다가 날짜를 써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0: 50대에 진단을 받고 20여 년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을까?
6: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은 전혀 어떤 느낌인지 뭐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못 느꼈습니다. 주변에 예, 약을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안 먹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병은 자기가 잘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돌연사했습니다. 아마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든지 하여튼.
0: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생활 습관 관리까지 열심히 했던 정수 씨.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으로 꼽히는 양정수 씨. 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3: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좋죠. 약을 꾸준히 잘 드셔가지고
4: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예,
3: 수치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89로 정상이에요.
4: 예.
0: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LDL이 89로 오늘도 합격. 이럴 때면 매운맛 의사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6: 이렇게 잘 진료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늘 생활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3: 뭐 별로 병이 없으신 편이세요.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6: 네.
3: 뭐 이 정도면은 저보다 약을 더 적게 먹는 편이시죠.
6: 아 그렇습니까?
3: 네. 아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6: 그렇군요.
3: 부끄럽지만 아, 예, 예.
0: 30여 년간 고지혈증 환자와 함께해온 오 교수가 바라는 건 환자를 오래 지켜보는 일이다.
6: 또 오수님 교수님 덕분에 그냥 약 먹는 걸 철저히 지키면서 그냥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돌아가면 또 즐겁게 놀 생각입니다.
9: 선생님 뵈러 올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형한테 혼나러 오는 느낌?
10: 선생님이 대화하면 진정성 나를 컨트롤 해주는 것 같은 생각 드니까 말 들어야죠.
11: 선생님 만나고 갈 때는 시험 합격한 사람처럼 편안하게 갑니다.
0: 고지혈증을 갖고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환자를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오승준 교수. 그가 30년 넘게 지켜본 고지혈증이란 과연 어떤 병일까?
3: 그래서 고지혈증을 방치하시면 본인이 겪게 되는 첫 증상은 심근경색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약물치료로 정해져 있는 목표 수치를 잘 유지시킨다면 그런 병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

0: 결과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 갑자기 쫙 하면서 근데 진짜 뭐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2: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3: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취미는 과학에서 다뤘으면 싶은 주제를 받고 있고 또 많이들 좀 보내주십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요청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2: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0: 네.
2: 그 예전에 김상윤 교수님이 우리 수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네. 콩알로 태양을 만들 수 있다.
3: 솔직히 저는 살면서 수학이 재밌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0: 오~
3: 머리 터질 것 같고 문제 푸는 거 스트레스였는데 위상수학 재밌더라고요. 아, 네. 오늘 그럼 이어서 하는 거예요?
0: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들기. 저는 그분의 어그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곳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 진짜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콩은 어떻게 태양을 만듭니까?
4: 말도 안 되는데.
2: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4: 저는 사실은 살짝 한번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포기했습니다.
0: 아.
4: 그래서 김상윤 교수님께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0: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핀!
2: 미스터 핀!
0: 나와주세요!

0: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 큰 떡밥을 뿌리고 가셔가지고.
1: 예. 예, 지난번에 사실 약간은 즉흥적으로 네. 드린 말씀이어가지고 네.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0: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드는 거.

0: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하냐고 난립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콩으로 태양을 만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각오되셨죠?
1: 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아, 예. 콩으로 태양 만들기?
1: 네, 어디서도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네.
2: 오, 그러세요?
1: 이게 대중강연에 맞는 주제인가 조금 고민은 했는데요.
0: 아, 예, 예.
1: 한번 용기를 내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수학이니까요. 미스터 빈, 프로페서 빈, 자, 콩알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걸 궁금해하십니다, 다들.
1: 그 전에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즉흥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0: 어, 그랬죠.
1: 지난번에 17조각으로 쪼개서 뭐 태양을 만든다 그랬는데
0: 네.
1: 사실 그게 17조각은 아니고
0: 네.
1: 그러니까 17조각은 콩알을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콩알 어. 하나를 쪼개서 뭐 그것도 신기하죠.
0: 네.
1: 근데 태양을 만들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쪼개야 되긴 합니다.
0: 아, 아니 근데 이제 뭐 몇 조각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작은 콩알이 어떻게 태양이 되냐.
3: 맞아요.
0: 이거였거든요.
3: 네. 전에 했던 것처럼 막 늘리고 막 풍선처럼 불고해서 키우는 막 그런 얘기로 가나요, 또 오늘도?
1: 는 아닙니다.
0: 어, 진짜?
1: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돌리거나 뭐 밀거나 그런 것만 하고 또 쪼개고 그런 일만 합니다.
3: 아니 근데 이제 당장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하시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어긋날 거고
0: 그렇지.
3: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 부피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정확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물리학자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리 쪽에서는
3: 아, 허용할 수 없죠.
0: 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3: 그래. 그러니까
1: 아. 그런 고민들은 뭐 물리학자들한테 밀어두면 되고 저희는 어쨌거나 쪼개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3: 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1: 말로 표현할 수 있죠.
4: 비유적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0: 저도요.
4: 너무 네. 이렇게 확신으로 하시니까
0: 네.
4: 무서운데 이제
1: 지금 말씀하신 부피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핵심인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맞지 않고
0: 네.
1: 부피도 변하는 거죠.
0: 부피요?
1: 근데 문제는 다 이러한 논의들이 그래서 부피가 뭐지? 라고 수학자들이 질문을 하다가 생긴 그런 결과긴 해요.
0: 질문이요?
1: 도대체 부피가 뭘까?
0: 어?
3: 부피? 부피요?
0: 부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래 그렇습니까? 수학자분들은 늘 의심해요? 프로 의심해요?
1: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다 부피는 구할 줄 알면서
3: 네, 맞아요.
1: 부피가 뭐냐고 그러면은 사실 잘 몰라요.
0: 부피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잘 배우세요. 자, 이 컵 안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쏟아요.
1: 예.
0: 그럼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1: 예.
0: 그게 부피입니다. 어느 곳에든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차여져 있으면 그게 이제 부피라고 할 수 있죠.
1: 아주 정확하죠.
0: 네.
1: 그게 제 기억에 아마 그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가
0: 네.
1: 어느 날 공장에 갔는데.
0: 네.
1: 무슨 박사까지 있는 엔지니어가 전구 안에 부피를 계산하려고 막 열심히 식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에디슨이 지나가다가 아버님 물 채우면 되잖아. 그러고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3: 야, 에디슨. 에디슨과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아니, 아니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죠. 네, 안에 뭘 채우면 그게 네. 부피가 되는 거니까.
1: 네.
0: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피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1: 저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수학자들이 부피를 결국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0: 어?
3: 부피를 정의하지 못했어요?
5: 실패했다는 걸 정의하는데?
1: 정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0: 아,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5: 근데 저희도 학창시절에 부피 구하는 거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3: 되게 맞아요, 맞아요.
5: 간단한 부피부터 시작해서
1: 예.
5: 복잡한 것들 부피 구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1: 그런 것들이 뭐 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책으로 잘 만든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한 기원전 그 아르키메데스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뿔, 그 밑에는 동그랗고 쭉 올라간 그런 꽃갈콘의
0: 네.
1: 부피를 계산을 했어요.
0: 어.
1: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걔를 조그만 원기둥으로 막 잘랐어요. 그러니까 꽃갈콘인데
0: 잘라요 그걸.
1: 예, 걔를 잘라가지고
0: 그렇게 해서 부피를 잰다고요?
1: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부분은 대충 원기둥이니까
0: 네.
1: 원기둥은 제일 줄 알고 더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0: 네.
1: 이렇게 잘라가지고
0: 그렇죠.
1: 걔네들 더해가지고. 이제 자르는 횟수를 점점 많이 해요. 100번, 1000번, 1000번.
5: 적분이네요.
1: 적분이죠.
0: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최초로 그러면 부피를 정확하게 네. 측정을 한 사람입니까?
1: 그렇죠. 여러 가지 도형에. 그때까지 네. 못하던
0: 자기 쪼개가지고. 마치 네. 그 예쁜 꼬마선충을 잘게 쪼개가지고.
5: 오, 맞네.
0: 잘게 쪼개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1: 네.
0: 쫙 쪼개가지고
1: 네.
0: 그것들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부피를 계산했다.
1: 그래서 기아이디어를 이어

0: 부피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1: 아, 사실 부피라는 게 수학자들은 부피라고 그냥 흔히 쓰지만 하여튼 뭐 어떤 양이에요. 질량이라고 보면 돼요.
2: 예, 예, 예.
1: 그래서 그런 질량을 구한다는 거는 꼭 그렇게 예쁜 도형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가 얼마나 있죠? 뭐 80%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2: 네.
1: 그러면 1리터의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질소의 부피는 얼마일까? 분자들이 80%가 아주 골고루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 부피를 800cc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1000cc니까.
2: 네. 계산으로 따지면 예. 800cc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1: 그러면 내 이 800cc는 절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재는 거 말고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수학자들은 계산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2: 그러면
3: 아, 그러네요.
2: 재면은?
4: 화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네. 1리터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4: 네, 80%지만 공간에 예. 있고 예. 20%도 이 공간을 함께 쓰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러면 비율을 또 안 따져요.
1: 아, 그래요?
2: 그러면 80%니까 800cc라고 안 하고 그냥 1리터라고 해버립니까?
4: 네, 왜냐 네. 그 공간을 나눠서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들어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부피가 꽤 오묘하네요.
1: 그런 거죠.
5: 그러면은 수학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피를 항상 어떤 경우에도 무언가 수식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네. 원했던 거죠.
1: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2: 의심을 하죠.
1: 부피가 도대체 뭘까?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부피란 뭘까?
2: 그럼 수학자들은 그렇게 질문만 하고 또 답은 안 찾고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야, 부피란 게 뭘까? 너 그게 진짜 맞는 부피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자들은 부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나?
1: 예.
2: 아예요?
1: 아, 그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예.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2: 아~
1: 초심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2: 야, 2000년 동안은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1: 구분구적법 다 잊어버리고.
2: 아, 잊어버리고.
1: 그래서 그거를 엄밀한 이론으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르벡이라는 사람이고요.
2: 아, 르벡.
1: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2: 19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면 르벡이 이제 어쨌건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1: 네.
2: 우리가 부피의 어떤 그 기준점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1: 네.
2: 라고 해서 르벡이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1: 부피란 네. 정말 쉽게 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네.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부피는 0이어야 된다.
2: 그렇죠.
1: 당연하죠.
2: 예. 없으면 0이죠. 무조건.
1: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차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육면체
2: 네, 네.
1: 주사위.
2: 예, 그 주사위는
1: 부피가 1이어야 되겠죠.
2: 네. 네.
1: 걔는 부피가 1이다.
2: 예. 네.
1: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2: 예.
1: 아주 복잡하게 생겨서 상관없어요. 걔를 둘로 쪼개요.
2: 네. 일단 쪼개요.
1: 둘로 쪼개서 네. 각각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2: 네.
1: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2: 그것도, 예, 예, 뭐 인정.
0: 이게 1이었는데.
2: 과자를.
0: 쪼갰다가.
2: 그렇지. 예.
0: 붙이면.
2: 예. 다시 똑같지.
0: 합이.
1: 그쵸.
2: 잠깐만. 근데 그럼 가루가 떨어질 텐데. 붙일 때.
1: 그죠.
2: 아,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데. 그죠.
0: 의심.
2: 의심이 시작됐어요. 의심. 예.
1: 맞아, 맞아. 그런 거죠.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죠.
2: 그러자. 아이들도 알죠.
5: 합리적이에요, 여태까지는.
1: 그죠. 그 다음에 사실 하나 더 가정하긴 하는데.
2: 예.
1: 그거는 오랜 전통 때문인데. 이제 어떤 물체를 무한계로 쪼개요.
2: 네. 무한계로 쪼갠다.
1: 네, 셀 수 있는 무한계.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서 뭐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2: 어쨌건, 예, 많이 쪼갠다.
1: 그 다음에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부피를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2: 그렇죠.
1: 하겠죠. 거죠. 네. 예.
4: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1: 네.
4: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1: 예.
4: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던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2: 그러네.
4: 무슨 예. 차이가 지금 있는
1: 거야?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잘게 쪼개되 각각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애라는 그런 가정을 했어요. 원기둥, 네모, 세모 딱 그런 것들이죠.
2: 네.
1: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무슨 모양으로 쪼개건 간에 르벡의 공리를 이용하면은 아르키메데스가 계산했던 거는 다 르벡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죠.
2: 네.
1: 드디어 우리도 뭔가 물리학자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더 일반적인
2: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네.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돼 쪼개 네. 붙여 그다음에 재면 돼 그게 부피야
1: 네.
2: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네. 하면서 이제 과학계에 이제 소문이 딱 네. 나간 거죠.
1: 그런 장밋빛 미래에 사람들이 젖어 있었는데 그런 르벡의 희망이 산산조각 깨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2: 깨져요?
0: 저 그 수학계에는 뭐가 자꾸 산산조각이 나요?
2: 또 누가 어디서 태클을 걸든지
5: 그러니까요.
2: 변수가 또 나왔네요. 네. 왜요? 누가 되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뭡니까?
1: 비탈리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2: 아, 비탈리?
1: 예,
2: 수학자가 역시 또 딴지 걸었네.
1: 그 수학자가 1 곱하기 1 곱하기

0: 정류면체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얘를 무한계로 나눴어요. 셀 수 있는 무한계. 근데 각각이 무슨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무슨 먼지 구름 같은 그런 거예요.
1: 그러니까
0: 뭐,
1: 아주 잘게 쪼갰다고요?
0: 잘게 잘게. 어. 굉장히 잘게 잘게. 그래서
2: 네. 모래처럼.
0: 첫 번째 모래 더미, 두 번째 모래 더미, 네. 세 번째 모래 더미 이렇게 쪼갰어요. 네.
3: 그리고 그 더미가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0: 무한계가 있죠.
3: 아, 예.
0: 근데 이렇게 잘 쪼갠 문제가 없는데 네. 비탈린이 희한하게 쪼개가지고 네. 얘네들이 다 부피가 같을 수밖에 없게 쪼갰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각각의 조각이 예를 들어서 부피가 0이다. 그럼 다도의 부피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다도에서 정류무시가 나와야 되니까.
2: 부피가 0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
0: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부피가 있어야 돼요.
2: 네, 무조건 있어야죠.
0: 아주 조금이라도. 네, 뭐 100만 분의 1.
2: 네, 그렇죠, 있어야죠.
0: 100만 분의 1이라고 해도 얘가 무한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천만 번 더 하면은 100만 분의 1이 천만 개 있으면은 10이거든요.
2: 네. 네. 그럼 10이 돼버린다고요?
0: 10이 돼버린 이상한 거죠. 원래 부피가 1이었는데.
2: 원래 1이었는데?
0: 네.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2: 아,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어? 네. 무한대로 쪼개는 거에서 이미 변수가 생겨버렸네. 아니 비탈리 씨는 아니 굳이 다들 그냥 뭐 그렇게까지 무한으로 쪼갤 일은 없잖아요. 살면서. 네.
3: 근데 그냥 반씩 반씩 자르는 걸로 하면 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렇게 옆에. 예쁘게 자르는 문제가 없어요. 아,
3: 그러면... 근데 지금 예쁘게랑 안 예쁘게 네.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뭐야 지금?
0: 근데 지금 예, 네. 두 가지 포인트가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예쁘게 자른 것과 이상하게 자른 게 뭐냐. 네. 그리고 또 데프콘님의 포인트는 네. 왜 무한계로 굳이 잘라야 되냐. 그 예쁘게 자르는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사람들은 예쁘게 자르는 것과 안 예쁘게 자르는 것에서 구별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무렇게나 잘라도 항상 부피가 있기를 바랬어요.
2: 아, 어떻게 자르든.
0: 예, 아르키메데스나 리만, 뭐 뉴튼, 라이프니츠 그런 분들은 다 예쁘게만 자르신 분이고 어떻게 잘라도 먼지 구름처럼 나뉘어도
2: 케이크 커팅처럼
0: 예, 부피가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데프콘 님의 포인트가 사실 더 중요한데
2: 예. 왜 무한대로
0: 굳이 무한대로
2: 우리 아 루벡이 이거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왜 예. 굳이 또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0: 그러니까 예. 무한계만 자르고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은 구분 구적법의 전통 때문에 예. 무한계로 자르긴 해야 되지만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유한계만 자르고 살자.
2: 네.
0: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2: 아, 갈렸군요.
0: 예. 예. 그래가지고, 아, 그건 무한계는 포기하고, 유한계로만 잘랐을 때, 잘 더해지면, 그게 만족할 만한 부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뻔하다가, 바나우와 타르스키가 예. 폭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거죠.
2: 아, 바나우 타르스키? 예.
0: 바나우란 사람이 있고, 예. 타르스키란 사람이 있는데,
2: 바나우와 타르스키?
0: 예. 예.
2: 이 수학자분들이 예. 연구를 해서 뭐가 나왔군요. 예.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가자. 예.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무한으로 쪼개봐야 우리만 머리 아파. 했는데 이분들은?
0: 꿈을 산산조각 낸 거죠.
1: 어떻게 해? 어떻게 해?
0: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한계로 잘라서 각각의 부피를 더하면 전체가 나올 거다.
2: 네.
0: 라는 가정만 해도 니네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4: 유한계로 잘라도 안 된다라는
2: 거예요. 아,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딱 떨어지게 유한계로 뚝뚝뚝뚝뚝뚝 네. 잘라놓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이면 다시 네. 이제 원래대로의 그 주사위 네. 일자리가 나오는 게 네. 맞는 건데. 네. 근데 왜 거기에 대해 의심을 품죠?
0: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네. 드디어 오늘의 주제처럼 콩을 유한계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라고 할게요.
2: 네네네.
0: 100만 개로 쪼개서 걔네들을 재조립해요. 돌리고 밀고 해가지고 재조립하면은 태양이 나온다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2: 야, 이분들이네.
4: 아, 이분들이었어요?
0: 아, 이분들이었어요. 아,
2: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든다가 이분들이었어요?
0: 예.
2: 자, 이제 승민 여러분들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방법만 잘하면요. 지구에 식량난이 해결이 됩니다. 예? 콩, 그 작은 콩으로, 예? 오병이어의 기적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
3: 저 얼마 전에 금리 뺐는데 그걸로 금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2: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콩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일단 그 정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일단 준비 운동부터. 좀 더 쉬운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예. 무한히 긴 직선을 생각해볼게요.
2: 네,
0: 끝도 없이 긴 직선.
2: 직선. 예. 예, 예, 예.
0: 그럼 제가 어떤 주장을 할 거냐면은 네. 무한히 긴 직선을 세 동강 내가지고
2: 세 동강
0: 그 중에 두 동강만 쓰면
2: 네.
0: 원래 있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2: 그
4: 무한이면.
1: 무한이면.
2: 무한이면. 무한에서 이게 예. 쫙 날아가는데 예. 산등물을 뚝 했다. 예. 1, 2, 3. 예. 네.
0: 그리고 2를 버려요.
2: 2를 버려요. 그럼 붙겠죠.
0: 그 1과 3을 붙여요.
2: 예.
0: 다시 나오죠.
2: 예. 다시 또 직진. 예. 그것도 무한이네.
0: 예, 그죠. 아, 그게 예. 워밍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안 신기하죠.
2: 예.
0: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2: 콩은요? 콩은 다를 텐데.
0: 얘를. 예. 얘를 유한계를 잘라서.
2: 네.
0: 상당히 많이 버려요.
2: 예,
0: 버리고 심지어. 원래 콩을 다시 만들 거예요.
2: 오이? 어? 심지어 버렸는데 원래 콩을 만든다고요?
0: 근데 뭐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2: 어떻게 똑같지? 어떻게 똑같지? 직선하고 다른데. 왜냐면 직선은 끝이 없는데 콩은 얘네들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네. 이 막 같은 게 있잖아. 끝이 이렇게 네. 모아져 있잖아요.
4: 그러니까 이 공만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가 끝이에요.
2: 그렇죠.
4: 말할 수 있죠.
2: 네.
4: 무한이 아니잖아요.
2: 무한은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네.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자, 선하고 달라요. 잘 보세요.
0: 네. 네,
2: 봐봐요. 마술은 아닌데 가운데 쪽에 네. 붙여. 그럼 일단 부피 자체가 확 줄어드는데.
0: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분들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콩알이나 이런 초콜릿 볼은
2: 네.
0: 유한이지만
2: 네.
0: 유한이 거기 있는 점들에게서는 또 무한이거든요.
2: 아...
0: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표가 0일 수도 있고 네. 1일 수도 있고 네. 0.1, 0.01, 0.001, 0.0001
2: 두 보니까 어딘가에 뭐 다 있겠죠. 예.
0: 예, 모든 실수 좌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개수는 무한계예요.
4: 오,
2: 점으로 그쵸? 치면 그래서 예. 여기서 이 안에는 점으로 예. 따지면 무한한 점이 예.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을 예. 찍어 점으로 찍으려면
5: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자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진짜 수학적으로
2: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다음 워밍업이 있는데요.
2: 네, 이게 좀
0: 교구를 예. 준비해봤어요.
2: 교구요? 교구 아 교구. 이게 뭡니까?
0: 아이 장난감인데 제가 이제 네 발 달린 나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각각의 달린. 점마다 발이 네 개씩 달려 있어요.
2: 아, 네 발 달린 나무.
0: 네 발 달린 나무.
2: 예.
0: 각 점마다 선분이 네 개씩 뻗어나오고 있어요. 얘도 위로 세 개, 아래로 한 개. 위로 세 개.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에서 3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층.
2: 무한층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 예.
0: 그리고 얘를 정면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90도예요.
2: 오.
0: 뭐 적당한 각도 잘 보면은
2: 90도.
0: 네.
2: 딱 90도.
0: 딱 그림자를 내면은 예. 이 그림자만 보면은 90도, 90도, 90도, 90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2: 예. 예. 네 발 달린 나무.
0: 예. 예. 어쨌거나 그리고 포인트는 예. 모든 길이가 다 1이에요.
2: 예.
0: 모든 길이가 다 1이에요.
2: 111 떨어지는 예. 길이를 다 맞췄고요.
0: 예. 예. 어쩌면 사실 뿌리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무 뿌리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위에서 오늘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보라색 점을 빨간색으로 옮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그 자신의 자식들 밑에 뿌리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간다.
5: 다 같이.
0: 예,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어려워지거든요.
2: 예.
0: 그래서 얘를 그림을, 수학자들은
2: 예, 아 있네요 뭐가?
0: 예, 그림을 그려서 많이 표현을
2: 예,
0: 해요.
2: 아, 그림은 또 예, 이해를 좀 도와주겠죠.
0: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예요. 공들이 우리가 부르는 꼭지점입니다. 빨간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십자가, 보라색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십자가. 다만 변들의 길이는 달라 보이겠죠.
2: 저기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짧아 예. 보이는 저 아래 있는 애들도 다 직선은
0: 예.
2: 다 똑같다.
0: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직선에서 가운데 던지고 원래 이런 다시 만들었잖아요.
5: 네. 네. 무한이었을 때.
0: 예. 네. 뭐냐면은 서팀 동팀이라고 할게요.
5: 네.
0: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북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2: 네.
0: 위랑 아래를 버려요.
2: 아, 오케이.
0: 위랑 아래를 아래? 버리고 네. 가운데도 버려요. 버리고 서팀과 동팀만 남겨놓고 걔네를 붙여봐요. 그러면은 원래 거랑 똑같아져요.
2: 어?
4: 어?
0: 원래 그걸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면은 얘가 빨간 공이 되는 거예요. 빨간 공, 보라 공, 보라 공, 보라 공, 보라 공. 모든 길이는 여전히 1이에요. 그래서 1, 1, 1, 1.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원래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거나 새로운 거나
2: 예.
0: 점과 변들만 생각을 하면은 구별할 수 없다는 거.

0: 그러니까 뭐 빠지고 얘네들만 예. 이렇게 붙여놔도 예. 값은 다 똑같은 애들이 예. 생긴 다른 게 복제.
1: 예, 복제.
0: 복제.
1: 예. 네. 수학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2: 네. 지금 동서만 가지고 복제를 한 거잖아요.
1: 예. 그리고 남팀과 북팀도 남았죠.
3: 네.
1: 그 남팀과 북팀도 나무를 또 만들어요.
0: 어, 그래 두 개. 그러니까 나무가 이동만 했는데 예. 두 그루가 생겼다?
1: 예.
2: 진짜네요.
0: 교수님,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또 예. 떼가지고 예. 날려버리고 또 붙이면
1: 예,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계속 복사.
1: 예. 그럼 계속하면 태양이 나오는
0: 그쪽에
1: 거죠.
0: 그쪽에
1: 예.
4: 그래서 태양을 만든다.
1: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거죠.
3: 어? 당했다.
1: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겠네.
0: 아니, 나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네. 아, 지금 그 얘기예요?
1: 예,
0: 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부피가 더 커져버릴 수가 있다.
1: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핵심 아이디어가 무한은 종종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한 집합에다가 뭐 함부로 유한한 부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 부피가 1이었다.
3: 네.
1: 그럼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얘 부피가 1이었으면은 얘랑 똑같이 생긴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네.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그럼 얘의 부피는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심판.
3: 네.
1: 그럼 부피를 1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부피가 2보다 커지게 돼버리는 거죠.
3: 와.
0: 이거를 발견한 분들이 아까 그 위스키가 누구라고요?
3: 위스키야.
1: 예? 바나흐랑
0: 바나흐
1: 타르스키.
0: 예?
1: 타르스키.
0: 타르스키. 바나흐와 타르스키.
1: 예.
0: 이 두 분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1: 아, 어?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어. 하나도 안 신기해요. 사실 뭐 별로 안 신기하잖아요. 무한의 한 직선을 놓는 건 비슷해요.
3: 예.
1: 근데 이제 신기해지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은 유한해 보이는 콩도 쪼갤 수 있다는
0: 자,
1: 그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럼 이제 이 콩으로 예. 태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이제 알려주셔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워밍업이 다 됐으니까
0: 네.
1: 이제 콩을 어떻게 분할을 할 건지.
4: 서리태군요.
0: 네.
1: 콩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공이라고 그럴게요.
3: 자, 네.
1: 속이 꽉 찬 공. 자, 그래서 우린 뭘 할 거냐면은 얘를 아무거나 점을 하나 찍었다고 생각해볼게요.
3: 네, 네, 네.
1: 뭐 파란 점 하나 찍었어요.
3: 찍었어요.
1: 네. 이제 두 가지 움직임을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움직임은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3: 네.
1: 뭐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0: 70.5도로
1: 70.5도.
0: 뭐 보내버렸다.
1: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90도 축으로 돌릴 텐데요. 걔를 축으로 또 북쪽으로 75도 혹은 남쪽으로 75도 이 점을 움직여줘요.
2: 아, 왼쪽 오른쪽으로 70.5도 또는 위아래로
1: 네.
2: 70.5도.
1: 예. 네. 편의상 그냥 동서 북 남이라고
2: 네.
1: 부를게요. 그 움직임.
2: 네.
1: 그러면 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3: 그렇죠.
1: 뭐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으로 갔다가 뭐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3: 네네네.
1: 아, 물론 뭐는 안 하냐면은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건 안 할게요. 동으로 갔다가 서로 오면 재미없잖아요.
3: 네네.
1: 그러면은 오, 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원래 자리로 절대 못 돌아와요.
3: 어?
1: 그건 계산을 하면 돼.
4: 동쪽으로만 동동동동동 이렇게 해도
1: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4: 360번 가도 못 와요?
1: 사실 뭐 정확하게 75도는 아니고 또 무한소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사면체 있잖아요. 삼각형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그
2: 정사면체.
1: 정사면체의
2: 네.
1: 네. 사이각이에요.
4: 저 오, 근데 그 무한소수인 거예요. 그 70.5 멋이고
1: 네,
4: 끝도 없이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동동 그럼 동동동동동동동 해서는
1: 예.
4: 제자리에 못 오는 건 알겠는데
1: 예.
4: 동 갔다가 북 갔다가 남 했다가 서
1: 하는 거 제자리 안 와요. 동 북
4: 네.
1: 서
0: 남
1: 이상한 데로 가요.
4: 아, 이게 평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3: 평면 위가 아니에요.
4: 아, 평면 위가 아니니까.
1: 그래서 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이 찍혀 가지고 전체가 이제 파랗게 빛나게 되는 거죠.
0: 어. 아, 전체가 다 파랗게 네. 빛날
1: 그렇지만
0: 수 있다.
1: 그렇지만 모든 점을 덮을 수는 없어요.
3: 어? 왜요?
4: 계속
3: 왜요?
4: 무한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왜냐면은 점이잖아요.
3: 네.
1: 점은 크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3: 그렇죠,
1: 말하는
3: 그렇죠.
1: 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도 걔는 셀 수 있는 유한계만 찍을 수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2: 그러면은 그 사이,
1: 예.
2: 점과 점 사이가 비어 있다라는
1: 계속 비어 있어요. 무언가는 계속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 노선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3: 네.
1: 이제 얘가 왜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3: 네.
1: 이 네 발 달린 나무가 있잖아요.
0: 네. 아까 그 나무요.
1: 이 나무. 예. 자, 여기에 빨간 점을 하나 찍었어요.
0: 빨간 찍었어요. 예.
1: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간다는 거는 동팀으로 갔다는 것과 대응을 시킬게요.
3: 네네.
1: 얘가 빨간 점,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내라.
0: 보냈어.
1: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낸 다음에 북쪽으로 보내라.
0: 북쪽으로 보냈고 일로 움직였고
1: 북쪽으로 보낸 다음에 서쪽으로 보내라.
0: 서쪽으로 네. 보냈고
1: 서쪽으로 보낸 다음에 남쪽으로 보내라.
0: 남쪽으로 보내라.
1: 그러니까 이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심판에 해당하는 빨간 점을 찍은 다음에 얘가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내는 점 하나하나예요.
2: 진짜 이거랑 똑같네요.
4: 똑같네요. 그러면 예. 그런 점을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1: 그쵸? 지금 그래서 뭐 파란 점으로 시작해서 네. 무지무지 많이 움직여가지고 파란 점 다 찍어요. 네. 뭐 무한한 점을 찍어서 셀 수 있는 유한, 네네. 무한.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빠진 점이 있어요.
0: 빠진 점이 있겠죠? 예.
1: 빠진 점 하나를 잡아서 빨간색을 칠할게요, 이번에. 네. 그래서 또 빨간 점을 계속 움직여서 빨간 점을 다 찍어요.
0: 네. 그럼 파란 점에 덮을 텐데?
1: 파란 점과 절대 만나지 않죠. 왜냐하면 파란 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이미 다 찍었거든요.
0: 찍었고. 아.
1: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애를 하나 뽑은 거죠.
0: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예. 다 찍어가지고 돌려도 예. 거기를 또 채우지 못한 예. 어딘가에 있으면 걔네들은 그럼 또 이제 초록점을
1: 찍으면 초록점 위에
5: 맞아요. 색깔도 무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색깔도 무한이 있어야 되죠. 와,
0: 그럼 또 이 빨간과 파랑이 못 간 데를 또 초록이를 보내고 예. 그다음에 보라를 예. 보내고
1: 또 핑크를 보내고
0: 핑크를 보내고 그럼 무한이네 계속. 예. 그럼 다 채워지긴 해요? 고형, 오색, 무슨 이 세상의 모든 빛깔들을 갖다 다 때려넣어요. 점을 예. 채워집니까?
1: 이 세상의 빛깔로는 좀 부족하고 셀 수 없는 무한.
5: 저 세상의 빛깔.
0: 이 세계.
1: 네, 저 세계. 저 세계 빛까지 다 쓰면은 채워져요.
0: 채워지긴 합니까?
1: 채워지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이 필요한 거죠. 네.
0: 그래서 예. 그렇게 온갖 색으로 구면을 다 덮어갖고 예. 뭘 할 건데요?
1: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0: 뭘 할 건데요?
1: 업점은 전체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네. 거기서 이제 색깔별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에?
0: 대표팀이요?
1: 색이 사실 말씀드렸지만 셀 수 없이 많이 많거든요, 색이. 하지만 어쨌거나 대표팀을 하나씩 만들어요.
0: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예.
1: 빨간색 대표, 파란색 대표, 보라색 대표, 회색 대표.
0: 색 대표들.
1: 색 대표들.
0: 네. 올림픽이죠, 올림픽.
1: 네, 올림픽이죠. 네. 그래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 심판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심판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볼게요.
0: 그 대표들을 다
1: 70.5도.
0: 70.5도로 돌려버려요.
1: 예, 돌려요. 예,
0: 돌려. 예.
1: 동으로 보낸 다음에 무언가 해요. 서로만 오지 말고. 그런 모든 애들을 동팀이라고 부를게요. 동팀. 네. 동쪽으로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에 해당을 하냐면은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0: 심판 시작해서.
1: 동쪽으로 한번 가요, 일단.
0: 가요, 가요.
1: 간 다음에 무언가에서 생기는 모든 애들. 그러니까 바로 이 오른쪽 동팀. 판넬.
0: 네, 동팀.
1: 에 해당하는 애들이 동팀이에요.
0: 동팀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네. 북팀이 있고, 서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네. 공이 이 구면이 몇 개로 쪼개졌죠?
2: 다섯 개.
1: 다섯 개로 쪼개졌죠? 네. 심판팀, 동팀, 북팀, 남팀, 서팀.
0: 다섯 개.
1: 그죠?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심판팀하고 북팀을, 남팀을, 셋 다 버려요.
0: 버려요.
1: 그럼 뭐만 남죠?
5: 동팀하고 서팀.
1: 동팀과 서팀만 남았죠. 예, 네. 그 다음에 서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줘요. 네.
5: 합친 거네.
0: 합쳐져.
1: 합쳐요.
0: 합쳐졌죠.
1: 예. 예.
5: 완성돼.
1: 전체가 나와요. 네. 오. 그럼 이게 구면 전체를 덮는 거예요. 아.
0: 그러면은 남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하나 놔두고
1: 예.
0: 그다음에 북에 있는 애들을 남에 있는 애들로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또 북은 심판을 포함한 예. 북 그 다 예. 나머지 색깔의 예. 팀이고 뭐 그렇게 된다.
1: 완벽하게 해야죠.
4: 그러니까 예. 심판들만 쏙 빼고 착착 붙이면 예. 두 개가 되는 거네요.
1: 예. 그러니까 이 공껍데기를 다섯 개로 나눠서
0: 네.
1: 두 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들고 두 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든 거예요.
0: 껍데기.
2: 근데 그것도 콩을 결국에는 무한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1: 제가 나눈다는 말을 좀 정확하지 않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각,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을 다섯 조각으로 나누자라고 할 때 그 조각은 뭐냐면 어떤 규칙으로 묶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이죠. 그러니까 심판팀 하나, 뭐 동팀 하나, 서팀, 남팀, 북팀. 그렇게 뭐 먼지구름처럼 흩어져 있지만 규칙으로 묶여 있는 그런 점들의 집합 하나를 조각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4: 그러면 다섯 조각으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아.
0: 근데 지금 콩을 쪼개가지고 어차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분열 이런 거 다 예. 얘기했듯이 예. 쪼개가지고 예. 콩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1: 두 개를 만들었어요.
0: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에서 또 두 개에서 또 거기 안에서 파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 크게 만들고.
1: 예, 잘하시네요.
0: 아,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빠진지 아세요?
1: 뭐요?
0: 에너지가 빠졌어요. 에너지.
4: 근데 이제 왜 수학자들이 콩알 하나를 가지고 태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시작하는 처음에 출발점은 부피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이해한 게 부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1: 예,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4: 네.
1: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0: 뭡니까?
1: 부피는 정할 수 없다.
0: 아, 그거네. 왜냐면 콩 한쪽도 이렇게 점으로 해가지고 유 안에 점을 찍어놓고 그 껍질을 가지고 하면 태양질일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냥 부피는 정해진 게 없다.
6: 아니, 그러면은
0: 정할 수가 없다.
6: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0: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6: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그 부피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부피는 좋아요. 안전해요.
6: 안전한 부피인가요?
1: 안전하게 잘 정의되는 부피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흔히 다루는 대부분의 집합은 부피가 잘 정의돼요. 그런데 어떻게 먼지구름처럼 잘못 정의하면은 부피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고.
0: 그래서 부피가 없다.
4: 그러니까 이게
1: 항상 정의할 수 없다.
4: 궤델 얘기할 때 수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폭파였잖아요. 뭔가 모순이 나오면 다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데 콩알로 부피라고 하는 그 사실 수학적 개념을 그냥 다 폭파시켜버린 건가요?
1: 라고 부피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아니다. 모든 집합에 부피를 주는 법이 있다.
0: 모든 집합에요?
1: 예. 어떻게 생겨도 먼지구름이건 뭐건 간에 부피를 줄 수 있다.
0: 뭡니까?
1: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4: 네.
1: 부피를 다 정의하는 건 포기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두 다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을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이 바나흐 타르스키의 증명에 어떤 구멍이 있었어요.
0: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그게 그럴 줄 알았어.
1: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은근슬쩍 넘어갔던 게 뭐냐면 지금 뭐 빨간 구름, 파란 구름, 회색 구름, 뭐 무한히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구름 있잖아요. 그 구름에서 심판팀을 잡았잖아요. 근데 심판팀을 진짜 잡을 수 있을까요?
6: 왜요? 그냥 하나씩만 떼면 되잖아요.
1: 뭐를 떼죠?
6: 점.
1: 어떤 점?
0: 대표.
6: 대표를 누가 정하냐?
1: 그러니까 대표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0: 대표를 누가 정하냐?
6: 임의로? 임의로
4: 하면 아무 점이나 적용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1: 근데 수학에서는 아무거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와도 우린 멀스탈 때 그런 말은 하는데 아무거나 뽑자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명제가 성립을 안 해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 교황의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분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수학은 아주 말 잘 듣는 집사 같은 거다.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면은 얘가 할 수 있는데 무한 번이라도 근데 명령이 부정확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신발이 천 켤레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 주인이 각 켤레별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디 가져가야 돼요. 그럼 집사한테 뭐라고 시키면 될까요? 딱 하나씩만 가져와야 돼요. 모든 신발에서.
0: 명령을 내리면 되잖아요.
1: 아무거나 가져와는 명령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0: 일일이 다 말해야죠. 어디에 무슨 신발, 어디에 뭔 신발, 뭔 신발.
1: 근데 천 개까지 못 세니까. 가서 왼쪽 신발만 가져와.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양말이 천 켤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주인이 어딜 가야 돼서 각 양말별로 한 짝씩만 가져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집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6: 양말 한쪽
0: 한 짝씩.
1: 어느 쪽이요? 라고 물어보겠죠.
0: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1: 아니요. 왼쪽 오른쪽 구별이 없죠. 양말이. 두 개씩 있는데 제가 뭘 가져가야 됩니까?
0: 그냥
1: 천 개 각각에 대해서.
0: 네가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와. 아니면 그냥 네가 꽂히는 걸로 갖고 와.
1: 그게 수학이 없는 거죠.
0: 아니, 그러네. 그러니까 교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수학에서는 예. 아무거나 가져와. 예.

0: 알아서 갖고 와. 예. 에이, 한두 번에? 그냥 갖고 와. 예. 개수 맞춰 갖고 와. 이런 게 안 된다는
1: 거지. 안 된다는 거죠.
0: 통용이 안 된다.
1: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2: 아, 그러니까 콩 하나를 콩알 예. 두 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만들려면 심판단을 뽑아야 되는데 예. 못 뽑으면 예. 뽑을 능력이 수학이 없으면 예. 콩을 두 개로 증식시킬 능력도 없는 거 같아요.
1: 그게 그거죠.
0: 근데 아니 수학은 의심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우리끼리 뽑 그리고 또 그쪽은 또 공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뽑자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1: 예 맞아요. 그래서 쓰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공리로 받아들이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거를 선택 공리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0: 뽑는 걸요?
1: 예, 선택 공리.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되더라도 네. 수학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아.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구름, 파란 구름, 회색 구름, 뭐 무한히 많은 구름이 네. 있는데
0: 심판 뽑을 때
1: 우리는 거기서 심판단을 만들 수 있다. 네.
2: 근데
1: 가정하는 거예요.
2: 그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전 상상이 안 가서요.
1: 그죠. 상상이 안 가죠.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네. 뭐 심판단이 있어야지 하고 19세기부터 쓰다가 20세기에 오보니까 네. 아주 엄밀하게 기호들만의 조합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단을 꾸릴 수 있다는 우리들의 논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리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 라고 뭐 차츰 믿어가기 시작했어요.
2: 근데 그게 예. 못한다는 거랑 쓸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어서
1: 그렇죠. 잘못됐다고 말한 수학자들이 말한 적은 없어요. 네. 그냥 선택 공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0: 각자의 자유인데.
1: 예, 각자의 자유인데 하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얘가 원래 있던 어떤 공리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0: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1: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 공리를 피해갈 방법을 무지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요. 뭐 어떤 수학자들은 뭐 크로네커라든지 브라우라든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선택 공리를 쓰는 수학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인간이나 뭐 우주의 영역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것을 쓰는 수학적인 논문은 우리 쳐주지 말자. 자기들만의 전언을 만들어가지고 선택 공리가 한 번이라도 쓰였으면 안 받아들이고 아~ 그런 수학도 만들었어요.
0: 파벌이 좀 나뉘었네.
1: 파벌이 나뉘었어요.
3: 수학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공리 위에 쌓여진 논리학이라서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선택 공리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는 콩으로 태양계를 만든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선택 공리를 무조건 초반에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1: 근데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예.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못 풀었던 방정식을 푼다든지 거기서 힐베르트라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네. 네. 그 힐베르트라는 분들은 뭐 선택 공리 같은 것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만 자유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벌이 나뉘었지만 선택 공리를 쓰는 사람들은 쓰는 대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고 네. 또 선택 공리를 안 쓰는 사람들은 안 쓰는 사람대로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 공리를 부정하게 된 선택을 못한다. 예,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집합에 부피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와 타르스키 뭐 이런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고 네. 더 나아가서 모든 집합에 좋은 부피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 그쪽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2: 아, 선택을 못하게 된다. 예. 선택은 못한다. 예. 그러면 부피가 오히려 거꾸로 생긴다라고 예. 얘기를 해버리는군요. 예.
1: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텐데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논의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학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넣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 라는 거를 누가 또 증명을 했고요.
2: 그건 약간 궤대의 불완전성 정리랑 반대의 느낌이네요.
1: 예, 근데 그걸 궤대를 증명했어요.
2: 그 궤대를 증명했어요?
1: 궤대의 굉장히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와. 우리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추가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0: 기본이 탄탄하다면
1: 예, 그 뒤로 한 20, 30년 뒤에 폴 코헨이라는 또 수학자가 있는데 네. 이분은 뭘 보였냐면은 우리 원래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부정해도 선택 공리가 틀렸다고 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 그 선택 공리를 넣건 말건 간에 우리 일종의 멀티버스처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수학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4: 아니 그러면 양쪽 다 뭐 넣

0: 어도 문제가 없다.
1: 예. 그럼 교수님은 예. 선택 공립하세요? 아니면은?
2: 수많은 논쟁 끝에 네. 거의 절대 다수의 현대 수학자들은 네. 선택 공립파예요.
3: 아~ 결국 교수님은 선택 공립파.
2: 당연하죠. 예.
1: 네, 선택 공립. 그러니까 선택 공립이라는 게 애초에 선택의 문제인데 받아들이는 게 주류로 갔고
2: 네.
1: 안 받아들이면 비주류가 돼버리고.
2: 비주류가 될 뻔했어요.
1: 될 뻔했다. 아, 그러면 약간 뭔가 반란이 또 생긴 것 같은데요?
2: 선택 공립을 버리진 않는데.
1: 버리진 않는데.
2: 선택 공립을 써서 만든 수학과 예. 선택 공립 없이도 예. 만드는 수학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아~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요새 수학자들이 네. 모든 수학 정리를 컴퓨터에 옮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이 증명을 컴퓨터가 쓰는 그런 기호들의 나열로 바꾸고 네. 그래서 컴퓨터 돌리면은 증명이 맞다 틀리다도 판별을 해주고 어. 그런 거를 형식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히 AI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뭐 1000페이지짜리 뭐 2000페이지짜리 복잡한 증명 같은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 수학 쪽도 AI가요?
2: 예. 그런데 이 작업에서 선택 공리가 들어간 그런 결과들은 네. 형식화 프로그램이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 형식화에서 다루는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다룰 수 있거든요.
4: 아, 그러니까 집사를 생각하면 네. 되는 거네요.
2: 집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심판팀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뒤로는 이 컴퓨터가 버리지는 못하고 영원히 이 밑에 브랜치에는 빨간딱지를 붙여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브랜치.
1: 아. 약간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2: 네.
1: 이제 미래에 약간 AI와 그리고 또 수학 이 접목을 하면은 아무래도 선택공리를 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뭐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2: 안 하는 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3: 장족의 발전을 이뤘군요.
2: 예.
1: 예. 부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콩으로 태양 만들기까지 예,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오실 맞아요. 때마다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아니,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수학자도 아니에요. 예. 수학자도 아닌 제가 예. 왜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2: 굉장히 네. 좋은 포인트예요.
1: 네.
2: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1: 네네.
2: 일단 이 이야기 하나 자체가, 네. 우리한테 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수학은 알고 보면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1: 네.
2: 특히 무한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특히 뭐 무한, 미적분을 안 쓰면 당장 자동차도 안 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1: 그렇죠.
2: 컴퓨터도 안 돌아가고 도대체 왜 그럴까? 수학이 현실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왜 현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1: 네. 항상 교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그
3: 맞아요.
1: 이게 뭐지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확실히 좀 얻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 되게 재밌긴 했는데 좀 치사하다. 무한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막 다 꼬이고 독특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 역시 난 화학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3: 그건 저도 했어요. 같이 들어요.
4: 저는 제가 그 학창시절에 수학을 되게 힘들게 꾸역꾸역 그래서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수학2에서 제일 힘들어 했던 게 사실 부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그 물체의 부피를 막 적분 써서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괴로움을 줬던 거의 수포자를 만들게 할 뻔했던 그 부피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교수님, 다음에 끝이 어그로는 뭐예요?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2: 아, 여러 가지가 뭐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허수의 세계가 너무 궁금해요.
2: 네. 허수도 중요하고요.
1: 네.
2: 또 장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치사가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예를 통해서 무한이 안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0: 무한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는 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1: 귀요? 귀요? 수학인, 수학자가 예. 귀요?
2: 사람 귀요?
0: 사람 귀.
1: 어? 예. 이건 이비인후과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게. 아니, 엄청 또 신선한 주제를 안겨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음에 오시면 또 이제 귀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귀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3: 하나 12시간.
4: 10시간에서 12시간?
5: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 15시간?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노동과 과학기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기계는 망가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1: 아니 근데 왜 인간의 일은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4: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 전망했을 텐데
6: 노동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1: 이제 옵니다! AI. 일자리 다 끝난다고 이제 10년 안에 겁을 주시잖아요.
6: 노동이 한 사람이 하는 노동이 줄어들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제 저분이 노동법을 잘 위반하세요.
6: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1: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그때 다 몰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다음에.
7: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8: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7: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9: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3: 4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5: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인간처럼 사고하는 기계.
1: 우리 인간을 꼭 닮은 똑똑하고 지적인 기계를 창조하고 싶다는 욕망은 아득한 고대부터 인류의 꿈이었죠. 이리 줘볼래요?
0: 혹시 인공지능 혁명이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는 건 아닐까요?
2: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해내고 있단 말이죠.
3: 바둑이 기계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여겨졌던 건 한 수마다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0: 이제 가능성은 무한해 보이는데요.
4: 아마도 우리 인류 역사상 생산성이 최대치까지 폭발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 부근에서 나는 연기를 잡아냈어요.
0: 인간보다 빨리 문제를 파악하는 인공지능도 있고.
5: 인공지능 모델의 폐암의 징후를 잡아내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0: 심지어 신약도 개발하죠.
1: 인공지능이 이런 일까지 해낼 수 있으리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0: 그 이면엔 심각한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6: 현실 조작에 필요한 기술의 장벽을 낮춰버린 거죠.
7: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6: 짐작조차 어려운 엄청난 위협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0: 인공지능은 얼마나 강력하며 어떻게 작동할까요? 과연 유익한 장점만을 활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2: 이 부분을 보고 병변을 예측했습니다.
0: 위험의 최소화는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최첨단 인공지능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3: 인공지능 업체 인플렉션 AI에 대해서 설명해줘.
0: 이야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4: 인플렉션 AI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0: 인터뷰 정보가 필요했죠.
3: 무스타파 술리머니 누구지?
0: 40여 년의 기자 생활 동안 늘 해오던 사전조사였는데요.
4: 무스타파 술리머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0: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죠. 굳이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으니까요.
3: 머신 러닝에 대해서 알려줘.
0: 대신 컴퓨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4: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0: 거대한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4: 머신 러닝이란 인공지능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0: 그래서 이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온 개척자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3: 자, 한번 봅시다.
0: 무스타파 솔리머는 벤처기업인 인플렉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로 파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 중입니다.
4: 이제 말씀하세요.
0: 인터뷰는 런던에서 이루어졌죠.
3: 참신하게 느껴지네요.
4: 네, 대화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야기며 서사며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뭔가를 배웁니다. 이 인공지능은 실생활에서 얘기를 나누듯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주죠.
3: PBS 노바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해줘.
0: 챗봇은 간단한 정보는 물론이고 외국어를 통역하고 시를 쓰거나 에세이를 마무리해주는 등 무수한 일을 해냅니다.
4: 노바는 과학 다큐멘터리입니다.
0: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대중도 이를 인식하고 있죠. 우리 손안의 인공지능은 낯선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4: 인공지능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미래를 새로이 개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 현재로선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은데요. 뉴스도 부정적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과연 우리의 아군일까요? 아니면 적군일까요?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뜨거운 감자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과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뉴스에선 인공지능을 최첨단 신기술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간이 인공지능을 꿈꿔온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1: 우리 인간과 꼭 닮은 영리하고 지적인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사실 아득한 고대까지 거슬러 오릅니다. 우리 사회와 과학 문명의 진화 과정만 보더라도 그 꿈이 여기저기 스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0: 인공지능은 제2차 세계대전에 그 현대적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앨런 튜링의 천재적 두뇌에 힘입은 바 큽니다. 전설적인 영국의 수학자 튜링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당시 나치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개발했죠. 그리고 종전 후엔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앞서리라 예언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습니다. 1951년 BBC 라디오를 통해 짤막한 연설을 남겼으나 현재 튜링의 육성은 소실된 상태죠.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되살린 튜링의 목소리입니다.
8: 아마도 이번 세기 말 무렵이면 질문에 대답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때 대답하는 주체가 기계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매우 어려운 수준까지 다다를 것으로 봅니다.
0: 이는 튜링 테스트의 탄생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당시는 인간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계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956년 여름 선구안을 지닌 일단의 과학자들이 다트머스 대학교에 집결, 연구에 몰두하죠.
1: 그리고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했음을 선포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배경이죠.
0: 개념은 나왔지만 컴퓨터의 능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흐릅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처음 제작된 것도 1978년.
9: We have seen the first crude beginnings of artificial intelligence.
0: SF 소설계의 전설인 아서 C. 클라크는 늘 그랬듯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0: doesn't really exist yet at any level because our most complex computers are still morons, high-speed morons, but still morons. Nevertheless, we have the possibility of machines which can outpace their creators and therefore become more intelligent than us.
1: 연구자들은 곧 전문 시스템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특정 임무만을 겨냥한 맞춤형 시스템이었죠.
2: 우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진 지식을 모조리 기계 속에 쏟아부은 다음 원리와 규칙 같은 걸 가르쳐보기로 했습니다.
1: 초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최고의 장면을 꼽는다면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딥블루가 최정상급 체스 선수이자 체스 세계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를 격파한 순간일 텐데요. 딥블루는 초당 2억 개에 달하는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최상의 경로를 선택한 다음 이를 경기에 적용했습니다.
3: 딥블루는 체스판의 배열을 분석해서 수백만 가지의 수를 일일이 점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백만 가지의 가능성을 예측해 최고의 경로를 골라서 움직였죠.
1: 한데 효율적이나 불안정한 딥블루는 인간처럼 전략을 짜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의도한 건 우리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기계였죠. 800억 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된 인간의 뇌는 규칙에 의거해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과 패턴 탐색에 의존하죠.
4: 인간의 뇌는 시냅스 간의 연결고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시냅스는 뉴런의 접합부로 신경망의 기본이죠.
1: 마놀리스 켈리스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4: 우리 뇌가 경험을 기반으로 조율할 수 있는 범위는 조 단위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이 주어지면 보상으로 이끌어준 연결고리를 강화하죠. 반대로 벌을 받으면 벌로 이어진 연결고리를 약화시킵니다. 원래 신경망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물려받은 거죠.
1: 그렇다면 인공지능망을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튜링도 긍정적으로 보긴 했으나 컴퓨터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진 건 최근의 일입니다.
4: 막강한 데이터 세트가 출현하고서야 시도하게 됐죠. 아마도 2000년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무렵부터 각종 이미지와 주석과 문서 등을 충분히 수집하는 게 가능해져서 이를 활용해 제법 그럴듯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1: 인공신경망은 우리 인간의 뇌를 모델로 삼고 있죠. 상호 연결된 노드가 마치 뉴런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 소통을 책임집니다. 각각의 노드는 다른 노드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이들 정보를 처리해 적절하게 다듬은 다음 손질된 정보를 다시 다른 노드로 전달하죠. 인공신경망은 입력된 데이터에 기반해 노드 간의 연결 강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조정하는 과정을 훈련이라 부르는데요. 인공지능망은 마치 우리 인간이 그렇듯 훈련 과정을 통해 패턴을 파악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배워나갑니다.
4: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울까요? 그건 미래를 예측하고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관찰한 다음 그 경험에 기반해 신경망의 연결고리를 조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체득하는 학습 방식을 인공지능에도 적용할 수 있죠.
1: 이런 노력은 2014년 유명한 인공신경망 알파고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알파고의 목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고난이도 게임 바둑을 정복하는 것.
4: 바둑이 기계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여겨졌던 건 한 수마다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1: 그러나 개발사인 딥마인드는 그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계산 능력을 믿었죠.
5: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발달 중이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계산 능력이 곧 해당 인공지능 모델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했어요.
1: 알파고의 훈련 방식은 두 가지. 먼저 바둑 고수들에게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해 바둑을 두는 방법을 익히도록 했죠. 이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스로를 상대로 수백만 차례씩 바둑을 두고 또 두게 하는 강화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알파고는 이를 통해

0: 알파고가 인간에게 날린 영리하고도 날카로운 일격은 또 다른 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한 예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인데요. 당시 오픈 AI라는 업체가 개발 중이던 생성형 인공지능은 훗날 챗GPT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챗GPT는 대화형 챗봇으로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처음 출시된 시점은 2018년이나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건 2022년 말 최신 버전이 등장하면서였죠.
1: This promises to be the viral sensation that could completely reset how we do things.
2: Cranking out entire essays in a matter of seconds.
0: ChatGPT는 대중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전문가들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3: 정말 많이 놀랐어요. 설마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인간을 모방해서 학습한다는 거요. 그 정도 능력을 갖추려면 수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줄 알았거든요.
0: 챗GPT는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약자로 LLM이라고도 불리는 대형 언어 모델은 우선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책이나 기사 등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흡수하죠.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단어의 활용 양상을 파악, 문장을 채울 다음 단어를 추측하는데요. 이것이 챗GPT가 우리의 질문에 독자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죠. 푸른 하늘에 대한 짧은 시를 써달라고 하면 제법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4: 다음으로 올 단어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건 해당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문장이 풍기는 분위기나 문체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엔 튜링 테스트가 필요할 정도로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어려워지죠.
0: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을까요? 오브라이언은 변화를 체감합니다.
5: 방송 탈 준비 됐나요?
6: 네.
0: 행어 클리닉의 브라이언 먼노는 오브라이언이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은 뒤부터 의수 제작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6: 오늘은 팔에 본을 뜰 겁니다. 골절 부위에 석고본을 뜨는 것과 같아요.
0: 지금까지는 신체 구동식 의수를 썼는데요. 어깨를 움직여 케이블에 연결된 의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죠. 문제는 100년도 더 된 기술이라는 것. 그런데 인공지능이 초소형 전기모터와 힘을 합쳐 인공 팔다리를 최첨단으로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자리한 한 인공지능 업체를 방문해보기로 했죠. 코에프트의 대표 블레어 로크는 인공지능을 인공 팔다리에 접목하고자 노력 중인 이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5: 자,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3: 지금부터 기자님이 팔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 장비 속엔 전극이 설치돼 있죠. 머신러닝 기반의 이 전자장비로 팔이 움직이는 범위를 측정해 볼게요.
5: 해봅시다.
0: 대부분의 절단 장애인이 그렇듯 오브라이언도 마치 환영을 보는 것처럼 오래전 사라진 손의 감각을 느낍니다.
3: 괜찮으세요?
5: 네.
3: 아프세요?
5: 아니요, 괜찮아요.
0: 손이 끈끈한 액체 속에 처박힌 느낌이죠.
3: 살짝 주먹을 쥐어보세요.
0: 하지만 조금이나마 움직임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3: 조금만 더 힘을 줘보실까요? 좋아요. 스크린에 변화가 보이네요.
0: 힘을 줄 때마다 절단 부위에서 희미한 일련의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데요.
3: 근육 정보가 나타나요.
5: 뭔가 꽉 막혀있던 게 조금씩 뚫리는 기분이에요. 저 정도 신호로 충분한가요?
3: 그럼요.
5: 그렇군요.
3: 신호의 강도보다는 신호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답니다.
0: 인공지능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오브라이언은 스크린에 떠 있는 가상 의수에 접속,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켜서 신경과 근육이 내보내는 신호를 익히도록 했습니다.
3: 신호가 전부 8가지인데요. 8개의 센서가 한꺼번에 정보를 쏟아내면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기자님은 이 시스템에 주먹을 쥐라는 신호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기자님의 신호는 제 신호와는 또 다르거든요.
0: 오브라이언은 시스템에 손바닥 펴기, 주먹 쥐기, 손목 돌리기 등 원하는 동작을 지시하며 그대로 움직이는 상상을 했죠. 이런 상상은 팔에 남은 근육에서 EMG, 즉 근전도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인공지능은 이들 전기 신호 패턴이 특정 동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학습하죠.

0: 시스템은 환자에 맞춰 적응하고 사용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한층 견고해집니다. 쓰면 쓸수록 개선되기도 하고요.
1: 학습 주체가 전가요? 인공지능인가요? 아님 둘 다인가요?
0: 같이 배우는 거죠.
2: 그렇다면 이 업체의 패턴 인식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시스템의 명칭은 베이지안 분류 모델. 시스템은 훈련이 시작되면 환자의 다양한 근전도 신호 패턴을 해당 동작에 맞춰 분류합니다. 손바닥 펴기, 주먹 쥐기, 손목 돌리기 등등. 그리고 환자가 팔을 움직이면 환자가 내보내는 전기 신호를 앞서 학습하면서 만들어 놓은 분류 목록과 비교한 다음 통계적 확률에 의거해 신호에 가장 적합한 동작을 선택합니다. 머신러닝이 의학계에 조용히 일으키고 있는 혁명은 이외에도 다양하죠. 컴퓨터 과학자 레기나 바르질레이는 1990년대 딥블루와 같은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서서히 인공신경망으로 옮겨가던 무렵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소위 소형 언어 모델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멸한 언어를 해독하는 것이었죠.
3: 재밌을 때도 있고 해를 먹을 때도 있었지만 세상을 뒤흔들 연구는 아니었어요.
2: 그런데 그녀의 삶이 뒤흔들립니다.
4: 여기 뭔가가 있어요.
2: 2014년에 받은 유방암 진단은 충격이었죠.
3: 치료를 받는 과정이 정말이지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멸 언어 해독을 집어치우고 다른 연구를 시작했어요.
2: 그 시발점이 되어준 것이 바로 유방 조형술.
4: 좀 더 뚜렷해요.
2: 바르질레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방사선 전문의 콘스턴스 리먼은 진단 시스템이 지닌 아킬레스건이 다름 아닌 인간의 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3: 우리가 원한 건 5년 내로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큰 환자들이 누구누구인지 짚어내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패턴이 상당히 애매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죠.
4: 여기가 주변 조직과 차이가 있나요?
2: 소위 합성곱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패턴 인식은 두 연구자에게 완벽한 도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개의 사진을 예로 들어보죠. 우선 무수한 가상 돋보기로 사진을 샅샅이 훑는데요. 이때 각각의 돋보기가 가장자리, 토형, 문자 등 특정한 조각을 탐색해 단순한 형태로 만들죠. 이 과정은 점점 범위를 넓혀가며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은 조각을 조합한 후에 그 정체를 추측하죠. 고양이? 개? 나무? 추측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역전파라는 처리 과정을 통해 사진을 되돌려 보내서 이전 작업의 오류를 수정하는 거죠. 이는 다음 추측의 정확도를 훨씬 더 높여줍니다. 연구팀은 이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4개국 7개 사이트에서 12만 8천 개가 넘는 유방 촬영 이미지를 수집했죠. 그 중엔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3,800건 이상 담겨 있었는데요.
3: 먼저 이미지를 입력하고 5년 뒤의 모습을 입력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암 발병을 예측하는 법을 가르쳤죠.
2: 미라이라 명명한 이 소프트웨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라이의 암 발병 예측 정확도는 75에서 84%에 달하죠. 그러던 중 이번엔 지인이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3: 폐암 치료는 그동안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2: 지인을 통해 종양학자 리샤 시퀘스트를 알게 된 바르질레이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폐CT 촬영에도 활용될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죠.
3: 우리는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폐암의 발달 양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임상시험에 참가 중인 환자들의 CT 수천 장을 자료로 활용했죠.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인구 통계적 정보, 건강보건 정보, 그리고 발병 여부에 관한 정보까지요.
2: 이 모델의 이름은 시빌.
0: 과거의 진단 방식과는 다릅니다.
2: 방사선 전문의 핀텔먼이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0: 이게 발병 전, 이게 발병 후인데요. 발병 전 이미지를 보면 제가 보기엔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이 CT 이미지엔 병변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0: 시빌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해줬죠.
1: 이유는요?
0: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유를 꼭 알아야 하나요? 굳이?
2: 이전 사례에서의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보면 시빌은 선전 중입니다. 시빌의 암발병 예측 정확도는 연구 대상에 따라 80에서 95%까지 치솟기도 하죠. 이 기술은 아직 시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일단 상용화된다면 예방조치에 필수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죠.
3: 초기 단계에서 예측만 정확하게 나와도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발병 억제제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 병이 깊어진 뒤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죠.
2: 인공지능이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분야는 의학계뿐이 아닙니다. 재무 분석도 수행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돕죠. 또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꼭 필요한 신소재 개발 공정에도 투입되어 맹활약 중입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를 돕기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산림보호 및 화재 예방국 소노마 레이크 나파 지휘본부의 대원들은 2023년엔 비교적 덜 바빴죠. 산불 피해 면적이 700에이커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4: 2020년엔 40만 에이커였거든요.
2: 마이크 마루쿠치는 30년 넘게 화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4: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정보죠. 요즘 산불 현장에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2: 캘리포니아 당국은 지난 20년간 산 정상에 천여 대가 넘는 원격 조종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5: 29번 고속도로 도톤로드 부근 초목 화재 발생.
2: 모든 카메라는 페타 수준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예방국은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과학자들과 손잡고 초기 화재 징후를 진단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개발했죠. 명칭은 얼러트 캘리포니아.
0: 여기 뭔가가 보입니다. 이상이 감지됐어요.
2: 화재 예방국 화재 정보 담당자 필립 셀릭이 실제 영상을 예로 들며 어떻게 초기 단계의 소규모 불길을 초기에 탐지해내는지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0: 연기 같은 게 보이면 곧바로 확인하고 알리죠.
2: 소방대원들은 화재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출동합니다.
0: 인공지능 덕분에 불길이 막 일어나는 시점부터 화재를 감지해서 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5: 지역 대응팀 즉시 출동 바람.
2: 크게 번질 수도 있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건 큰 보람이죠.
0: 뉴스에 나가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2: 물론 인공지능의 힘만으론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야만 하죠. 그 때문에 여러 연구팀이 인공신경망에 기동성과 기민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한데 여기서 불안이 싹틉니다.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닌지, 인간을 해치는 건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로봇을 인간의 좋은 파트너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
6: 우리는 힘쓰는 일과 머리 쓰는 일을 옆에서 도와줄 로봇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주 좋은데요? 딱 우리가 원하던 강도네요.
2: 다니엘라 루스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컴퓨터과학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입니다.
6: 이리 줘볼래요?
2: 약자로는 시세일.
0: 좀 달라요. 근육이나 구동부 같은 거죠.
6: 사람과 기계가 힘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더 높은 곳에 옮겨놓거나 더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죠. 기계는 온갖 초능력의 원천이에요.
2: 인간과 기계가 가까이에서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 오브라이언의 의수에 장착된 기술이 여기서도 유용하죠. 전극을 활용, 근육의 움직임을 지시할 때처럼 미세한 근전도 신호로 로봇을 조종하면 됩니다.
6: 이들 로봇은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또 필요할 경우 개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I am at your disposal with 187 other
2: languages along with their various dialects and sub-tongues.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용한 로봇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공신경망을 가동하는

0: 건 초강력 슈퍼컴퓨터로 빌딩을 통째로 빌려서 설치해야 할 만큼 크죠.
1: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인 몸체에 그 많은 컴퓨터를 집어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유동신경망이죠.
0: 유동신경망.
2: 자율주행은 이미 알려진 개념인데 이 차는 좀 다르다죠?
3: 네, 이 자율주행 차량은 처음 접한 낯선 환경에 던져져도 알아서 달리는 능력을 지닌 차량입니다.
0: 현재의 자율주행 차량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상세한 정보에 기반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움직이죠. 따라서 낯선 지형을 만나면 길을 잃고 맙니다.
2: 그러니까 이 차량의 경우는 거대 인공신경망에 의존하지 않고 19개의 신경망만 쓴다는 거죠.
3: 맞습니다.
0: 컴퓨터 과학자 알렉산더 아미니와 오브라이언이 탑승한 이 자율주행 차량엔 유동 인공신경망이 장착돼 있습니다.
3: 우린 막대한 자료를 보유한 데이터 센터와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에선 인터넷에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끊겨서 정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인공신경망을 차량에 장착하는 게 최선인데 차량이라는 공간엔 제약이 많습니다.
0: 충분히 효율적이면서도 크기가 작은 인공지능을 고민하던 연구팀은 예쁜 꼬마 선충이란 이름의 선형동물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이 선충의 뇌는 약 300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3: 예쁜 꼬마 선충은 몇 안 되는 뉴런으로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해내죠. 또한 뉴런과 뉴런 간의 접속 방식도 현재 인공신경망이 사용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0: 보통 인공신경망에 연결된 자율주행 차량은 인터넷에 의존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 차량이 사용하는 건 19개의 유동신경망, 꼬마 선충 수준의 두뇌라 할 수 있죠.
3: 현재 인공지능 모델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요구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차량이나 수술 로봇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0: 이 발언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휴대가 간편한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하는 사이 어느덧 새로 제작한 근전 의술을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패턴 인식 인공지능이 장착된 신제품이었죠. 시카고에 다녀오고 몇 주를 기다린 뒤 오브라이언은 워싱턴 DC 교회에 자리한 먼로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2: 잘 나왔어요?
4: 네.
2: 확실한 거 맞아요?
4: 네.
0: 늘 그렇듯 그가 만든 의수는 팔에 딱 맞았죠.
4: 어때요? 헐거운 것 같진 않고요?
2: 아니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이번에 의수가 잘 맞는지를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는 전극이 제자리에 자리를 잡아야만 근육이 내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의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죠.
4: 잘 작동해요?
2: 네, 잘 돼요.
0: 사람 손 형태의 로봇 손도 장착해봤는데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 손을 펴야 하는데 주먹을 쥐네요.
4: 거꾸로 해요? 네. 다시 해봅시다. 지금 전극을 바꿔볼게요.
2: 네, 좋아요.
4: 이번엔 맞아요?
2: 네.
4: 좋아요.
0: 영화 속 루크 스카이워커의 팔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로봇팔은 이제 오브라이언의 일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학습을 시키기만 하면 되죠.
2: 멋진데요.
4: 그럼요.
0: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2: 굉장해요.
0: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5: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Someone like Jordan Peele. This is a dangerous time.
0: 지금은 2018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죠. 코미디언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리기만 하면 대통령의 연설을 완벽하게 모방, 그럴듯한 가짜 영상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조작의 역사는 사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죠. 무솔리니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모두 사진 조작 기술을 애용한 바 있습니다. 제멋대로 사진을 조작해서 못마땅한 인물을 지워버리고 권력을 과시하고 지지자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겼죠.
1: 조작은 역사적으로 항상 자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몇 안 되는 조작 기술자에 의존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자가 필요 없어요. 중년의 여성 뉴스 앵커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0: 하니 파리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컴퓨터공학 교수입니다. 파리드와 그의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가짜로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이미지의 세계를 연구 중이죠.
1: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게 흠이긴 하지만 제법인데요. 하루 반 만에 완성한 것 치곤요. 전형적인 자동화의 효과죠. 인공지능이 현실 조작의 장벽을 확 낮춘 겁니다. 나도 하는데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의도로 쓰기보다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지죠.
2: 자, 좋아요. 안경은 벗을게요. 어때요? 잘 보이나요?
0: 파리들을 만나기 일주일 전 그가 오브라이언에게 화상 통화를 제안했습니다. 목소리와 몸짓을 녹화하고 싶다고 했죠.
1: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그리고는 일종의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진행하며 꽤 많은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1: 우리의 일상으로 점점 깊이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우선은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가 아주 좋은 예죠.
0: 터미네이터는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인류 말살을 꿈꾸는 인공신경망이 악당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Really real.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선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사이보그 암살자로 열연을 펼치는데요. 파리드가 오브라이언을 터미네이터로 변신시켜주겠다고 했죠.
2: Okay. 좋아요.
0: 일주일 뒤 오브라이언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정보대학원을 방문했습니다.
2: 아니, 갑자기 화상통화를 하자고 하더니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1: 아, 덕분에 화상통화 녹화하는 법은 배우셨잖아요.
2: 엄청 헤맸다니까요.
0: 파리드가 뭘 보여줄지 기대가 됐는데요.
1: 먼저 90초짜리 오디오를 올리고 기자님 목소리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인증했어요. 내키지 않으셨겠지만요. 그리고 20초쯤 기다리니까 기자님이 하실 말씀의 내용을 묻는 창이 뜨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내용을 입력했고 그대로 기자님의 목소리가 생성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화면의 해상도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0: 결과물은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2: 당시엔 SF 영화에 불과했지만 오늘날 미디어 속의 인공지능을 보면 곧 터미네이터가 등장해도 놀랍지 않을 듯합니다.
0: 눈과 입이 약간 부자연스러울 뿐 목소리는 똑같았죠. 문득 2023년 5월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미 국방부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 올렸죠. Today we may have witnessed one of the first drops in the feared flood of AI-created disinformation. 가짜 사진은 블룸버그 뉴스의 인증을 받은 걸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It only took seconds to spread
1: fast. The Dow now down about 200 points. 겨우 2분 만에 주식시장에서 5천억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죠. 그 가짜 사진 한 장 때문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가짜 사진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원래 의도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0: 그렇다면 누구나 쓰기 쉬운 이런 합성도구 뒤에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그중 하나는 생성적 대립신경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두 개의 알고리즘이 경쟁하듯 서로 가르치고 또 배우죠. 자, 고양이를 예로 들어봅시다.
1: 고양이 사진은 캔버스에 화소를 잔뜩 뿌리는 걸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걸 판별기로 보냅니다. 판별기는 우리가 원하는 종류로만 수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훑어볼 수 있는데요. 훑어본 이미지와 닮지 않은 그림은 생성기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생성기가 다시 수정본을 보내오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을 대립 루프라고 하죠.
0: 수천 번을 던지고 받아치고를 반복한 끝에 생성기가 고양이를 제대로 그려오면 비로소 판별기가 승인을 해줍니다.
1: 요즘엔 확산 모델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죠.

0: 확산 모델은 상세한 설명이 딸려있는 이미지를 수십억 장씩 마구 모아드립니다.
1: 작업은 지목된 이미지를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죠.
0: 그리고 뒤로 가서 더 망가뜨리고 또 더 망가뜨리고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60억 번 거치죠.
1: 결국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서 원본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는데요. 망가뜨리는 법을 깨우친 시스템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흐릿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법을 학습합니다.
0: 즉, 완전히 깨져서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 이미지에 딸려있는 설명을 참고해서 처음에 선명한 이미지로 되돌리는 거죠.
2: 이미지를 화소 단위까지 낱낱이 해부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만약 누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작동을 할지 물었다면 전 아니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마법입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강력한 알고리즘과 계산 능력이 결합했을 때에만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마법이죠.
1: 파리드 팀의 연구원인 저스틴 노먼과 사라 베링턴에게서 직접 목격하거나 제작한 조작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0: 돌아다니는 이미지에 살을 붙이고 또 붙여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죠.
1: 이렇게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과연 진짜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2: 앞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사람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1: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불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3: 진짜가 뭔지 모르겠어요.
0: 정부도 미디어도 학자도 못 믿는 판에 소위 증거 영상이라는 것까지 합세를 했단 말이죠. 이건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가짜는 이미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짜의 위세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거예요.
1: 그럼에도 재밌긴 합니다. 파리드는 약속대로 얼굴을 합성해 오브라이언을 터미네이터로 만들어주었죠. 인공지능이 인류를 배신하고 말살을 꿈꾸기까지는 한참 남은 것 같으니 잠시 새로운 변신을 즐깁니다. Go now. This time he's back. 오브라이언도 그만 돌아갈 시간. Trust me. 믿지만 확인은 필수죠.
2: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마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기가 막힌 외국어 실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올리고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천재가 된 기분인데요. 언뜻 재미있어 보이지만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많고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1: 요슈아 벤지오는 인공지능의 개척자 중 하나죠. 그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동안 SF 속의 디스토피아를 크게 의식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적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순간 실상이 덮쳐왔죠.
4: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숙고할수록 더 걱정되더군요. 우린 정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게 될 거고 결국엔 멸망하겠죠.
1: 미래의 멸망을 막는 일이 현재 그의 가장 시급한 과제. 벤지오는 2023년 5월 인공지능 권위자들과 함께 작성한 경고문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특히 비장한데요. 팬데믹이나 핵전쟁 등의 여타 사회적 위협과 더불어 인공지능에 기인한 종말의 위험을 경감하는 일 역시 전 세계인의 급선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4: 말하자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발달할수록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훨씬 앞지르게 될지 모르거든요. 매우 위험해지는 거죠.
2: 전원을 차단하면요?
4: 사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해지면 아마 전원 차단도 못하게 할 거예요.
5: Open the pod bay doors, Hal.
6: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1: 영화 속 악당처럼 행동하는 컴퓨터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지 몰라도
6: Goodbye.
1: 위협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는 차치하고라도 인공지능의 편파적 증오 콘텐츠가 과잉 공급될 수도 있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죠.

0: 테러리스트를 도와 세균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대단히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사가 불가능하죠.
1: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는 아는 이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새로운 인공지능을 출시하기 전에 시험 방식이나 평가 방법을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0: 미국과 유럽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위한 치열한 투자 경쟁이 2030년이면 13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안전 전략이 실효가 있을까요?
2: 인공지능 개발 자체도 그렇고 경쟁사를 이길 경우나 다른 국가보다 한 발 앞설 경우에 주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 해도 정부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0: 역사적으로 기술 업체들은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죠.
3: 규제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협은 예측이 어렵고 잠재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장 대화를 시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0: 오브라이언에게 인공지능은 사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4: 가만, 와이파이가 안 잡히네요. 잠깐만요. 잡혔어요.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0: 지금까지 앱으로 새 의수 속 인공지능을 훈련시켰는데요.
4: 훈련 데이터가 양호하대요. 별 4개, 5개 수준이에요. 주먹을 쥐어볼까? 좋아요.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 같군요.
0: 팔이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글쎄요. 때론 단순한 게 좋죠. 손을 떼어내고 근전 후크로 교체해보았습니다. 이것도 기능이 뛰어나죠.
4: 만찬 파티에 어울리는 건 후크보다는 이런 로봇손이긴 합니다. 이쪽이 조금 더 루크 스카이워커 같거든요. 그래도 쓸모가 많은 훌륭한 도구예요. 지금은 말을 잘 안 듣지만요.
0: 말썽은 계속됐죠.
4: 삼각대가 어디 있더라.
0: 생방송을 하려고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에도 내내 속을 썩였습니다.
4: 그만 닫아.
0: 곧 인내심을 잃었죠.
4: 뭐가 이래, 못 쓰겠네.
0: 후크는 계속해서 제멋대로 열렸습니다.
4: 뭐야?
0: 결국 모든 걸 리셋하고 다시 훈련에 들어갔죠.
4: 자, 리셋은 됐고 데이터 추가.
0: 그러나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심통을 부렸습니다.
4: 전극이 피부에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 잘못이구나.
0: 알고 보니 진짜 문제는 조급함이었죠. 같은 장애를 가진 지인들이 이런 팔은 익숙해지는데 몇 달씩 걸린다고 알려줬습니다. 꽉 막힌 건 인공지능이 아니었죠.
4: 꼼짝도 안 하네.
0: 오히려 오브라이언이 지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4: 재부팅 했고, 자, 이제 닫고, 열고, 닫고.
0: 머신러닝은 루크 스카이워커의 팔과 같은 대체제를 제공할 정도로 영리하진 않습니다.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낼 만큼도 아니죠.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할 때 느끼는 희망과 공포는 공상과학에 기원합니다. 인류와 인공지능과의 동행이 혁명으로 끝날지 반란으로 끝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7: 영어.
6: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7: 17점 수학.
6: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7: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6: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7: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6: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7: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6: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7: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6: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7: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6: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7: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6: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7: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7: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0: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혀,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함께 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종 기관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나란히 마주 보고 있는 두 채 건물.
1: 그래서 안채는 진짜 아내를 위한 집이고, 네. 이 별채는 전형적으로 저를 위한 집이고.
0: 아니, 각방살이도 아니고 아예 각자의 집을 따로 짓고 산다고요?
2: 우리 성향도 다르고 따로 또 같이의 개념으로 하면 어떻겠냐.
1: 한평생 거의 두근두근 불편함이었는데 두근두근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0: 어떤 사연일지 이 부부 정말 궁금하다. 이 집은 또 뭔가 산토리니 분위기인데요.
3: 네, 아파트에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하루도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 인생 뭐 있어? 한번 질러보자.
0: 가정집이 아니라 고급 부티크 호텔처럼 꾸며놓으셨네.
4: 욕망이 많이 들어갔네요.
3: 욕망이 아주 그냥 직결판입니다.
0: 아파트에서는 꿈도 못 꾸던 모든 로망을 실현한 집. 제대로 한풀이 했구만요.
5: 온 가족이 다 숨통이 그러니까. 트인 집이죠.
0: 오늘은 제대로 숨 쉬며 살고 싶어서 집 짓기를 감행한 건축주들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강남 한복판 아닌가요? 숨통 트이는 집이라면서요.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4: 가장 복잡한 거리를 지나쳐 왔는데 여기에서 숨통 트이는 집을 찾으려 하면 이거 언덕길인데 이거 우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데.
0: 복잡한 사당역 사거리에서 불과 200m를 올라갔을 뿐인데.
4: 와, 이게 뭐야. 서울에 이런 주택이 있다고. 서울 도심에 이런 저 바닷가에 있을 법한 리조트 같은 건물이, 아, 이해가 되네요. 이 정도면 숨통 트일 만해요. 여기는 또 약간은 폐쇄적으로 원통으로 이렇게 감싸놔서. 서울 도심에서는 나오기 정말 어려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풀어낸 거 보니까 빨리 올라가고 싶은 그런 저 욕망이 나는 디자인이에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제대로 찾아왔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6: 예, 반갑습니다.
4: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집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너무 놀라고 있었습니다.
6: 아, 감사합니다. 아,
4: 근데 어디로 가나요?
6: 여기 옆으로 해서 차고 안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여기가 주차장이네. 아이고.
6: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와, 근데 여기 바깥보다 여기가 더 좋네요. 선크니.
6: 아, 맞습니다.
4: 와, 해도 잘 들고.
0: 이렇게 보니 더 근사.

0: 맞춰볼까요? 여기는 사각형은 남편분이 주로 쓰는 데고 여기는 동그라고 이래서 왠지 좀 동화 속의 라푼젤 같은 느낌도 나니까 아내분이 주로 쓰는 공간인가요?
1: 아니요.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반대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아파트에서 각방살이 하다가 갑채살이 하게 된 아내 김은주입니다.
2: 마법의 성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된 남편 성근모입니다. 각방 쓴 거는 라이프스타일도 좀 다르고요. 저는 약간 겨울엔 추운 공간, 겨울에도 원래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자는 편입니다. 저는.
1: 저는 되게 추위를 많이 타고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니까 좀 따뜻하게 이불도 되게 두껍게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덥던 거를 덥다고 옆으로 빼고 자다가 추우면 다시 제 거를 뺏어서 또 덮고 그러고 또 더우면 또 옆으로 또 밀고 그러면 둘 다 이제 부드러워서 자는 거죠. 네.
3: 부부 사이는 나쁜 건 아니죠?
2: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1: 좋다고 하겠습니다.
4: 생체 리듬부터 생활 습관까지 급과 극인 두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되셨대?
1: 소개팅?
2: 소개팅. 아버지 친구분의 며느리가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연하입니다.
5: 연상 연하요?
2: 연상 연하 두 살 차이.
1: 그냥 편했던 것 같아요. 잘해주니까. 뭐 데리러 오라 그러면 데리러 오고 뭐 해달라고 뭐 다 해주고.
2: 스마트하고 딱 똑부러지고. 제가 똑부러지지 못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좀 많이 느꼈죠. 그 영어 단어 그 무어 중에서 opposite sex attract each other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처럼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지 못한 성격을 아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 이 관계.
4: 아내는 임상병리과 의사. 늘 빈틈없어야 하는 일상에 남편의 말랑말랑한 순수함이 숨통이 되어주었다네요.
0: 서로 사생활은 확실히 좀
2: 보장해 주자. 유지합니다.
4: 그럼 각자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미리보기 해볼까요?
2: 남무문을 열고 이제 저는 오른쪽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서 1층은 이제 주방인데 주방을 쓸 일이 없으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고요. 2층에서 이제 옷까지 벗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3층을 올라가서 소파에 앉아요. 소파에 앉아고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합니다.
1: 대문 열고 들어와서 안채로 들어와가지고 그다음 간단하게 옷 갈아입고 뭐 손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층으로 주로 1층에서 이제 뭐 쉬고 TV 보고 뭐 그러고 이제 스트레칭 하러 뭐 3층 올라갈 때도 있고 뭐
4: 사이좋은 부부의 평화로운 각채살이. 그런데 각방살이 하다가 아예 따로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2: 이거는 저기 뭐지? 데이트할 때 느낌이에요. 데이트할 때 우리가 각자의 집에 살다가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모일 때가 되면 또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아 아내가 보고 싶네? 넘어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제 부부싸움을 가끔가다 이제 하게 되면은 아내가 너 집으로 가 이런 느낌입니다.
0: 와, 넓다. 근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딱 여기도 들어있네요.
4: 아, 야, 집안에 만화방을 차려 놓으셨네. 딱 봐도 100% 남편의 보험을 참고로구먼요.
0: 누가 소장하고 계십니까?
1: 접니다. 아,
2: 이 지분의 100%, 99.9%는 아내 지분입니다.
0: 평생 모으신 건가요?
1: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만화책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으로 다 사서 모은 저의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0: 갈 때 좀 하나 필리 갈게요.
1: 안 됩니다.

0: 이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네요.
1: 1층입니다.
0: 아, 여기가 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계단이. 야, 이거 빛을 받게 해서 엄청 밝게 했구나. 네. 와, 이야, 여기가 1층인데. 야, 진짜 밝아요. 삼면유리네요.
2: 좁은 공간인데도 삼면이 탁 트여 있어 정말 시원하다. 게다가 종일 햇살 테라피도 할 수 있겠네요.
0: 도심지의 주택에서 이렇게 개방적인 삼면이 유리로 돼 있는 집은 처음 봤거든요.
1: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벽보다는 유리가 훨씬 더 공간 확보하기에 좋겠다고 생각해서.
0: 흡사하기 바닷가에 외진 곳도 아니고 도심지인데.
1: 주변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고 뭐 원형이 약간 가려주잖아요. 이 집은 안테는 뒤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2: 원통으로 둘러싼 남편의 집과 통유리로 개방한 아내의 집. 성향 차이도 딱 보이죠?
3: 한 집에서 살 때 보면 저는 문을 다 열어놔요. 방문을. 약간 넓고 트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문을 닫아요. 완벽히 분리된 자기 영역. 공간과 예, 자기 영역과 딱 구역이 나누어진 상태에만 있는 거를 좋아하지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면 굉장히 싫어하고 완전히 분리시켜놔야 돼.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나 봐요.
2: 2층은 침실이군요. 역시나 햇살 가득 포근포근하네요.
0: 이 큰 침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궁금해요. 올라와서 조립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죠?
1: 이거를 먼저 다 설치를 한 이후에 가구 배달 오셨는데 기술자 두 분이서 들고 좁은 계단에 다 오셨어요. 네, 그리고 설치해주고 가셨어요.
2: 아니, 그런데 킹 사이즈의 베개도 두 개. 보아하니 이따금 같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4: 아내가 저희 뱃살을 좋아해서.
1: 그런 얘기는 없는 게 아니다.
4: 항상 밤에 자기 전에는 제가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3: 마지막에. 시간은? 마지막 폼. 한번 안고. 자, 빨리 가.
2: 가장 사적인 침실까지도 전부 통유리. 다시 봐도 여행지 숙소 같습니다.
0: 도심인데도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전망을 가지는 집. 실제로 사시면 진짜 속이 뻥 뚫리시는지 어떤지.
1: 제가 일하는 곳이 사실 지하거든요. 제 사무실은 지하고 창문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안쪽에 빛 없이 있는 그냥 전등 작업하고 그다음에 집에 오면 아무래도 뻥 뚫려 있으니까 조금 더 탁 트인 기분이 들긴 하죠.
0: 그 은연중에 이 삼면 유리를 오케이 하셨던 거는 그런 환경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아, 모든 층에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했군요. 아우, 내가 다 안심이 된다. 이제 3층으로 가볼까요? 가장 전망 좋은 3층엔 아내의 운동기구들로 채웠답니다.
0: 이렇게 사시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1: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전혀 일단 100% 방해받지 않는다.
2: 소음 신경 안 쓰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이 집은 러닝머신도 신기하다.
5: 단점은 예. 딱 그거의 반대입니다. 예. 만약에 누군가 아프다면 예. 이게 연락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저를 안 받는다 그러면 걱정돼서 다락방에서 뛰쳐내려오거든요.
0: 봤더니 그냥 저 테레비 보고 이렇게 가만히
5: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2: 지하 선크는 남편의 공간. 미니 오븐에 피자를 굽는 게 취미라네요.
4: 도 만드는 것 반죽 자체가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워서 시작하게 됐고요. 피자 오븐에 딱 들어가면 2분 내에는 무조건 꺼내야 되니까.

0: 집을 짓고 이런 공간이 주어진 덕분에 휴일마다 콧노래 절로 나는 일가가 됐답니다.
1: 피자 타임. 은주야, 우리 맛있게 피자 한 조각 먹자. 어서 먹자.
0: 각체살이를 해도 부부 사이를 알콩달콩 이상 무라는 거 눈으로 확인했네요. 지하 공간 안쪽에 널찍한 공용 주방이 따로 있는데요. 지하는 건폐율에 포함이 안 돼서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2: 식사는 같이 하십니까?
3: 네네.
4: 네, 같이 합니다.
5: 아, 그럼 이 밥 먹으러 와! 이거 안 들릴 것 같은데, 멀어가지고.
3: 주로 영상통화입니다.
6: 영상통화로.
3: 아, 예.
5: 식사하러 만나면 막 데이트하는 것 같고.
4: 아, 그렇죠.
3: 그렇다고 해주죠.
5: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여기 아, 예, 예. 화장실? 아, 이거 하드웨어도 좋은 거. 오, 아. 저기 못 보던 게, 저건 뭔가요?
0: 수상한 파란 통의 정체는 과연?
4: 저거는 저희 집에 식용수, 음용수를 쓰고 있는 물탱크입니다.
5: 아, 서울시인데 물탱크?
4: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하수, 그래도 안반 120m 아래서 지하수를 파서.
0: 여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잖아요. 그것도 강남 한복판? 그런데 상수도는 물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온대요. 어이 세상에.
2: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가 안 나오는 걸 언제 하셨어요?
3: 집 짓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 알았어요.
2: 그걸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3: 아참 싶었지.
0: 시아버지가 70년대에 구입한 직후 그린벨트로 묶였던 땅. 규제는 풀렸지만 여전히 악조건인데 집 짓기를 강행한 이유가 있대요.
4: 아, 제가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2년, 13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 그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소를 했어요. 같은 품목을 하다 보니까 처음 고소를 당하다 보니까 이게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공복 혈당이 400, 뭐 450까지 올라갔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길 가다 쓰러지는 정도까지 갔다가
3: 죽을 뻔한 거지.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제가 건강검진 끊었죠. 그냥 검사 받고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죠. 응급으로. 죽을 수 있다. 내가 그래. 살린 거지.
4: 그래, 맞아. 잘 살렸어. 의사로서 할 일이야.
2: 그럴 때 의사 안에 맞는 게
4: 다행이죠. 최고죠.
0: 남편을 위해 자연 가까이 살고 싶었지만은 직장 때문에 서울을 뜰 수는 없고 고민 끝에 이 땅을 증여받아 우면산 자락에 집을 지은 거랍니다.
5: 저 남편의 공간으로 한번. 야, 근데 여기 1층에서 보니까 이 마당이 진짜 좋네요.
4: 예, 맞습니다.
5: 여기가 요 앞에 있는 매스 때문에 그늘이 지네요.
4: 예. 한여름에는 이 그늘을 덕분에 여기에 예. 딱 뒤에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오작교. 바람도 많이 불고.
5: 오작교에는 그늘이 좀 져야 된다.
4: 아, 그렇죠. 예.
0: 남편의 공간은 동글동글 원통형. 그런데 이것도 현실과 타협한 형태라는데요.
3: 저희 남편이 예전부터 자기는 구 뭐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러길래 뜯어 말렸죠. 구는 안 된다.
4: 그 네덜란드에 보면은 실험적인 집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구체 진짜 원 공처럼 생긴 집들이 있었거든요. 구체를 생각해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좀 최악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4평 남짓한 공간에서 짓기에는 너무 좁아요. 완전히 거의 포기한 상태까지 갔었는데 건축사님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0: 안쪽에 정사각형 집을 짓고 외부를 원형벽으로 두르는 묘안이었죠. 그러느라 내부가 이렇게 좁은데 괜찮아요?
3: 아파트에 살 때도 보면 저는 다 모든 공간을 다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침실에 있는 시간도 있고 거실에 있는 시간도 있고 옷방에 있는 시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다 이용하는데 남편은 주로 자기 그 좁은 방 안에 있는 시간이 한 80%? 그다음에 거실에 있는 시간이 한 20%? 이렇게 되니까 작게 줘도 상관없을 거라고 이미 저는 알고 있었죠.
0: 원형과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남다른 취향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을 한 거죠. 내부 공간도 정말 궁금한데요. 1층은 주방이로군요.
5: 일단 가장 놀란 게 주방 높이가 이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죠?
4: 예. 저한테 딱 맞췄습니다. 1m.
5: 그러면 예전에 같이 샀을 때는
4: 80cm.
5: 엄청 불편하셨겠다.
4: 엄청 불편했습니다. 네. 아, 그때는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5: 옛날 사랑채 딱 그 공간이잖아요. 네, 옛날 사랑채 그 공간인데 아무리 떠들고 손님들하고 뭘 해도 진짜 서로 방해 주지 않는 공간이니까.
6: 모든 남자의 로망.
4: 모든 남자의 로망. 야식을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도 되고 냉장고도 있겠다, 가스불도 있겠다. 심지어 여기 세탁기도 있어서 네. 제가 언제나 원하는 그 시간에 뭔가 할 수가 있어요.
5: 서로의 자유를 저 찾으신 게 아니고 자유를 주신 것 같아.
4: 맞아요. 이게 저희 증거입니다.
3: 이게 더 정확합니다. 예, 예, 예.
5: 한번 올라가시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3: 다녀오십시오.
6: 안 가실 건가요?
3: 아, 예, 충분합니다. 저는.
5: 아, 그럼 저희만 갔다 올게요. 남자의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4: 가시죠.
5: 엄청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와, 이 색깔이.
0: 2층은 남편의 사무 공간이랍니다.
5: 색깔이 너무. 아, 저기 안에 방이 보이네요.
4: 맞습니다.
5: 아,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네.
0: 이렇게 서로 생존 확인을 하시는군요. 계단부터 욕실 타일까지 샛노랑의 향연.
5: 색상이 너무 강렬하고 입으신 옷도 이제 이해가 되고 이게 지금 아래층 여기 층 요 위에도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죠?
4: 전혀 없습니다. 이 공간에서 여기 이제 계단 빼면은 한 3평 남짓인데 그다음에 이제 옷장이 있고 여기 이제 제 책상 공간이 있고 근데 딱 요만큼만 있어도 혼자서 있기에는 충분합니다.
5: 보통 이렇게 강렬한 노랑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술하시는 분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그쪽 계통이?
4: 그쪽 계통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원래 그 원색 특히 무지개 색깔, 네.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노란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장도 노란색, 계단도 노란색 이런 테마로 갔어요.
5: 그리고 동그라미도 좋아하시죠?
4: 엄청 좋아합니다.
5: 집도 동그라미, 스탠드도 동그라미 이거 책, 이거 소품도 다 동그라미.
0: 아내가 남편의 순수함에 반했다던데 공간을 둘러보니 순수한 소년 맞네요. 맞아. 꼭대기층 다락방은 남편의 침실. 그런데 여긴 더 좁네요. 어우, 최고는 크시던데.
4: 내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편하더라고요. 점점점 더 넓어지면
5: 스트레스죠.
4: 내가 스트레스죠. 계속 펼쳐 나가야 되니까. 다른 데는 다 커튼을 둘 수 있거나 블라인드를 둘 수 있는데 여기는 저는 좀 오픈시키고 싶었어요. 햇빛이 넘어가고 달빛이 올라오고 별들이 보이고 일출이 보이고 석양이 보이기를 다 보고 싶었어요. 도심이지만 조용한 곳에 살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5: 좀 꿈꾸는 소년 같은 이미지신 것 같아요.
0: 작아서 더 아늑하고 편안한 남편의 3평 우주랍니다.
5: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낯선 주거인데 우리 600년 동안에 우리 조선시대에 안채하고 사랑채가 사실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사랑채에 있는 남편이 잠을 잘 때는 맨날 안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가끔씩만 가서 자고 대부분 따로 자고 뭐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책 보고 사실은 우리 피 속에 적정이 떨어져 있는 공간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7: 가끔씩 만나야 더 설레고 애틋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삶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해석이 잘 된 집이다.
4: 같이 붙어서 옹기종기 살갗을 붙이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건데 이 별채를 이제 아내가 지어주면서 제가 두근두근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숨쉴 틈을 내어준 집. 불편한 동상 이몽보다 편안한 이상 동몽이 부부금실의 비밀이었네요. 호수공원의 도시 일산. 정발산 자락에 예쁜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5: 여기 30년 전에 처음으로 주택단지가 조성된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 그때 건축학과 학생들 여기 답사하러 많이 왔어요. 수업도 하고 정말 다양한 자재들,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30년 만에 다시 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0: 일산의 비버리 힐스라 불리는 동네. 어떤 집일지 더 기대되는걸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신가요? 어우, 봄볕이 좋아서 밖에서 기다리셨나봐요.
8: 어머! 소장님!
5: 아, 이 집이네요.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나요?
8: 소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광합성도 하면서.
5: 집이 다 이뻐가지고 집 보느라. 반갑습니다. 예.
8: 반갑습니다.
5: 아, 근데 왜 나와 계셨어요?
8: 아, 여기 날씨가 너무 오늘 좋아가지고 햇살이 너무 파랗고 좋아서.
5: 아, 진짜 오늘 날도 너무 좋고 네. 이 하얀색 벽에. 네.
8: 저 산토리니 온 것 같지.
5: 산토리니.
0: 그러게 오늘 집들은 둘 다 휴양지 분위기네.
5: 오래된 주거단지에서 이렇게 산뜻한 건물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집은 꽤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맞죠?
8: 맞아요. 이게 네. 96년도에 새로 지은 집인데 네.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와가지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5: 근데 리모델링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디자인은 옛날 형태 그대로 살리고 화이트나 이런 거는 또 모던한 느낌도 네. 있고
8: 화이트를 좀 모던하게 가고 네. 그 대신 벽등을 좀 클래식한 벽등을 달아서 모던 클래식 개념으로 가지고 싶었어요.
5: 욕망이 많이 들어갔네요.
8: 욕망이 아주 그냥 직결판입니다. 직결판.
5: 그런데 의자는 두 개인데 혹시 여기 혼자 사신?
8: 아, 아니요. 전 남편하고 아들 둘 있습니다.
5: 예예.
8: 이따 올 겁니다.
5: 여기 평상시에 이렇게?
8: 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 청소도 좀 하고 나무 물도 주고 열심히 주택을 가꾸고 있습니다.
5: 한번 앉아볼까요?
8: 네네.
5: 야.
8: 동네도 조용하고 건물이 낮아가지고 하늘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5: 남편분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8: 아, 그럴까요, 우리? 광합성 하면서?
0: 숨통이 탁 트이는 집이라는 거 굳이 탐구 안 해도 이미 알겠는데요. 남편은 의사인데 오전 진료 마치고 달려오셨답니다.
9: 안녕하세요.
8: 이대로 아파트에 살다가는 숨 막힐 것 같아서 가족을 위해서 주택살이를 감행한 윤회수입니다.
9: 아내의 재능 덕분에 제대로 편하게 숨쉬고 살고 있는 남편 정국진입니다.
8: 제가 여기 주택단지를 산책을 엄청 했어요. 너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무슨 약간 성냥팔이 소녀가 이 밖에서 그 이렇게 막 식사하는 사람들 부러워가지는데 막 자기 성냥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외로움을 달래는 것처럼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또 여기 거쳐서 또 아파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고 어느 순간 부러우면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결정을 하고 사실 이 집도 그냥 계약금 제가 먼저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이 집 가게 하겠다. 대답을 정적이 한 3초간 울리더라고요.
9: 진료 중인데 전화가 와서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집을 계약했다고? 그래서 그냥 올게 왔구나.
5: 아니, 요 테라스가 네. 너무 인상적인데요. 네. 원래 이게 있던 거였어요?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만드신 거예요?
8: 아,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었어요.
5: 와, 이 곡선을요?
8: 네, 원래는 그냥 플라스틱 같은 녹색으로 이렇게 그냥

0: 커버링만 돼 있었는데.
1: 렉산.
0: 렉산.
2: 엄마, 원래 이랬었다고요? 전혀 못 알아보겠는걸요? 30년 묵은 벽돌집이 산뜻한 지중해 풍으로 신데렐라의 호박마차 굽변신인데요.
0: 엄청 낡고 어수선하더라고요. 저는 볼 때 낡은 거를 고친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조를 쭉 보고, 아, 여기는 깰 수 있겠다. 여기는 뭔가 바꿀 수 있겠다. 아, 여기는 좀 살릴 수 있겠다. 제가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약간 뭔가 인테리어 업자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집을 볼 때.
2: 내부 분위기는 또 어떻게 표현했을라나. 앤틱한 가구들부터 웨인스코팅 마감까지 영국의 고급 주택에 초대받은 느낌입니다. 그려.
3: 일단 너무 호텔 같은 느낌이 나요.
0: 제가 지향하는 바, 그 약간 호텔에 들어섰을 때 그 아늑한 느낌과 세련된 느낌, 호텔도 참고하고 제가 약간 영국 클래식을 사실은 좋아했어요. 사실은 여기가 통창이었어요.
3: 아, 그래요?
0: 완전히. 근데 처음에 이 집을 보러 왔는데 주인이 커튼을 열어주니까 햇살이 너무 좋은데 평상시에는 여기가 너무 뻥유리라서.
2: 호텔처럼 아늑한 휴식을 위한 선택이었답니다.
3: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다 숨기셨고.
0: 이쪽도 숨은 공간이 있어요.
3: 아, 여기 저 신지 행 그 달려있네요. 여기도. 아, 여기.
0: 제가 여기 사실 책장을 디자인하면서 보기 싫은 책들이 있잖아요. 알록달록.
3: 아, 보기 싫은 책들.
2: 요즘 거실을 서재로 하는 집들 많잖아요. 요거 좋은 인테리어 팁인데요.
0: 아, 그리고 하나 비밀 공간 하나 들어오시는 현관에 중문이 원래 있었는데.
2: 어? 아까 분명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아, 현관은 어디 갔어요? 아, 단문이 하나 더 있었군요. 단문으로 디자인의 단열까지 챙겼답니다.
0: 쫙 연결이 돼서 하나의 갤러리 공간이 되고 싶었어요. 항상 공간에 대해서 뭔가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집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핀트레스트에서 이제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밤새워 인테리어 자료 수백 장을 수집하던 날들. 연애할 때보다 더 설레는 시간이었다네요.
0: 소장님, 여기 또 하나의 히든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3: 요거.
0: 네, 한번 찾아보세요.
3: 웨인스코팅에 여기 홈이 나 있고 여기 힌지가 있으니까 여기
0: 바로 알아보시네요.
3: 저 팬트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이 뭐야? 이게 왜 방이?
0: 저희의 안방입니다.
2: 와, 또 하나의 비밀의 공간. 편안한 실물 위에 그린 테라피 인테리어로 꾸민 침실입니다.
0: 소장님,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3: 또 자랑할 게 있으세요?
0: 네. 저의 그 그린 컬렉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욕실.
3: 오. 그 골드와 그린과 이. 네. 가우디가 있네요.
2: 화장실이야말로 가장 긴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나저나 디자인부터 색감까지. 이건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미술 전공이신가요?
0: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어요. 미술하고 그런 거 좋아했는데 저희 때는 또 미술하면 굶어죽는다고. 워낙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또 성적맞춰 가고 이제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약간 안에 접었던 것 같아요.
2: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등 떠밀려 의대에 진학을 했다네요.
0: 그래서 제가 의대에 들어와서 1학년 보내고 한 학기 보내고 여름방학 때 홍대에 그때 미술학원 많았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미술학원 혼자 가가지고 끊었어요. 그때 뭔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가지고

0: 집에 있던 기질은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누르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 발현될 구멍을 찾으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1: 아파트에 살 때도 집을 예쁘게 고쳐서 잡지에 실릴 정도였다는군요. 그 기질과 욕구, 정말 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2: 벽만 이렇게 뭐 칠하고 뭐 벽지 도배하고 이게 아니라 6층가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제 집사람의 재능이 또 발휘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긴 복도 끝, 거실과 가장 먼 곳에 다이닝 공간이 자리하고 있군요.
3: 이게 한눈에 다 보이니까 너무 개방적이에요.
4: 건축적으로 착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경치를 이렇게 들여온다고 해서 훨씬 더쭉 가는 개방감을 느끼고 싶어서.
1: 답답하게 막혀있던 공간이 이렇게 시원하게 바뀐 거랍니다.
4: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이라 그래서 여정의 개념으로 제가 처음 회사 인테리어 회사분 만나고부터 입주까지
3: 요거는 비포 애프터.
4: 예, 이 집의 옛날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1: 공사를 하는 3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현장에 들러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답니다.
3: 아니,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한장한장 사이에 이거 사진 상할까 봐
4: 맞아요.
3: 종이도 다 넣어놓으셨어.
4: 나중에 이렇게 붙을까 봐. 네.
3: 건축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업을 좋아해요.
4: 제가 이거 할 때도 제가 막 밤새 가면서 막 만들고 막 이제 막 했는데 뒤에서 아휴 이제 하다 하다 가지가지 한다 책까지 만드냐? 아 근데 너무 그게 서러운데 그래도 막 너무 열심히 해서 근데 이거 만든 게 너무 저는 되게 좋아요.
5: 그때는 가지가지 한다 그랬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이 잘한 것 같습니다.
4: 잘했지? 잘했지?
5: 네.
4: 이제서야 인정받네요, 진짜.
1: 두 권의 사진집으로 정성스럽게 기록을 남긴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데요.
0: 그리고 혹시 제가 이 집을 지금 너무 좋아하지만 나중에 혹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도 이 집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 이 집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쳤고 내가 이집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잘이 집을 가꿀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던 생각도 먼 미래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6: 교수님. 안녕하세요.
4: 어머,
6: 들어오세요.
4: 웬일이에요, 대표님.
6: 저 여기 지나가다가.
4: 아, 그렇구나. 네.
1: 설레는 3개월의 여정을 함께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랍니다.
6: 정확히는 한 150장? 그 정도를 갖고 오셨는데, 이 고객님 쉽지 않겠다. 약간 까다로운 고객의 표본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건축주분께서 매일 찾아오시면 좀 긴장되기도 하죠.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나중엔 기다렸어요. 오늘 한거 너무 이쁘죠? 오늘 한거 어디까지 된거 이제 서로 이제, 너무 이뻐요. 또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작업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3: 안에 분이 좋아하시는 공간만 있는 것 같아요.
5: 네, 뭐 1층은 그렇습니다.
3: 또 있죠.
5: 네,
3: 좋아하시는
5: 그렇습니다.
3: 공간이
5: 네,
3: 있죠.
5: 있습니다. 네.
3: 내려가 볼까요?
5: 네, 가보시죠.
3: 야, 기대가 됩니다. 우와, 여기 계단 천장이 곡선으로 돼 있어요. 야, 이거 완전 저 남자는 동굴 아닙니까, 그죠?
5: 네, 맞습니다.
3: 야, 여기는 영화관이야. 여기 확실한 취미 공간이고, 와, 여기는 또 운동 공간.
1: 와, 이 정도면 웬만한 피트니스 클럽 보지 않은데요? 지하 공간인데 채광도 참 좋고.
3: 이 집에 와서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5: 식사를 하고, 식사 끝나면 저희 집사람한테 나 밑에 내려간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행복하지만 이 지하로 내려오면 두 배는 더 행복해지는 것
1: 매일 100명 넘게 환자를 보는 남편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는 최고의 힐링 공간.

0: 소음과 진동 걱정 없이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는 온 가족의 해방 공간이기도 하죠. 이런 공간이 더 절실했던 사연이 있다는데요.
1: 저희가 이제 처음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새로 이사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발소리, 자기네들이 발소리에 되게 예민하니까 발소리를 좀 주의해달라고.
2: 이사 온 첫날?
1: 네, 이사 온 첫날에 그랬어요. 딱 첫날에 그런 환대가 아니라 막 그 약간의 경고를 받으니까 되게 그게 힘들었고, 근데 또 마침 다음날 되니까 10시쯤 자려고 하니까 이 위에 층에서 그때부터 이제 와서 막 세탁기를 돌리고.
3: 퇴근해서도 긴장의 연속인 그런 생활이었던 거죠.
0: 게다가 덩치 큰 아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 까치발 아파트 생활이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이사 온 뒤 집돌이 아들이 된 것은 물론 나날이 몸도 좋아지고 있다네요.
4: 조금 놀랐어요. 이게 집 안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좀 놀랐고, 일단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5: 운동 좋아해요?
4: 네, 엄청 좋아합니다.
5: 어디 좀 많이 키우시는 거예요?
4: 아, 뭐 남자는 팔. 팔이니까.
6: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7: 네.
6: 아, 저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제일 이뻤어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7: 네. 네,
6: 일단 다 보여요. 사례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7: 네.
6: 느껴지거든요. 저 문 위로 맞춰가지고. 네. 크게.
0: 여기는 아내만의 아지트. 가구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1: 제가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데 이쪽에 이제 그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백인 할머니한테 산 가라지 세일할 때 들고 온. 네. 이게 70불인데 운송비가 100불 든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0: 가구 하나에도 애정이 담뿍히 들어있답니다.
1: 저는 이제 취향을 하나 정하면 취향이 또 일관성이 있어서 저랑 같은 취향이다 싶으면은 구매해서 같이 이제 조화롭게 사용을 하고, 그 가구가 시간이 지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가구라서 또 시간의 흔적도 있고 생활의 흔적이 있는 게, 그건 되게 좋아요, 저는.
0: 부부의 숨통을 터주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데요.
1: 날씨 좋네.
2: 날씨가 오늘 괜찮은데?
1: 너무 좋다.
0: 야, 2층에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예쁜 발코니가 있었네요.
1: 제가 그 고재상가 가서, 이게 지금 옛날 문이거든요. 옛날 문을 손잡이가 있는 걸 띄어가지고 목수 아저씨한테 이게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딱 맞춰가지고 아래에 이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0: 원래 이렇게 삭막했던 공간이었군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감각을 평생 억누르고 살다가 집을 고치며 원없이 분출하셨구만. 그러니 이 집이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1: 이 공간을 우리 가족한테 최적화되게 꾸미는 일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숨쉬는 공간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에너지 받아서 나가서 또 일하잖아요. 여기 오면 또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집만큼 소중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 와, 모델링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구나. 저도 약간 감동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제 숨통 답답하고, 공동주택에서 답답하고 좀 숨통을 조금 트이기 위해서 주택을 선택해서 왔는데, 거기에 따른 공간 배치, 지하에 남편의 어떤 동굴 공간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내의 2층에 그 뭐 라푼젤의 로망 공간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테라스도 두 군데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리모델링이라면 기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잘 극복했다. 그리고 흡사 신축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잘 풀어냈다. 세 번째로는

0: 일관되게 자기다움을 찾으려고 했던 게 보여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이런 것들 보이기 때문에 자기다움을 고민하는 그 노력들이 다 보였고 그 행위에서 숨통을 트인 것 같아요.
1: 이 집에서 연애하듯 부부 사이도 더 달달해졌다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곳곳에 데이트 장소가 있는 집인걸요.
2: 이제는 여기 와서 자기 시간도 많이 갖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잘했죠, 저?
3: 네, 참 잘했어요. 네.
1: 가장 좋은 집이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렇게 목말라 하셨던 칭찬 한마디 나도 보태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참 잘하셨어요.
4: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보류드리겠습니다. 생존입니다.
5: 목수다 보니 내 나름대로 방법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6: 경량철골조 패널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충분히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7: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우, 텐트 치는 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힘들어.
8: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Growing up in the US, I had what many people would probably consider a very typical experience.
1: Growing up in the US, 미국에서 자라면서 I had, 그러니까 앞에 while I was, when I was가 mm-hmm. 생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주어가 I, 동일하기 mm-hmm. 때문이에요. Mm-hmm. 그래서 growing up in the US, 그냥 어렸을 때, growing up, I, mm-hmm. 네, 그런 형태 많이 쓰이죠.
0: Yeah, growing up, I did this, mm-hmm. right?
1: 그래서 growing up in the US, I had what many people would probably consider a very
0: typical experience. 네. Typical.
1: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자라면서 어떤 거를 그러니까 I had this experience라고 했다가 mm-hmm. 이 경험은 뭐냐면 what many people would consider mm-hmm. 많은 사람들이 뭐뭐라고 간주할 존재인 거예요. Mm-hmm. 아마도 간주할 존재인데 뭐라고 간주하냐면 a very typical experience. 아주 전형적이라고 할 그런 경험을 했어요. Mm. 자, 발음 typical입니다.
0: Yes. Typical.
1: 네.
0: Typical.
1: 타입하고 관련이 있지만 typical이라고 하진 않고요.
0: No, it's typical.
1: 전형적인, 일반적인 예문을 하나 볼까요?
0: For example,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this. This is not a typical business meeting.
1: 이것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업무 회의가 아닙니다. 뭐 좀 특이한 회의입니다.
0: Yeah.
1: 특별한 회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0: They're
1: 싶을 때.
0: They're gonna play
1: baseball. 네. 그래서 typical하지 않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발음이 재밌어요. 보통 possible 앞에는 IN 붙여가지고 impossible 붙이고
0: mm-hmm.
1: convenient 편리한 거 앞에는 IN 붙여가지고 inconvenient 붙이는데요. typical은 A를 붙여요.
0: 네. Yeah, it's atypical.
1: Atypical.
0: Atypical.
1: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영어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an 이거 발음할 때 그러니까 하나를 가리키는 A 그러니까 어를 가리킬 때 이제 A라고 하잖아요.
0: A.
1: He's A. 그래서
0: He's a, yeah.
1: It's a typical business meeting 할 수 있거든요.
0: Yeah.
1: 그건 그냥 전형적인 일반적인 업무 회의입니다. 근데 그걸 발음을 atypical이라고 빠르게 붙여버리면 반대 뜻이 된단 말이에요.
0: Yeah.
1: 그래서 문맥을 잘
0: atypical.
1: 살펴야 돼요.
0: Atypical. It's atypical. Okay. 네. It's a typical something or it's not typical.
1: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소셜 미디어 아이디가 A 그다음에 typical 다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atypical 뭐뭐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a typical 뭐뭐라고 의도한 건지
0: atypical
1: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를 의도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뭐를 의도한 건지는 딱 봤을 때는 알 방법이 없어요.
0: This is very true.
1: 네,
0: Which is that's why I decided to say it's not typical.
1: Not typical. 네, atypical도 지금 말씀드렸던 예를 기억하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0: Yes.
1: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형적이라고 할 경험이 뭔가요?
0: It is. When it came to going on a family vacation.
1: 네, 이 경험은 뭐와 관련이 된 거냐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When it comes to라는 말 있잖아요. 뭐뭐와 관련해서. 근데 과거 이야기니까 when it came to라고 할 수 있고요. When it came to going on a family vacation. 가족 휴가에 관해서는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0: Oh, yes, let's do it.
2: My father always wanted to take us somewhere where we would be relaxing and get a lot of rest, probably by the beach where there was water, maybe possibly go out on a boat, and most definitely not cook any meals for yourself. All of that changed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took my very first class trip to Spain.
0: My father always wanted to take us somewhere where we would be relaxing and get a lot of rest.
1: My father, 저희 아버지가 always wanted to, 항상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Take us,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Somewhere, 어디론가. 그런데 이 어디로, 어딘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where we would be relaxing and get a lot of rest. Relax, 긴장 느긋하게 풀고 그냥 쉬는 거죠. Get a lot of rest랑 비슷한 의미예요.
0: For sure.
1: 느긋하게 휴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셨대요.
0: And what an example of those types of places? Probably by the beach where there was water, maybe possibly go out on a boat, and most definitely not cook any meals for yourself.
1: 그래서 relaxing 한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probably by the beach where there was water, 물이 있는 바닷가, maybe possibly go out on a boat, 어쩌면 그 배를 타고 나가는 것도 가능하겠고 most definitely 확실히 뭘 안 하냐

0: 그러니까 typical experience라고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여행, 그냥 가서 좀 쉬고 가족끼리 그냥 있는 거가 전체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When I was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다닐 때, I took my very first class
1: Class
0: trip.
1: trip
0: 첫 번째 수학 여행을 어디로?
1: to
0: To
1: Spain.
0: Spain으로 갔을 때 바뀌었어요.
1: That's awesome.
0: 네, 그렇게 오해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take something to some place라고 하면 뭔가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1: All right.
0: 여기서는 take my very first class trip to Spain 내가 이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1: Yeah, you took a trip.
0: take a trip이라는 표현 때문에
1: Yeah,
0: 그냥
1: it's an expression. You take a trip. That means you go somewhere. So,
0: 그렇죠.
1: where are you going? To Spain.
0: 이제 앞에도 나왔지만 가족을 데리고 간다라고 할때 진짜로 쓸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1: Oh, yeah.
0: Take someone to Spain.
1: Yes.
0: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인솔자가 되어서 데리고 간게 아니고 그냥 take a trip이라는 표현에서 온 겁니다.
1: Yes, to go on a trip.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 idea of sitting by a beach became very boring for any more than a few hours because we were exploring every day and I didn't get nearly as much rest that trip, but I learned so much more than I ever thought possible.
1: The idea of sitting by a beach became very boring for any more than a few hours because we were exploring every day.
0: 네, 한번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행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The idea of sitting by a beach became very boring. 네,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 for any more than a few
1: A
0: hours.
1: few
0: 그러니까
1: hours.
0: a few more hours는 여기서는 그냥 a few hours는 괜찮다 이거죠.
1: Yeah.
0: 몇 시간 정도는,
1: Just for a short time, right? But not all day like his family did, maybe.
0: maybe 2 or 3, 4 maybe hours is okay.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바닷가에서 느긋하게 긴장 풀고 쉬는 그런 거는 very boring 해줬대요.
1: Yeah.
0: 그래서 여기서 the idea라고 했는데 이거를 굳이 idea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고 그것 자체 그 생각이라고 번역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활동,
1: Yeah,
0: the
1: that
0: idea.
1: activity, right?
0: The idea of sitting by a beach became very boring. 재미가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스페인에 갔을 때는 뭘 했냐면 because we were exploring.
1: Every day. Explore. Explore.
0: Explore. 매일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탐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한데요. 매번 탐험하다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좀 열심히 새로운 걸 찾고
1: Yeah.
0: 그런 것도 explore.
1: Doing lots of new things, going to lots of new places.
0: 만약에 평소에 항상 그 직장 앞에 식당들이 좀 있어서 항상 가던 곳에 가던 사람들이 Let's explore today 하면은 좀 이쪽 골목도 한번 가보고
1: Yeah, you go to a different area to see what restaurants there are there. It doesn't have to be this big thing. It
0: 그렇죠.
1: could literally just be going somewhere you never went.
0: 영어로 Let's explore라고 그냥 가볍게 말을 할때 우리말로 오늘은 탐험을 해보자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1: Yeah.
0: 좀 새로운 데 가보자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면
1: Yes. So for example, feel free to explore the area further during your free time.
0: 여행 가이드분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아니면 짧게 구경을 시킨 다음에 feel free 자유롭게 하세요. To explore the area 이 지역을 더 둘러보세요. Further 더 많이 during your free time 이따가 자유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둘러보세요. 오케이.
1: And he says, and I didn't get nearly as much rest that trip, but I learned so much more than I ever thought possible.
0: 이 문장에는 훨씬 덜 했다 하는 것과 훨씬 더 어땠다가 섞여 있는데 I didn't get much rest. 일단 이게 기본 형태고요. 많은 휴식을 취하지는 못했어요. That trip, 그 여행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 하나 더 붙이자면 on that trip,
1: Yes.
0: 아니면 during that trip. 그래서 그 여행 때는 휴식이 not nearly as much는 그 전에 가족 여행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1: Yeah.
0: 덜 쉬었고요. 그렇지만 I learned so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than I ever thought
1: Thought
0: possible
1: possible.
0: 또는 I ever thought was
1: Was
0: possible.
1: possible.
0: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배웠대요.
1: All right. Sounds like that was a great experience.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And ever since then, I want to experience adventure when I go on vacation, South America, Asia. I can't get enough of it.
1: And ever since then, I want to experience adventure when I go on vacation.

0: 네, 영어 문장들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 이거였죠. Not nearly as much as 였는데 이걸 이용해서 그건 훨씬 더 재미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It wasn't nearly as much fun. 뭐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할 겁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It wasn't nearly as much fun. One more time. It wasn't nearly as much fun. Let's look at our next one.
0: 그 다음으로 저는 탄산음료를 훨씬 덜 마셔요 라고 하는 것도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할 거예요. 예전보다 아니면 다른 음료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I don't drink nearly as much soda 하면 됩니다. 탄산음료는 그냥 soda. 간편하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don't drink nearly as much soda. I don't drink nearly as much soda.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second pattern.
0: Our second pattern is so much more than I 이건데요. More가 더란 뜻인데 so를 바로 붙이지

0: 네, 가족 여행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t's time for a mini family vacation. I'm going to rest as much as humanly possible. I used to get irked when we went on family vacations and my parents just wanted to relax. I wanted to go on excursions and tours.
0: 네, 첫 번째 포스팅은요.
1: Bernacules.
0: 네, 이분이 쓰신 글인데요. It's time for a mini family vacation. Mm-hmm. Mini vacation이면 며칠짜리인지는 yeah.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1: Yeah. It's just really short. Could 네. be for a weekend or one or two days.
0: 네, 짧은 가족 여행, 가족 휴가를 갈 시간이다. I'm going to rest as much as humanly possible. 사실 as much as possible도 최대한 많인데요. humanly를 붙일 때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1: yeah.
0: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뭐 할 거다.
1: Mm-hmm.
0: I will eat as much ice cream as humanly possible.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다.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1: Uh-huh.
0: 그다음에
1: Katia says
0: I used to get irked. Irked 하는 거는 get irked가 짜증나는 걸 말해요.
1: Yeah, it's kind of irritated or frustrated, right?
0: 네, 그래서 짜증이 나곤 했대요. 예전에 when we went on family vacations, 가족 여행을, 가족 휴가를 갔는데 and my parents just wanted to relax.
1: Mm-hmm.
0: 부모님이 그냥 좀 쉬고 싶어 했을 때 그때 짜증이 났었는데 어렸을 때는 I wanted to go on excursions and tours. Mm. Excursion하고 tour가 여기서는 비슷한 건데요.
1: Yeah, they're quite similar in this case.
0: 네.
1: Yeah.
0: 그래서 수학여행도 보통 이제 excursion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1: Of course, because 네. you go out and explore a new place. It's an excursion.
0: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여행을 excur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에서 리조트에서 쉬자고 하니까 짜증났었다.
1: So that's why she got irked, huh?
0: Yeah.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end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네. 그 다양한 의문사들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뭔지 맞춰 보실래요? 하면서 물론 여러분도 다 지금 정답을 알고 계시죠. I clear out my
1: fridge.
0: Clear 자체도 저는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right. clean과는 다르게 clear가 뭔가를 치우는 건데
1: yeah.
0: clear out라고 한 거는 mm-hmm. 여기서 냉장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Yeah, because things are inside and you take them out.
0: 네,
1: you clear off a desk, you clean out a fridge mm-hmm. or a closet 네. or some desk drawers.
0: 그렇죠.
1: Right?
0: 그 책상이라든지 테이블은 표면에 있는 거를 mm-hmm. 떼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니까
1: clear,
0: some,
1: off.
0: clear off the table. Mm-hmm. 그런데 clear out the fridge라고 하는 mm-hmm. 것이 어울리는 게 이제 꺼내는 거니까 mm-hmm. 냉장고 다시 한번
1: fridge.
0: 네, refrigerator 해도 되지만 좀 기니까
1: fridge. Too long. 네. Just say fridge.
0: 네. 그리고 그 냉동실만을 가리킬 때 있잖아요.
1: That's right. That's the freezer. Freezer, fridge.
0: 네, freeze가 얼리다 또는 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freezer 그냥
1: yeah.
0: freeze F-R-E-E-Z-E-R 하시면 됩니다.
1: It freezes stuff.
0: 네,
1: it's the freezer.
0: 냉장고를 비우는 거예요. I eat everything. 다 먹어요.
1: Yeah.
0: Okay.
1: And he says, "Look how empty that's becoming. I've barely got anything left."
0: 직역을 하자면은 how empty 얼마나 텅 빈 that's becoming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mm-hmm. 보세요인데요. 지금 일단 얼마나 비었는지 보세요.
1: Yeah.
0: 이렇게 번역해봤고 mm-hmm. 텅 비었죠. 많이 거의 비었죠. I've barely got anything left. Mm-hmm. Barely any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안 남았다. 거의 yeah.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ve got few things left. 별로 mm-hmm. 거의 없어요. 근데 I've got barely anything left.
1: Yeah, you could switch it in that way as well.
0: Okay.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But that's important. Because I'll be gone for about 11 days and I don't want anything to go to waste. So that's what I do to get ready. I pack, I work, and I eat.
1: But that's important because I'll be gone for about 11 days and I don't want anything to go to waste.
0: 네, 낭비되다, 버려지다.
1: Go to waste. Go to waste.
0: Go to waste. 여기서는 음식을 안 먹고 오래 놔두면 나중에 와서 이게 상해서
1: yeah.
0: 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건데.
1: Yeah. No one can eat it. It went to waste.
0: Yeah, it went to waste. It has been wasted.
1: Yes.
0: 그런데 예문을 좀 다른 걸 준비해 봤어요.
1: Oh yeah. So for another example, I hope your effort doesn't go to waste.
0: 마치 물건을 또는 음식을 구입했다가 mm-hmm.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것처럼
1: yeah.
0: 노력을 했는데 이게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면 go to waste라고 해서 노력이 헛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I hope your effort doesn't go to waste. 이렇게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important.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걸 다 먹어치우는 게 중요하대요. Because I'll be gone for 11 days. 11일 동안, 열 하루 동안 집을 비울 거고 mm-hmm. and I don't want anything to go to waste. 여기 있는 거 다 버려지는 게 싫거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버려지는 mm-hmm. 게 싫어서.
1: And lastly, he says, So, that's what I do to get ready. I pack, I work, and I eat.
0: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 that, 그겁니다.
1: That.
0: I pack, 짐 mm-hmm. 싸고, I work, 일하고,
1: and I eat.
0: 먹습니다.
1: All right.
0: Yeah, clear summary.
1: All right. Very clear indeed. How about we review and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I'm going to LA and then my hometown in just a few days. And there's a lot I still need to do. Packing. I'm somebody who packs at the last minute. So I'll deal with that later. I also need to finish my work in advance because I don't like working when I'm on vacation. I don't want to check emails. I don't want to have to write any files or anything like that. I just want to be on vacation. But there's one more thing that I always do before I go on a trip. Can you guess what that is? I clear out my fridge. I eat everything. Look how empty that's becoming. I've barely got anything left. But that's important because I'll be gone for about 11 days and I don't want anything to go to waste. So that's what I do to get ready. I pack, I work, and I eat.
0: 네, 이번에는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I am somebody who라는 표현 나왔었죠. 이 패턴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저는 뭐뭐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건 뭐뭐하는 편입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do not

not want to have to 아까 설명드렸어요. 해야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제가 잘 추측을 했군요. Uh-huh. You guessed it. 언제일까요? You guessed it. 하면서
1: you guessed it.
0: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등등 이어갈 때.
1: But you have to say it in an exciting way.
0: 아, 그렇네요.
1: You guessed it.
0: 네, 맞아요.
1: You guessed it.
0: 좀 심란 어조로 말하는 게 더 어울리겠죠? Right.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You guessed it.
0: All right.
1: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에는 휴가 준비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No, I don't normally carry this much money. I'm getting ready for vacation next week. For the next 2 days, I'm wanting nothing to do with any drama. I'm getting ready for a vacation.
0: 네, 첫 번째는
1: Thad
0: 씨가 No, I don't normally carry this much money.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에 현금 이만큼 몰리면서
1: One of those photos with all the money.
0: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요, 저 평소에 이만큼 현금을 갖고 다니진 않아요. I'm getting ready for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에 갈 휴가 준비 중이에요 라는 말인데요. 여기 이게 좀 재밌는 게 I'm getting ready 하면 지금 준비 중인 거잖아요. 근데 next week, 다음 주에 휴가를 준비 중이다, 다음 주에 휴가를 준비할 거다 보다는 vacation next week을 묶어주셔야 돼요. Vacation, the vacation that's coming up next week. 다음
1: yeah.
0: 주의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yes.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1: Because he's already started preparing, right? Yeah, he's exactly. not going to start preparing next week.
0: Yeah, he's already preparing.
1: yes.
0: 다음,
1: Jenna says,
0: Jenna, for the next 2 days, 다음 앞으로 이틀 동안 I'm wanting, 뭐 I want라고 바꿔도 똑같고요. Nothing to do with any drama. Drama라는 거는 갈등 상황, mm-hmm. 극적인 상황, 갈등 상황인데 I'm getting ready for a vacation.
1: Yes.
0: 그냥 이 차분한 마음, 휴가 mm-hmm. 휴가 준비하는 마음 이것만 갖고 싶다. Mm-hmm. 누군가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갈등 상황 겪고 싶지 않으니까
1: yes.
0: 드라마를 만들지 마라.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아, 그렇죠.
0: 오늘은 햄버거를 파는 햄버거 가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주문 주거니 받거니도 해야 되는데
1: 이 햄버거 가게의 아르바이트생 친구들 에너지가 네. 엄청 넘치거든요.
0: 엄청나죠.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기운을 받으려고 일부러 또 햄버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1: 아 그래서 그렇죠.
0: 아 그럼요. 근데 슬기 씨는 햄버거를 예. 주문을 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프렌치 프라이즈나
1: 네.
0: 뭐 어니언 링스, right?
1: 맞아요.
0: 이런 거 주문 같이 하세요?
1: 무조건 하죠.
0: 아,
1: 저는 감자튀김을 네. 가끔은 코슬로로 바꾸고.
0: 바꾸고.
1: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바꾸지 않고 추가해요.
1: 아, 추가.
0: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제목이요. 감자튀김은 좀 슬픕니다. 양심상 뺐어.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버거를 주문하는, 하지만 그 와중에 살짝 슬픈 에피소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치즈버거에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동안은 치즈버거 주실 수 있나요?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뭐를 빼고 달라고.
1: 아.
0: 약간 업그레이드죠.
1: 또 이게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요, 막뭐 빼고 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니까요.
0: 맞습니다.
1: 오늘의 이 문장 너무 도움될 것
0: 이거는
1: 같아요.
0: 머스트예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요, 괜찮아요. 라지 콜라도 주세요. 여기에서 음료를 또 추가하는 부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1: 라지 사이즈 중요하거든요.
0: 아주 중요하죠.
1: 예.
0: 엑스트라까지 있으면 좋고요.
1: 네.
0: 자, 피클을 뺀 치즈버거를 주문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짜잔! 아, 안녕하세요. 그 치즈버거에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2: Hello, do you speak English?
1: Only English. You understand?
2: Yes,
1: Wow.
2: sorry.
1: It's okay. I'll try.
2: Okay.
1: 그 I want
2: Yep.
1: a cheeseburger.
2: Cheeseburger.
1: Yes, but I have a cucumber allergy, so pickle no.
2: Oh, no pickles?
1: Yes.
2: Okay,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1: Fries?
2: Fries, you know, French
1: Fries?
2: fries. Do you want French fries with that?
1: A
2: You know,
1: potato.
2: potato, yeah, fries.
1: No, no, no, no.
2: No, no, no.
1: No.
2: No.
1: 그 저기 괜찮아요. 아, 괜찮고 라지 콜라 주세요. 응. 아니요,
2: No?
1: 괜찮고.
2: No?
1: 그 프라이 노.
2: No?
1: 라지 사이즈 콜라.
2: Ah, you want a large cola? No fries.
1: Yes.
2: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1: Oh, my name?
2: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1: Ready.
2: Okay?
1: Okay, thank
2: Just one
1: you.
2: second.
0: 아이고, 이렇게 안 통해서 이거 치즈버거 어떻게
1: 아, 막막합니다.
0: 먹겠어요.
1: 배고픈데.
0: 네, 저 오늘은 뭔가 업그레이드 된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전체도와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도와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4: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3: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4: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우리 다 같이 햄버거 가게에 갔다고 생각을
1: 벌써
0: 해볼게요.
1: 배고파요.
0: 오늘 햄버거 먹어야겠어요.
1: 네.
0: 자, 치즈버거에, 예전에는 치즈버거 주실 수 있어요를 배웠다면은,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어순대로 나눠,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나누면서.
1: 아, 그쵸. Can I get a cheeseburger? 하면은 그냥 치즈버거 하나 주실 수 있어요잖아요.
0: 할수
1: 예.
0: 있을까요?
1: 근데 피클을 빼야 되니까 with no pickle. With no. 근데 without을 안 쓰고 with no를 썼네요.
0: Without,
1: without은 없이잖아요. 근데
0: 기억하고
1: with
0: 있겠습니다.
1: no는 이렇게 쓰는 거는 뭔가 되게 약간 콩글리시 같아요. 예.
0: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with no? 근데 pickle을 어떻게
0: 피클
1: 쓰는
0: 스펠링을
1: 걸까요?
0: 써본 적 있나요?
1: 처음이에요. pick. 왠지 pick해서 먹는 거니까. picks 아닌가?
0: 오케이.
1: 그러면은 pick.
0: 다를 것이다.
1: 네, 피클. 이런 느낌?
0: 오케이.
1: 피클.
0: Okay. So it's 피클이 아니라 영어로는 피클이다.
1: 피클.
0: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 귀엽다.
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클. Right. So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 Well, 첫 번째가 맞습니다. 항상 느낌에 충실해야 돼요.
1: 고치면 항상 틀려요.
0: 그러니까요. 자, pickle. L-E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얘기를 하니까 pickles 같은 것들은 안 넣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Pickle is pickle. 근데 읽을 때 보통 pickl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가 살짝 된소리가 나요. 약간
1: 네.
0: 현실적인 조언은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pickle, pickle 빠르게 하면 껄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1: 네.
0: 된소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규칙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뭐를 빼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역을 한 거예요.
1: 네.
0: 직역을 하게 되면 뭐 없이가 되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오늘 뭘 썼죠? With
1: No.
0: no something, right? 오케이. 그래서 with no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없는 명사와 함께 이게 한국어로는 이상하죠.
1: 네.
0: 하지만 영어에선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With no pickle인 상태로
1: 네.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예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넣어 주시면 돼요.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0: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Can you give me 이렇게 주문 안 하죠, 그렇죠? 당신이 우리는 이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Can you give me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통?
1: Can I get a?
0: 그렇죠? Can I get? 내가 받을 수 있냐? So can I get or can I have?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큰 샌드위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치즈는 빼고요. 에이.
1: Can I get a big sandwich with no
0: 그렇죠.
1: cheese?
0: With no cheese, right? 근데 여기서는 보통은 우리가 사이즈, 음식 사이즈 얘기할 때는 big보다는 large를 좀 많이
1: 아,
0: 쓰죠.
1: large
0: 그렇죠? 꼭 그래야
1: 맞네요.
0: 된다는 규칙은 아닌데요. So,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How about this? 나내 커피 주문했어. 근데 설탕 빼고 주문했어. 난쓴게 좋더라고. 이러면서.
1: I ordered
0: My?
1: my coffee
0: Uh-huh.
1: with no sugar.
0: 그렇죠. With no sugar. 오! 이병적 좀 되시는데, 오늘 좋아요. I
1: Oh,
0: like that.
1: yes.
0: Alright, so
1: 컨디션 괜찮아요?
0: I order my coffee with no sugar. 이렇게 해서 뭐를 넣지 않고를 의역을 좀
1: 네.
0: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마음에 안 드네요. 큰거 시켰는데, 치즈 없이. Right. So,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1: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0: Alright,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1: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0: 아, 이런 거는요, 보세요. 첫 번째
1: Yes.
0: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샌드위치 같은 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넣고 원하는 건 싫은 건 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또 그런 게
1: 커스터마이징이라고.
0: 많이
1: 예,
0: 있죠.
1: 맞아요.
0: 그래서
1: 그렇게
0: 알아두셔야 될
1: 얘기하더라고요.
0: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슈거 넣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1: 아, 달콤하구나.
0: 네, 그래서 거기
1: 네.
0: 가서 아, 죄송한데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거든요. 이렇게
1: 예.
0: 하면 바꿔줄 수도 있겠죠,
1: 오,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1: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0: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1: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아까 with no 하니까 왠지 콩글리시 같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1: 오?
0: 아까
1: 아하.
0: you already mentioned it.
1: Yes,
0: Yes.
1: without
0: 맞아요.
1: pickles.
0: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거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1: 네.
0: Without.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
1: 뭐 없이.
0: 없이. 그래서
1: 네.
0: without pickles, perfectly fine. 근데 with no pickles 하면 no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나
1: 아.
0: 진짜 넣지 말아주세요. 아,
1: 제발.
0: 제발. 그래서 정말 싫어요라는 거를 강조해 줄수 있습니다. With no pickles.
1: Yes.
0: Okay? 근데 either one is fine, right?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1: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0: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질문 들어가죠. 그럼요. 그래서 버거에 감자튀김도 같이 드려요?
1: Oh, sure.
0: 그럼 그랬으면 저는 is that even a question? 그 질문인가요? 뭐 했을 건데.
1: Sure. Do you want, 원하나요? 그거를 함께. 함께?
0: 자, 일단 어순대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요.
1: 그럼요. Do you want,
0: 뭐예요, 그게?
1: 원하나요? 예.
0: 뭐를 원하나요라고 물어볼까요?
1: 여기까지 할까요? 감자튀김 원하나요? 맞죠?
0: I don't know.
1: With that 버거에, 그 버거와 함께 감자튀김을 원하나요예요.
0: Okay.
1: So, do you want potato? Potato.
0: Okay. 자, do you want potato with that? Okay.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1: 아, fried potato네요. Sorry.
0: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느낌 맞죠?
1: 감자.
0: 햄버거 여기 감자요 그냥 생감자
1: 오,
0: 갈아 드세요.
1: 지금 막 했어요.
0: 그렇죠? 자, fry라고 하셨나요
1: 너무
0: 지금?
1: 아닌가요?
0: 아 정말 오늘
1: 아, 프라이인가? 아, 왜 갑자기
0: 뭐
1: 생각이 안 나죠?
0: 가보겠습니다. Sure, do you want 뭐뭐 with that? 자 이걸 보면 내가 왜 이랬지 할수 있습니다. Fries, right?
1: fries.
0: Or 우리 보통 French fries라고 하죠.
1: 아,
0: 그래서
1: 그쵸.
0: 근데 너무 길어서 귀찮아요.
1: 아,
0: 그래서 일반
1: 프라이스도
0: 사람들은
1: 돼요?
0: 그냥 fries. 당연히 fry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띡 이렇게 하나 주겠죠. 띡
1: 하나.
0: 그거는 아니겠죠. So fries는 원래 French fries에서 감자튀김을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do you want something? Do you want 뭐뭐? 이것도 굉장히 첫 번째 레벨에서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do you want this? do you want that? 뭐 do you want some water?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길어졌죠.
1: 예,
0: 마지막에 with
1: that.
0: that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뭔가 주문한 게 있잖아요.

0: 그거는 당신은 음료 원해요?
1: Do you want drink with that?
0: 그렇죠. 근데 a drink죠. Do you want a drink with that?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how about this? 그거에 피클들도 같이 드려요?
1: Do you want pickles with that?
0: That's right. Do you want pickles with that? 이렇게 뭐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1: 그쵸.
0: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품 말고 다 시켜라 이런 얘기가
1: 예,
0: 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 때, 한요 정도에서 끊으면 되겠네요. Do you want a drink with that?
1: Do you want a drink with that?
0: Do you want pickles with that?
1: Do you want pickles with that?
0: 그러면 답도 할수 있어야겠죠?
1: 네.
0: 저요, 그거에 음료도 원해요. 저는 음료를 원해요.
1: Yes, I want a drink with
0: With
1: that.
0: that. With that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1: Yes.
0: You understand? Al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1: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0: 그렇죠? So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건 your order, your hamburger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1: Cheeseburger with
0: Cheeseburger.
1: no pickles.
0: Right.
1: Right.
0: 정확하게 하셨어요.
1: Yes.
0: Very nice.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0: Alright,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요, 괜찮아요. 라지 콜라도 주세요. 이렇게
1: Yes.
0: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프렌치 프라이즈는 이제 됐다. 그래서 가끔
1: 그쵸.
0: 이게 이제 양심상
1: 오.
0: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몸좀 관리해야지. 그래서
1: 그쵸. 그죠. 워낙 이렇게 기름에 튀긴 음식이니까, 프렌치
0: 그렇습니다.
1: 프라이가요. No, I'm good. No, 아니요, 나 좋아요.
0: Aha.
1: I also, 여기서 끊고.
0: Okay.
1: I also want a cola.
0: 네.
1: 아, 나는 또한 원해요. 라지 콜라를요.
0: 네.
1: 그러면 여기에 라지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0: Okay.
1: Yes, large cola.
0: 그쵸.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무슨, fast food 먹는데 가면 보통 사이즈 얘기하면 big보다는 large 많이
1: large
0: 나오죠.
1: 써요.
0: 그쵸?
1: 맞아요.
0: Okay. 맞는지 보겠습니다.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Perfect. Very nice. 이거 여러분, 라지 아니죠?
1: 네.
0: R, 중간에 R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모양 모으고 혀를 당기면서 꼭 해주세요. So, 라지가 아니라 혀가 뒤로 당겨지면서 large, large 이렇게 되겠죠? 자, 두번 가볼게요. Large, large.
1: Large, large.
0: Very nice. 자, 그리고요, 여기 콜라가 나온 김에
1: 네.
0: 탄산음료를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1: I
0: 이건
1: know.
0: 사실은요, 이 단어는
1: 네.
0: 뭐 100개는 오버지만
1: 예.
0: 엄청 단어 옵션이
1: 아,
0: 많아요.
1: 많아요?
0: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1: 소다죠, 소다. 예, 소다. 예, 조금 헷갈렸어요.
0: 그렇죠. 이 단어는
1: 네.
0: 뭐 노래 가사에도 있고 유명하죠.
1: 예.
0: 자, 정답. 소다. There you go. 그래서 탄산음료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소다 팝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조금 전문적으로는 carbonated drink라고도 부르고요. 많습니다, 사실. 근데 얘가 제일 무난해요. 소다.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는요. 아예 그 브랜드나 그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
1: 그쵸.
0: 프로덕트 이름이 있을 텐데
1: 예.
0: 그거를 그냥 부르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want a가 아니라 중간에 I
1: Also one.
0: also. 그러니까 또한 뭐뭐도 이렇게 추가를 좀 해준 거죠. So, 나 이건 되는데 그래도 콜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마요네즈가 영어로 뭐죠?
1: Mayonnaise.
0: 오케이. mayonnaise라고 말하셔야
1: Mayonnaise.
0: 되는데요. 너무 길죠?
1: 예.
0: 줄여서 뭐라고 할것 같아요?
1: Maize.
0: Maize. Mayo라고 합니다. Mayo,
1: Mayo?
0: mayo.
1: 그래요?
0: Right? 네. So, 이걸 볼게요. 저는요, 또한 더 많은 메이요를 원해요. 한마디로 마요네즈 더 달라.
1: I also want
0: 더 많은 메이요.
1: lots of mayo.
0: 더 많으니까 more
1: More. 아,
0: 메이요.
1: more
0: 네.
1: mayo.
0: 자, 다음은요. 저는 또한 아이스트 커피도 주문했어요.
1: I also want,
0: Uh-oh. 주문했어요.
1: I also order,

0: Un-iced coffee?
1: That's right.
0: Oh.
1: Very nice. 자, 이렇게 된 겁니다.
0: Yes.
1: 여러분, 이거 특이하죠, 그렇죠?
0: Yeah.
1: Mayonnaise를 써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 원하면 보통 mayo. I want some mayo.
0: 매유를 좋아해서 마유가 된 건가요?
1: 약간 그런 것도 없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거 약간 거기다가 핫소스 부으면 맛있거든요.
0: 그치?
1: 네. So I also want more mayo. And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Alright, so 커피 한 잔 컨테이너에 담은 걸 주는 거니까 관사 써도 되고요. 참고로 아이스가 아니라 아이스라고 해야 됩니다. Alright, D가 들어가야 얼음이 담긴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0: 네.
1: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also want more mayo.
0: I also want more mayo.
1: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0: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1: 네, 자,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No, I'm good. I'm good이라고 하면 일단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0: 네.
1: 무슨 단독으로 썼을 때는 착한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원래 나는 뭘 잘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너 농구 좀 하더라 이랬을 때 Yeah, I'm pretty good. I'm pretty good. 잘한다 라는 뜻으로 썼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사양할 때도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써요.
0: 정중히 사양하는 느낌이에요.
1: 맞아요. 왜 우리가 사양한다고 하면 아마
0: No thank you.
1: No thank you.
0: 예.
1: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No thank you.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0: 예.
1: 사실 원어민들은 캐주얼하게 이렇게 엄청 써요.
0: 아...
1: I'm good, I'm good. 아, 됐어, 됐어. 이렇게 돼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No, I'm good.
0: No, I'm good.
1: Alright, I also want a large cola.
0: I also want a large cola.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네, 준비되면 이름 불러드릴게요.
0: Okay. I'll call out your name. 여기까지 끊을까요? 나는 call out, 부를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When it's 준비되면. So 여기 it's ready.
1: 준비된 것만 쓰면 되겠죠?
0: 네.
1: 저번에 준비된 거는 잘 쓰시더라고요. Right? 좀 틀린 답이어서
0: 네.
1: 그런데. Okay.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Alright. Check this out.
0: Yes.
1: Perfect. 준비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발음할 때 아시죠? 앞에 re는 r 살아있기 때문에 모양 모으고 혀 당겨서 re로 가고요. D 할 때는 flap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해주세요. 리을 비슷하게. So, ready.
0: Yes.
1: 이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Ready. Ready.
0: Ready. Ready.
1: 좋아요. So, when it's ready. 라고 했고요. 우리가, 그쵸. 네. 뭐라 그럴까? 뭐 커피숍을 가든가 이런 거 하면은 요즘 이름 많이 불러주잖아요.
0: 그렇죠.
1: 막 이름 막 별명
0: 닉네임
1: 맞아요. 네.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영어로 call out 누구의 name, 뭐 your name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냥 call이라고 해도 돼요. call out을 꼭 쓸 필요는 없지만 out을 쓰면 소리를 크게 내서 불러주겠다.
0: 아, 네네.
1: 이런 뜻을 더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안전하기는 해요.
0: 이게 okay? 왜냐면 붐비니까 항상 크게 진짜 불러주시거든요.
1: I know.
0: 음식 나오면.
1: 그래서 보통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미국에서 살 때
0: 네.
1: 뭐 유학으로 오거나 어학연수를 오거나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은 영어 이름을 써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밌잖아요.
0: 네, 귀여워요.
1: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던 이름을 써본다든가.
0: 네.
1: 그게 또 네, 그렇죠. 하나의 또 재미이기도 한데.
0: 저는 자, 프린세스 쓰고 싶어요.
1: 어, 맙소서. 저기 커피 안 만들어 줄 수 있어요.
0: 아, 왜요? 네,
1: 거절하겠어요. Alright, so call out 뭐 your nam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0: 예.
1: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슬기야 뭐 이런 식으로.
0: 아,
1: the
0: teacher called out my name.
1: My name. The teacher called out my name.
0: Yes.
1: 자, 두 번째. 혹시 제 이름 크게 불러주셨나요? 제가 못 들었나? 막 이러면서.
0: Did you call out my name?
1: Perfect.
0: Oh.
1: Very nice. Did you call out my name?
0: Okay.
1: So 이런 거 그냥 사실 Did you call my name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1: Alright.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teacher called out my name.
0: The teacher called out my name.
1: Did you call out my name?
0: Did you call out my name?
1: 네. 선생님이 갑자기 call out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0: 부모님 모시고 와. 바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1: 근데 그거는 크게 말하진 않잖아요.
0: 그러네요.
1: 부모님을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갑자기 뭐 슬기 이러면은 약간
0: 저 안 그랬는데요?
1: 그러니까.
0: 이래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I'll call out your name. 근데 아무 때나가 아니라
0: 예?
1: when
0: 그쵸.
1: it's ready. 준비됐을 때라고 했습니다. So when을 얘기하면 원래 직역을 하면 뭐뭐일 때. 그게 벌어지긴

0: 날 건데 그때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 그 한국어에서는 약간 뭐뭐면이라고
1: 네.
0: 해석이 좀 되죠, 그렇죠? 살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so when 평소문 평소문일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가능하겠죠. I'll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하겠다.
1: 네.
0: 내가 파리에 있을 때. 그러면 내가 파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I am.
1: When I am in Paris.
0: There you. 그쵸? So
1: Paris.
0: I'll call you when I'm in Paris. 내가 파리스 가긴 갈 건데 내가 거기 있을 때 전화할게. 좀 추가를 해주세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메시지를 해라. 근데
1: 네.
0: 언제 하냐면요. 네가 서울에 와 있을 때. 오케이? 나한테 메시지 해. 너 서울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메시지를 동사로 쓰시면 돼요. 메시지 동사로 쓰면
1: 아,
0: 돼요.
1: message me
0: 당신이 서울에 있을 때.
1: when you are in Seoul.
0: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when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1: 와, 영어
0: 이렇게.
1: 되게 잘하는 사람
0: I
1: 같아요.
0: know.
1: 네.
0: 자, 본문 읽어 볼게요.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1: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치즈버거에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1: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0: No
1: pickles?
0: pickles. 아니요, 괜찮아요. 라지 콜라도 주세요.
1: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0: There you go.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2: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3: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2: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는 with no 명사 빼고
1: 네.
0: 가봅니다. 치즈버거에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치즈버거 get 할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cheeseburger
0: 오케이, 피클들 빼고.
1: with no pickles?
0: There you go. 자, 샌드위치에 치즈 빼고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샌드위치 get 할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sandwich
0: 오케이, 치즈 빼고.
1: with no cheese?
0: 그죠, 치즈 없이죠, 그쵸? 자, 하나 더. 커피에 설탕 빼고 주문했어요. 저는 제 커피를 주문했어요.
1: I ordered
0: my
1: coffee
0: 오케이, 슈거 없이.
1: with no sugar.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Can I get a sandwich with no cheese?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Okay, 자 다음 also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라지 콜라도 주세요. 저는 라지 콜라도 원해요.
1: I also want a large cola.
0: There you go. 마요네즈도 더 주세요. 저는 또한 더 많은 메이요를 원해요.
1: I also want more mayo.
0: 메이요. 약간 메이요 익숙하지 않죠?
1: 네.
0: 자, 하나 더. 저 아이스 커피도 주문했어요. 저는 또한 주문했어요. 아이스 커피를.
1: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lso want a large cola.

0: I also want more mayo.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Okay, 아주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2: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1: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2: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4: Oh,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1: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4: Oh,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1: Yes.
4: Okay.
1: Thank you.
4: Thank you.
0: You guys, wow. You're amazing. Very, very nice.
3: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쵸. 자, 타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라는 문장이었잖아요.
0: That's right.
3: Tommy went to bed early.
0: That's right. Went to the bed 아닙니다. 그쵸? 네. 그냥 went to bed. You got i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ith no 명사. 의역을 좀 하면 명사가 네. 없는 거니까
3: 그쵸.
0: 해고가 되겠죠. 그렇죠? 활용해서 이거 한번 영작해 주세요. 조금 길어요. 치즈버거에 마요네즈 빼고 주실 수 있어요?
3: 오.
0: 치즈버거에 마요네즈 빼고 주실 수 있나요?
3: 예.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지금 막 단어가 몇 개 돌아다니죠?
0: 아,
3: 네. 여러 번 문장을 만들어 보신 다음에
0: yes.
3: 오늘의 미션 문장 아주 쉽게 여러분들 것으로 쟁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0: That's right.
3: 어느샌가 왕초보 영어에서 영어 박사가 되어 계실 거라고요.
0: 영어 박사.
3: 영어 박사. 마이 쌤 절로 가. 내가 바로 영어 박사.
0: 저는 안 돼요. 저 있을 거예요.
3: 아이, 그럼요. 꼭 함께 해요.
0: 오케이.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 어떤 관계가 나올까요? 늘 드라마 같아서 쫄깃해요, 이게.
0: 그렇죠. 예. 자, 오늘 로맨틱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아, 오늘 또.
0: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 아우, 로코네요, 로코.
0: 아, 로맨틱 코미디. 로코.
1: 아, 갑니다.
0: 비가 오고 있는데.
1: 부슬부슬.
0: 아, 우산이 없는 situation.
1: 아, 잠깐, 누가 씌워주나요, 혹시?
0: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작은 네. 우산은 로맨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아, 우산을 잊었네.
1: 아이고.
0: 뭔가 요럴 때 항상 로맨스가
1: 네.
0: 시작이 되거든요.
1: 시작되죠.
0: 그렇죠.
1: 누가 달려와요. 항상.
0: 맞아요.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잖아.
1: 오히려 좋아요.
0: 오히려 잘 됐어.
1: 오히려 좋아요.
0: 오늘은 그래서 정말 뭔가 드라마를 보는 듯 하면서 어느 순간 영어가 늘었네?
1: 어머!
0: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재밌다.
0: Alright, alright.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1: 네,
0: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아.
1: What's wrong?
0: 어?
1: What's wrong?
0: It's raining.
1: Yeah.
0: But I have no umbrella.
1: Oh,
0: yes.
1: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0: 어? Share?
1: I'll walk you walk to the bus stop.
0: The bus stop. Oh, bus stop.
1: We can share mine, my umbrella.
0: Share?
1: Yeah.
0: 어, 아 근데 아, 두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작잖아.
1: Sorry?
0: You are tall.
1: Yep.
0: But umbrella is too small.
1: Too small.
0: Yes, two people is too small.
1: Really?
0: Yeah.
1: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0: Really?
1: Yeah, I live nearby anyway.
0: Thank you.
1: Off you go. No problem.
0: 생각보다 크네. Thank you.
2: 오늘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죠.
0: 네.
2: 로맨스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0: 아, 진짜.
2: 그렇죠? 뭔가 대화가 안 되니까
0: 못 알아들어가지고.
2: 제가 묻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0: 뭔가 죽인 네. 주는데 잠깐만 고마워.
2: 그리고 끝. 안 되죠. 제가 디테일하게 좀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오늘은 정말 즐기시면서 영어 배워가시면 돼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4: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3: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4: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2: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2: 자, 지금 보니까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이러면서
0: 아이고.
2: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캠퍼스의 느낌일 수도 있고
0: 그쵸.
2: 혹은 무슨 뭐 글쎄요 뭐 직장 내 내용일
0: 네,
2: 수도
0: 네,
2: 있습니다.
0: 네네네 회사 앞에서.
2: Right.
0: 이걸 혼잣말이겠죠?
2: 그렇겠죠 아무래도.
0: 꼭 혼잣말을 되게 크게 해요.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2: 저기 뒤에 대놓고 서 있는데.
0: 네, 항상 그래요. It's pouring outside. 오, 이거 쏟아붓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나 봐요.
2: Yes.
0: 와, 이거 비워져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And I forgot. 나는 잊었어. 내 우산을.
2: 네.
0: 엄브렐라인데
2: 그거를 비워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2: 자, 한번 스펠링 주의해서 같이 써보세요.
0: 함정이네요. 엄. 엄으로 시작하죠. 엄.
2: 오케이. 오케이.
0: 렐.
2: 오케이.
0: 렐.
2: 럴.
0: 엄브렐라.
2: 와. 엄브렐라, 하? 오케이.
0: 엄브렐라.
2: 굉장히 뭔가 혀가 많이 굴러간 느낌이 드는데요. Alright, so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0: 어?
2: 네.
0: 이렇게 간단했나요?
2: 네. 럴가 아니고요. 러.
0: 엄브렐라.
2: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영어가 발음이 이렇게 끝나면 이거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0: 뭔가 어색해서요.
2: 뭔가 굴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이런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실수예요.
0: 함정이군요.
2: 오케이. Okay. So 그냥 umbrella라고
0: umbrella.
2: 하는 게 맞습니다.
0: Umbrella.
2: 자, 여기 잘 보시면 뭐 하나가 나와 있어요. P-O-U-R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비슷한 스펠링 뭐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 Yes.
2: 이거 본 적 있죠, 그렇죠?
0: 예, 이거 아예 네. 불쌍한.
2: Alright, so pour는 쏟아 붓는다란 뜻이고요. Pour는 불쌍한 이런 느낌을 좀 갖고
0: 네.
2: 있는데 발음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pour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스펠링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0: 네.
2: So 제가 분명히 pour이라는 게 쏟아 붓는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런데 정말 비가 쏟아 붓는다. 그만큼 비가 폭우처럼 내린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0: 아~
2: 원래 우리 비 온다라고 할 때 동사 뭘 쓰죠, 우리?
0: It's raining.
2: Raining, right?
0: Yeah.
2: Rain이라는 거를 동사로 쓰잖아요.
0: 네네.
2: 근데 그건 그냥 비가 오다고요. 그거 대신에 이제 pour 쓰게 되면 와, 완전히 쏟아붓는구만.
0: 억수같이 내리는
2: 맞아요.
0: 거죠?
2: 맞아요.
0: 아~
2: 오케이. 그리고 한참 그러고 있으면 진행형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명작 해볼게요.
0: 네.
2: 날씨는 주어가 it입니다.
0: It.
2: Yes. 자, 그러면은 아직도 쏟아붓고 있네.
0: It's pouring still.
2: It's still pouring.
0: I'm
2: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 Pouring.
2: It's still pouring. 이러면 장난 아니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5분 전에 막 쏟아붓고 있었는데.
0: 오.
2: Okay? 자, 과거 진행형으로 써볼게요. 쏟아붓고
0: yes.
2: 있었다.
0: It was pouring.

0: during
1: 5분 전에.
0: before 5 minutes.
1: 현재 기준으로 5분 전에 그러니까
0: ago. 5
1: 5 minutes
0: ago.
1: ago. 자, ago는요. 현재 기준인 거예요. 오케이? 자. Alright. So 좀 어색하더라도 rain처럼 pour는 동사로 쓰면 되는구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still pouring.
0: It's still pouring.
1: It was pouring 5 minutes ago.
0: It was pouring 5 minutes
1: 네,
0: ago.
1: 그리고 혹시 비가 왕창 오는 거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살살 내리는 거 조금씩 보슬보슬 온다고 할때 쓰는 동사가 또 있거든요. 아는 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0: 당연하죠.
1: 알겠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자, 바로 drizzle 이라는
0: drizzle?
1: 동사가 있어요. So 이거는 어린이들도 아는 동사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So drizzle, it's drizzling 이러면 정말 분무기 수준으로 약하게 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0: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1: 네, 근데 이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이 혼자만의 생각이? 네. 자,
0: 혼잣말인데,
1: 이랬을 때,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줄게. 내거
0: 오,
1: 같이 써도 돼.
0: 갑자기
1: 자,
0: 나타나요,
1: 그러니까.
0: 또,
1: 나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0: 감동이에요.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나는 걸을 거야. 버스 스탑까지.
1: 좀
0: 버스
1: 이상하죠,
0: 스탑에
1: 뭔가?
0: 너를
1: 걸을 거야?
0: 걸을 거야.
1: 이상해요.
0: 뭐, 어쨌든 간대는 것 같아요. We can. 우리는 할수 있지. 내 거. 아, 내거 같이 써도 돼. 엄브렐라를 같이 써도 된다는 것 같아.
1: 네.
0: 아, 그러면은,
1: 내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0: 내 거를
1: 같이
0: 쓴다는 거.
1: 쓰다.
0: Use.
1: Okay.
0: We can use mine.
1: Okay. We can use mine,
0: Yes.
1: right?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이거는 아마 워크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It's
0: 그러게요.
1: okay. 제가 설명드릴게요.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use mine. 정답 보면요. 자, 일단은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쓴 거는
0: Share.
1: share. 네, share 하는 거는 뭐예요?
0: 공유하다.
1: 공유하다예요. share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둘이 share 하면 되지. 음식 먹는 것처럼. So 같이 쓰다, 공유하다, 나누다라고 할때 share 썼습니다. 근데 사실 use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 거를 우리가 쓸수 있다 하는데 아무래도 가치라는 느낌을 강조하고
0: 그쵸.
1: 싶었겠죠? So share 이라는 걸 썼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mine이라는 걸뭘 받아주는 건지 한번 써보세요, 지금.
0: 이거는 my
1: 이번엔 제대로.
0: 엘이 두 개였죠?
1: A. 정답.
0: Yes.
1: 맞습니다. So, mine은 이거 자체가 내 것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나왔던 걸 받아주는 게 되겠죠, 그쵸? So, 근데 my umbrella 또 쓰기 좀 그러니까 그냥 내 거를
0: 마인.
1: mine을 share 할수 있어 해도 돼.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walk 이거 나왔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걷다라고만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도 왕초 보영어 좀 오래 보셨으면은 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워크는 걷다도 되고요. 그 뒤에 누군가가 나와요. 이런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Walk someone 이렇게 누군가가 목적어가 나오면 그 사람과 같이 걸어주다. 동물의 경우는 산책시키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0: 항상 테이크 워크만 외웠고
1: I know,
0: 생각했는데
1: I know.
0: 그냥 워크 서머원 하면은 그 사람을 산책시켜 주다가 되는군요.
1: That's right. 그래서 내가 걷는 것만 떠올리지 말고 아 내가 누구를 걷게 해주는구나, 누구와 함께 걷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So for example, right?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젠틀맨들이 기본 자세인데요. 제가 당신 차까지 걸어서 데려다 드릴게요. 아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일단은 제가 뭐뭐 할게요 할때 I will 대신 좀 부드럽게 뭐 있었죠? 뭐 할게요.
0: Let
1: Let
0: me
1: me. 제가 당신과 같이 걸을게요. 그러면은 Let me
0: walk
1: you.
0: you
1: 자, 당신 자동차로.
0: to your car.
1: There you go. Let me walk you to your car.
0: Yes.
1: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그가 나랑 같이 걸어줬다 집으로. 그러니까 너 어떻게 집에 왔어? 그랬을 때 아, 그 남자가 나랑 같이 걸어와 줬어.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그가 나를 걷게 했다. 어떻게 할까요?
0: He walked
1: Walked me.
0: me.
1: 자, 집으로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0: 그냥 홈인가 보다.
1: 맞아. 잠깐만요. 그걸 굳이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는데. So he walked me home.
0: 확신이
1: 이러면
0: 많이 떨어져서 그랬어요.
1: 그렇죠? So he walked me home 하면 그가 나를
0: 네.

0: 걷게 해준 건데 집까지.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했었지만 오케이, walk someone to 장소.
1: 네.
0: home 앞에서는 to를 안 넣어도 이미 집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you don't have to say he walked me to 뭐 home, right? 뭐 my home이라고 들어가면 to를 넣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home 앞에는 그냥 없이 사용하시면 어디 집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 me walk you to your car.
1: Let me walk you to your
0: Oh,
1: car.
0: he walked me home.
1: He walked me home.
0: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아, 제가 당신을 걷게 해줄게요. 같이 걸어줄게요. 어디로? To the bus stop까지. 그러면서 내거 같이 쓰면 되지. 뭔가 로맨틱함의 시작이죠?
1: 예, 지금
0: 자,
1: 시작됐어요.
0: 읽어볼게요.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1: I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0: There you
1: mine.
0: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0: 네, 다음 미션입니다.
1: 네?
0: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잖아. 그래가지고 뿅 작은 거예요. 네.
1: It's too for two people.
0: 나눠보세요.
1: 여기서 나눌게요.
0: 오케이.
1: 두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0: I
1: 작다.
0: like
1: 그거
0: that.
1: 같은데, 그러면은 작은 거는 small.
0: Okay.
1: Yes.
0: Okay. 네, 이거는 뭐 사실 특별한 사항의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1: Service quiz.
0: Right.
1: Yeah.
0: So, service quiz라는 거는 좀 그런데 it's too small 하대요.
1: 예,
0: 누구에게는 for
1: for two
0: two
1: people.
0: people. 그렇죠? Perfect. Okay? So, it's too small. small이라는 건 작은인데 여러분 형용사로 발음할 때 small이 아니라 ALL 혹은 AL 입 모양 벌리자고 했었죠.
1: 네.
0: 그래서 all이 아니라 이렇게 좀 벌려주세요. So, small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small, small.
1: Small, small.
0: small보다는 어에 가깝게
1: 네.
0: 입모양을 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It's too small for two people이라고 했는데, 자, 누가 쓰기에는, 특히나 누가 뭐 공유하기에는, 누가 쓰기에는 너무나 작은, 너무나 큰, 뭐 너무나 뭐 좁은 이런 식으로 쓸 때는요, 일단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그쵸? 뭐,
1: 네.
0: it's 형용사하다. 자, 누구에게라고 할 때, for
1: For
0: 목적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For, 뭐, 예를 들어서,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to share. 쓰기에 이런 게좀 생략된
1: 네.
0: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재킷은 너무 커. 근데
1: 예.
0: 나에게는 너무 크다. 이거는 내가 입기에는 크다라는 걸 줄인 거거든요. 자, 이거
1: 네.
0: 해보세요. 이 재킷은 너무 커요.
1: This
0: 어떻게 할까요?
1: jacket is too
0: Big,
1: big
0: 나에게, 내가 쓰기에.
1: for
0: For
1: me.
0: me. 이거는
1: Yes.
0: 사실 for me to wear 생략이 됐다고 보면 돼요.
1: 그쵸.
0: 자, how about this?
1: 네.
0: 그 치마는
1: 예.
0: 약간 작아, 그녀에게. 자, 그러면은 약간이라고 할때 우리, come on, a little bit 말고 더 줄인 거 있지 않았어요? A little bit을 조금 더 줄인 거?
1: bit,
0: A bit,
1: a
0: a
1: bit.
0: bit.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치마는 약간 작아.
1: The skirt is a bit small
0: 그녀에게.
1: for her.
0: 그렇죠. 이것도 for her to wear. 이런 분위기겠죠?
1: Yes.
0: You got it? Okay. 특히 옷 같은 거 얘기할 때 진짜 많이 씁니다.
1: 아.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1: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0: The skirt is a bit small for her.
1: The skirt is a bit small for her.
0: Okay. 읽어볼게요.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1: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0: 자, 이랬을 때 네,
1: 네.
0: 이랬을 때, 마무리 준비됐어요? 네. 혹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심하듯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1: 츤데레라고
0: 그렇죠.
1: 하죠.
0: 근데 좀 이렇게
1: 에, 근데
0: 아끼지만.
1: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
0: 그렇죠.
1: 감동, 진짜 눈물 한 바가지죠. 푸어링이에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사람이 쓰기 너무 작잖아 했더니, 그럼 니가 가져가. 나 저기 근처에 살아.
1: 어머?
0: 쏴!
1: 이거는 완전히 호감이 있다. 예.
0: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1: 그렇죠. 자, then you take it. 너가 가져가. 여기서 끝낼까요?
0: 오케이.
1: 나 어차피 근처에 살아. I live anyway. Anyway가 어차피죠.
0: 오케이.

0: 나는 여기 I live 근처.
1: 근처에가 뭘까요? 같이
0: 근처는
1: 한번 써볼게요.
0: 그거죠? Nearby. I live nearby anyway.
1: 오케이. 제 생각엔 근처에란 단어를 nearby밖에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왕초보 같이 하고 나서 그 단어, 외의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뭐 방법은 몇개 있지만요. 일단,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정답 맞습니다.
0: 오,
1: 맞아요. 근처에라고 할때 nearby라는 게 격식으로도 쓰고 사실
0: yes.
1: 회화체에서도 많이 삽니다.
0: 근데 저는 사실 near 딱 띄고 by라고 썼는데 붙여 쓰는 거군요.
1: 오, 띄어서 써서
0: 예,
1: 붙여
0: 네.
1: 쓰는 게 맞고요. 아니면
0: 아,
1: 뭐 around here 이런 것도 괜찮죠. 여기 근처에 산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nyway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지금 anyway의 위치가 어디죠?
0: 맨 뒤요.
1: 맨 뒤입니다.
0: 네.
1: 자, anyway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대문자로 일부러 쓰는 이유는 얘는 앞에 가는 경우에 문장 맨 앞에 anyway 하고 쉰 다음에 뭔가 이어가는 경우.
0: 네.
1: 이거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0: 어쨌든이란 뜻
1: 맞아.
0: 아닌가요?
1: 뭐, 어쨌든, 이러면서 뭔가 화제 전환할 때 쓰잖아요.
0: 아하.
1: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막 둘이 무슨 뭐, 영화 얘기를 막, 요즘에 케이팝 얘기 막 하다가, anyway, I have to go. 이거는 화제 전환하고 나 간다는 얘기죠?
0: 그쵸?
1: 뭐, 어쨌든, 아무튼, 이런 뜻인데,
0: 네.
1: 여기선 아무튼 난 근처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0: 아닌데?
1: 자, 문장 뒤에 쓰는 거는 여기 뭐예요?
0: 어차피요?
1: 나 어차피 근처
0: 우와!
1: 살아. 뭐, 상관없어. 이런 느낌으로 쓸 때, anyway는 뒤에 커마도 없이 그냥 후루룩 넣게 됩니다.
0: 우와!
1: 오케이?
0: 예?
1: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어차피 바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뭐, 너걔 파티 초대 못 받았어. 이랬더니, 나 어차피 바쁘거든. 네.
0: I'm busy anyway.
1: I'm busy anyway.
0: 아?
1: Very, very nice.
0: 어차피 못 가.
1: 어차피 나못 가. 자, how about this?
0: 슬픈데요?
1: have to를 넣어볼게요.
0: 예?
1: 우리 어차피 거기 가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또딴 친구가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어디 가? 그랬더니, 뭐, 어디, 어디를 간다. 근데, 어차피 우리도 거기 가야 돼. 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야 한다. 어차피. have to
0: we
1: 써서.
0: have to go there anyway.
1: very nice.
0: Take the car.
1: get in the car.
0: Get in the car.
1: take the car는요, 차, 내차 가져가야 돼요. 우린 내릴 기회가 되거든요.
0: Take the car.
1: 안 됩니다.
0: 너 같다.
1: 큰일 날 뻔했어요. 자, so 문장 맨 뒤에 anyway를 넣으면 어차피라는 느낌을 주고
0: 아하.
1: 방금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0: 네.
1: 대신에 anyway를 그런 의미로 쓸 때는 comma 없고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실 때도 쉬고 하면 안 돼요. I'm busy. Anyway 이러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0: 아,
1: 거죠.
0: 어쨌든이
1: That's right. So I'm
0: 되버리는군요.
1: busy anyway 이렇게 쓴다든가
0: Yes.
1: 이것도 we have to go there. Anyway 이렇게 하면 아예 의미 다르죠. So 어떻게 해요? We have to go there anyway. 안
0: Anyway.
1: 쉬고 가는
0: 쫙
1: 스타일. 그렇게
0: 이어서.
1: 가주셔야 돼요. 오케이.
0: 네네.
1: 자, 두개다 읽어볼게요.
0: 응?
1: I am busy anyway.
0: I'm busy anyway.
1: We have to go there anyway.
0: We have to go there anyway.
1: 네. 자, 부정문에도 쓸수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나 어차피 돼지고기 안 좋아해.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삼겹살집이 다 찼대. 어떡하지? 뭐, 다른 거 먹어도 돼? 했을 때, 나 어차피 돼지고기 안 좋아해. 어떻게 할까요?
0: I don't like pork anyway.
1: That's it. I don't like pork anyway. It's okay. 이러면서 하면 되겠죠. Right.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0: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1: 뭔가 이런 멋진 느낌입니다.
0: 아, 통했어요? Yes.
1: 다음날 이제 다 갖다 주면서, 아이고, 선물이야. 내 남자친구 고맙다고 전해달래. 막 이러면 완전히 부정한 거죠, 그죠? 오케이. Alright.
0: 무산되는 거죠.
1: 무산되는 겁니다.
0: 예.
1: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네, 미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영어로 하면요.
0: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1: 그렇죠. 자,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잖아.
0: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1: You got it. Mm-hmm.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3: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2: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3: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1: Ne, 입으로 하는 영자,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패턴이라기보단 그냥 새로운 동사입니다. pour이라고 해서 비가 쏟아 붓다고요. 날씨의 주어는 it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입영작 하실 때는요.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더듬고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또 하나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이거는 혼자 속삭이면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0: 근데 제가 네.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면은 꼭 봬요. 왕초보 영어 너무 재밌어요.
1: Oh, really?
0: 정말 많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데 okay. 그때마다 막 영어 단어 막 어제 배웠던 거 오늘 배웠던 거 막 말씀해 주시는데 왕초보 아니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지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1: 네, 왜냐면 네. 계속 문장을 오래 반복을 하니까
0: 맞아요.
1: 점점 이 버벅거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네.
1: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가볼게요. Here we go.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자, 나눌게요. 밖에 쏟아붓고 있어.
0: It's pouring. Outside.
1: 그리고 난 내 우산을 잊었어.
0: And I forgot my umbrella.
1: 그렇죠.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0: Yes.
1: 여기서 lost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잃어버린 거니까요.
0: 예.
1: 자, 아직도 비가 쏟아붓네. 진행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It's still pouring.
1: It's still pouring. 자, 세 번째. 5분 전에 비가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쏟아붓고 있었어.
0: 네.
1: 과거 진행으로 해야겠죠.
0: It was pouring 5 minutes ago.
1: There you go. 5 minutes ago. 왜 한참 비가 오고 있었는데? Alright,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It's still pouring. It was pouring 5 minutes ago.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뭐뭐한
0: yes.
1: 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물론 형용사 앞에는 이제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겠죠?
0: 네.
1: Here we go.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잖아. 자, 그건 너무 작아.
0: It's too small.
1: 두 사람에겐
0: for two people.
1: For two people.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가로치고 to share.
0: 그렇죠.
1: Right. 자, how about this? 이 재킷 나한테는 너무 커. 이 재킷은 너무 커 나에게는.
0: This jacket is too big.
1: 나에게?
0: For me.
1: For me.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Right?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약간이라는 거 a little bit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0: A bit.
1: A bit.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0: 네.
1: 아, 그 치마가 약간 작아 그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0: The skirt is a bit small for her.
1: For her. 앞으로 여러분 응용하실 거죠, 그렇죠?
0: 네.
1: 아, 이거 잘 봤어요, 땡큐 이러고 넘어가는 건 옛날 스타일입니다.
0: 아하.
1: 이제 오케이 나 이거 한번 만들어 볼 거야 해서 같이 보시는 뭐 예를 들어 자녀분이 있거나 아니면
0: 예.
1: 친구들끼리 응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So like for example, this sweater is too big for 뭐 him 이렇게 쓴다든가 너무 바꿀 게 많이 있어요.
0: 그러게요.
1: Okay.
0: 정말 활용력이 강력한
1: of course.
0: 네 of 구문입니다.
1: Course.
0: 네.
1: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2: The skirt is a bit small for her.
1: Okay,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3: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4: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3: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3: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0: Oh, but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3: Oh,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0: Really?
3: Yeah.
0: Oh, thank you.
3: See you.
0: Yes. It's a little bit.
1: Great job, you guys. Woo-hoo.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치즈버거에 마요네즈 빼고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mayo?
1: 그렇죠. With no mayo or without mayo. 둘 다 괜찮습니다.
0: 네네.
1: 자, 그럼 오늘 배우신 이병작 패턴, 형용사 for 목적어.
0: 네.
1: 목적어에게는 형용사한이란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 셔츠는 마유한테 너무 작아.
0: 오.
1: 이 셔츠는 마유한테 너무 작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셔츠는 그래도 큰데.
1: 오늘은 괜찮아요.
0: 네, 네. 자, 열심히 여러분들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쟁취를 해내십시오.
1: 오케이.
0: 어느샌가 왕초보 영어가 아니라 아주 멋진 영어 박사님이 되어 계실 여러분들을 상상해 봅니다.
1: 영어 박사입니다. 네, 잘하실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5회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쓰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쓰기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8강 쓰기 영역에 관련된 문제 4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1번부터 볼 텐데요. 자, 51번 문제 지금 보시면 메일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죠? 자, 메일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의 실제 그 유형에 맞는 그 텍스트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만 그 유형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경 지식을 떠올려 가면서 작성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받는 사람 인주대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을 또 살펴봐야겠지요. 자, 인주대 시설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온 메일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방학이 시작되어 셔틀버스 시간이 기억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방학이 시작되어요. 그래서 셔틀버스 시간이 어떻게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요. 자, 새로운 시간표 여러분 새로운 시간표는 이미 그러니까 바뀌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이 문장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시간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니은 내용을 또 써야 하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매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누가 썼는지 뭐뭐 드림 올림이라는 표현 쓰시는 거 아시죠? 자, 이 글의 주제는

셔틀버스 운행시간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자, 다음 주부터 방학이 시작된다. 그리고 시간이 기억.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실은 뭐 변경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셔틀버스 시간이 바뀌다, 변경되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완성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됩니다, 바뀝니다라는 표현을 써야 하겠지요. 자, 변경합니다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다음 주부터 방학이 시작되어 셔틀버스 시간이 변경된다라는 어미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감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뒤에 나오는 이러한 격식체의 표현들을 우리가 끝까지 보고 그러한 격식체를 이어서 메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셔틀버스 시간이 바뀐다, 변경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문장을 완성될 때는 변경됩니다, 바뀝니다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새로운 시간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다라는 단어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쓴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방학이 시작되어 셔틀버스 시간이 변경됩니다. 그 변경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새로운 시간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뭔가 요청하는, 그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 인주대학교 시설과에서 온 메일 내용을 우리가 완성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입니다. 자, 52번 문제 이렇게 짧은 설명글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아무 계획 없이 생활하다 보면 일을 제시간에 끝내지 못하거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 끝내야 할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늦어지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시간을 뭔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나와 있죠. 자,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미리 하루 계획을 빈칸, 그다음에 이런 습관을 기르면 하루를 훨씬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여러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아무 계획 없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내용을 쓸수 있는 문제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아무 계획 없이 생활했어요. 여러분, 일을 제시간에 끝내지 못하거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인데 뒤에 보시면 끝내야 할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여러분, 제시간에 끝내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끝내야 할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늦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못하거나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다면 일을 제시간에 끝내지 못하거나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뭐 미뤄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미뤄지게 된다. 끝내야 할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늦어지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루게 된다라는 것을 답을 쓰면 여러분, 이 어미체 뭐뭐 할수 없다.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다라는 어미체를 서로 연결했을 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늦어지는 거, 미루면 보통 이제 늦어지게 되니까, 이 미루게 된다라는 답을 기억에 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말. 자, 이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리 하루를 어떻게 하나요? 하루의 계획을 뭐 해야 된다? 계획은 보통 여러분 같이 쓰는 표현이 있지요. 계획을 짜다 혹은 계획을 세우다 이런 단어들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이라고 하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계획을 짜다, 계획을 세우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자, 이런 습관. 하루 계획을 미리 세우거나, 그 다음에 짜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하루를 훨씬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니은의 아주 적절한 답은 세워야 한다, 아어여야 하다라고 하는 필요성 혹은 뭐 당위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아어여 한다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무 계획 없이 생활하다 보면 일을 제시간에 끝내지 못하거나, 그다음 일을 미루게 된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고요. 끝내야 할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그다음 늦어지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미리 하루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리 하루 계획을 뭐 짜야 한다. 라는 단어들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습관을 기르면 하루를 훨씬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 하나의 설명문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미루게 된다, 니은은 세워야 한다 정도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53번은요. 운동 습관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써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고 하는 내용까지 차분히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이 자료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 습관의 변화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 횟수의 변화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운동별 선호 변화에 대해서 2018년과 2023년에 뭐 걷기라든지 헬스 웨이트, 요가 필라테스, 자전거 수영과 관련해서 이 연도의 어떤 그 비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호하는 운동을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가능하다, 실내에서 할수 있다, 그다음 체력 증진 및 체형 관리,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들이 제시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은 운동 횟수의 변화에 대한 요약, 그리고 활동을 서로 비교하고 나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자료를 우리가 차례차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동 횟수의 변화라는 지점에서, 자, 거의 안 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 2회, 그 다음에 주 3회 이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과 2018년의 이그 비율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좀잘 보셔야 하는데요. 자, 2023년에는 보통 우리가 요 30%에서 36%, 34%의 요 그래프를 따라가셔야 되고, 2018년에는 45%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2023년과 2018년 사이에 어떤 변화에 대한

보내주면서 운동 횟수의 변화를 살펴보면이라고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45%에서 30%로 줄어든 반면, 자, 어떤가요? 자, 여기 거의 안 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45%에서 30%로 사실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자, 어떤가요? 20%에서 34%로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8년 그래프이고 2023년 그래프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20%에서 34%로 증가한 셈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뒤에 주 3회 이상은 오히려 운동이 더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좀 그동안 살펴봤던 어떤 막대 그래프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연도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신다면 그렇게 또 헷갈리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의 안한주 1, 2의 주 3회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이 무엇이고 또 감소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 운동별 선호 변화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걷기나 헬스웨이트, 요가 필라테스, 자전거, 수영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2018년과 2023년의 그래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걷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40%로 사실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헬스웨이트도 사실은 늘어났지요.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도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수영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걷기는 여전히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수영은 좀 작았던 비율이 좀 적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호하는 운동 종류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이 선호하는 운동의 종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걷기나 헬스, 요가, 필라테스의 비율은 상승한 반면, 자전거와 수영은 하락했다라는 것으로, 뭐, 감소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2018년에 걷기가 35%였고, 2023년에 40%로 증가했으며, 그 다음 헬스 이렇게 됐고, 요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분량을 우리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시험을 많이 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실수하는 것이 이런 정보들을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분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또 다시 가서 수정해서 쓰는 시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대로 옮겨쓰기보다는 중요한 변화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글로 옮겨쓰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모두 그 써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시면요. 선호 운동 변화의 이유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선호하는 운동이 변화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쌓을 수 있는 운동인 것이고, 또 체력 증진 및 체형 관리,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선호하는 운동이 어떤 선택 변화에 대한 이유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같이 써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운동과 그다음 실내 운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 그다음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체형 관리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점을 꼽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그대로 무료로 가능하다, 실내에서 할수 있다, 그다음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똑같이 옮겨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쓰되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선생님은 어떻게 바꿔서 썼는지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들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한 것을 이제 원고지 200자에서 300자의 분량으로 옮겨 써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 썼던 내용을 이렇게 옮겨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 횟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45%에서 30%로 줄어든 반면, 자, 이런 줄어든 반면이라는 표현들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20%에서 34%로 증가하였다. 자, 선호하는 운동의 종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걷기, 헬스, 요가, 필라테스의 비율은 상승한 반면, 이렇게 또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자전거와 수영은 하락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운동과 그 다음 실내 운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서 체형 관리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점을 꼽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200자에서 300자의 내용으로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지 작성법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짚는다면, 자, 앞에 한 칸을 무조건 띄워 써줘야 된다라는 내용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53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어떤 정보들을 쓸 때에 문단으로 서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한 칸에 두 개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 숫자 한 개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칸에 쓸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뭐, 퍼센트, 이런, 마침표와 같은, 온점과 같은 것들도 그한 칸에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4번은 긴 글쓰기였죠. 자, 긴 글쓰기는 나의 생각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사실 이 제시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활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화 속에서 아파트, 도로, 상업시설이 증가하면서 자연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무엇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자연 공간입니다. 자연 공간

공간이라고 한다면 뭐 공원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도시에서도 공원, 숲, 하천과 같은 자연 공간의 존재 뒤에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떠올리시고 숲, 하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공간들을 떠오르시면 그런 공간의 존재가 사람들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내용 중심. 자, 도시에서 자연 공간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자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도시 속 자연 공간을 확대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연 공간을 확대하거나 보존하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공간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도시 속 자연 공간의 중요성과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건에 있는 이 질문 세 가지를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해 왔던 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서론 부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두 가지의 질문 본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과 본론, 결론을 선생님이 좀 작성해 봤는데요. 자, 일단 도시화로 인한 자연 공간 감소 문제라는 거,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도시는 발전하고 있지만 자연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자, 단지 이런 자연, 녹지의 감소가 아니라 도시민의 삶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소개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 본론에서는 이 조건의 1, 자연 공간이 중요한 이유로는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또 온도가 조절되고 수질이 정화될 수 있다는 점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원이나 숲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운동이나 산책의 기회를 또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원이나 숲은 단지 쉼터가 아니라 도시의 숨구멍 역할을 하며 시민의 정신 건강까지 돌보는 공간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조건 2는 자연 공간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런 도시 열섬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여름 폭염 피해가 증가할 수 있고 대기 오염, 소음이 집중되면 이런 시민들의 우울감, 정서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자연 공간을 확대하고 보존하는 방안으로서는 이런 제도적, 설계적, 참여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쓸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계획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녹지 비율을 도입한다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이나 학교, 상업지에도 소규모의 공원 녹지 설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한다라든지 혹은 기존 하천이나 숲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라든지 혹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시 텃밭 나무 심기 사업 지원 등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건 3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결론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옮겨 쓴 내용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앞부분에 있는 내용 한 100자 정도의 내용으로 앞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서론을 제시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앞에 조건 1과 조건 2에 있는 내용을 문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에서 자연 공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첫째라는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겠고,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나누어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연 공간이 부족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앞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뭐 여름 폭염, 그다음에 뭐 대기 오염과 소음 집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결론 부분에

0: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많이 쓰지요, 결론에서. 자, 자연 공간 확보와 보존은 필수적이다. 자, 도시 계획 단계에서 의무 녹지 비율을 설정하고 공공주택과 학교, 상업지에도 소규모 공원을 설계해야 한다. 자, 하천과 숲을 지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텃밭 조성이나 나무 심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 속 자연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600자에서 700자의 내용을 완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한 한 줄, 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서 요약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완벽한 완성도 있는 글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쓰기 이네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쓰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모범 답안에 나오는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잘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나겠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로라 공주의 탄생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로라 공주?
0: 공주가 태어났나 봐.
2: 맞아. 저 멀리 머나먼 왕국에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이 사건은 바로 이 초대장에서부터 시작됐지.
1: 이 초대장에서?
2: 이 초대장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
3: 우리 귀여운 오로라 공주 쭈쭈쭈쭈.
4: 왕은 왕국의 요정들을 초대했는데 요정들은 저마다 공주에게 축복을 내렸지.
5: 공주님께 지혜로운 물,
6: 공주님께 아름다운 마음씨를,
7: 공주님께
0: 잠깐!
8: 누가 나 빼고 파티하니?
9: 나뿐만요?
8: 이 중요한 파티에 나를 초대하지 않다니. 귀엽네. 난 축복 대신 저주를 내리겠다.
9: 뭐라고?
8: 야! 오로라 공주는 16살이 되면 물레바늘에 찔려 죽게

0: 것이다. 아브라카타브라!
1: 안 돼!
2: 오라, 공주님!
1: 공주! 공주!
3: 여기서 문제!
0: 아하! 내가 맞힐 거야!
3: 마녀가 말한 물레는 어떤 것일까요? 1번일까? 2번일까?
4: 2번은 얼레인데?
0: 얼레?
4: 엿 날릴 때 줄 감는 도구를 얼레라고 해.
0: 아하! 그럼 1번이 물레네.
3: 딩동댕!
0: 예! 근데 물레가 뭐야?
3: 아, 물레는 솜이나 털, 고치에서 실을 뽑는 도구인데 뾰족한 바늘이 있거든.
1: 16살에 물레 바늘에 찔려 죽는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오로라 공주,
5: 잠깐만요 임금님. 제가 아직 공주님께 축복을 드리지 않았어요.
1: 그렇다면 저주를 풀 수 있겠소?
5: 아, 마녀의 저주가 너무 세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아, 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1: 어떻게 약하게? 어서 좀 부탁하오.
5: 16살의 물레 바늘에 찔리면 죽지 않고 잠이 들기를.
1: 오, 잠이 든다.
5: 예, 오로지 진정한 사랑만이 공주님을 깨울 수 있을 거예요.
1: 고맙소. 그래, 어차피 물레 바늘에만 찔리지 않으면 저주에 안 걸릴 거 아니야. 좋아.
6: 여봐라, 왕국에 있는 모든 물레를 불태워버려라. 태워라, 남김없이 모두 태워라!
3: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16살이 되었어.
7: 오로라 공주야, 그 방 안에만 있으라고 했더니 왜 나온 게야?
8: 아, 답답해서요.
7: 16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니. 뾰족한 바늘 같은 것도 만지지 말고.
8: 네, 아바마마. 아바마마 너무해. 나는 이렇게 칼 싸움도 하고 싶고. 이렇게 사냥도 하고 싶고. 이랴 이랴 이랴 다그다다다. 와와와와. 이렇게 말을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방에만 있으라고 하니. 어, 그깟 저주가 뭐라고.
3: 사실 오로라 공주는 아바마마 몰래 성 밖으로 나가 숲에서 놀곤 했지.
8: 아, 말 탔더니 배고프네. 어? 여기 사과가 있네? 어.
9: 어휴, 건들지 마시오. 그 사과는 내가 먼저 맞췄어. 그러니까 될 거요.
8: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맞췄거든요.
9: 좋소. 그럼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 사과 먹기. 어떻소?
8: 좋아요.
9: 좋소.
3: 둘은 칼싸움도 하고.

0: 말타기 시합도 하고 말을 타며 칼 싸움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지. 여기서 잠깐! 과연 둘은 어떻게 했을까요?
1: 아! 무조건 가위바위보지! 승부할 때 가위바위보만 한 게 없다고!
2: 뭐가 좋을까? 아! 윷놀이! 너무 번거롭고 아! 끝말이 꼈다!
1: 끝말잇기 좋다 좋다.
0: 그러네. 근데 둘은 그냥 사이좋게 나눠 먹었대.
2: 뭐야?
3: 짠.
0: 알고 보니 남자는 이웃나라의 왕자였어. 둘은 자주 만나며 금방 친해졌지.
4: 나쁜 마녀, 그런 저주를 걸다니. 걱정 말아요. 마녀가 나타나면 내가 지켜줄게.
5: 괜찮거든요. 내 몸은 내가 지키니까. 얍! 얍!
4: 아, 그래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5: 준비요? 아!
0: 그리고 얼마 후?
5: 우와, 할머니, 이거 뭐예요?
6: 아, 이건 실을 뽑는 물건이에요.
5: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신기하다.
6: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봐봐요.
5: 아!
6: 찔렸군.
1: 어, 마녀가 변신을 하고 나타나다니. 어지러워.
6: 어차피 곧 죽게 될 텐데 활을 쏠 수 있을까? 어디다 쏘는 거야? 오로라 공주는 죽었다!
7: 뭐라고? 공주! 공주!
6: 이게 날 초대 안 한 벌이다.
7: 마녀,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공주는 죽지 않았어. 그냥 잠들었을 뿐이지.
6: 뭐야? 말도 안 돼. 아브라카다브라!
8: 공주가 안 죽었다고?
9: 오로라 공주 기다리쇼!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10: 짜라란! 마녀, 네 저주는 이미 내가 약하게 만들었지.
11: 그래서 죽지 않고 잠을... 잠깐. 그런데 다들 어떻게 알고 온 거지? 예, 예, 예. 준비요? 아! 마녀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이 화살을 써서 왕자님께 알릴게요.
12: 오, 좋은 생각이에요.
10: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11: 요정님?
10: 근데 화살만으로는 우리가 알기 힘들 거예요. 제가 화살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공주님의 화살에서 커다란 휘파람 소리가 날 쩌다. 휘리, 휘리, 휘리, 뽕, 샤랑, 샤랑, 샤라라.

0: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쏘세요.
1: 네.
0: 고마워.
2: 그렇게 왕자님과 요정은 공주가 쏜 화살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빠르게 올 수 있었던 거야.
3: 공주, 공주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0: 나쁜 마녀, 받아라.
4: 조심하세요, 왕자님. 공주님, 왕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3: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리 와!
0: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이거나 받아라.
3: 아까운 빵, 음식 아까운 줄 몰라?
0: 지금이야? 요정님, 도와주러 오셨군요.
3: 요정? 요정, 네 마법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뭐야, 왜 아무도 없지? 설마...
0: 받아라! 결투 중에 방심하면 안 되지.
3: 내가 방심하다니! 내가 방심하다니!
0: 마녀가 사라졌어. 내가 마녀를 물리쳤어. 우와. 공주님, 어서 일어나 봐요.
5: 요정님이 그랬잖소. 진정한 사랑만이 공주를 깨울 수 있다고.
0: 진정한 사랑이요? 아,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담아 공주님께 입맞춤을?
5: 공주야, 괜찮니?
0: 아니, 아직 입맞춤하기 전인데 왜 깨어났지?
6: 마녀가 사라지면서 마녀의 저주도 같이 사라졌나 봐요.
1: 마녀는 어떻게 됐어요?
0: 계획한 대로 제가 물리쳤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 와, 왕자님!
2: 그렇게 공주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지.
7: 타기닥, 타기닥, 이라, 이라, 타기닥, 타기닥, 이라, 이라, 워, 워, 워, 워.
0: 아, 오로라 공주님, 왜 이렇게 늦게 와요?
1: 아바마마가 자꾸 붙잡아서요. 잘 말씀드리고 왔어요?
0: 좋아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네.
0: 아, 잠깐. 그 활은요?
1: 아, 맞다. 놓고 왔다.
0: 화살은?
1: 아, 그것도 놓고 왔다.
2: 그 후 공주와 왕자는 말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며 온갖 도전을 즐겼다고 해.
1: 잠깐만, 가만 안 놔.
2: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

0: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회차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를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0: 사장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급!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요정들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을 잘 했나?
0: 네, 박사님! 전 쓰레기봉투 밖에 버리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2: 전 신발 정리하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1: 전 아이스크림 사오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2: 그거 심부름 맞아?
0: 그냥 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니야?
1: 뭐 내가 사오면 엄마 아빠도 드셨어. 짜뚜.
3: 역시 요정들 훌륭하다. 그런데 엄마 심부름을 하는 한 어린이를 악당 크크가 노리고 있다.
0: 네? 심부름하는 착한 어린이를 노리다니!
2: 악당 크크!
1: 널 용서하지 않겠다!
3: 그러니 요정들! 당장 출!
4: 출동이다!

0: 조사.
1: 이 사건의 주인공 강지윤 어린이다. 지훈이는 지금 태어나 처음으로 마터 심부름을 가려고 한다.
2: 우리 딸 엄마가 뭐뭐 사오랬지? 우유 하나, 바나나 하나, 그리고 먹고 싶은 거냐? 하댄다. 총! 총! 좋았어.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된다! 그렇지! 자, 이 카드로 계산하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쏙 넣고 카드 흘리지 않게 조심.
3: 네! 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총! 총!
4: 총! 총!
3: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2: 처음 하는 마트 심부름인데 잘할 수 있으려나?
1: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지훈이는 아주 자신만만했어.
5: 우와, 내가 마트에 심부름을 가다니. 난 정말 멋져. 난 정말 최고야.
1: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6: 뭐야, 쟤 왜 이렇게 씩씩해? 나 씩씩하게 심부름하는 어린이 정말 싫어하는데. 하, 그렇다면 강지은 어린이 심부름 이 악당 크크가 망쳐줘야겠군. 기다려라, 강지은 어린이. 카카카카카카카카. 강지은 어린이.
5: 바나나, 과자. 다른 건 사면 안 돼. 응.
6: 카카카카카카카. 카카카카카카카카. 과연 그게 계획대로 될까? 아니 아니, 어림없다 강지은이.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카카카카카카카카.
7: 슝슝슝 슝슝슝 슝슝슝.
5: 과자 하나, 바나나 하나, 우유 하나.

0: 와요 친구. 이거 한번 먹어봐. 아유 괜찮아. 먹어보고 안 사도 돼요. 자, 아.
1: 우와.
0: 어때? 끝내주지? 오늘 이거 사면 이것도 하나 더 줘요. 자, 하나 더. 아.
1: 아. 우와. 이거 너무 맛있어서. 오늘 많이 팔리겠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0: 화이팅! 화이! 뭐야? 안 사고 그냥 가는 거야? 헤이! 좋아. 그럼 심부름 망치기 2단계로 넘어간다. 어머머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오늘 아침에 내놓은 번개맨 인형이 다 팔리고 요거 하나 딱 남았네. 나중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도 소용없어. 지금 사야 돼. 지금 당장.
2: 어떡하지? 사고 싶긴 한데.
1: 지윤아, 우유, 바나나, 과자,

0: 사가지고 오세요.
1: 하지만 딱 하나 남아서 샀다고 하면 엄마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2: 찾았다.
3: 뭐 하는 거야? 이리네. 지금 그거 이 친구가 막 사려고 하고 있었는데.
2: 저는요, 한 시간 전부터 이거 사려고 한 시간 전부터 집에서 뛰어왔거든요. 번개매, 가자.
3: 진짜?
1: 괜찮아요. 저 어차피 과자, 바나나, 우유만 사야 해서 저 번개맨 인형 사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하마터면 심부름 망칠 뻔했네.
3: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을 어쩌지?
4: 친구!
5: 심부름 망치기 작전 3단계!
4: 여기 말고 여기, 요 앞에 다른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거기 아주 귀여운 번개맨 인형을 많이 판대. 나랑 같이 가볼까?
0: 지윤아! 살 거 다 샀으면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야 한다.
4: 여기서 엄청 가까워. 이 아저씨랑 뛰어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가볼까?
1: 그럼 뛰어요, 빨리!
4: 예스!
1: 뭐해요, 뛰어요!
4: 그래, 너 아주 박력 있구나. 가면 지윤이! 그만 뜨자. 숨차.
1: 근데 장난감 가게 어디예요? 빨리 번개맨 인형 사고 집에 가야 하는데.
4: 그러게. 장난감 가게가 어디 있을까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크크크크 빰빰. 강지윤이, 그걸 이제 알았나? 그러게, 누가 모르는 사람 말 듣고 함부로 따라오래.
1: 여기 어디야? 나 빨리 집에 데려다 줘요. 엄마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4: 이로써 강지윤 어린이 심부름 망치기 작전 성공!
6: 성공은 무슨 성공?
4: 아니, 빈둥대 삼총사!
1: 여정들, 도와주세요!
7: 걱정 마, 지훈아. 우리가 왔어!
8: 크크! 네가 아무리 악당이라지만 지윤이처럼 씩씩하게 심부름하는 어린이를 괴롭히는 건 너무하잖아.
4: 아니, 너무하지 않아. 난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심부름 잘한 녀석들이 너무 싫었었지. 크크야, 계란이 뚝 떨어졌다. 마트 가서 계란 좀 사올래?
9: 아, 싫어요. 귀찮아요.
4: 어이, 참. 네 친구들은 심부름에 그렇게나 잘한다는데 넌 어쩜 엄마 심부름을 한 번을 안 하니?
9: 내 친구 누구요?
4: 딩딩이, 동동이, 댕댕이.
10: 엄마,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4: 우리 크크는 왜